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가 47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1,100억 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1년 전보다 160%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한 자원수산시설 기숙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3시 반쯤 불을 모두 끄고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은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처리를 하려다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호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뒤따르던 카니발이 떨어진 철제 호일을 들이받고 정차했고 카니발에 타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차량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이후 뒤이어오던 차량이 50대 남성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결국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고 서쪽 지방에선 오존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전주 3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릉과 부산 등 동해안과 맞닿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폭염이 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와 제주도 부근에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 중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도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그 공식을 찾아낸 사람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공식을 찾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우리 삶에도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 마주하는 경험, 낯선 공간,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어떨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삶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잠을 잘 잔다. 화가 날 땐 즉시 답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간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우선이다.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수많은 공식을 외우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들어본 명언, 좋은 글귀들, 이미 공식은 널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내 삶에 대입해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 항상 오프닝 멘트로 너무 덥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4369님도 진짜로 덥습니다. 이게 어디 사투리지? 예, 무조건 건강 잘 챙깁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인천, 또 경기도 광명, 안산, 김포, 가평, 남양주, 평택, 파주, 용인, 여주 등 수도권 60% 이상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전남 광양시도 폭염 중대 경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 하지 말아야겠죠.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혹은 뭐 주차장 안내해 주시는 분들, 안전요원 분들, 본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물도 좀 중간중간 자주 드셔야 되겠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틈틈이 또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게 또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알파벳 세자입니다. 알파벳 세자.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죠.

0: 예금, 주식, 펀드 등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생산적 금융 이것 계좌를 새로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이른바 국장에만 투자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계좌까지도 제도를 건듭니다. 가입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다 채워넣지 못한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더 추가 불입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게 제대로 개선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요 알파벳 앞글자 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컵빙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실시간 방송사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는 어떤 흐름인가요?
2: 뭐 소소합니다. 네. 이 1% 정도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1.3% 하락. 이 정도 됐으면 예전에는 좀 약간 낙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3%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2: 지금은 약간. 네,
0: 얌전해 보이죠.
2: 소소합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0.49%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요.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기술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0.1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83% 하락했고요. 이란은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대해서 일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밝혔고요.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혼조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79.45달러, WTI는 75.22달러. 그냥 뭐 0.1%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WTI는 0.7% 하락했는데 이 과거 팔자 보던 곳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날 이루어진 거라서 어제 마감한 그 증시에서 반영이 됐는데요. 그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분기 매출액 78억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11조 정도예요. 그런데 설비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비용 지출 우려에 투자자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13.61% 급락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더 거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만간 주주 환원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SK하이닉스도 오늘 5.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6%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을 머지않아 발표하겠다. 뭐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연말쯤 뭐 연내 발표하겠다 이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1%대 하락했는데 하이닉스는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 건데 막 기다리고 아우성 쳐야 발표할게 이러고 있다라는 게 또 현실이고.
2: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약 70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고요. 38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수출은 역시 반도체, 컴퓨터, 호조에 힘입어서 1123억 7천만 달러로요.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478억 9천만 달러로요.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수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 매도세 이거 완전히 거세잖아요. 국내 주식 매도 규모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16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0: 일단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들어서 6월까지 누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0: 달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삶에 많이 또 낙수 효과로도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 이야기로 한번 다시 또 돌아가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동시효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1: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다라는 게 동시효과 주의보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마감 동시효과가 있잖아요. 10분 전, 장마감 10분 전에 보면 주가가 갑자기 뛰거나 떨어져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최근 석 달 사이에 보니까 1년 전 대비해서 7배를 넘었습니다. 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장중에 급등락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종가 형성 역시 불안정해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봤더니 5월에서 7월 코스피 시장에서 종가 급변을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29건. 지난해 같은 기간은 4건이었고요. 24년 같은 기간 7건이었어요. 너무 많죠. 이 종가 급변은 하루 전체 주가 등락률이 크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종가 직전에 체결 가격보다 5% 이상 움직이고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면서 하루 거래량이 3만 주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마지막 체결 가격이 직전 가격과 크게 달라진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단 10분 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종가 급변 지정이 집중된 시기에 시장 전반의 변동성 우려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요. 올해 5월에서 7월 평균 80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배에 달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너무 확대됐어요. 네. 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것도 이례적인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이 3.6%, 지난해는 1.4, 요거 2배 웃돌죠. 3월과 6월에는 4.8, 4.7 기록했는데 코로나 충격 당시 20년 3월이 4점이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화제가 된 칼럼이 하나 있었죠. 블룸버그 칼럼이요. 투자 부적합한 나라다라는 식의
0: 한국의
1: 칼럼인데.
0: 한국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부적합 대상이다.
1: Uninvestable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0: 사실 딱히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안정적일 수는 없겠으나 과도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라는 게 그 시장에 대한 투자 적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안팎에서 평가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이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겠죠. 또 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1: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개인이 직접 적립해서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개인연금입니다.
0: 네.
1: 판매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 증권은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 보험이에요. 이 가운데 연금저축 펀드를 보자면 이 가입자가 ETF, 공모펀드, 리츠를 직접 선택해서 자유롭게 실시간 투자 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 이 신탁, 그 펀드, 보험 다 합친 겁니다. 총 적립금 봤더니 212조 2천억, 지난해 말보다 14% 늘었어요. 그럼 왜 늘었을까를 보자면 이 펀드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불어나면서입니다.
0: 네.
1: 상반기 말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90조 원이었어요. 1분기보다 27%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비중이 42%,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늘었고요.
0: 네.
1: 펀드 비중이 40%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에 보험, 신탁, 적립금은 줄었습니다. 보험 적립금은 111조 6,500억 정도로 지난해 말보다 1.8% 줄었고요. 신탁 적립금은 10조 5,500억으로 8%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보험과 신탁은 줄었죠.
0: 네.
1: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자산 가치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서 펀드로 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증시가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이거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4050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퇴직할 때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금저축 보험 같은 걸 깨서 지금 보험이 제일 규모가 크거든요.
0: 네.
1: 펀드로 옮겨간 겁니다. 1월에서 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보험께서 펀드로 연금 자산을 옮기는 가입자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0: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노후 설계 상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상품도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네요.
1: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네. 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인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게 있거든요.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ETF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분산 투자를 하고 약간 시장에 투자해서 그 성과를 누린 상품인데 이게 시장이 워낙 요즘 좋다 보니까 아니, 최근까지 좋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저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몰빵을 한 거예요. 반도체 ETF로.
0: 아.
1: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욕심에. 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부터 해야 되는데 배워야 네. 된다라는 거. 또 주식시장만 변동성이 크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또 지적하기로 했어요.
1: 네. 그 어제 보니까 이제 서울 원달러 환율 보니까 전 거래일보다 8원 내린 1424.5원이고요.
0: 네, 오늘도 비슷하네요.
1: 오늘 어쨌든 그 우리 1500원대 봤잖아요. 네. 근데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니까 와 진짜 많이 싸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배센트 장관이 이 발언이 아마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전날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 원화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개입했잖아요.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엔화 약세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제 원화 약세와 변동성을 정책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0: 네.
1: 그럼 이렇게 미국이 왜 우리 원화 약세를 신경 쓰냐라고 보자면요.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있잖아요. 이거 원화 약세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미국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강화된 거예요. 사실 이게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미국이 야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개입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지난달 30일에 미일 공동으로 엔화시장에 개입했잖아요. 그 비슷한 시점에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원화 방어에 나섰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화가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네.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우리 원화나 엔화에 신경을 쓰냐. 이거 바로 미 국채 시장의 안정과도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0: 그렇죠.
1: 네, 이거 자기네 자국 통화 방어를 하려고 하면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들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0: 그러면 미국 달러 현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로 들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면 미국 장기금리 급등하잖아요. 이건 네.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네, 회의적입니다. 왜냐 일단 엔화를 보면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여전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 우리 원화는 엔화의 프록시 통화라서 동반 육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또 전망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고 다만 1500 원대 중후반까지 가던 환율이 한 달 반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 또 너무도 빨리 내려오는 것도 이건 더 좋은 것도 아니니까. 좀 부드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해요. 특히 고가주택에 오래 살고 있던 고령자들. 현금 흐름은 별로 없고. 떠날 처지에 놓였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정부는 이걸 계속 반박하고요.
1: 예, 그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조금 어마어마합니다. 재정경제부가요. 근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0: 네.
1: 이 정부가 내는 게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거고요. 보도 설명자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면 야 그거 아니야 라면서 설명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0: 반박 해명이죠.
1: 네. 왜 냈냐라고 보면 조선일보가요. 30년 한 집 살았는데 3종 세금 포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인데 이 취지가 뭐냐면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 세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깎아주는 게 맞다고 한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에 상한이 생겼잖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그래서 초장기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기존에는 10년 거주요건 충족하면요. 양도차액의 최대 80%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제액이 28년엔 20억, 29년엔 10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게다가 종부세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요. 내년부터는 800만 원,

0: 28년부터는 600만 원의 상한선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강남에 옛날부터 사시다가 이게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비싼 집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인데 고령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세부담이 이번에 이제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거 종부세 부담이나 이거 부담 너무 크니까 결국 살던 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재경부 입장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고 조선일보가 지적한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이 고령자가 살던 집 떠나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래서 납부 유예 제도 확대를 보완책으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 그 제도 그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1: 그러니까 고령자가 그 집에 오래 살고 있더라도 당장 그 세금 다 낼 필요는 없고 죽거나 팔거나 넘길 때까지는 그냥 사시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세금도 갚으면 된다 이런 취지인데 글쎄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계속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계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0: 어제 한국재정학회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관련돼가지고요. 이 개편안의 취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낮추고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세제 개편안의 목표가 뭐냐. 왜 그렇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냐.
0: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정책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 안정인지 소득 자산 재분배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거냐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 나오는데 계속 안정화다 정상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0: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번 세제 개편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 그쵸.
0: 우리나라 자가 보유 거주 비율이요 55%예요.
1: 예.
0: 그런데 서울은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인구가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신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 절반은 어떻게 하냐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이게 모든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만 보유하도록 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서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다라는 그 재정학계 비판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목표가 뭐냐. 달성하려는 목표가 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이 누구에게 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집이 없으신 분들,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또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것도 국회에서 따로 이제 발의된 게 있었는데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또 후퇴가 된다라는 지적이 높아요.
0: 그 약간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고의로 주가를 누른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금 그 창업자의 연령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오르냐 마냐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이게 참 씁쓸하게 네. 그 창업자가 위독하다라는 뉴스가 뜨면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예.
0: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PBR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장 기업이나 전환사채 교환사채 발행 중복 상장 등으로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크게 하락한 기업. 이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라고 봐서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추가하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어제 재정학회에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째. PBR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실제 상속 증여세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PBR은 그냥 낮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다음에 기업이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비판입니다.
1: 네.
0: 주가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숫자인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그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입학하는 신입생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0: 교육부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방 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있죠.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하는데, 정부가 새로운 이 계좌를 출시한다라고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 때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국내 주식, 펀드, 국장 투자로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여기에는 못 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나비판도도 2억 원까지 늘린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반발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판도 2월이 되고 있었는데 기존에 요 계좌마저도 나비판도 2월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세 혜택을 기존에 있는 것까지 건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4568 쓰시는 분이 세법 개정안 보면은 나비판도 2월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410님도 뭔가 혼란스러운 새 이거라고, 생산적 금융 요세 글자 이렇게 또 정부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신 전 교상님이 내일이 입추라는데 더위가 좀 사그라지길 바랍니다. 저 믿을 수가 없어서 검색해봤거든요, 그 사이에. 아, 내일이 입추 맞더라고요. 전혀 체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그 알파벳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요.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0: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1: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들께 컵빙수 쿠폰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호텔 팥빙수라고 하는 빙수는 뭐 한 15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소비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쇼핑하는 시간 역시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전다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네.
1: 아니, 가격의 양극화는 우리가 기존에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2: 네.
1: 근데 시간의 양극화예요?
2: 네, 맞습니다. 요즘 유통산업의 경쟁이 두 방향으로 빠르게 나뉘고 있는데요.
1: 네.
2: 한쪽에서는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주문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물건을요, 거의 고민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른바 영초 구매인 거죠.
1: 영초.
2: 네. 반대편에는요, 오히려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기꺼이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이 2시간 체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영초 아니면 네. 2시간.
2: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쇼핑인데요. 이 상품을 고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편리하지도 즐겁지도 않는 이 애매모호한 쇼핑들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시간을 써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 쇼핑의 중간지대가 점차 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나뉜다는 거예요? 0초 안에 구매할 수 있는 거랑 2시간 동안 체험하는 거랑.
2: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구매가 같은 성격을 갖는 건 아닌데요. 휴지나 세제, 생수, 기저귀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생활용품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싶다기보다는 이 적절한 품질과 그렇죠. 가격의 상품을 필요할 때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1: 사던 거 쓰던 거.
2: 네, 맞습니다. 이런 상품을 매번 검색하고 비교하는 시간이 이 가치라기보다는 부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0초,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패션이나 뷰티 제품을 살 때는요, 소비자들이

0: 여러 상품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런 뷰티, 패션뿐만 아니라 여행지나 숙소를 고를 때도 이 탐색을 하는 순간부터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쇼핑에 필요한 상품은 이 적은 노력으로 확보하려는 이 거래형 구매와 상품 자체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얻는 이 경험형 구매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아하. 그러면은 일단 0초 구매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뭐 네. 진짜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0: 네. 여기서 0초는요. 결제에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지 판단하는 시간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판단도 안 하고 자동으로?
0: 네. 맞습니다. 이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면요.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주력해서 줄여온 것은 주로 구매 행동에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고 주소지를 저장해두고 배송을 받고 간편 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과정은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결제가 빨라졌어도요. 어떤 상품을 결제할지는 여전히 소비자가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비슷한 상품 수십 개의 가격, 성분, 후기 등을 비교해서 이 결제를 하다 보면은 결제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1: 선택의 역설.
0: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선택을 미루거나 구매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 어저께 저희 제작진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점심에
0: 네.
1: 그 식당에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실제로 이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업체에서요, 2025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소비자의 76%는 지나치게 많은 상품 선택지에 압도된다라고 답을 했고 또 85%는 혼란이나 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의 구매를 포기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1: 너무 많으니까 몰라 누가 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AI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들이 AI를 쇼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 맞아요.
0: AI에게 가장 먼저 맡기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상품 비교라고 합니다. 이 맥켄지가 2026년 미국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요. AI 쇼핑 이용자 중에 62%가 브랜드, 모델, 가격 등을 비교하는 데 A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 쇼핑의 목적 가운데 비교가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커머스의 혁신이 결제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간편 결제가 이 손가락의 수고를 줄였다면 AI 쇼핑은 사람들의 머릿속, 이 인지적 수고를 줄이고 있는 거죠.
1: 그렇게 골라주는 것까지는 AI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 결제까지 하려면 몇 단계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AI가 상품을 찾아서 비교해주는 단계가 중심이라면 최근 미국에서는 이미 구매까지 연결하는 쇼핑 에이전트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1: 네, 카드 정보 다 입력해놓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용자는요. 이 GPT한테 $100 이하의 러닝화를 찾아줘처럼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 네. 상품을 추천 받은 뒤에 이 별도의 쇼핑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창 안에서 배송지와 결제 정보를 확인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료품 구매에서는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요. 원하는 요리나 식단을 말하면 AI가 필요한 식재료를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이 사람들이 검토한 뒤에 결제와 배송 주문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추천에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로 이어지는 이 쇼핑의 전 과정이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왜 나 삼계탕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생닭이랑 대추랑 인삼이랑 맞습니다. 지가 알아서 주문해 주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은 검토 한번 괜찮아 구매해 괜찮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1: 근데 AI가 그렇게 다 추천을 해주고 장바구니에 다 담아주면 과연 믿고 살만한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죠.
0: 네, 이 소비자가요 이 AI 도움은 원하지만 이 최종 결정권까지 넘기는 데는 약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불안하죠 처음엔.
0: 네 맞습니다. 이 가트너가 2026년에 미국 소비자 322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그 결과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서 AI가 선택지를 좁혀주는 것에 대해서는 30%가 긍정적이었는데 이 생활용품을 AI가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응답은 3분의 1인 10%에 그쳤습니다.
1: 네.
0: 요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이 AI가 마음대로 사는 쇼핑이 아니라 내가 고민할 범위를 줄여주는 쇼핑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제 가운데 적합한 3가지를 골라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묻지도 않고 한 제품을 결제해버리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초 구매에 있어서도요. 이 영초 구매가 한 번에 완전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그럼 왜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더 세부적으로 써야겠네요.
0: 네.
1: 무료 배송에다가 환불도 잘 되는 사이트로 구매해줘 이런 식으로.
0: 네. 앞으로 그런 프롬프트 능력이 경쟁력이 맞아요. 되고 있는 거죠.
1: AI도 잘 써야 되겠고. 근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검색이 아니라 AI 검색에 잘 걸리게끔 요것도 또 이제 막 고심이 커지겠더라고요.
0: 네. 이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AI에게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1: 맞아요.
0: 거죠. 지금까지 기업은요. 소비자가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할지 분석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에 상단에 노출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AI한테 내 조건에 맞는 상품 골라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브랜드가 검색 결과 목록에도 등장하지 않은 채 대상에 제외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품의 가격, 성분, 뭐 재고, 배송일 등이 AI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가 아무리 유명해도 AI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 요 추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단순히 고객 눈에 띄어야 팔렸다면 이제는 이 AI 답변 안에 들어가야 팔리게 되었습니다.
1: 그러게요. 참 AI에게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요즘에 또 스터디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AI가 쇼핑을 대신해주면 그건 온라인 얘기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시간 체험입니다.
1: 양극화.
0: 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생활용품처럼 일상적인 구매가 AI를 통해 자동화되게 되면은 이제는 소비자가 매장까지 찾아가서 상품과 경험을 해야 되는 더 강한 이유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션이나 뷰티, 식음료, 취미처럼 취향이나 정체성이 중요한 상품은요. 직접 보고 만지고 사용해보는 과정이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은 매장에 가서 단순히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 안에서 나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PwC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 네.
0: 소비자의 60% 정도가 미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순한 구매 이상의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AI가 효율적인 구매를 대신할수록 이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을 단순히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무슨 화장품이나 그 뷰티 스토어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라고 막 할 때까지. 근데 단순히 매장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꼭 물건을 다 산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중요한 것은 단순 체류 시간이 아니라 유효 체류 시간입니다.
1: 유효 체류 시간?
0: 네. 고객이 상품을 직접 시험해보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브랜드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계산대에 줄이 길거나 상품을 찾지 못해서 매장을 헤매는 시간은 이 유효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을 오래 붙잡는 것은 체류고요. 고객이 오래 잊고 싶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찾아서 느껴보고 싶고 점원이랑 얘기해보고 싶고 또 그러면 이게 영초랑 2시간짜리랑 양극화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좀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0: 네, 간단합니다. 이 소비자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요 모든 쇼핑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비교와 결제는 맡기고 싶지만 직접 참여해야 즐겁고 확신이 생기는 순간은 남겨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유통 경쟁은요 쇼핑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경쟁이 아니라 생

0: 평소에 생수 구매에 드는 시간의 30분은 없애고 좋아하는 인형을 고르는 2시간은 더 즐겁게 만드는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쇼핑은 0초, 좋아서 하는 쇼핑은 2시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내 비즈니스가 0초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전다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대야 속에 수도권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력설비 이상이 주된 이유였는데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대해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로 통제권 상당 부분을 이란이 갖게 될 거라며 해협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관련된 그 세법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마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선은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분양, 청약을 하잖아요.
3: 네네.
1: 추첨에서 떨어졌을 때 이것도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3: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간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1: 네.
3: 로또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데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절차가 아무리 투명했다고 해도
1: 내가 안 되면
3: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 뇌가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전체 과정을 다시 거꾸로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1: 네.
3: 그래서 거기에 뭔가 허점을 자꾸 찾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내가 안 된 건 다 이유가 네. 있을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요. 최근에 그 한 20대 연예인의 네. 청약 당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 뉴스를 보고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네네. 반응들이 좀
3: 네네.
1: 많아요.
3: 네. 뭐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을 때는 이게 기회를 넓힐 수는 없거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청약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청약 제도를 만든 목적은 투기나 이런 걸 좀 막고 공정하게 분양을 하고 특히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네.
3: 이런 취지잖아요.
1: 그렇죠. 청약 점수로.
3: 네네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공공의 사다리 계층 이동을 위한 공공의 사다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첨이 돼도 거액의 현금이 있지 않으면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물론 가점제 따로 있고 추첨제 네.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추첨제에서도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라고 또 느낀다는 거예요.
3: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당첨이 됐을 때 예전에는 뭐 중도금 대출을 많이 해줬다면 지금 대출이 거의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 현금 부자만 그러니까 추첨에서 네. 당첨이 돼도 현금 부자 아닌 사람들은 눈물로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
3: 맞아요.
1: 거죠.
3: 맞아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추첨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이지만 당첨 후의 현금 동원력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1: 그렇죠.
3: 네.
1: 혹시나 그게 되게 유명한 아이돌 멤버라는 이유로 뭔가 좀 심리적 영향을 더 준 것도 있을까요? 혹시?
3: 물론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은 눈에 잘 띄잖아요.
1: 예.
3: 우리가 항상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 제도는 되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제도 그 뭐 점수 얻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0: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눈에 잘 띄니까 훨씬 더 이렇게 비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1: 복잡한 제도보다는 네. 아유, 저 사람이 운 좋게
0: 네, 네, 네.
1: 현금 부자여서 그런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판단하는 거죠.
0: 맞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20대 그 아이돌은 혹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시장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까지 가져가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러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기회를 빼앗았다?
0: 네.
1: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사실 제도 자체만 보면 그 제도에서는 저 사람이 내 기회를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1: 아니 어차피 내가 그 지역 그 아파트에 청약을 했던 것도 아니고
0: 네네.
1: 내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한데도 불공평을 느끼고 분노를 해요.
0: 맞아요. 이게 일종의 인지적 왜곡이죠. 상대의 이득을 내 손실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체가 한정되어 있으면 누가 요만큼을 가져가면 내 기회가 날아간다고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1: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또 한정적인 자원.
0: 네.
1: 또 그 집값이 올라버렸을 때 내 기회가 또 박탈되는 건 또 사실이고.
0: 네. 게다가 이럴 때는 사람들의 뇌에서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걸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반사실적 사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조건부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if then 만약에 저 기회가 나한테 있었더라면 혹은 내가 당첨되었더라면 이렇게 회로를 돌려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내 미래가 지금 산산조각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0: 네.
1: 아니면 왜 연예인들도 정말 어렵게 살다가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력을 했다 돈을 모아서 큰 집을 사게 됐다 이런 거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럴 때는 그럼 공정하다고 받아들일까요?
0: 네. 이게 노력에 대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서사 같은
0: 게 네. 능력주의 서사라는 게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 그런 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노력을 한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었는지 특히 그냥 쏟아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절제도 하죠. 아끼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미루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1: 아하.
0: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그게 이제 서사가 되는 거죠.
1: 유명인들도 네. 남들이 펑펑 소비할 때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내 집 마련한 연예인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0: 네. 근데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1: 예.
0: 그런 서사가 잘 안 보이면 비난합니다.
1: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된 것처럼
0: 네,
1: 보일 때.
0: 네, 네. 아. 사실 실제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1: 예.
0: 근데 대중이 그걸 모르잖아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 아, 요거를 능력주의 서사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간혹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0: 그렇죠.
1: 힘들게 네. 살다가 성공을 하게 됐을 때 그 팬들이 네. 같이 막 눈물 흘려주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 한국에서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네네.
0: 그만큼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한정된 자원을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특히 능력주의 서사가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게 됩니다.
1: 그러게요. 또 하나가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도 그렇고 침체될 때도 그렇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늘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0: 그렇죠. 포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네.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슬프다 왠지.
0: 네. 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쥐가 있는 곳에 전기 충격을 주면 없는 곳으로 움직일
1: 가겠죠?
0: 거잖아요.
1: 네, 가겠죠. 도망가겠죠.
0: 처음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였는데 거기서도 전기 충격을 줍니다.
1: 네.
0: 그러면 움직였는데도 전기 충격이 있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어디를 가든 맞으니까.
0: 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전기 충격을 계속 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전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이걸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계속해도 떨어지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를 인간은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 왜 여기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냐면 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통제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을 그냥 깨버리는 게 내가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떠나버리는 것도 내가 통제하는
0: 맞아요.
1: 거다.
0: 네네네. 오.
1: 9003님은 부정적인 생각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더 도움이 되죠.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네. 당첨,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 안 됐어도 다음엔 될 거야. 이런 거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어차피 비난한다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1: 본인의 스트레스를 또 네. 낮추기 위해서도 또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 가지고도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세요.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면 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0: 그 혼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혼란을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사실 세제 개편 한번 발표될 때마다 거의 뭐 책 한 권 분량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왜 꼭 매년 그렇게 다 뒤엎어야 되나 참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0: 네. 그렇게 되면 결정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맞는 거냐. 이거 나중에 또 바뀌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지금 결정한 게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무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그러면 결정 못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매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책 한 권 분량의 세법을 막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막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수시로 조금씩 개선해 네. 나가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정책적으로 좀 그런 네.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0: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혁명이라는 단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1: 점진적인 변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마음은 편해졌지만 연봉은 크게 줄어든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해외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한번 잡아보실까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잠시 후에 같이 돌아올게요.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저는 지체장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잠 못 드는 밤이 서울은 보름째, 제주는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8.9도 등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산맥을 넘어 더 뜨거워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더 심하겠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의 체감온도는 38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고양, 용인, 평택, 여주가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 38도, 대전과 양산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35도 안팎으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일과 그제는 이틀 연속 2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안산시 상록구 보노 3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같은 시간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560여 세대 주민들이 2시간여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폭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중과 선수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폭염 관련 운영 방침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O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프로야구 1, 2군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내려진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전기 설비와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과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도 주식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와 지프 체로키, 혼다 오디세이 등 13개 차종 51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는 전방 충돌 방지 오작동이 확인됐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네시스 G80, G90, GV70, GV80은 누유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지프 체로키는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고 혼다 오디세이는 후방 카메라 제작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로 집계돼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가 47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1,1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1년 전보다 160%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고 서쪽 지방에서는 오전 농도가 인체 해로운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전주 3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그리고 약 1시간 뒤면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더 많아집니다. 조금 전에 김윤경님이 여기 양산인데요. 연일 40도를 넘나들다가 35도로 내려가니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고 살만해졌어요. 라고 1시간 전에 보내주셨거든요. 지금은 더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를 기해서요. 아, 강원 지역도 폭염경보 나오네요. 강원 평창 평지, 정선 평지, 경북 영주, 청송, 안동 북부랑 동남부, 영양 평지, 봉화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뭐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진 지역들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벌겋게 달아올랐죠. 한반도가. 야외 활동 특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우산, 양산 가리지 않고 부채도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요.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잘 지키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요. ISA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라고 내년부터 새롭게 내놓겠다. 세제 개편한테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국장에만 투자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 세제 혜택을 주는데 왜 해외 투자 자금이 나가야 되느냐. 환율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맞느냐 이런 또 비판들도 나오고 또 새로운 ISA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ISA도 이른바 2월이라고 하는 내가 불입하지 못한 걸로 2월하는 거를 막아놓겠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2026 쓰시는 분은 정답 ISA 이렇게 보내주셨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내주셨군요. 조금은 시원해지면 아침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침뿐만 아니라 낮도 좀 시원해져야 될 텐데 그리고 9275님은 ISA 이런 식으로 개편해버리면 저는 왜 이 상품을 가입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물론 새로 나온 ISA랑 따로 또 가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이게 좀 확정이 되는 것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1740님은 60대인데 3년 이상 ISA 만기가 되어서도 계속 이용하면서 겨우 이제 좀 이해되는데 또 세제를 바꾼다고 하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아까 그 김태훈 교수와 심리학개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것이 바뀔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럴 때 또 반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 또 정책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따라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026님이 이 무더위에 신발관 견학 및 자기 신발 꾸미기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 신발관에 온 초등학생들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화이팅 하십시오. 어휴, 그 견학 다니는 학생들도 쉽지 않을 텐데. 좋은 경험 또 많이들 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컵빙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증시 상황 한번 봐야죠.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16원으로 개장 초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6원 이상 떨어지고 있고 1416원 1410원대까지 이제 진입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코스피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4% 이상 밀려서 265포인트 4.03% 떨어진 6,300선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선방을 하다가 1% 가까이 떨어진 791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8% 급락, 하이닉스는 8.9%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그 변동성 영향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SK스퀘어도 10.5% 급락, 그리고 삼성생명도 5% 급락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는 2.3%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고려아연이 1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주가 양호한 흐름들 어제 이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좀 반등을 살짝 했었던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큰 조정을 또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사연자를 선정을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드리지 않고 선물 3종 세트가 있죠.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텀블러 세트, 거기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4종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꼼꼼하게 글을 올려주실수록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2: 네,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1: 피곤하셨다고요?
2: 피곤하진 않고요. 네. 저기 국내 여행이니까 그 강릉 갔다 왔거든요. 예. 일요일 날 출발했다가 어제 왔으니까 3박 4일 갔다 왔는데 예. 강릉은 제가 보니까 5도 이상 서울보다 낮아요, 기온이.
1: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데.
2: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제가 39도, 38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서울이 뭐 38도까지 갔었다고 그러고 또 오늘도 오늘 서울 날씨가 3시에 한 39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오늘 1시간 단축 근무 무조건 1시간 빨리 가라.
1: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장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다. 괜히 또 바깥에서 너무 또 더위에 네.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요즘 뭐 어디 휴가를 가도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쐬다 오는 게 제일 나아요.
2: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실수한 게 작년 재작년도 제가 휴가 다녀오자마자 이 성공예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재작년에는 14년 만에 가족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예. 작년에는 그냥 행사장에서 그 제주도가 행사인데 불러서 그냥 갔다가 간 김에 하루 더 자고 온 거. 그랬는데 올해 이제 강아지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네. 그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진짜 지금 우리 이대호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것처럼 딱 그냥 숙소에만 갇혀 있어. 아무 데도 못 가고.
1: 아,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데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요즘에 어디 뭐 식당 들어가야 되니까 강아지를 차 안에만 둔다. 이러도 큰일 나니까.
2: 큰일 나죠. 더워서. 큰일 나고. 네. 그래서 하여튼 휴가가 진짜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쬐다 온 게 다다. 그냥 바다는 눈으로만 봤고 뭐 바다에 들어가거나 발을 담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여튼 뭐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더위에 맞서시면 안 되고 피하셔야 돼요. 피서를 가야지 맞서시면 안 됩니다. 진짜 더위는.
1: 아, 피하라. 피서.
2: 피서를 가셔야
1: 돼요. 요즘에 에어컨 나오는 데가 다 피서집니다.
2: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뭐 주말에 뭐 쇼핑몰 실내 쇼핑몰이 엄청 부족되고요.
2: 네. 2년 전인가 네. 어떤 그 환경학자께서 올해가 이렇게 더운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올해가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네요.
1: 매년
2: 더워지고 있습니다.
1: 걱정이 되게 돼요. 오늘 사연자는요. 사회생활 5년 차인 30살 여성입니다. 그동안에 대기업 영업직으로 뛰어서 좀 연봉이 꽤 됐어요.
2: 네네.
1: 그런데 본인의 성향하고도 좀 안 맞고 해서 공기업의 관리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행정직으로 마음은 편해져.

0: 있었는데 연봉이 12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1: 아이고.
0: 그런데 해외여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연이에요.
1: 아, 요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연봉은 네. 줄어도 해외여행은 포기할 맞아요. 수 없어요.
1: 2030 분들 중에는 또 아유 뭐 보니까 이번 생은 집을 또 못 살 것 같은데 뭐 여행이라도 좀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예.
0: 어차피 집 사기는 글렀고 그냥 즐기면서 살란다.
1: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월 소득이 275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36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연봉이 줄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월 소득이 줄어든 건데
0: 네.
1: 담세율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85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비상이죠. 하던 저축도 줄여야 되고 하던 소비도 줄여야 되고 모든 이 세상의 돈 고민은 소득에 맞춰지는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 돈줄 상담소를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가 아 조금 줄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죠.
0: 그러니까 사실 소득을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해외여행 한 번에 3,4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예요. 일단 그 연간 휴가비 김경필 멘토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1: 저만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 이 기준이라는 게 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벌어가지고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0: 네.
1: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옛날에 스크린도 없을 때 노란선 뒤에 1m 뒤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사실 노란선에 서 있어도 안전하거든요. 근데 왜 1m 뒤로 물러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연소득의 5% 이상 여행 경비로 쓰시면 안 됩니다.
0: 연소득의 5%.
1: 네. 그럼 월소득으로 하면 얼마예요? 60%. 자, 그러면 내가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이분은 1년에 여행 경비로 180만 원, 200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느냐?
0: 네네.
1: 많은 분들이 또 항의를 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오늘 사연자님도 나 여행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분 연소득이 지금 275만 원이니까 이분으로 월간. 얘기하면은 165만 원만 여행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5% 연소득이 5%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휴가지에서 보내는 날짜는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될까요?
0: 날짜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죠.
1: 얼마 안 돼요. 네. 일주일 열을 2%에서 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365일 중에 2%에서 3%밖에 안 되는 날에 5%를 써라. 플렉스 아닙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돈을 모으지 못하고 돈을 안 모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돈줄 상담소에 고민을 보내주셨다는 거는 아무런 재정적인 미래의 목표가 없습니다. 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면 상관없죠. 아, 몰라. 나는 뭐 아무런 목표가 없어. 결혼도 집도 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5%라는 이 기준을 너무 현격하게 넘으시면은 이분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0: 그냥 내가 다 즐기다만 갈 거야. 가 아니라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고
1: 그죠.
0: 금융자산도 불리고 싶고 하면서 다 쓸 수는 없다.
1: 맞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2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간다. 이 부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기준을 만드는 건 너무 좋아요.
0: 모았다가.
1: 근데 한 번에 330만 원을 쓴다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분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과연 딱 여름휴가 2년에 한 번 해외여행만 갈까? 그건 아니겠죠?
0: 일단 사연을 보내실 때는 2년에 한번 근데 좀 크게 간. 먼 곳. 미국, 유럽
1: 그렇죠.
0: 이렇게.
1: 미국, 유럽.
0: 좀 돈 많이 드는 곳으로.
1: 우리가 1년 12달 중에 여름 휴가 말고요.
0: 네.
1: 연휴가 또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올해 한번 계산을 저 따져보니까 연휴가 없는 달은 4월과 11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연휴가 3, 4일 정도가 있어.
0: 요즘 또 그 휴일을 늘리는 추세예요.
1: 늘리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요즘 조금 한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얼마나 빨리 경제활동을 하고 1억을 모으느냐. 이게 우리가 자동차가 출발해서 몇 초 만에 100km에 가느냐. 제로백처럼 이건 제로억. 얼마나 빨리 1억에 도달하느냐. 제로억입니다. 네. 영어로는 제로 100.

0: 레드 밀리언인데
1: 제로억이
0: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대기업을 다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초년생인데 지금 순자산이 9,600이에요. 5년 만에 9,600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여행 이 소득이 줄어들고 공기업으로 전직을 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1: 야, 근데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1억을 모으는 거 그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딱 1억부터
0: 딱 모읍시다. 1억만 모읍시다.
1: 네. 그게 이제 출발이라는 건데.
0: 맞아요. 그게 출발이죠.
1: 근데 사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로에서 100km까지 가속도 붙이는 게 제일 어렵듯이 사회 초년생이 0에서 1억 모으는 게 사실 어려운데.
0: 어렵죠.
1: 그게 역설적으로 중요하다.
0: 가장 중요하죠.
1: 근데 뭐 해외여행 다 쓰면서는 또 어려운 거고. 근데 이분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0: 맞아요.
1: 가장 큰 동기부여가 2년에 한 번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다.
0: 이분이 써준 그 내용을 보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랬거든요. 2년에 한 번. 만약에 진짜 이게 여행에 다라 그러면 굉장히 저는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딱 들어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 275만 원에 60% 165만 원이 1년에 모아가지고 2년 만에 한 번 300만 원, 400만 원 쓴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1: 그 좀 그러면 1년으로 200만 원이 안 되는 거니까.
0: 네,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합리적인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의심을 한다면 이분이 과연 진짜 2년에 한 번 여행 해외여행 가는 것만 가겠느냐?
1: 국내 여행이나 네,
0: 사연자님도 문자로 또 등판하실 수도 있는데.
1: 등판하시면 좋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있어. 여행 떠나기 전에
0: 맞아요.
1: 옷을 사고.
0: 그렇죠.
1: 신발을 사고 모자, 액세서리 사고 매번 풀세트로 산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때 한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든다는
0: 그러니까
1: 겁니다.
0: 이 돈은 여기서 빼놨잖아요. 지금 여행 경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1: 여행 준비 비용인데 사실상 여행 때문에 생기는 거죠.
0: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생 소비라고.
1: 파생 상품 아니고.
0: 파생 상품이 아니고 파생 소비. 네, 이게 여행 안에는 쇼핑이라는 숨은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나는 평상시에는 진짜 뭐 살 때마다 얼마예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이 여행만 가면은 이게 뭐를 놓쳐 정신줄을. 우리가 이 정신줄이 마치 놀이동산에 가면 헬륨가스 들어있는 풍선처럼 자꾸 놓쳐요. 하늘로 막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 여행을 가면 말이죠. 보상 심리 극대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서 가격 경계심이 허물어집니다. 이게 심리적 현상이래요. 두 번째 희소성의 효과. 여기 또 언제 오겠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가 모드 전환이라는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휴식 모드니까 내 감정대로 해도 돼.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지금 경제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회비용 반감 현상이라는 게 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돈으로 다른 걸 알면 얼마일 텐데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면서 절약을 하는데 여행을 가면 그 비교 모드가 해제돼 버립니다.
1: 아하.
0: 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행 비용은 여행에 부수되는 파생 소비까지 다 포함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0: 왜 심적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맞아, 심리적 회개가 있죠.
0: 그러니까 여행 나가서는 또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2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 또 이러면서 아마 계획했던 그것보다 더 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자님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 이거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적금을 들든지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적립하든지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0: 여행 통장 따로.
1: 여행 통장 따로.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 지출 통장 따로. 이렇게 여행 적금 같은 거 가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행 적금을 들면 좋은 점이 여행을 자주 못 가요. 왜냐하면 만기가 최소한 1년 걸리니까.
0: 아, 쌓일 때까지.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 적금을 부을 때마다 여행을 상상을 해요. 이번 달에 지금 6개월치 들어갔지. 야, 이제 6개월 후면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야 제가 유럽 여행 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번 여행 적금 넣으면서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 좋죠.
0: 영화로 대신해도 됩니다. 로마나 뭐 그리스 맞아요. 이런 영화로.
1: 요즘 뭐
0: 영화로.
1: 최근에 또 그죠?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영화도 개봉이 됐는데 그런 걸 좀 보고 가야 유럽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0: 근데 그런 건 이제 통장을 아예 따로 쓰는 것도
1: 따로
0: 도움이
1: 쓰는 게
0: 된다.
1: 방법입니다. 예.
0: 그 현지에 가서 더 열게 되잖아요, 지갑을.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김경필 멘토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행지 가서.
1: 제가 한번 우리 돈출 상담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에 딱 600만 원의 여행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600만 원 어차피 근데 제가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건 한 달 그 여름 휴가 요 8월 첫째 주밖에 없다 보니 돈을 항상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요 돈을 저희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0: 전용.
1: 그래서 요걸 하여튼 그런데 예, 여행 떠나기 전에 요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아, 여행 떠나기 전에 이번 여행에 내가 지출할 금액을 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여행지만 이렇게 숙박권, 항공권만 잡아놓고 얼마 이내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떠나버려요. 특히 패키지 같은 경우는 결제만 해놓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쇼핑이라는 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쇼핑 금액은 얼마 안에서 하자라고 본인하고 약속을 하고 가든가. 자유여행은 더 심각합니다. 자유여행은 숙소와 항공권 외에 식사나 체험에 미리 한도를 안정해 놓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륨가스 들어있는 풍선처럼 자꾸 놓치게 됩니다.
0: 정신줄을.
1: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보상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얼마까지 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쇼핑 얼마, 체험 얼마 뭐 이런 거를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0: 그쵸.
1: 정해놓는 효과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통제가 돼요.
0: 아, 그러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와서 신용카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결제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내역서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또 후회하고
1: 그렇죠.
0: 이것도 언제 갚나. 그러니까 미리 상한을 정해놔야 한다.
1: 맞아요.
0: 명심해야 됩니다. 8824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대우삼촌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 저 오늘 혼자서 KTX 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요. 영천입니다.
1: 경북 영천.
0: 와, 거기까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혼자 KTX 타고 간다고?
1: 네네.
0: 사실 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는 것도 방학 때 그게 또
1: 그게
0: 휴가고
1: 또
0: 비서고
1: 엄청난 여행이고 추억이죠.
0: 아, 영천 가서 어디 또 그 발 담글 때 있을 텐데.
1: 계곡에.
0: 팥빙수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24님.
1: 아, 근데 사회생활 잘하는데요. 벌써 그러게. 중학교 2학년인데.
0: 또 이렇게 또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큰 비용 안 쓰고.
1: 그렇죠.
0: 자, 또 오늘의 사연자 가장 큰 고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한 이후에 연봉이 1200만 원 가까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가서. 그러면 일단은 연봉이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이분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어떤 원칙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1: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분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사연을 적어주실 때 이분이 참 우리 돈줄 상담소를 애청하신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멘토님이 늘 말씀하는 선저축 후소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얘기를

0: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오시기 전에 대기업 다닐 때부터 이분이 돈을 제대로 못 모았던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년차 직장 생활하는데 9,655만 원이에요. 순자산이.
1: 오, 잘 모았어요.
0: 그럼 이거는 이분은 굉장히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돈 모으는 거에.
1: 거의 제로억 달성했습니다.
0: 제로억을 5년 만에 달성한 거죠. 그죠?
1: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0: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이분이 무너졌느냐. 제가 그걸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직장을 옮기고 나서 아우 이제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저축은 많이 못해 그러면서 저축을 52만 원까지 줄였어요. 자 52만 원까지 줄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본인한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선저축의 원칙은 누울 자리를 없애버려야 발을 못 뻗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을 이분이 원래 한 150 가까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저축 속도가 난다는 거는.
1: 네.
0: 그럼 갑자기 아우 나 이제 소득 떨어지니까 저축 150 옛날처럼 못해. 그러고 갑자기 100만 원을 확 줄여서 누울 자리를 본인한테 만들어주니까 발을 시원하게 뻗으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축은 지금 저축과 투자에 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저축을 150을 하고 남는 돈으로 120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해보자 라고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밀렸을 텐데 일단 저축부터 먼저 시원하게 줄이고

0: 하킹 통장인데 네. 135만 원. S&P 500과 나스닥 같은 주식에 630. 이렇게 해서 9,650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눈 딱 감고
1: 네.
0: 원래 했던 저축 수준, 대기업 다닐 때 저축 수준에 지금 임금 수준이 딱 70%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80% 수준. 저축을 조금만 딱 줄여서 120만 원을 저축과 투자로 묶어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원래 수준의 습관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강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1: 강점이요?
0: 지금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아, 부모님 댁에서.
0: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
1: 재워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0: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기 때문에 요때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1: 환경은 좋아요. 뭐 연봉이 좀 줄어든 거 외에는.
0: 그렇죠. 너무 소질도 있고 돈을 모아본 경험도 있고.
1: 그래도 이분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연봉이 줄어드니까 타던 차를 바로 팔았어요.
0: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심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1: 심하게 칭찬. 네. 네.
0: 진짜 이건 나이스 필.
1: 아, 네. 나이스 필.
0: 네. 네. 진짜로 잘하신 거. 제가 이분이 왜 소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분들은 있잖아요. 차를 타던 거를 팔질 않아요. 차를 타는 거에 대한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절대 안 파는데 이분은
1: 그거 어려워요.
0: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이분은 선저축을 하고 후소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살이야. 이분은 오늘 돈줄 상담소에 이 사연을 보내는 걸 계기로 해서 제가 드렸던 솔루션대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분이 차를 처분하고 이제 굳이 이직을 하면서 소득도 줄었는데 뭐 대기업 다닐 때 탔던 차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 차를 팔았다 그런데 이 차가 뭐 어떤 정도였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건 정말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염장화님이 대기업, 공기업 다닐 정도면 능력 있는 분 같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쓰고 사셔도 될 듯한데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다가 정신줄 놓친다.
0: 그렇죠.
1: 석선자님이 다시금 풀린 나사를 조이는 중입니다.
0: 그렇죠.
1: 더워서 쇼핑몰에 갔었는데 산책하다가 자꾸 눈과 손이 가서 어제도 과소비했어요. 그러니까 더위 피하러 쇼핑몰 시원한데 갔는데 뭐 사게 돼.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 에어컨을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0: 맞아요. 그 에어컨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우 여기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나. 난 안 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주시는 네. 분들의 덕분이군요.
1: 아 그렇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걸 또 우리는 또 참아야 되고 또 맞아요. 잔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다. 또 이분이 휴대전화 요금제도 알뜰폰으로 갈았다고 할 일단 자세는 좋아요.
0: 그러니까 이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B급 스텝이 꼬여 있는데 돈줄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고 아 내가 여행을 매년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가고 그리고 아까 300, 400 안에서 좀 어떻게든 쇼핑을 좀 줄여서 가보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1: 네.
0: 이분이 정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보면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장창렬님하고 이지호님이 지방의 경우 차 없이 다니기 힘들다라고 보냈는데 예. 근데 이 사연자분이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지역도 지역 나름이고.
0: 지역도 지역 나름인데 막 광역시 정도다 그러면 그래도 서울만큼은 그쵸. 아니라도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고 지방 중소도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1: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차를 팔아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0: 자세. 그렇죠. 읍면 지역이다. 이러면 뭐 사실 차가 없으면 조금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1: 또 이분이 그 한 달 식비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칭찬할 것 같은데.
0: 네네.
1: 근데 데이트비가 40만 원.
0: 데이트 비용, 데이트하러 가서 밥을 다 먹네. 보니까 그죠?
1: 아, 그렇죠. 뭐 밥 안 먹을 수 없고.
0: 데이트 하면 뭐 무조건
1: 식사해야
0: 뭐
1: 되니까.
0: 뭘 먹어야 되니까. 그죠?
1: 요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김경필 멘토님은 연애 시절에 데이트 비용 어떻게 쓰셨어요?
0: 데이트 비용 이분 일단 얘기를 말씀드리면 데이트 비용으로 40만 원, 커피와 점심으로 25만 원, 배달 음식으로 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데이트 비용과 점심 식사 비용으로 쓴다 그랬는데
1: 네.
0: 지금 이분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니까 아침하고 저녁은 어쩌면 부모님이 그렇죠.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만 해결하면 되는데 데이트 비용과 점심으로 70만 원 쓴다.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거보다만 더 안 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굉장히 괜찮다.
1: 괜찮아요.
0: 그 가로 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돈줄 상담소를 워낙 많이 보던 분이라 듣던 분이라 군내 식당 없음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군내 식당에서 드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군내 식당 없음 이렇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1: 써주셨습니다. 군내 식당 없는데 점심과 25만 원.

0: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1: 예, 네. 애청자 인증입니다. 예, 네, 정말 네. 칭찬드리고 싶고요. 아. 데이트 비용은 이런 거죠. 다만 이제 데이트할 때 돈이 너무 막 나가고 많이 나가서 문제고 너무 안 써도 문제인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데이트 통장 얘기하셨는데 한때 이게 SNS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 데이트 통장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트 통장이 이 돈줄 상담소에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 데이트할 때 서로 뭐 40만 원씩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8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쓰자.
0: 어, 서로.
1: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남친이 데이트 통장에 들어있는 돈 초과하면 안 쓰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이번엔 네가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걸로 막 싸움이 좀 나기도 하고 날 사랑하는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0: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두 달 만에 썼어. 그러면은 야, 우리 이제 9월엔 못 만나.
1: 그래, 못 만나. 10월에 보자, 시원할 때. 뭐 이런 얘기 하면.
0: 8월 중순부터 한 한 달 동안은 만나지 말자. 라고 하면 이게 또 어떨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대방이.
1: 그러니까, 저 같은 기성세대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2030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에 지금 50대가 넘은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연애 시절에 저는 다 20대 때 결혼하던 시절이에요. 90년대에는 대부분 다 20대 때 결혼했기 때문에 저도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내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제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0: 들으라고 말씀하신
1: 남녀가
0: 거죠.
1: 만약에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0: 아, 옛날엔 그랬어요. 네,
1: 진짜 100% 남자가 냈습니다. 그러면 뭐 아내는 경제활동을 안 했냐. 했어요. 했는데도 저는 냈고, 그러면 김경필 그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의 성향하고 안 맞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결혼하기 전에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런 돈 큰 돈 쓸 일은 솔직히 없었고 커피값, 밥값, 영화값 이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제가 냈고, 사실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서 빨리 결혼했어요. 제가 연애 시간이 1년 3개월? 4개월? 요 정도.
0: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MZ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조금 돈을 그냥 데이트 통장에서 돈이 모자라더라도 더 내라. 그걸 그렇게 따집니까?
0: 괜히 싸웁니다. 아니, 왜 돈을 안 쓰는 거야. 날 덜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또 이거 피곤해지거든요.
1: 또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그럼 우리 남친은 날 덜 사랑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0: 아, 이거 괜히 갈등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1: 중요한 건 말이죠. 데이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저축하는지 투자하는지. 그쵸. 이러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통장에서 돈 모자라면 더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뭐 나를 사랑 안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데이트 통장 저는 지지합니다.
0: 경제 관념도 맞아야 되니까요.
1: 맞아요. 예.
0: 좋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비용 우리 사연자에게는 괜찮다라는
1: 괜찮습니다.
0: 거고. 근데 여기 이제 각종 선물 비용이 있고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24만 원 정도가 더 나가요. 여기 이제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도 포함이 되고요.
1: 네네네.
0: 사람을 만나고 관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총 60만 원 넘게 쓴다는 겁니다.
1: 자, 이것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는 말이죠. 뭐 안 지키면 막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닌데 머릿속에 늘 참고로 두세요. 우리가 옛날에 스크린도 없던 시절에 그 플랫폼에 서 있으면
0: 노란선 밖으로.
1: 1m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선에 서 있다고 뭐 큰일 나진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란선입니다. 자, 이벤트 비용은 여러분들 소득의 3% 넘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3%는 뭐예요? 경조사비 빼고 누구 생일이다, 기념일이다, 뭐 이런 거 챙기는 비용 있죠.
0: 네.
1: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 소득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3%면 한 10만 원? 9만 네, 원, 10만 네. 원이에요. 10만 원 정도 이벤트 비용으로 쓰라는 거죠. 10만 원 정도 커피 쿠폰 충전해 놨다가 기프티콘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냐? 120이죠. 120이면 어떻습니까? 이벤트, 기념일 이런 거 챙기는데 12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0: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1: 많아 보이죠? 네.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있어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0: 아, 포함?
1: 어버이날. 이거 다 이벤트.

0: 100%잖아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이게 일단 포진해 있기 때문에 120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1: 아하.
0: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꼭 좀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은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만난 지 100일, 150일. 뭐 요즘은 22일도 있고 33일도 있다 그러는데.
1: 뭘 이렇게 챙기지?
0: 하, 뭘 이렇게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어쨌든 이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3%가 노란선이에요. 물론 노란선 넘는다고 막 큰일 난다는 건 아닌데 일단 머릿속에 기억은 해라. 이 부분을 손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1: 이벤트 예, 비용은 3%인데요. 예,
0: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프티콘을 주면 인간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기프티콘 안 주면 인간관계가 파멸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1: 아니,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나는 뭐 치킨 쿠폰 보내는데 저 친구는 커피 쿠폰만 보내더라. 막 이런. 아니, 근데 그렇게 또 피곤하게 살 필요는
0: 그러니까,
1: 없어 보이고.
0: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냥 동료인데 생일인 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다. 그러면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애교로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막 치즈 조각 케이크 딸려 있고 막 이런 아. 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 아이고 왜 그래? 왜? 아이고 나랑 안 친한 같은 부서도 아닌데 막 정말 OJT 때 한 번 아. 봤던 언니인데 나한테
1: 조각 케이크
0: 갑자기
1: 보내지 마.
0: 막 조각 케이크 두 개에다가 막 커피 두 잔 이걸 보내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언니가 다음 달이 생일이야.
1: 아
0: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 제발 커피 한 잔만 보내라.
0: 커피 한 잔만 아,
1: 서로
0: 보내시고요.
1: 커피 한 잔씩만 보내자. 이것도 하나의 룰로.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플랫폼 업체에서 자꾸 이제 추천하는 선물로 요즘 많이들 하는 거는 이 정도야 이렇게 띄워줘요.
0: 저는 3개월 전에 예. 이 카톡에 예. 생일 뜨는 기능을 설정해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내 생일이 누군가한테 노출이 안 돼요.
1: 어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다는 건 나한테 사람들이
1: 안 보내고
0: 뜬금없이 보내는 걸 안 보내니까 나도 안 보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안 뜨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친구들의 생일이 굳이 내가 가까운 동료나 가족이나 이런 정말 베프다 이러면 알지만 뭐 굳이 이렇게 동료인데 이렇게 회사 가서 얼굴은 보지만 막 이러지 않는데 그분 생일을 내가 꼭 오늘 생일이지 이러면서 챙겨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약간 사회관계에 대한 강박 이라고 보거든요.
1: 생각해보니까 저도 김경필 멘토님한테 톡으로 선물 보낸 기억이 없네요. 생일 뜨면 보내긴 하는데.
0: 찾아보시면 있어요.
1: 있어요?
0: 3년 전인가 있는데 내가 최근에 삭제를 해갖고 지금 최근은 없는 거야.
1: 아니 보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0: 네. 보낸 적도 있고 저도 밖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1: 그런 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야 대단하시다.
0: 네,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1: 그리고 또 사연자가 30대 여성이거든요. 보험이 17,000원짜리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요.
0: 아, 네네. 이거는
1: 요거는
0: 뭐
1: 어때요?
0: 요거는 늘 우리가 돈줄 상담소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적게 써도 문제, 많이 써도 문제가 보험이잖아요.
1: 네.
0: 늘 소득의 3에서 5% 정도다. 20대이고 사회초년생이니까 보험은 실손만 있어도 당장은 문제는 없을 순 있는데 일단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20대 여성이 실손만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경제활동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금 연봉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봉의 한 1배에서 1.5배 100에서 한 150% 정도 수준 정도의 진단금 나오는 보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거는 가입을 하셔라.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예, 2-3만 원이면 해요.
1: 그 정도는?
0: 예, 그 정도는 하셔야죠.
1: 할 필요는 있고.
0: 실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1: 그리고 또 이분 아까 잠깐 그 김경필 멘토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기업 다니면서 자산을 거의 1억 원 가까이 모았어요.
0: 너무 훌륭합니다.
1: 예금 7천, 적금 880. 주택 청약에 1,000만 원 정도 모아놨고
0: 네네.
1: 주식도 630만 원어치가 있어요. 합치면 거의 1억 정도 돼요.
0: 그러니까요.
1: 그 제로억 달성한 거예요.
0: 제로억을 5년 만에 달성한 거죠.
1: 근데 이분이 또 앞으로 1억을 더 빨리 모으고 싶은데
0: 그렇죠.
1: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줄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분은 이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대기업 다닐 때보다는 소득으로 적립식으로 저축할 투자할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9,600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고민인데
1: 네.
0: 이분의 성향상 주식이 63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분은 극도로 위험 회피형 안정 지향형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1억까지는 너무 위험 자산에

0: 많이 넣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사람인데 네, 네. 3개월 전만 해도 적금해라 5천만 원까지는 돈을 모아라 이러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적금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최근에는 이자가 적금 들었더니 이자가 얼마 안 되네 이러면 요즘은 야 주식해서 돈 안 날린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1: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1: 5% 이상 또 폭락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제 매도 사이드카에는 많은 분들이 놀라지도 가지고.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이게 기회다.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왜 이게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그동안에 주식에 그렇게 몰입을 하시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연일 주가가 조정을 받는 장세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코어 자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S&P 500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3년 내에 결혼 계획이 없다 그러면 자산에 그래도 한 3, 40% 정도는 네. 조금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1: 아직 젊으니까
0: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국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 코스피 200 같은 데에 조금 분할로 투자를 하시면서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 근데 성향이 돈 잃는 거 싫어하고 조금 변동성이
0: 그 말을 써주셨어요.
1: 되게 힘들다고. 네. 그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괴롭다고.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투자랑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0: 제가 이분에게 용기를 드리는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역대로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코스피에서 가장 고점에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물린 시점이 네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2007년 10월, 2018년 1월, 2021년 7월 그리고 2026년 올해 5월입니다. 예. 근데 이 네 번의 경우 앞에 세 번의 경우 모두 30개월 그러니까 고점에 물렸어도 원금 회복에 다 30개월이면 원금이 됐어요.
1: 평균적으로.
0: 근데 지금은 지금 들어가면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고점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1: 젊으니까.
0: 예,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만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120만 원 정도는 저축과 투자를 선저축을 하자. 그러면 여행도 자연스럽게 빈도가 조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칭찬이 쏟아집니다. 이종숙님은 간만에 흔치 않은 알뜰한 분이네요. 또 9969님은 며느리 삼고 싶은 분이네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0: 남자친구.
1: 김경필 네.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를 겨냥해 쿠데타를 세 번 일으킨 세력이라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금이었는데요. 6464님, 한국은행이 금 4톤을 보유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1: 앞에서 라디오가 지지직 걸렸나 아니면 어디 버퍼링이 걸렸나 그냥 4톤이 아니라 104톤입니다. 정확히는 네. 104.4톤을 보유 중인데 그 네. 뒤에만 들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슈가 된 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2013년 이후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안정되어 네. 있는 그 가격대이긴 한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 금을 사게 될 경우에는 달러가 또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그리고 또 환율이 또 움직일 수 있겠고 해서 국내에서 재련 생산하는 금이 있는데 네. 그걸 국내에서 사는 방식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0819님 금도 가짜가 있다던데 진짠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1: 일단은 그 금에도 브랜드가 있죠. 메이커가 있고 네. 각인 찍혀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사실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3: 그렇죠.
1: 네오디뮴 같은 그런 정밀 자석을 강한 자석을 대보면 가까이 닿을 때 혹여 여기 붙거나 끌려오면 뭐 철이나 니켈 같은 다른 금속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는 물과 저울을 이용한 밀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다만 네. 이거는 뭐 가정에서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3: 그렇죠.
1: X선 형광 분석기 방법을 또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귀금속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그런 곳을 방문해서 X선 분석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네. 테고 또 그쪽에서 일종의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 용도로 무료로 네. 제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3: 네.
1: 한번 알아보시고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핫이슈 인터뷰 시간에 폭염 속 전력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9241님 과생산된 전기를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1: 있죠. 특히 전력이 많이 남을 때는
3: 네.
1: 왜 그 양수발전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네.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터빈을 돌리는 방식. 수력발전이죠.
3: 네.
1: 그런데 전기가 많이 남을 때는 밑에 있는 물을 전기의 힘으로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네. 이것도 설계하고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네. 거. 요즘에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맨 앞에 B, 배터리가 붙어서 BESS, 네.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네. 볼 수도 있겠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는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갑자기 전기가 이제 정전됐을 때
3: 네.
1: 그 스토리지가 다 이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네.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상발전기에도 그렇고 이 ESS를 같이 또 네. 붙이는 형식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노무생활 시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송섭 님이요.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요. 이게 그 수습 기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수습이니까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1: 네.
3: 계속 근로 기간에 들어간다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수습 기간도 거기 포함이
3: 네.
1: 된다.
3: 네.
1: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고진경 님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알려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일단 퇴직금 제도일 경우에는 중간 정산 제도가 있고
3: 네.
1: DC형 퇴직연금일 때는 중도 인출이
3: 네.
1: 일부 가능하고 DB형 퇴직연금일 때는 담보 인출 또 그 적립금의 네. 5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3: 네.
1: 퇴직급여는 뭐 예를 들어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질병, 부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뭐 천재지변을 겪었을 때나
3: 네.
1: 해외 이주할 때나 이런 특정 요건이 또 있기는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독재자를 향한 저항의 세계에는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주황애사입니다. 그는 두 손이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나는 노인이 바로 그입니다. 부러진 손으로 여전히 체스를 두는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저항운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뇨자.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저항 조직에서 뜻밖의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와 은신처가 그녀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명단은 발각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명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곧 조직의 목숨줄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테파니아가 비밀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잡혀 입을 열면 그녀의 기억 속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집니다. 냉철한 오켈리는 여기서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조직 전체를 지키려면 그 전에 그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의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계산,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라두는 결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념 앞에 맞선 것입니다. 민중의 적인 도살자를 살린 손과 이제 동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손은 같은 손이었습니다. 프라두는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저버린 배신이자 가장 오랜 벗의 연인을 데려가는 배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세계를 등지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절기 입출을 하루 앞두고 오늘과 내일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뒤 11시를 기해서는 일부 강원 내륙과 전주, 광주 동부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폭염특보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로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최고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이 예상되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고양, 용인, 평택, 여주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 38도, 대전과 양산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입니다. 극한 수준의 더위에서 다소 벗어날 뿐이지 다음 주까지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에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열대야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도 주식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요인과 인공지능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거센 산업 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산업, 지역 및 소득, 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을 구속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칠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전술무기를 강조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당 지역 내 전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중국, 러시아와 접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부당 광고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스테비아 토마토 6만 2천 개를 판매해 8억 6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은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처리를 하려다 뒤따르던 차량들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호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승합차가 철제 호일을 들이받고 50대 남성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처리를 하다가 뒤어오던 차량 두 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고 서쪽 지방에서는 오존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전주 3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와 제주도 부근에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3도, 체감은 36도입니다. 습도는 59%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7월 한 달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AI와 반도체 주가 폭락으로 크게 흔들렸죠. 이 폭락장의 중심에 월가의 24살 청년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는 운용자산의 4배가 넘는 막대한 빚을 내서 AI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그러다 예측이 틀어져서 감당 못할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야 했고 이것이 글로벌 증시 폭락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펀드가 무너진 직후에 일어났는데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그는 AI 업계의 거물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월가 천재의 무모한 B2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했는데요. 과거 프랑스의 바캉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지중해 해변이나 시골로 떠나는 장기 휴가가 대표적이었죠. 여름이면 파리 시내가 텅 비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역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오히려 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프랑스의 바캉스 문화,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2: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 항로가 운영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 항로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최소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6일 이런 조치가 발표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유럽연합 EU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14억 유로 약 2조 3천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관할 구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총 80억 유로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인데요. EU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14억 유로 중 군사 지원에는 7천만 유로 약 1,150억 원이 쓰이고 나머지는 EU 등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유럽에 이어 중부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오스트리아 동부 바트도이치 알텐부르크에선 41.2도가 관측됐고 슬로바키아 남서부 카메니차 니트 흐로놈에선 41.4도가 측정됐는데요. 모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또 폴란드에서도 수도 바르샤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전력 생산과 수상 운송, 조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죽스가 유료 영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진출한 알파벳 산하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운전석이 마련된 기존 차량을 개조해 운행한다는 점에서 죽스의 차량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죽스의 요금은 차량 공유 앱인 우버의 중상급 서비스 우버 컴포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오늘도 외신 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호르무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네. 네, 뭐 진척이 좀 있나요?
1: 이란이 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선언한 셈인데요. 지금 이란하고 오만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항로 지리적 좌표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협을 재개하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마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5일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잠정 합의안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의 인근 항로를 밖으로 나오는 선박은 오만 인근 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당국과 출항하는 선박은 오만 당국과 각각 통항을 조율하는 방식인데요. 이 합의안이 우선 60일간 적용이 되고요. 일단은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보안이나 수세, 구조 비용을 명목으로 한 자발적 지급까지 제한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잠정안은 미국 그리고 영내 국가들, 이란 지도부에 공유가 됐고요. 지금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가 이행된다면 기존의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해협을 진입하는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쪽 영해를 통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해협을 개방하려면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란 국영방송도 이 합의만으로 해협이 즉시 개방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행동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합의가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이란의 선박 통행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넘겨주는 것인지가 핵심이다라고 네. 전문가들이 짚었는데요. 그 걸프 국가들도 임시 합의가 이란의 영향력을 고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이 지금 이란이 에너지 수송에 대한 거부권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걸프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안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벌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꺼지자 붙은 불.
1: 정전이 되니까요. 예, 지금 예.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 이곳은 튀니지인데요. 예. 지금 튀니지에서 최근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는데 4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냉방 수요가 당연히 급증했겠죠. 네. 하지만 전력망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전력회사가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아, 이 날씨에.
1: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네.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에는 수도 튀니스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반정부 집회가 열렸는데 시위대가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감옥과 물가 상승만 있다라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의 봄의 발원지였거든요. 튀니지가. 네. 그래서 중동과

0: 북아프리카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37%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좀 뛰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커진 상황인데요. 그 미국 싱크탱크 타흐리르 중동정책연구소의 맥 팀장은 국민들은 삶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낀다.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현대 튀니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각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요. 만약에 기후 재난이 반복됐는데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비상조치나 정치적 자유 제한 같은 억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점진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질을 약화시키게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긴데요. 지금 튀니지에서는 2011년 초에 23년간 집권했던 벤 알리 당시 대통령이 축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대선에서 법학 교수 출신인 사이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혼란이 끝날 거라는 기대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사이에드 대통령이 정치권의 부패, 무능 척결을 내세우면서 2021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거든요. 예. 그리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폭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돌풍일까 역풍일까?
0: 네, 미국 미시간주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당 주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을 상대로 초박빙 승부 끝에 이겼습니다.
1: 네.
0: 두 후보 표차가요 15,000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엘사예드가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게 됐는데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번 경선이 민주당 주류와 당내 네. 진보 진영의 노선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1: 네.
0: 이 엘사이드 후보는 그 디트로이트의 보건국장을 지냈는데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 억만장자 증세, 정치권에 대한 기업 자금의 영향력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사회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네네. 조금 분류가 됐는데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진 않고 나는 자본주의다 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사회주의 진영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붙었던 스티븐스 후보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주류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외부 자금도 많이 끌어왔습니다.
2: 주류인 거죠.
0: 네. 그런데 지금 자금과 지도부의 지원을 한꺼번에 엘세드 후보가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기득권 정서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미시간이라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1: 네.
0: 대도시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여기는 선거할 때마다 승패가 뒤바뀌는 중서부의 경합주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동안 진보단체가 지원한 후보들은 고학력 유권자가 많고요. 민주당 지지가 강한 대도시 지역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도층 또 백인 노동자 유권자 비중이 높은 경합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1: 예.
0: 당내 경선에서는 열성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길 수 있어도 공화당과 맞붙는 본선에 가면 중도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11월에 위스콘신주에서 이제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민주사회주의자인 한국계 미국인 프란체스카 홍주 하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중서부의 경합주니까 어떤 표심이 나타날까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진보 진영 한계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마다 엘사이드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섰는데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1%포인트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11월에 본선에서 엘사이드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보 바람이 지속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본선에서도 승리하면 이 파장은 2028년 대선 경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합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도 성향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반대로 엘사이드가 이제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패하면
1: 네.
0: 민주당 주류는 진보 후보의 경합주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키울 걸로 보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블랙 위도우, 검은 미망이 네. 무슨 뜻인가요? 이거?
0: 이 네. 러시아에서 군복무 중에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이제 일시금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점이 바로 조직적인 결혼 사기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수법을 쓰는 여성들을 검은 과부,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러시아군은 병사가 전사하면 직계 가족에게 최소 500만 루블, 약 1억 300만 원의 일시금을 주고 있습니다.
1: 위로금 같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제 법적으로 네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해서 배우자 지위를 얻은 뒤에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요. 네. 사망 통보가 오면 부모와 자녀를 제치고 보상금을 독차지 않은 그런 결혼 사기 구조입니다. 근데 실제 수령액 아까 1억 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국영보험사도 지급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보상금을 따로 주기 때문에 네. 유족이 실제로 받는 돈은 1300만 루블 약 2억 6900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러시아에서 한 여성이요. 남성 4명과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억 1000만 원을 챙긴 사건이 지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CNN이 소개한 마리아 씨가 아버지가 59세였는데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라는 통보와 함께 아버지가 22살 연하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새 어머니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어머니의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한 지 이틀 만에 입대해서 최전선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병들의 사기라던가 전투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절차를 간소화했거든요. 결혼이 좀 쉽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독려를 했는데 네네. 최전선에 투입하는 병사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사기 통로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에서는 심지어 군의 관계자들이 이런 사기 여성들과 짜고 갓 입대한 남편을 위험한 임무에 배치한 뒤에 사망 보상금을 나누려고 한 정황도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이런 위장 결혼에 대한 그 판단을 해서 결혼이 무효다라는 그런 얘기 지금 대응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정치권은 위장 결혼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을 하면서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사이버 유산.
0: 중국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이요.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키워놓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도 유산에 속한다.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이 계정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전에 한 게임사에 네.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요. 10년간 유료 결제를 해서 계정을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뒤에 게임 계정을 현금화할 수 있다더라 이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서 게임사 측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게임사는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고 있고 게임의 계정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전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유료 결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상당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서 키운 게임의 계정과 아이템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법상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1: 네. 뛰는 전동 드릴을 위해 나는 매미 있다.
0: 중국에서요. 네. 매미의 울음소리에 장시간 노출된 한 남성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저우에 살고 있던 남성이었는데요. 갑자기 청력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고주파수 영역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해보고 담당 의가 이런 손실 원인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매미의 울음소리에 노출된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 남성이 매일 밤 끊임없이 울어대는 매미들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졌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문의들은 80%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서 서서히 진행되는 감각신경성 청력 저하 현상이 소음성 난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수컷 매미 한 마리가 근거리에서 내는 소리는 70데시벨 수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진 않는데 한낮에 더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 매미떼가 함께 울어대면 소음이 80에서 85데시벨까지 상승하고요. 심하면 90에서 100데시벨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용 전기 드릴의 소음이 83에서 88데시벨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미떼가 다 같이 울어대면 그러니까. 이 드릴 소음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어떨 때는 좀 놀랄 때도 있잖아요.
0: 귀가 아플 때가 있죠. 특히 매미 울음소리 주파수가 3000에서 8000헤르츠 고주파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고주파는 사람 귀의 달팽이관 기저막과 청각세포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되면 청각세포가 피로해지다가 결국 사멸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물론 소음 강도랑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서서히 청력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일단 청각세포는 파괴가 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 아, 네. 뭐 매미들도 요즘 너무 더워서 더 크게 울어대는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쓰레기 빻는 달토끼.
0: 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의 상단부가 5일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나왔거든요. 이 달토끼 절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포브스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달 뒤편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시속 약 8,690km의 속도로 추락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로켓이 작년 1월에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된 민간 착륙선 블루고스트 미션 1과 리질리언스의 추진체였습니다. 임무를 마친 뒤에 우주공간을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달 표면에 잔해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관측이 되게 돼서 지금 과학자들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약 19.8에서 30.5m 너비의 새로운 구덩이가 파였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구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 표면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운석 충돌구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달에는 생명체나 생태계가 없으니까 생태계가 변할 그럴 위험도 없고요. 네. 반면에 과학적으로는 지금 충돌 시각이나 위치, 질량, 속도를 모두 알고 있는 인공물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우주 쓰레기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우주조약을 보면 달 주변에 버려진 로켓의 잔해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거나 달 표면 충돌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달 탐사 지금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잔해가 표면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거나 탐사선 앞으로 유인기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웨시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위티스트 띵 U2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 횡성, 홍천 평지 등 강원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 상당이 8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홍신원 취재수첩.
1: 홍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선형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여름에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0: 것이 휴가, 바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바캉스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프랑스에서 바캉스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바캉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왔는데요. 비워두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캉스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일상과 의무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바캉스를 위해 일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할 정도로 휴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바캉스는 평등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1936년 프랑스에서 유급 제도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도 여행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자동차 부부과 함께 여름이면 온 가족이 짐을 싣고 바닷가와 시골로 떠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은 프랑스 사회 전체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8월에 파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상점이 문을 닫고 파리장들은 남프랑스, 브르타뉴, 산악지역으로 떠났습니다.
0: 네, 항상 뭐 프랑스 문화 배울 때면 이 바캉스 문화 빠지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그 2026년에 그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바캉스를 보내고 있나요?
1: 네, 떠나는 휴가에서 머무는 휴가로 2026년 프랑스 바캉스의 새로운 얼굴, 가장 큰 변화는 모두가 떠나는 바캉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쉬는 바캉스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름 휴가하면 지중해 해변에서 몇 주 동안 머무는 모습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휴가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비싼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친척집에 머물거나 캠핑을 선택하거나 서로의 집을 바꾸는 주택 교환 휴가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주변 프랑스 가족들을 보면 올해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바캉스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바캉스의 기준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숲속에서 산책하기, 작은 마을 시장 구경하기, 가족과 긴 저녁 식사를 하기. 프랑스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여행보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입니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파리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역 바캉스 뭐 이런 게 유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이것이 최근 프랑스 바캉스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파리는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의 파리가 하나의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8월에 평소와 완전 다른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은 한산하고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교적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파리시는 여름마다 파리 플라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센강과 도심 공간을 해변처럼 꾸며 모래사장 파라솔, 스포츠 공간, 공연 등을 마련합니다. 바다가 없는 도시가 시민들에게 도시 속 해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물가 때문에 멀리 여행을 가지 않고 파리에 남아 파리 플라주, 공원, 문화시설을 즐기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사는 가족들이 파리를 찾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베르사유, 디즈니랜드 같은 근교 관광지를 저렴한 교통으로 방문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파리 자체가 거대한 역사 교육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최근 프랑스도 폭염이 심해졌는데요. 이 폭염이 또 바캉스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1: 네. 예전에는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지금처럼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프랑스 건축은 두꺼운 벽과 자연 환기로 여름을 견디는 방식이 많았고 에어컨 없이 사는 것도 생활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이 반복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 숙소를 예약할 때 에어컨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다만 프랑스인들이 여전히 자연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에어컨만 찾기보다는 숲, 바다, 강 주변처럼 자연적으로 시원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부보다 비교적 선선한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같은 북쪽 지역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햇빛을 찾아 남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시원함을 찾아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0: 네, 참 폭염이 많은 프랑스 바캉스의 문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0: 2016년 프랑스 바캉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1: 네, 2026년 프랑스 바캉스는 떠남보다는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캉스란 결국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여전히 바캉스는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의 기준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싼 여행지에서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오래 이야기하는 것,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지내는 도시를 여행 보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프랑스식 바캉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형 통신원이었습니다.

0: 지난 7월 한 달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마음고생한 분들 많았죠. 그런데 이 폭락 사태를 낳은 여러 원인 중에 24살 청년의 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20대 청년의 비투가 전 세계 AI 반도체 주가를 끌어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 네, 다소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미국 월가에서 벌어진 큰 손들의 은밀한 거래가 외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장 여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드라마틱해서 이걸 이제 지켜본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금융시장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을 다룬 영화들이 적진 않았는데요. 개중에 청취자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걸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시장의 폭락에 베팅해서 거액을 벌어들인 미국 투자자 마이클 버리 같은 이들의 사연을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신 분들이 아마 좀 그렇죠.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들이 좀 많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성공과 실패도 굉장히 좀 대비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로 제작되기도 참 좋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영화 같나요?
1: 일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포춘 같은 유명 경제 매체들이 최근 일제히 20대 이 미국 청년의 결혼식을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세계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는 웨딩마치였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불과 24살인 청년의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이렇게 세계적인 매체들이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고요. 지난 주말 결혼식을 올린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라는 24살 청년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아셴브레너는 미국의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설립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신생 헤지펀드의 창업자이자 운용 책임자였고요. 이 청년이 현재 AI 모델 클로드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인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CEO의 비서실장 아비탈 발 위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AI 업계에 일단 거물들이 결혼을 했던 것인데 이들의 결혼이 이것보다도 더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 아셴브레너가 그 직전에 글로벌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펀드의 자산마저 남한테 헐값으로 물려주고 난 직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는 큰 실패를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해안마을 카멜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 카멜이라는 곳은 미국에서도 부촌 중에 부촌으로 굉장히 손에 꼽는 곳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미국 서부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그 해안도시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정이 어쨌든 뭐 사업은 잘 안 됐지만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호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0: 일단 제 기준에서 24살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근데 다만 이 친구가 결혼을 뭐 이렇게 거물끼리 했다 이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라는 사람 좀 자세히 살펴보죠. 어떤 사람이죠?
1: 보통 저희가 축구 같은 운동 종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당돌한 그런 신인 선수를 프랑스 말로 무서운 아이라는 뜻의 앙팡 테리블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셴브레너는 AI와 투자업계의 앙팡 테리블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자라서 15살에 미국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15살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
0: 그렇군요.
1: 2021년 19살에 경제학과 통계학 학사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0: 천재네요.
1: 머리가 굉장히 명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리콘밸리의 젊은 창업가와 AI 기술 인재들이 두루 참여하는 효과적 이타주의 EA라는 활동에 뛰어들면서 업계 거물들과 인맥을 쌓게 됐는데요. 이 효과적 이타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용주의적인 사회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진보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숭고한 목적에 심취한 젊은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속칭 잘나가는 청년들하고 놀면서 AI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건데요. 아셴브레너는 이 운동을 지지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만든 자선단체인 FTX 퓨처 펀드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났고요. FTX가 금융사기 혐의로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바로 다음 해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네. 정보 유출 혐의로 해고를 당했고 다시 백수가 됐거든요.
0: 아, 이거 이 청년이 정보 유출을 했다고
1: 맞습니다.
0: 된 거예요?
1: 그런 얘기를 회사 쪽에선 제기를 했고 이 청년은 물론 반박을 했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해고 당한 해에 네. 그냥 쉬지 않고 저희 같으면 좀 쉴 것 같은데
0: 네.
1: 165쪽짜리 에세이를 하나 써서 그냥 온라인에 툭 올려버린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AI와 투자업계의 일약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0: 어떤 뭐 에세이를 썼길래 네.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1: 국내에는 다소 좀 생소하지만 네네. AI 업계에 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에세이인데요.
0: 예예.
1: 제목은 Situational Awareness,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황인식, 다가올 10년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0: 네.
1: 어셈브레너가 맡는 헤지펀드 운용사 이름도 바로
0: 맞아요.
1: 이 에세이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에 AI 업계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새내기 청년이 쓴 글인데 통찰력과 예지력이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이 에세이 원문은 뭐 청취자분들도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해서 좀 쉽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0: 네.
1: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0: 네.
1: AI 기술이 컴퓨터 연산 능력의 개선 등으로 급격히 빨라져서 2027년 내년이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AGI, 인공 일반 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뒤부터는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진화시키는 단계가 들어서면서
0: 네.
1: 다시 수년 내에 이번엔 아예 인간 지성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초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에 이 에세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네, AI가 지금처럼 광범하게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의 예상이
0: 너무 딱 맞는데요.
1: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아셈브레너는 AI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AI 모델을 돌리는 주변의 그런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될 거라고 그 에세이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0: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1: 이것도 정확하게 네. 맞아요. 약간 소름 끼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주장 역시 요즘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정말 천문학적인
0: 그러니까요.
1: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전기도 부족하고.
1: 맞습니다. 네. 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AI 모델을 돌리려면 전기와 전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혈안인 걸 보면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셈브레너가 자신의 에세이 제목을 상황인식이라고 붙인 것도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일반인들은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지 지금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근데 나는 좀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어울린 덕분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전망이 실제 현실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셈브레너를 AI 업계의 예지자, 노스트라다무스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0: 그렇군요. 한순간에 굉장히 이제 좀 붐업이 됐겠어요, 이분이.
1: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결혼 얘기 시작부터 나왔을 때 그냥 네. 이 친구가 그냥 망했는데
1: 네.
0: 그 결혼을 잘해서 뭔가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있나? 이게 네. 영화 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1: 네.
0: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1: 네. 결혼 찬스를 활용한 건 아니었고요.
0: 아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에세이가 주목을 받으면서
1: 네.
0: 유명해지니까 뭔가 네. 또 일을 했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거대한
0: 예.
1: 이제 금융 투자 회사를 네. 차리게 된 건데요. 이 에세이가 이른바 이제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되면서 AI 발전에 투자하는 아셈브레너가 만든 헤지펀드에 엄청난 돈이 물려들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을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억 원으로 걸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몇 년간은 투자금을 뺄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조건까지 걸었는데도 2024년 펀드 출범 당시에만 수천억 원의 돈이 몰려들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0: 이 펀드가 설립한 이후에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해서 단숨에 월가에서 주목받는 공용 펀드가 됐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봐도 누적 수익률이 무려 400%를 넘었고요.
1: 예.
0: 이건 투자 원금이 1억 원이라면 6개월 만에 5억 원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1: 네.
0: 또 펀드 설립 이후에 수수료를 뺀 순수 누적 수익률만 계산해봐도 1000%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펀드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7월 초 증시 폭락 전까지 아셴브레너 펀드의 전체 자산이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 원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1: 아니 뭐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난 네. 뭐 전 세계 자산이 몰려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잘 나가는 펀드가 왜 갑자기 그 폭락의 원인이 된 거죠?
0: 네, 7월에 미국에서만 반도체주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 정도 증발을 했고
1: 네.
0: 한국, 일본 등도 AI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수십 퍼센트 빠지면서 시장의 공포가 팽배했었는데요.
1: 네네.
0: 이런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AI 투자 거품 우려, 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부상,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됐지만 그중에서 아셴브레너 펀드도 이 시기에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1: 네.
0: 아셴브레너 펀드가 증시 폭락에 이른바 불쏘시개가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이 펀드가 아셴브레너가 강조했었던
1: 네네.
0: AI 관련 주식들이 투자를 했는데 금융기관 차익금을 너무 많이 가져다가 써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 꿔서 썼다는 거죠.
0: 꿔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금을 불리기 위해서요.
1: 근데 이미 투자금도 많은데도
0: 네. 욕심을. 내는 천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
1: 역시. 네. 네.
0: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예. 투자를 했던 건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1: 네네.
0: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웠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1: 네.
0: 반도체 기업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레버리지 배율이 두 배입니다.
1: 네, 레버리지.
0: 네. 네. 레버리지라는 거는 네. 내 돈에 차익금을 더해서 투자금을 좀 불려주는 지렛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ETF에 투자한 투자 원금이 1억 원이면
1: 네네.
0: 여기에 1억 원을 또 빌려서 원금의 두 배인 2억 원의 주식을 매수해서 운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레버리지 배율이 두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1: 네.
0: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됐다.
1: 네.
0: 그런데
1: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0: 네. 우리나라에 네. 출시되어 있는
1: 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두 배를 쓰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의 두 배를 투자하게 되는데 아셴브레너는 네. 이 레버리지 배율을 이것보다 훨씬 높은 최대 네 배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원금이 1억 원이면
1: 네.
0: 3억 원을 더 땡겨서 4억 원을 투자해서 자산을 굴렸다는 얘기거든요.
1: 빚도 그만큼 더 4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0: 3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아셴브레너 펀드는 특히 또 자기가 이제 에세이에서 강조했던
1: 네.
0: 자신만만했던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관련 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좀 나눠서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산 투자의 원칙을 예.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네네.
0: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비투도 굉장히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이제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던 겁니다.
1: 그만큼 이제 자기의 그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죠.
0: 네.
1: 이렇게 무리해서 해도
0: 네.
1: 할 수 있다. 다 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 뭐 이런
0: 네.
1: 거겠죠.
0: 네.
1: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빚을 내서 한 거잖아요. 근데
0: 네.
1: 왜 이게 주식 그 주가 하락까지 간 거죠?
0: 그 이유는 네. 아셴브레너 펀드의 자산이 6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공용 펀드가 되면서 이 펀드의 손실이나 매도가 단순히 자기네 펀드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1: 네.
0: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버린
1: 네.
0: 거거든요. 통상 이런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은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담보 성격으로 증거금이라는 걸 이제 좀 받아둡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주가 하락으로 펀드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 금융회사는 펀드에 부족한 현금을 좀 증거금으로 추가로 계좌에 좀 입금을 해라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1: 예.
0: 이걸 이제 금융용어로 마진콜이라고 부르고 마진콜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만
1: 네.
0: 그래서 펀드가 이렇게 마진콜을 했을 때 펀드가 만약에 마진콜을 받았을 때 이걸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금을 금융회사에 입금해 주지 않으면
1: 네.
0: 금융회사가 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뺏어서 헐값으로 시장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원금을 회수하거든요.
1: 네.
0: 7월 들어서 아셴브레너 펀드가 맞은 상황이 바로 이랬습니다. 비상한 목적에 현금을 좀 마련하려고 기존의 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대거 처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60조 원의 자산에 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펀드 자산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주식들이 매도되니까 시장의 어떤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1: 네.
0: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셴브레너 펀드가 이 주식을 팔 거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운용사들이 그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0: 그래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네. 공매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악순환이 나타났던 건데요. 특히 아셴 브레너는 SK하이닉스가 지난달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때 다른 펀드 두 곳과 함께 하이닉스가 상장하는 미국 주식 예탁증서를 70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어치 사겠다는 매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반도체 칩, 전력, 데이터 센터 같은 AI 관련주에 좀 몰빵 비투를 했다가 주가 불안으로 갖고 있던 주식들을 대거 떨구면서 증시 전반의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펀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결국 이 펀드 어떻게 됐나요?
0: 월가에는 무시무시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바로 그건 켄 그리핀한테 전화가 오면 그 회사는 반드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켄 그리핀은 아셴 브레너 펀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운용자산이 100조 원을 넘는 유명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인데요.
1: 네.
0: 이 사람이 굉장히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2001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정부패로 파산한 미국 에너지 통신기업 엔론 사태가 꽤 유명한데 이런
1: 네.
0: 이제 과거부터 위기가 터지는 기업이 생기면 돈 냄새를 맡고 쫓아가서 이런 위기가 터진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빨리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부실 자산을 헐값 인수하는 데 도가 튼 인물입니다.
1: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냄새를 맡으면 이미 그 기업이 약간 파산 위기네요.
0: 끝이라는 거예요.
1: 예, 예.
0: 이번에도 켄 그리핀이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1: 네.
0: 아셴 브레너가 사실은 7월 초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주변에 돈을 꾸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돌렸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당연히 이게 쉽지 않았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24살인데 투자자들이 이제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1: 네, 네.
0: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었는데 예. 7월 말에 시타델 쪽에서 은밀히 아셴 브레너한테 연락을 했고 밤샘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 30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극적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의 내용은 아셴 브레너 펀드가 갖고 있는 상장 주식 160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를 시타델이 시장 가격보다 10% 넘게 싸게 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합의 직후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1: 네.
0: 31일에는 갑자기 상한가를 쳤었어요.
1: 네.
0: 그런 게 이제 좀 이런 영향이
1: 이런
0: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결국 아셴 브레너가 뭐 처분을 하고 네.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이 주식 시장 어떨까요?
0: 일단은 그런 네. 큰 위험이 하나는 사라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악재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 예, 예.
0: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AI 관련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연초에 이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아셴 브레너처럼 비투를 한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따라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게 예, 예. 했었던 것이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제2, 제3의 아셴 브레너 같은 비투 자금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1: 네.
0: 다 청산,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어떤 주식 매도 압력, 주가의 좀 이상 급락 현상이 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아셴 브레너도 자산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팔았나요?
0: 60조나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좀 사업에서는 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지만 망한 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부촌에서 결혼식을 했던 건데요. 그의 펀드가 여전히 엔트로픽 비상장 주식을
1: 네.
0: 자산을 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1: 아직 뭐 많이 갖고 있네요.
0: 아직도 잘 나가는
1: 네,
0: 청년이라고 볼 수 있죠.
1: 아 정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도 막 이런 일 많은데
0: 네.
1: 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0: 네.
1: 글로벌 경제 오늘은 글로벌 AI 주식 폭락을 부른 20대 천재 청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 발효되던 폭염 중대경보가 강원도 횡성과 춘천, 홍천, 전주와 광주 동부 권역으로도 확대 발효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수준의 더위입니다. 그제 하루 동안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했고요.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수시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김포, 안성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광양, 전주 38도, 대전과 양산 37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9도로 극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36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이고요. 다음 주까지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4.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강원 영서로도 확대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어나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 수는 2,4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밤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서는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만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로 예보되는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5: 오전부터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폭염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곳곳, 인천 남북부 등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영서 지역에도 첫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 춘천과 전주도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맑은 하늘 아래 지면이 뜨거워진 데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뜨거운 동풍이 열기를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폭염특보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극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 수요도 늘어 전기설비 과열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 외에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하고 야외 작업 시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4: 재난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2,400명을 넘겼습니다. 가축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어제까지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0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4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무더위에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경북 경주에서도 70대 남성이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논밭이나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지만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집 같은 실내에서 온열질환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6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64만여 마리, 돼지도 4만 마리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온이 치솟은 양식장에서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가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대본은 각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4: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안산시 상록구 본호 3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같은 시각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560여 세대 주민들이 2시간여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측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홍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7: 경찰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 관련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된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오늘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데 이어 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나선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4: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건데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기 전 통화한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겁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게 된 배경입니다. 2023년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곳.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점을 갑작스레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원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백지화 결정은 국토부는 물론 당에서도 알지 못했던 상황. 그런데 원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 전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원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 등을 받고 백지화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원전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장관은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4: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이 잘해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무책임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민주당은 이제 경찰 쇄신과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해선 안 된다는 주문인 셈입니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도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대책도 없이 보안수사권부터 폐지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우려를 나타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빗대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4: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도 주식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 항로 통제권 상당 부분을 이란이 갖게 된다고도 했는데 미국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10: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에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새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 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 항로가 운영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 항로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설명대로라면 이란은 선박의 호르무즈 진입과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리 바바디 차관은 새 항로가 정해져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 해협이 전면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오만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발표는 미국이 밝힌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의 통제권을 갖거나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서는 친이란 예메누티 반군의 사우디 상선 공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5일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나 선사가 비격 사실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아덴만에서 폭발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4: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0: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현지 언론은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와 함께 최저 수입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는 물론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적용 대상은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각종 태양광 장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저 수입 가격까지 검토하는 건 중국 업체가 관세를 감소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 시각 6일 이 조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보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로 산업 구조를 바꾸긴 어렵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유럽을 강타했던 기록적 폭염이 중부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까지 덮치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4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단전 단수까지 겹친 튀니지에선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폴란드 바르샤바 낮 기온이 37도를 찍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함을 자랑했던 폴란드 날씨는 이제 옛말입니다. 광장 분무대마다 더위를 식혀보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는 나란히 41도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두 달째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파스테르체 빙하는 거대한 폭포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다뉴브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강물을 끌어와 원전을 돌리던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들은 당장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튀니지에선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45도를 웃도는 이례적 폭염 속에 치솟는 냉방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정전의 단수까지 겹치자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현상이 전력난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는 이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중고차 시장은 차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겐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정부가 이런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매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아 차를 손해보고 거래하는 것 같다는 찜찜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러 문제가 지적된 성능 보험은 매매업자 의무 보험으로 통폐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과 책임을 모두 점검자 가져 정작 매매업자는 차량 상태를 느슨하게 확인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성능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점검자 역시 성실하게 점검할 동인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 성능 보험료만 5년 만에 2.2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 보상받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 보증 책임도 매매업자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침수차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도 매년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이나 사설 전화 교환 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한 조항과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 기아차와 지프 체로키, 혼다 오디세이 등 13개 차종 51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는 전방 충돌 방지 오작동이 확인됐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네시스 G80, G90, GV70, GV80은 누유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4.2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당권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징계 절차로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핵심 쟁점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프로야구와 축구 일정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전 경기를 취소했고요. K리그도 경기 시간을 조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이 바꿔놓은 스포츠 현장,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방학은 아이들에게 쉼의 시간이지만 부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죠. 무너진 생활 습관부터 스마트폰 사용, 형제 자매 싸움까지 아이와 부모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던가요? 55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 1천만 명을 돌파했고요. 은퇴 희망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노동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살까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또 은퇴 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요즘 가장 큰 즐거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8월 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증시 어때요?
2: 아, 여전히 어질어질합니다. 코스피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어제랑은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였고요.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도 4% 넘게 파란불 켜고 63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크게 던지고 있는데 연일 잘 달리던 코스닥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흐름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 네.
2: 다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안정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 여진이 있겠지만 지난달 폭락장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현상은 정점을 통과한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크게 빠진 반도체 대형주를 우선시하면서도 쏠림 완화 온기가 실적과 정책 기대감을 가진 코스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넓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여력이 좀 둔화가 된지라 외국인 유입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시장 금리 안정화 여부도 면밀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지금 현재 6321.31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부르죠. 이게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익숙한 이름이죠. 이 ISA는 9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만큼 만능 절세 계좌로 꼽히는데 이번에 나온 개편안을 두고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일반 ISA 혜택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어제 짧게 소개해드렸던 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데 있거든요.
1: 네.
2: 원래 기존에는 수익 전체 과세하는 기존 계좌랑 다르게 수익이랑 손실을 합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겼고요. 또 3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묵혀둘수록 또 세금까지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면 새로 개정된 ISA는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해서 때가 되면 계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손해를 보고 있어도 만기 시점에는 해지를 해야 하고
1: 예.
2: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던 납입 한도도 채우지 못하면 사라지고요. 반면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전혀 없고 청년은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품은 미국 주식 같은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달라진 개편안을 두고 국내 투자만 강조하다가 장기 투자를 못하게 생겼다면서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확정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 반발이 거세다고요?
2: 예,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700원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24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생존이 위협된다. 행정소송에까지 나섰는데요. 폐업이 역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폐업 사업자 수는 해마다 100만 명을 넘나들고 있고 소상공인의 40% 가까이는 한 달에 손해주는 돈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등이 경영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또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고령 취업자 1,000만 명 돌파했습니다.
2: 예, 이제 은퇴하고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요,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체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일을 하는 셈이고요. 뭐 집에 있기 따분해 그렇다는 답변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1: 네.
2: 실제 고령층 연금 수령자가 월 평균 받아가는 돈이 88만 원밖에 안 돼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54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답한 비중도 70%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자,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 네, 요즘 워낙 취업 문턱이 높다 보니까 다시 노량진을 찾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년부터 9급 초임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채용 방식도 바뀌는데 지역 구분 모집 비율을 내후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역 근무를 전제로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

0: 도 추진이 됩니다. 이 밖에 창업이나 개인 사업 경력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력이나 학위 취득 예정자도 경력 채용에 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 청년들의 공직 진출기의 문이 한층 더 넓어지겠는데요. 다만 이번 보수 인상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자,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 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다고요?
0: 네, 교육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먼저 무상교육 대상이 기존 4에서 5세에서 3에서 5세로 확대됩니다. 이제 3살 배기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밖에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도 내후년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합니다. 또 장애 이주 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요. 또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했는데 이걸 이제 내년엔 4학년에게도 줍니다. 네. 이 밖에 또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늘려서요.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청년들 목돈 마련 돕는 청년 미래적금 신청 이제 내일 마감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이제 기존 청년대학 계좌에서 갈아타는 가입자 그리고 신규 가입자의 절차가 서로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절차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내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가입자랑 기존 갈아타기 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네. 신규 가입자는 내일까지 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고 1,000원 이상을 납입해야 돼요. 월 납입 한도가 최소 1,000원, 최대 50만 원이라 이 범위 안에서 돈을 넣어야 계좌가 개시되니까 잊지 말고 입금하시고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했던 이 갈아타기 대상자들은 내일까지 청년 미래적금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특별 중도 해지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약 계좌 입금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서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적금에 가입하는 거라 그런 건데 계좌가 개설됐다면 입금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전 본인 은행 계좌 리스트에 청년 미래적금 계좌가 개설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래적금 계좌가 없는데 도약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이라든지 비과세 혜택을 잃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은행마다 해지 방식도 조금씩 다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겠고 1차 가입을 놓쳐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 2차 가입은 이르면 오는 9월 개시될 예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자, 결혼 준비하는 또 예비 부부 희소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만 잘 골라도 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0: 수기 주말 점심 예식의 70% 수준에 그치고요. 할인폭이 큰 곳은 절반까지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짜랑 시간대만 유연하게 조정해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결혼 앞두고 계시다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좀 몰리지 않는 시기에 예약을 하시면 좀 절약을 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0: 예.
1: 자, 마지막으로 운전자분들 위한 소식입니다. 5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0: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11개 차종 50만 9천여 대가 리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오류나 하이브리드 제어기 문제, 엔진 부품 불량 등으로 사고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된 만큼 이 해당 차량 소유주라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안내 따라서 빠르게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인생은 60부터라고들 흔히 말하죠. 55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지 또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5143님, 저는 40대 초반 미혼인데요. 은퇴하면 혼자 사는 솔로녀 친구 셋이서 강원도에 집 짓고 자급자족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예. 꿈꾸기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닐까 싶은데 6343님, 국민연금 타는 65세까지 일하고 싶어요. 70년생이라 걱정이 크네요. 막내딸이 고1이라 벌어야 해요. 예. 저는 막내가 초6입니다. 저도 한참 일해야 돼요. 0213님, 일사님, 저는 30대 중반인데요. 40대에는 회사 퇴사하고 개인 사업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은퇴 없이 오래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6748님, 은퇴 후 개인 택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행 가능하고 또 자유운행 가능하고 수입 신경 안 쓰고 운전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입니다 하셨고요. 0106님, 오늘도 지독한 폭염, 주가도 꼬꾸라지는데 모두 극복하고 힘냅시다. 저는 회사에서 65세 정년을 하고 바로 경비생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학교 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몸만 허락한다면 계속하고 싶네요 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일, 소중한 일 하고 계시네요. 7851님, 저는 65세까지만 일하고 은퇴하면요. 제과 제빵 자격증 취득해서 아내랑 작은 빵집을 열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늘 좋은 방송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며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주 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꼭 그 소망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사고와 고장난 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선지선 김해 쪽으로는 남양산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방금 처리는 됐는데요. 영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도 지난 마이 휴게소 부근입니다.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2차로 쪽 운행에 다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굽은 길이라 더욱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입니다.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연희램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 쪽으로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3: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바로 지금 정보를 넘어 지혜로 세상이 보이는 책 그런 시시콜콜한
1: 걸 요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에 밤에도 좀처럼 잠 잘 못 주무시죠. 이 더위가 쉽사리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지독한 더위에서 출발해서 세계 경제와 투자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책 한 권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기다려져요. 남궁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날씨는 덥지만 우리 남궁민 작가님 만나면 이렇게 뭔가 시원한 지혜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5: 너무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그 날씨하고 좀 연결돼서 이 폭염과 연결되는 책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5: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밖에 안 하죠. 너무 덥다.
1: 너무 더워.
5: 진짜 너무 더우니까

0: 나한테 조심해라 이런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1: 남궁 작가님 별로 안 더워 보이시는데.
0: 아 저도 집에만 숨어 있습니다 요즘까지. 그래서 네. 뭐 책도 준비를 하다가 아, 날씨 생각이 나다가 날씨로 네. 좀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생각난 책인데 오늘 가져온 책은 날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도 뭐 폭염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날씨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 게 지금 바로 엘니뇨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난리 온도가 심한 게 엘니뇨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이미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제 국제기구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규모가 이번에 슈퍼 엘니뇨 엄청 그러니까 우리도 태풍도 엄청 큰 태풍이 있는 것처럼 슈퍼 엘니뇨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의 더위도 좌우하지만 문제는 지구 반대편의 농작물 상황 그리고 농작물의 가격, 원재료 가격, 그리고 우리의 투자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굉장히 힘들고 힘든 날씨인데 내 돈 어디다 넣어야 되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1: 근데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날씨와 투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말이죠.
0: 그렇죠. 이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목부터 딱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1: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네.
0: 이 책의 작가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쓴 지 오래된 책입니다. 20년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요지는 회사의 매출이나 뭐 매장 수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날씨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세계 경제 큰 흐름 이런 걸 보면 봐야지만 진짜 돈이 보인다 이런 요지로 쓴 책인데요. 네. 이게 2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저희가 소개할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꽤 유명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1: 네. 20년 전에 쓴 책을 지금도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오늘 남궁민 작가님이 가져오셨는데 일단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이고 이렇게 정말 직관적이라서. 근데 궁금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왜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하는 건지.
0: 네. 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요. 브라질이 왜 스타벅스랑 상관이 있냐면요. 브라질 어떤 곳이냐.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보면은 그 약간 뭔가 약간 탄 듯한 느낌, 그 약간 고소한 그 맛을 느끼실 텐데요. 그 맛이 사실은 브라질산 원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브라질에서 나는 아라비카 원두의 최대 생산국이 바로 브라질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커피나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작물이라고 해요. 물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잘 자라는데, 비가 오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비가 적게 오면 당연히 적게 생산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두 가격이 떨어집니다. 원두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의 가장 큰 소비자인 스타벅스 입장에선 원재료가 낮아지니까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를 여지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브라질에 가뭄이 들면 그만큼 원두의 작황이 안 좋아지고 원두 공급이 줄어들고 원두 가격이 오르니까 스타벅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이론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브라질 날씨 때문에 원두 가격이나 또 스타벅스 주가가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어요?
0: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극적인 사례가 2021년에 있었습니다. 5년 전인데요. 당시에 브라질이 기록적인 한파와 가뭄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산지가 이런 가뭄을 겪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커피 생산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원두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여파로 당시 글로벌 경기도 조금씩 둔화되던 과정이었다 보니까
1: 이게 코로나 시기랑 겹치네요.
0: 그렇죠. 네. 경기도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던 때였는데 이때 스타벅스의 주가가 2021년 7월에 115달러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6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40%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애틀에 본사가 있거든요. 시애틀에 이제 세련된 본사를 둔 스타벅스가 브라질에 있는 가뭄 때문에 주가 거의 반절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던 거죠.
1: 네. 오늘 마침 또 우리 남궁민 작가가 입은 조끼 색깔이 그 회사
0: 그렇죠.
1: 상징하는 색깔 조끼를 네. 입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분 같네.
0: 설명으로 나온 네. 것 같죠.
1: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는 네. 겁니다. 네. 결국 이 원두라는 작물을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날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요즘 커피 가격은 어떻습니까?
0: 지금도 딱 이 얘기를 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최근 수년간 기후 이상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만큼 작황 쪽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커피가 파운드당 $2.5 정도였는데 최근에 $3를 넘어섰습니다. 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예. 이게 1970년대 브라질에 서리가 엄청 전국적으로 내려서 굉장히 커피값이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커피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전망이나 이런 날씨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도 커피 가격이 마치 우리 코스피처럼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만큼이나 지금 날씨 하나 가지고 커피값이 움직이고 지금 스타벅스 주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스타벅스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이 말을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가격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커피 회사들의 주가까지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이 책 제목이 이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지만은 단순히 이 한 그 회사 그리고 커피값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 아니겠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다른 품목도 좀 궁금하네요.
0: 맞습니다.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인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인들에게 국민 초콜릿 하면 꼽히는 게 허쉬 초콜릿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네. 그 이렇게 세모 모양 조그만한 거 그 커피 초콜릿도 그 회사 제품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이제 미국인들이 워낙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경기가 나빠도 매출이 줄지 않는 경기 방어주로 굉장히 유명한 아하. 회사였어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또 날씨 탓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초콜릿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0: 맞습니다. 네.
1: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0: 그 한국인들한테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물어보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가나 초콜릿. 네. 떠오르잖아요.
1: 누구였지? 어떤 여배우가 이렇게 그 바바리 코트에 이렇게 숨는 그게 누구? 전지현 씨였나? 최실아 씨였나?
0: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인들한테 좋아하는 거였는데 네. 그 초콜릿이 왜 가나일까 이런 생각이 저 어렸을 때 궁금했었거든요.
1: 아, 이미연 씨라고 합니다.
0: 아, 그거요? 그런데 네. 가나 초콜릿의 이름이 뭐냐 하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가나,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이 몇몇 나라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카카오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나기 때문에 이 몇몇 나라의 날씨의 작황에 따라서 카카오 가격이나 코코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허쉬가 왜 위협을 받았냐면 2024년에 카카오 값이 톤당 $10,000를 넘었는데 이게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가격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서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의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여긴 거꾸로 곰팡이가 굉장히 창궐하면서 작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1: 아, 카카오 작황이 안 좋아졌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초콜릿 가격마저도 이 몇몇 나라의 강우량에 좌우됐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뭐 카카오가 뭐 금카오다라는 네.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지금은 그러면은 이 카카오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까?
0: 최고점에서 지금은 잠깐 내렸는데요.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도 이제 서아프리카 이번에는 가뭄이 또 너무 심했다고 하고 엘니뇨가 지금 재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값이 다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요. 향후에 수확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카카오 값이 톤당 한 최대 $8,000 선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10,000가 됐을 때가 이전에 3배 오른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한 2배 이상 오른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초콜릿을 먹기도 좀 어려워졌고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주가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1: 게다가 요즘 좀 단 거 좀 덜 먹는 추세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고민이거든요. 제가 그 허쉬라는 곳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간식 파는 회사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오히려 그런 초콜릿이나 이런 간식 더 먹게 되니까. 근데 요즘에 위협을 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굉장히 많이들 요즘 처방받아서 맞으시다 보니까 예전만큼 단 거를 잘 안 먹는다고 해요. 아. 심지어 미국인들 하면 굉장히 그런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단 걸 정말 많이 먹는다 싶은데 미국인들도 워낙 안 먹다 보니까 이런 허쉬 초콜릿 같은 걸 만드는 입장에선 카카오 값이 치솟아서 가격도 올려서 잘 안 팔리는데 미국인들이 이런 비만약을 먹으면서 단 것도 잘 안 먹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굉장히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이걸 촉발한 원인은 무엇이냐? 날씨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요즘 이 책에선 지적을 하는 거죠.
1: 야, 그러니까 오늘 그 남궁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마시고 먹고 하는 제품에도 이게 또 날씨, 지구편 반대의 날씨와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 책이 꼭 날씨 이야기만 다루는 건 아니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 책이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가를 찝어주는 책같이 보이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보라고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경제라는 건 큰 뼈대가 있고 이게 마치 사계절처럼 돌아간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자기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각각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네.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에서 먼저 겨울을 얘기하는데요. 겨울 하면은 이제 경기가 얼어붙는 계절을 말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씀씀이가 적어지고 지갑을 닫는 계절인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세제 같은 생필품 회사
1: 네.
0: 혹은 먹는 걸 파는 코카콜라나 이런 식음료 회사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좀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런 주식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요.
1: 이 겨울이란 뜻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겨울을 타는 겁니까?
0: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는 겨울을 얘기합니다. 경기 겨울. 침체기를 말하는 거겠죠.
1: 경기 침체기. 네. 네.
0: 그리고 경기 침체가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고 좀 통화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경기의 온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할 텐데
1: 네.
0: 이때가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봄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들이 차도 인데 조금씩 바꿔보고 몇 년 동안 미뤄하던 차도 바꾸고 이제 가전 같은 것도 새로 바꾸고
1: 지출을 늘린다.
0: 그렇죠. 이때 네. 조금씩 지출을 늘리는데 그리고 이때도 성장하는 게 건설 같은 거 이제 집 같은 거 이제 좀 큰 지출을 이제 조금씩 해볼까라는 게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는 이런 뭐 건설, 자동차 같은 성장성 있는 산업 그리고 기술주 같은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산업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나를 잘 살펴보는 게
0: 그렇죠.
1: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지금으로 보면 아마 제 생각엔 지금이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점인 여름이 오면은 그때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석유 가격이든 원재료가 구리 뭐 이런 철광석 이런 가격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원자재 기업 같은 것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네.
0: 최절정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조금씩 경기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는데 이때는 통신이나 제약같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쓸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1: 근데 이제 그 공식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학습을 했지만
0: 네.
1: 그 공식대로 투자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투자를 누가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책은 사실 제목만 보면 참 직관적이고 방금 말씀드린 얘기하면 너무 투자를 쉽게 쓴 것 같아 보이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1: 예.
0: 깊은 메시지는 솔직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런 공식들은 그럴싸하지만 비가 오면은 브라질의 그 연관관계 그리고 스타벅스 주가까지 얘기한 거 보냐. 이 사람 요지는 투자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장부나 이런 거에만 발표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뒤에 있는 훨씬 더 큰 구조를 함께 보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것만 보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어느 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거시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날씨 뉴스 같은 게 큰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결정해라. 이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 거의 뉴스나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만 거의 주목을 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좀 주목할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누구예요?
0: 그렇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싶은데 지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이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1: 피터 나바로라면서요.
0: 누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이자 지금의 트럼프의 그 보호무역주의를 창안한 설계자입니다.
1: 지금의 그 관세 전쟁의 네. 이 틀을 짠 사람인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의 설계자고요. 대중국 강경파고 현재는 트럼프의 제조업 선임 고문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라는 전략가인 거죠. 말하자면.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무역 장벽이나 이런 것도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 20년 전 자기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는 게 요즘 투자하는 분들 맨날 그 트럼프 트위터 하나에 울고 웃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관세 이런 거에.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관세 전쟁 같은 걸 설계한 사람인데 이분이 만든 환경도 우리는 함께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시경제 환경 변수가 된 거죠.
1: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해 찾아보니까 이제 거의 80에 가까운 분이신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무역 관련 보좌를 하고 있다는
0: 네,
1: 거
0: 맞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집권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책에서도 거시경제 변수를 함께 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자기가 만든 이런 무역 장벽, 보호무역주의를 투자자들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1: 그러니까 이 양반이 20년 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은 지금에도 참고해서 볼 만하다는
0: 그렇습니다.
1: 의견인 거죠.
0: 네. 네.
1: 자,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꼭 챙겨야 할 핵심 메시지를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걸까요?
0: 이 책 제목만 보면 참 좋잖아요. 뭔가 뭘 사라고 딱 짚어준 것 같고 뭔가 알아낸 것 같고
1: 네.
0: 이 책은 예언서는 확실히 아닌데 단순한 공식이 잘 안 맞는다. 이 책의 핵심은
1: 네.
0: 이것보다는 세계 경제라는 건 더 큰 틀의 구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보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한 후에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요즘에 투자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0: 오히려 좀 이렇게 한 걸음 벗어나서 좀 큰 틀을 보는 연습을 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날씨는 덥지만 마치 단비처럼 또 투자의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터 나바로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오늘 남궁민 작가는 스타벅스에서 나온 직원이 아닙니다. 조끼만 초록색.
0: 맞습니다.
1: 조끼 입었을 뿐입니다. 남궁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아하의 Take on Me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밤늦게 다니기가 아주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길 조심하고 가능하면 후미진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후미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을 뜻하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미라는 말을 뒤 후자에 꼬리 밑자로 이루어

이루어진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훔이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훔이란 말이 원래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해서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가는 곳이 매우 깊은 것을 가리켜 후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골짜기라든지 그는 오른쪽 후미진 바위 벼랑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던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는 후미진 곳이 많아 정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 후미진 곳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오늘도 대부분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밤사이 열대야도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렇게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지역으로도 조금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 특보가 곳곳에 발효된 가운데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에 경기 쪽으로 가면 37, 8도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3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역이 39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종과 대전도 오늘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광주 38도, 대구 36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은 27도로 예상돼 지금 16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으로 아침 기온 내일도 후텁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9도, 극한 폭염이 서쪽 중심으로 이어진 뒤 토요일과 일요일은 36도 정도로 약간 떨어지겠지만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 횡성, 홍천 등

0: 강원 지역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육군 5기갑 여단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K-1E1 전차의 불이 붙어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육군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핵심 이슈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고요.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가 이틀 연속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리그도 경기 시간 조정에 나섰는데요. 기후 변화가 바꿔놓은 스포츠 현장,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맞은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방학이 아이들에게는 쉼표 같은 시간이겠지만 또 부모님들께는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사용부터 형제 자매 갈등까지 아이와 부모 또 두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법은 무엇인지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2: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제 KBS에서 2차 TV 토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열기가 이제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재밌었지만 당대표다운 그런 격이 있는 토론은 아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배신자 얘기 나오고 당신은 당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서로 몰아붙이더라고요. 몇몇 패널 분들은 정책과 관련된 토론도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지난번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좀 그것도 수준 이하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고 서로 공방을 치고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국무총리 할 때 그거 통과시켰잖아. 당신 책임이야 지금.
2: 하는 거 아니야?
4: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레버리지 ETF법 관련해선 당시에 청청래 당 대표 체제 하에서 그거 다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 당정청회를 통해서 논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도 후보에게 몰아붙이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이게 과연 맞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깜이 안 되는 토론이었다. 그렇게
2: 그러면 장 소장님이 생각하는 당 대표들 다운 후보들 다운 토론은 어떤 토론?
4: 아니 정책 토론을 해야 되고
2: 정책 토론을 해야 한다.
4: 주어죠. 주어가 국민이 되어야 해요. 항상 이분들 계속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더 지킬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들 지키시라고요.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들. 전세 월세 없어가지고 집 구하러 다니는 힘든 2030 청년들. 결혼 못하고 참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해가지고 삶의 좌절을 느끼는 그런 우리 자식들. 또 삶의 힘겨워하는 우리 중년 세대들. 그런 사람들 국민들. 주가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그런 국민들 지키시라고요.
2: 민주당 최고 권력 대표 나가셔야 되겠는데.
4: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뭘 지켜요. 그만 좀 지켜요.
2: 근데 네? 김준일님, 예, 저 아니, 국민들이 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시민 의원 열린우리당 시절에 유시민 의원한테 맞는 얘기를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4: 제가요?
5: 아니 그게 아니라
4: 죄송해요.
5: 맞는 얘기를 참 하나만하게 얘기한다. 아니 정책 토론하고 점잖으면은 지루하다 볼 게 없다 얘기하고 조금 이제 피치를 올리면은 왜 싸우느냐 또 참 뭐 이렇게 비판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4: 평론가는 진짜. 언제나 비판적인 관점으로 네. 멘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그러면 우리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5: 일단 재밌었어요.
2: 재밌었다.
5: 에,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이게 좀 대립각도 쓰고. 약간 좀 상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래야지 좀 보는 맛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뭐 저격했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첫 번째 이제 주말 사이에 성적이 나와서 네. 좀 더 이제 긴장감이 올라갔죠. 지난번에 MBC에서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점잖았어요. 좀 맥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신천지 얘기도 안 하고 약간의 신사협정도 맺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급해졌어 막. 정청래 후보도 급해지니까 신천지 얘기도 하고 막 이제 막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좀 하이톤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지난번보다.
4: 맞아요.
5: 예, 그 정도로 실제 보면은 안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실제 보면은 말꼬리도 많이 끊고 이렇게 아 이게 토론이지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고요. 정책 얘기를 좀 하기는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치열하게 한 것도 있고 정책 얘기를 뭘 봤냐면은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해봤는데 세 분이 다 하나만한 얘기를 공급은 늘려야 된다. 하나만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 50 넘게 살면서 공급을 줄여야 된다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은 세 명이 다 수도권이고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한강벨트, 영등포 그리고 이제 마포. 그리고 연수도 이제 부동산 거기가 인천 중에서 조금 연수갑이 잘 사는 동네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약간 단초를 생각했던 게 세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5: 후보들이 대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거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 대대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의 이해관계와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당정 간에 협조는 하지만은 긴장관계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거를 좀 봤습니다.
2: 네. 오소영 님께서 날씨도 너무 더운데 두 분 소나기 같은 시원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어제 토론회 같은 두 분의 난타전을 기대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 네. 이 TV 토론이라는 게 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4: 아니 그게 당에 있는 후보들도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TV 토론하고 투표가 끝나고 연설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일정
2: 왜 이렇게 짜여진 거죠 일정이
4: 오늘 서미아 후보랑 네. 그 인터뷰를 했는데
2: 네.
4: 당시에 전준희에서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더니 도저히 장소를 구할 수가 없대요. 전당대회 현장 전당대회를 하는 그 장소를.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실무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4: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된다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 토론이 결국에는 지지층들에게 자기 확신만 심어주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후보 잘하네. 와 잘한다. 야 진짜 상대 후보 저 사람 안 되겠구만. 이거지. 야 그래 내가 저 TV 토론 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원래 김민석 후보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정청래 후보 지지해야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0.1%가 될까요? 그래서 그냥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정도.
2: 예.
4: 선거 판세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실수하면은 영향이 끼쳐져요 정말.
2: 아 근데 이제 그 투표와 또 이 정견 발표의 순서가 약간 그 뒤밖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견 발표를 듣고 나서도 추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5: 일단 뭐 추가 투표는 좀 불가능한 거고 지금
2: 거죠?
5: 모두가 합의를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반대하고
2: 말도
5: 있잖아요.
2: 예,
5: 네, 이거는 선거 무슨 쿠데타다?
2: 네,
5: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한 42만 표 권리당원 표를 얻었어요.
4: 오.
5: 66%.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한 110만 명이었고 지금 한 150만 명 좀 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5: 늘어났어요 권리당원이. 근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이 딴딴한 40만 표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데 늘어나면 오히려 친명에 가까운 분들이 더 권리당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추론컨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권리당원이 있고 그리고 대의원이 있었잖아요.
6: 네.
5: 원래 민주당은 전당대회라고 옛날에 부르지 않았어요.
6: 뭐라고 불렀죠?
5: 전국 대의원 대회였어요.
6: 아.
5: 이게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부르다가 재작년에 전국 당원 대회로 바뀐 거예요. 원래 수십 년 동안 전국 대의원 대회였습니다.
6: 그러니까 대의원에 그만큼 그 힘이 셌다? 영향력이 셌다?
5: 그러니까 이게 그 오랫동안 대의원 제도를 둔 게 예전엔 직접 이제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신민당 시절부터 거의 영화 보면은 대의원 표 얻으려고 막 다 다니고 막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그 킹메이커가
6: 최민식 씨가 나온
5: 아니요 저기 이선균 씨가 책사로 나오고 설경구 씨가 이제 김대중
6: 설경구 씨
5: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거기 보면은 대의원 표 얻으려고 막 전국 돌아다니고 맞아요.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옛날에 그랬는데 당원들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예전에는 당 그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당원들은 투표를 하고요 현장에서 연설을 보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옛날엔 대의원들의 표가 60대 1 정도 됐어요. 대의원들의 표가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는데
6: 비율이.
5: 그게 이재명 대표 때 20대 1이 되고 이번에 1대 1이 된 거예요.
6: 네.
5: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현장에서 투표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고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다 안 보고 하니까 이게 뻘쭘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를 바꾸려면은 그 뭐 1인 1표제로 소위 말해서 하려면은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준비가 좀 미흡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죠?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부터 잡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탁금
4: 냈다가 8천 내라고.
5: 기탁금 그렇죠. 문제 있었지. 청년 최고위원제도 있었지. 선호 투표제 있었지. 좀 안정감 있는 집권 여당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네. 좀 이번에 끝나면은 미리미리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6: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양념을 쳐서 좀 과장법을 이용을 해서
5: 과장 좀 그만하십시오. 좀.
4: 그만해요?
5: 아닙니다.
4: 그러면 뭐 과장법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청래 후보가 이기기는 좀 힘겨워 보인다.
6: 그래요?
4: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어 했던 지역이 충청권과 부울경이었어요.
6: 네.
4: 거기서 이제 거의 0.99% 정도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는데 천한 100표인가? 뭐 그 정도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거죠.
6: 충청 부울경 합해서 네. 0.99% 정도 나왔어요.
4: 가장 자신 있고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 정도의 박빙의 득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을 가면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 득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분석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어제도 오늘도 뭐 계속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6: 네.
4: 거기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대략 한 두 배는 안 되게 그렇게 좀 이겨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수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흐름을 보면 호남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호남 중심 정당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론이 전국에 많이 영향을 끼칠 텐데 그 두 가지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기에는 당대표 되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작년에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 싸움했을 때
6: 네.
4: 불리하다 정청래라고 했지만 그래도 권리당원표에서는 상당히 이겼잖아요. 66% 정도 얻었는데 그것을 재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6: 동의하십니까?
5: 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가 좀 꺾인 거는 맞아요. 그 이유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그 이게 이제 전체 여론조사라면 전체 국민이 있고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6: 네.
5: 또 당원이 또 있잖아요. 네. 당원은 또 별도로 좀 봐야 되거든요. 당원은 여론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귀한 여론조사인데 있어요. 그 호남 지역에서 한 게. 호남만 한 거예요. 호남만.
6: 네.
5: 광남일보가 조언 CNI에 의뢰해 지난 1일에서 2일 전남 광주. 그러니까 남쪽만 한 겁니다. 호남에서도 전북을 안 하고 18세에서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에서 조사한 건데요.
6: 네.
5: 전체 국민 여론 그 전남의 전남 광주의 전체는 김민석 39.4, 정청래 30.0, 송영길 1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7.4, 정청래 30.7, 송영길 14 전체. 이 격차가 전체 호남에서는 9.4% 포인트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6.7% 이렇게 확 벌어졌고
6: 네.
5: 이 중에서 권리당원은 또 당원이십니까 해서 물어봤어요. 김민석 47.5, 정청래 34.4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지층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6: 네.
5: 그러니까 일반 전체 여론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6: 네.
5: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나오겠다. 제가 보기엔 지금 큰 변수 없으면은
6: 전체로 이제 봤을 때.
5: 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전남 고흥이 출신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받을 거야. 15에서 20 사이 요 정도 받을 것 같고 김민석 후보가 40% 중반. 그 송영길 아니 저기 정청래 후보가 30% 중후반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호남이 전체적으로.
6: 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보안수석권 이제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4: 네. 그러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막 이러잖아요. 뒷감당 이 표현 이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뒷감당은 많은 국민들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텐데
6: 네.
4: 국민들 피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겠느냐. 현재 이러한 보완적인 대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피해가 많이 보도되면 2028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의 지위, 과반 의석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국정운영 불가능해진다. 그거 어떻게 뒷감당할래. 이런 걱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형사소속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어요.
6: 네.
4: 각종 뭐 장단점, 뭐 오류, 부작용 이런 거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좀 정상적이었다? 절차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가장 나은 형사소송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으십니까?
4: 내 얘기 그만하세요. 저는 법사위를 지킬 거예요.
6: 목소리가 별로 닮지 않았는데.
4: 미안해요. 연습 더 할게요.
5: 비슷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눈 가리고 들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네.
6: 네. 아니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뭐 계속 하는 거죠? 장관직은.
5: 잘 버티래잖아요, 대통령이. 아, 매정하다. 나는 이 정치가
6: 매정해요?
5: 얼마나. 아, 그럼요. 아니, 아프대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수면장애, 불면증도 오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이미 이빨이 잇몸이 다 흔들려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울었는데, 박지원 의원은 쓰러질 때까지 해라. 대통령은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은 잘 버텨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 임플란트 비용이라도 주면서 좀 이렇게 금일봉이라도 하사하면서 버티라고 하든지 너무 매정하다.
6: 아니, 근데
5: 본인의 갈
6: 그
5: 수밖에 없어요.
6: 약간 네. 뭐 정치적인 입장 고려 때문에 몸이 더 아파진 건 아니고요.
5: 아, 두루두루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초선들 뭐 이렇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화가 네. 좀 많이 난 것도 있고 뭐 네.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러니까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나는 정치 그만해야 되는 건지 좀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런 취지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이게 간단치 않다. 이건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텨봐라 얘기하고 또 이제 어제 업무 보고할 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나란히 앉았거든요.
6: 맞아요.
5: 예, 두 사람 사이 안 좋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5: 예, 잘 둘이서 마무리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2일 이제 중수청에 출범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현재 특검 파견된 검사들
6: 네.
5: 그리고 이제 검경 합수본이 있어요. 합동수사본부. 네, 이거를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9개가 있습니다, 지금. 검경 합수본이. 근데 이거에 검사들이 다 빠져야 된다. 어제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본 게 그 조문을 다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검경 합수본이나 이런 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6: 수사의 공백은 없는지 문제점들은 없는지.
5: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7: 검사들 수사 못하니까 다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감정도 제가 보기엔 섞인 거 실린 것 같아요. 니들이 이제 다 이렇게 수사권 뺏었으니까 우리 수사 안 해. 근데 행안부 이제 윤호중 장관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
6: 그러니까 뭐 서영규 위원장 성대모사도 하셨지만은 서영규 위원장은 자신 있게 뭐 이게 한국판 FBI 역할을 중수청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나
6: 검사들
4: 아니면 검사들이 이 중수청에 가지를 않거나 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수사하긴 좀 어렵겠네 수사 의지가 약하게 되면 그건 이렇게 서영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판 FBI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공수처 처음 출범할 때요. 그것만 네. 출범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고관대작들, 권력자들 이거 권력형 비리 다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6: 그랬었죠.
4: 근데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집과 신념만으로 과연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차원에서 예. 반대 의견,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각 전문가들과 함께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토론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뭐 모든 자신들이 뭐 정하고 결정한 법안들이 오류가 없진 않잖아요. 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쪽, 집권 세력. 집권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집과 신념과 원한과 보복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6: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 주제보다 이게 더 확산돼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아니 뭐 이거는 뭐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사실 이게 어제 제가 이제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하고 방송을 했는데 네. 지옥에나 가라고 서범수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덮어버리고 민주당에서도 또 이거 언급하고 맨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이 문제를 얼마나 이 저지하는 문제 폐지를 저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왜 나온 이게 왜 농담이 되는지조차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6: 자신이 무슨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거를 잠시 잊은 걸까요?
7: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피해자가 오는 걸 알았으니까 돌려차기 해보라는 건데 이게 왜 농담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아무렇게나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게 일상화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 그런 거를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뭐 누가 있든 없든 뭐 맨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든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 후폭풍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징계 국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정당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징계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생명 연장이건 우주의 기운은 또 한 번 다시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빠져야지 그때 되는 거다고. 알아서 다 자빠져. 역사에 잡아서 자빠지고 지금.
6: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다 자빠져주고 있다 지금.
7: 같이 달리기 쫙 하고 있다가 한 명씩 다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 아니 우리 소장님 네. 그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그 서범수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개인 인성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인 문제.
6: 본성이 그러지 않나요? 경찰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4: 그러고 더군다나. 좀 연배도 좀 있으시고 세상 경험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본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이 배지를 달지 못했을 때 네. 친한계 의원들은 대단히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의 보스가 저렇게 배지 달고 각광받고 여론조사 해보면 다음번 차기 지도자에서 높게 나오고 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얘기 듣고 경악스러웠고 AI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어떻게 이런 말을 농담으로라도 할 수가 있지?
6: 그러니까.
4: 이런 말을 할 수 한다라는 그 생각과 판단이 어디서 나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서범수 의원의 비겁한 모습은 저는 더 질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비겁한 모습이라는 건 뭐.
4: SNS상에서 그냥 사과했어요라고 그러고 SNS상에서 뭐 피해자랑 통화했어요. 그분이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이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네. 그럴 일입니까?

0: 국민 앞에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울산 시당직을 내놓든지 아니면 탈당하든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숨어버렸어요. 이거는 비겁한 모습이다. 정치인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의원의 태도도 저는 좀 비판의 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본인 SNS상에서 다 본인의 의견, 견해 다 남겨요. 판단, 네. 뭐 본인 생각 다 남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1: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0: 더 확산될까 봐. 본인이 이걸 사과하거나 그러면 이 논란이 더 확산될까 봐. 그리고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 서범수 의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친한 계에서 떠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저런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보다 더 자신의 집단에는 엄격해야 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문제 제기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옹호하는 모습 보이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한동훈이나 장동혁이나 권력 잡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좀 아무 언급도 안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요구를 해봅니다.
2: 네. 이렇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장동혁 용역 평론가 같잖아요. 장동혁이 시키려나.
0: 장동혁은 안 시켰는데.
1: 한 가지 더 저 장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랑 친하시다면서요. 요즘 뭐.
0: 근데 요즘에 연락을 안 해봤어요.
1: 그런데. 아. 네. 왜 바빠서 그러신가? 유승민 전은 요즘 굉장히 보폭, 아니 광폭 행보를 예, 하시는데 예. 보폭을 넓혀서.
0: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오세훈 시장도 며칠 전에 만났고.
0: 그렇죠.
1: 친윤계 의원들도 만났고.
0: 네, 대구 경북의 친윤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을 수 있고 재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고
1: 예.
0: 2028년 총선이 있을 수 있고
1: 예.
0: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맡는다면 2030년 대선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큰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왔던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게이트키퍼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1: 왜요?
0: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유 그래 맞아요. 제가 옛날에 생각 잘못했어요. 우리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아니에요.
1: 품어줘야 한다.
0: 그거를 지우개로 싹싹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 배신자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1: 그
0: 생각이 듭니다.
1: 그 연결고리가 이제 유영하 의원이다.
0: 그렇죠. 유영하 네. 변호사를 통해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으니 그 일이 성사될지 저는 대단히 좀 흥미스럽게 좀 지켜보고 박근혜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만날 것이냐.
0: 네.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1: 근데 저는 대통령님 어떻게요?
2: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고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더 큰 배신자 그들이 보기엔 더 큰 배신자 한동훈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이제 네. 탄핵 이제 되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배신자라서 지금. 이 보수 정당에서 약간 입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순간에 조금 너무 몸을 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1: 누가 유승민 전
2: 의원이? 예, 유승민 네. 의원이 필요할 때 나서 가지고 좀 하기보다는 계속 출마를 안 한다라든지 뒤로 물러난다든지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 마음이 바뀐 겁니까?
2: 그렇죠.
1: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2: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거는 네.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분 5열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또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남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접착제 같이 한번 규합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0: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요한 정치인들에게 배척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그 당사자가 그거를 이제 걷어줘야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서 그 보수 통합을 위한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세요?
0: 2022년도나 작년에 어떻게 24년도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유승민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유승민 의원은 참 여러 가지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치지 않고 2030년까지 한번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아니 근데 장 소장님은 줄을 안 댄 정치인이 있긴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다 이준석이 보수를 또 재건해야 된다 막 얘기하다 유승민 나오 장동혁도 보수의 미래라고 하시지.
1: 유승민 전 의원은 장성철 소장부터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4: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너무 더워서 프로야구 또 취소가 됐다면서요.
5: 네, 이렇게 네. 폭염 취소가 예전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 오늘 경기가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면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1: 전구장에
5: 5경기가 네. 모두 취소가 됐는데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전 경기를 취소한 경우는 역대 최초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5: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폭염 취소 경기가 모두 이제 15경기가 됐거든요. 자, 2024년도에 4경기에 폭염 취소가 있었는데 네. 이미 그 횟수를 훌쩍 넘어섰고 이렇게 이제 좀 폭염 취소가 워낙 잦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더위가 좀 시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5: 긴급 실행위원회를 KBO가 개최를 해서 이 운영 방침 그리고 이제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할 예정에 네.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거죠?
5: 그렇습니다. 이제 그 4일에 인천에서 열렸던 LG와 SSG의 경기 도중에 관중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경기도 약간 10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1: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5: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이날 좀 이 온열질환 증세를 이 인천 SSG 랜더스 구장에서 보여준 그 관중이 총 25명입니다. 예. 이렇게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했던 분들의 외에도 25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5: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디 보도해 보니까 이렇게 온도계로 구장 안에 온도가 예. 뭐 거의 50도 육박하는
5: 그렇죠. 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50도 그리고 이제 인조잔디 구장은 7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래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럼 뭐 이렇게 경기를 취소하는 어떤 그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5: 일단 기상청 특보 발표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폭염주의보 정도면은 정상 진행을 합니다. 이제 폭염 경보 라고 해서 이제 일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에는 네. 폭염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최대 1시간까지 경기 지연 이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중대 경보 같은 경우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 혹은 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 경우인데 경기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의 허점 중에 하나가 이 SSG와 LG 경기 이날이 37도였던 겁니다. 단 1도 차이인데 어쨌든 규정대로 진행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운영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정현우 PD가 방금 전에 이제 천연잔디는 50도, 네. 인조잔디는 7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 그러면 거기서 뛰는 선수들이야말로 정말 고역이겠네요.
5: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나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운동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뭐 포수들 같은 경우는 장비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차고 내내 쭈그려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방송사의 심판들이 네. 대기 시간 동안 이제 사실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공격 타임에는 자기 공격 타선이 아닌 경우에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네. 심판들은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경기장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5: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0: 우려가 있고 그래서 선수들도 경기 전에 이 야외 훈련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실내 훈련으로 대체를 하거나 훈련 강도를 좀 조절하는 등으로 지금 방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 프로축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축구야말로 정말 90분 내내 뛰어다녀야 하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프로축구 쪽이 K리그가 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까지는 취소된 경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가오는 8일 열릴 예정인 K리그 1 22라운드와 K리그 2의 21라운드 경기가 원래는 저녁 7시 30분 시작이었는데 1시간 늦춰져가지고 오후 8시 30분 경기로 변경됐습니다. 조금 더 시원한 시간에 경기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입니다.
1: 야, 근데 이 시간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지던데.
0: 전혀 안 떨어지죠. 그렇죠? 오히려 밤되면 더 습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K리그도 날씨가 너무 덥다 하면은 뭐 야구처럼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0: 일단 K리그는 모두 지금 이제 야간 경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후 예. 7시 이후로 킥오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섭씨 32도 이상인 경우에는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자체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K리그 조항에 보면은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중지 또는 연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KBO가 선제적으로 대출을 마련하면은 K리그 쪽에서도 아마 이 조항에 의거해서 경기를 좀 딜레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도 뭐 한낮에 뭐 39도 이상 올라간다고 네. 기상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외출 자제하시고 네. 물 충분히 드시면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폭염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장 상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면서요.
0: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 잔디라는 식물은 그 약간의 그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쉽게 죽어버리는 사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자체도 굉장히 좀 물렁물렁해지면서 네. 선수들이 똑같은 플레이를 해도 땅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 그리고 잔디 관리 역시도 선수 안전 대책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야구는 뭐 돔 구장 얘기 많이 나오기도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0: 뭐 폭염도 폭염입니다만 우리나라 뭐 비, 눈, 미세먼지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좀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돔구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인천의 청라돔구장이 2028년 완공 예정이 있고요. 2032년에 개장 예정인 서울 잠실도 돔으로 지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구장들이 최근에 신축구장들이 돔으로 짓지 않는 이유는 역시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 이 부지를 어떻게 임대하고 운영할 것이냐.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운영성이 많이 이제 걱정이 된다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서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가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다면은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경찰에 이제 비공과 소환이 됐고 오늘 축구협회도 뭐 압수수색했다는
0: 그렇죠.
1: 얘기가 있던데.
0: 네네.
1: 지금 홍 전 감독 소환 조사는 처음이죠?
0: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일이었는데요.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함께 서민위로부터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 그리고 업무 방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발이 또 들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좀 부당하게 개입한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홍 전 감독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배임 소지를 이제 의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의혹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축구대표팀은 9월과 10월에 또 A매치 친선 경기 일정 확정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에는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예.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직전이죠. 24일에 에콰도르 그리고 28일에는 우루과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연습 경기 상대로서는 더없이 좋은 상대입니다. 단 하나 걱정이 있다면은 네.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금 감독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 감독의 대한 좀 걱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북 현대를 또 이끌었던 거스포엣 감독이 그 우리나라 톡 메신저를 깔았더라고요. 뭐랄까 좀 이 국가대표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열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강력한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는 감독이 없고 일단은 임시 감독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임시 감독 소위 말해 감독 대행 같은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 정상권의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임시 감독 체제가 좀 쉽진 않겠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1: 임시 감독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겁니까?
0: 임시 감독 같은 경우는 전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당장 9월이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기보다는 뭐 포획 감독이나 벤투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조금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국내파의 가능성도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프로야구 가을 이제 판세를 좀 예측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0: KT의 페이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KT가 이제 삼성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폭염 취소로 경기가 좀 딜레이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반면에 이 2위, 3위를 자리하고 있는 삼성과 LG는 오히려 최근 페이스가 안 좋았습니다. 네.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4위 두산이 또 페이스가 좋아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화수분 야구처럼 뭐 김대한이라든가 뭐 박준순, 김민석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 김정우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두산이 LG와 이 3, 4위를 놓고 지금 경기차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네. 이런 상위권에서의 그 요동치는 순위 변동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듭니다.
1: 자, 이 쉼의 기간이 각 구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 네, 맞습니다.
1: 궁금해지네요. 자,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우리 집 건강 사랑방.
1: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시간입니다. 정연경 소아청소년 전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선생님 댁도 요즘 뭐 만만치 않죠?
3: 네.
1: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서. 그런데 네. 또 방학이 끝나가는 그 아이들한테는 또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뭐 방학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다면서요?
3: 딱히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방학이 되면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심리적 취약성들이 방학이라는 어떤 환경 변화 속에서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그러니까 오히려 딱 그 일정에 얽매여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 시간이 자유로워졌을 그렇죠. 때 더 약간 혼란스러워진다는.
3: 맞습니다.
1: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3: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자기도 우울이 인지가 되는 건데 아이들 우울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불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잘 뭐 엄마 내가 우울해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1: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짜증으로 그렇게 드러내곤 합니다.
1: 그게 예. 이제 짜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네네.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활 리듬의 변화가 예. 아이들의 뇌와 또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3: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답변 드리려던 내용이 이 질문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잠 하루 못 자면 그 다음날 종일 찌뿌둥 하잖아요.
1: 그렇죠.
3: 종일 찌뿌둥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분도 쉽게 나빠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빨리 집에 가서 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절대로 이제 오후에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네. 뭐 퇴근하고 나서 운동 한번 하고 땀 빼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 1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랑 행동은 뇌 활동의 부산물일 뿐인데요. 이 뇌가 잘 쉬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를테면 이제 잠을 못 자거나 네. 식사를 끼니 하지 못해서 당분 공급이 뇌에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량이 줄면은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조금 쉬어주면 조금 뭐 회복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진짜 기름 때만 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냐면 활동량이 줄게 되면 아데노신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의 활성화가 둔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체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1: 오히려 더 그냥
3: 예, 몸이 납덩이처럼 되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짜증을 내게 되고요. 뇌에 기름이 끼다 보니까 감정 제어도 당연히 힘들게 되죠.
1: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그게 악순환인 거네요.
3: 그럼요. 네. 네.
1: 특히 이제 방학이면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또 게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좀 부모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방금 문자를 봤는데 메시지로 뭐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던데요. 정말 솔직하게 특히 방학에 대해서 더 느끼는 건데 소아정신과 의사로서도 물론이고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 온라인 접속 좀 제발 어떻게 제한이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저는 이제 만화방 가던 세대인데 만화방이나 PC방 친구가 내 집안에 내 손안에 있는 상황이 지금 아이들이거든요.
1: 그러니까.
3: 그 가운데 어떤

0: 어떻게 우리가 양질의 책을 읽고 나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내가 누운 상태에서 모든 걸
0: 즐길
1: 수 있는 거
0: 아니에요? 있는데
1: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만화방까지
0: 가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예. 근데 성인들은 전두엽의 자기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안 가도 되는 주말에는 그냥 폰만 잡고 누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아직 전두엽이 미성숙한 이제 그러면서 학교는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는 방학 기간이라면 과연 이 아이들이 의미 있게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이 방학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1인 1폰을 요즘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잠시 좀 흥분을 했는데요. 잊지 않고 답변을 드리자면 전체 사용 시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밤낮이 바뀌면 안 돼요. 밤낮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야간에 하는 자녀의 폰 사용이나 게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밤낮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 곧 다가올 2학기의 시작도 엉망인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방학이니까 뭐 학교 가면은 바로 돌아오겠지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는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예, 꽤 걸리죠. 3, 7일 어릴 때 그 100일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3주라는 시간 동안에 몸이 한번 쫙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데 계약해서 몸의 리듬을 3주 동안 회복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1: 그러네.
0: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수행평가가 개학하자마자 시작되기도 하고요. 뭐 성적이야 관계없다고 치더라도 밤낮이 바뀐 생활은요. 반드시 무기력감과 감정조절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정을 넘긴 시간의 온라인 사용은 반드시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방학이 되면 부모들이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0: 그렇죠.
1: 늦게 자도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면 되지 않는데.
0: 너그러워지고 애가 늦게 일어나야 나도 늦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여름 방학 때 이런 생활 습관은 꼭 지켜 주라라고 당부를 해 주신다면요.
0: 네. 그러니까 12시에 좀 자고 학교 갈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9시에는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매일 많이 자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이 자고 늦게
1: 많이 자고,
0: 일어나면.
1: 매일 많이 자면 행복한 거 같아요.
0: 되게 좋을 것 같죠. 아 근데 진짜.
1: 키도 잘 크고.
0: 아 그럴 것 같죠. 근데 키 크는 건 뭐 10시에서 2시까지 자라 그러잖아요.
1: 네.
0: 뇌가 자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많이 자잖아요. 이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매일 9시간 이상 자게 되는 경우 뇌는 우울감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대학 때 방학 생활 때나 취업 준비할 때나 매일같이 많이 자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한 보름도 안 돼서 무력해지고 울적해져요. 그래서 이게 내 체질이나 기분 탓만은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가급적 사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방학 때임에도 규칙적인 생활은 필요하다.
0: 9시에는 일어나면 좋겠어요. 예.
1: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 예. 부모님들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지들끼리 또 이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져서
0: 엄청나죠. 예.
1: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러운 뭐 과정으로. 성장 과정으로 봐야 되나.
0: 예, 저도 뭐 자매가 있었습니다만 네.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휴가여가지고 동물원에 갔는데요. 그 아기곰 우리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기곰들이 너무 귀엽게 같이 딱 모여서 자다가 깨서는 강아지들처럼 강아지랑 똑같더라고요. 이끼 냄새도 맡고 공놀이도 하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귀엽고 평화로운 와중에도 꼭 싸움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데 그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 놀이가 시작되었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애들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릴 때는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양보와 타협을 배우게 되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둘 간의 싸움이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가 셋이라 둘째가 가운데가 딸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주로 아빠는 딸 편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첫째랑 셋째랑 저를 따로 찾아와서
0: 에이.
1: 아빠는 왜 저 둘째한테 하는 말투하고 자기네들하고 한테 하는 말투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0: 네,
1: 자기네들한테는
0: 네.
1: 맨날 화만
0: 그러시겠다.
1: 소리 지르고 저는 그렇다고 안 느꼈었거든. 근데 애들은 정확히 그거를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지금 8395님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싸울 때 주로 막내 편 드신대요. 제일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편만 드는 게 자존감이나 형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지금 던지셨어요.
0: 예, 저도 뭐 둘째 편을 좀 들게 되는데
1: 예.
0: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든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한쪽을 조금

0: 달래주고 뭐 한쪽을 이제 얘가 동생이니까 좀 달래줘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형제의 다툼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긴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뭐 왕비나 후궁의 서사가 그려져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왕이 정실 부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정실 부인의 편만 들어준다거나
1: 이렇게 아니면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0: 아니 후궁이 너무 예뻐서 후궁만 편 들어주면 어떻게 결론이 나던가요? 아 왕의 뜻이 그러하시니 저희가 그 뜻을 잘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커녕 네.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그렇죠. 사화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는 부모는 정말 공정해야만 그래야만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1: 예.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죠. 싸움은 절대 뜰 수는 없는 거예요.
0: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네. 웬만하면 근데 방치해도 되는데 일단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 거나 아니면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를 한다거나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건 단순한 형제 싸움 아닙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에도 화해가 전혀 되지 않거나 늘 한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돼 있다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1: 네, 저는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3029님께서 정연경 선생님도 아이들을 혼낼 때 소리치시나요?
0: 아셨죠? 아주 잘 지릅니다. 그리고 옆집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소리 지른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너무 죄책감을 갖고 계시던데요. 사실 가정은 하나의 제일 기초적인 사회와 가정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공간인데 이 정도 문제는 상태가 이 정도로 격앙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배워야만 해요.
1: 아.
0: 예, 그래서 너무 죄책감은 안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만해.
1: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좋게 타이르는 것만이
0: 아닙니다.
1: 좋은 방법은 아닌
0: 예, 예.
1: 것이다. 예. 자, 그러면 6552님께서 6학년 큰애가 방학이 끝날 무렵이 되면 학교 가기 싫다 배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투정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신호인지 궁금한데요.
0: 네, 계약을 앞두고 긴장하는 건 너무나 정상이겠죠. 그리고 6학년이면 또 이럴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가자마자 바로 모의고사 치고 시험 치니까 되게 힘들어하기도 해요. 우리도 뭐 생각해 보면 일요일 저녁에 노을이 딱 지면은요. 그러면 전 그때 듣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KBS 라디오인데 그걸 들으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일요일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구나. 그래서 주말을 최대한 즐겁게 못 지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억울해지기도 하고요.
1: 네.
0: 그 감정과 아이들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실제로 학교를 못 간다거나 너무 아프다고 진통제 달라고 한다거나 병원 좀 가보자고 한다면 아이의 불안과 불안의 원인을 함께 찾아봐야 되겠죠.
1: 네. 자, 이 시기 여름방학을 또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께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
0: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실제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들 애쓰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부모로서의 부담도 그만큼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이겠습니다마는 이제 좀 뭘 좀 더 해주셔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좀 가볍게 과잉된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디톡스의 시간으로 방학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해요.
1: 그러니까 훨씬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해지는데.
0: 그렇고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또 어려운 건데요.
1: 예.
0: 늦잠, 낮잠, 과도한 간식, 과도한 첨가물이든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방학은 그리고 뇌는 분명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1: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죠. 정연경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희의 오픈함 띄워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5.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의 기온은 3도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예상낮 최고 기온 서울, 광명, 용인, 여주, 양평, 고양 등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3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38도, 세종, 대전 37, 대구 36, 부산 35, 강릉 32도 등으로 동쪽도 덥긴 하지만 서쪽에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계속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서쪽에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져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가 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39도 등으로 대부분 극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 정도로 꺾이는 등 약간은 떨어져도 전국 대부분 35도 안팎의 폭염은 당분간 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후 3, 4시 무렵까지 대부분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역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에 계속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 발령됐습니다. 불감화 같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0명을 넘겼습니다. 가축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로 예보되는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0: 중대 경보는 오늘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전부터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폭염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곳곳, 인천 남북부 등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영서 지역에도 첫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 춘천과 전주도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맑은 하늘 아래 지면이 뜨거워진 데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뜨거운 동풍이 열기를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폭염특보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극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 수요도 늘어 전기설비 과열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 외에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하고 야외 작업 시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재난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고 온열 질환자도 2,400명을 넘겼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어제까지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0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4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무더위에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경북 경주에서도 70대 남성이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논밭이나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지만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집 같은 실내에서 온열 질환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6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64만여 마리, 돼지도 4만 마리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온이 치솟은 양식장에서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가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서유럽을 강타했던 기록적 폭염이 중부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까지 덮치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4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단전 단수까지 겹친 튀니지에선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폴란드 바르샤바 낮 기온이 37도를 찍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함을 자랑했던 폴란드 날씨는 이제 옛말입니다. 광장 분무대마다 더위를 식혀보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는 나란히 41도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두 달째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파스테르체 빙하는 거대한 폭포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다뉴브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강물을 끌어와 원전을 돌리던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들은 당장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튀니지에선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45도를 웃도는 이례적 폭염 속에 치솟는 냉방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정전의 단수까지 겹치자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현상이 전력난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는 이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고요?
4: 네, 민주당은 이제 경찰 쇄신과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집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도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는데요.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다고요?
4: 네, 국민의힘에선 대책도 없이 보안수사권부터 폐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며 이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우려를 나타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빗대서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0: 네. 이번엔 여야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군요.
4: 네, 김민석 후보는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도 SNS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불조심을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후보는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허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엄중조치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4: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조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전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에게 한 발언인데요. 당시 서 의원은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 취지로 답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언행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에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사실을 보고받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건데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기 전 통화한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겁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게 된 배경입니다. 2023년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곳.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점을 갑작스레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백지화 결정은 국토부는 물론 당에서도 알지 못했던 상황. 그런데 원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 전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 등을 받고 백지화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측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홍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 관련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된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오늘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데 이어 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나선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중고차 시장은 차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는 대표적인 정보 불대칭 시장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매매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아 차를 손해보고 거래하는 것 같다는 찜찜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러 문제가 지적된 성능 보험은 매매업자 의무 보험으로 통폐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과 책임을 모두 점검자 가져 정작 매매업자는 차량 상태를 느슨하게 확인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성능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점검자 역시 성실하게 점검할 동인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 성능 보험료만 5년 만에 2.2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 보상받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 보증 책임도 매매업자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침수차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도 매년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최소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재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와 함께 최저 수입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는 물론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적용 대상은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각종 태양광 장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특히 최저 수입 가격까지 검토하는 건 중국 업체가 관세를 감소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 시각 6일 이 조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보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로 산업 구조를 바꾸긴 어렵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9: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에 송치했습니다.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 여단이 오늘 오전 경기 포천 훈련장에서 전차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전차에 불이 붙어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육군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전소 여부는 내일 합동감식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감식에는 군소방 등 관계기관과 제조사인 현대로템이 참여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와 지프 체로키, 혼다 오디세이 등 13개 차종 51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는 전방 충돌 방지 오작동이 확인됐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네시스, G80, G90, GV70, GV80은 누유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광주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도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과 행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와 식수마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다만 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중고, 뭐 아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늘막이나 지붕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도 뭐 개방형 점포가 대부분이고요. 또 음식을 조리하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덥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폭염으로 작황마저 좋지 않아서 시금치 등 채소값은 물론 과일값도 올라 손님이 더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선 등을 파는 수산물 가게에서는 얼음을 또 많이 쟁여놔야 해서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이것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몸으로 느끼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치읓기역입니다. 치읓기역.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최근 전통시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한여름 전통시장에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KBS 콩 게시판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혜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퇴계원 진입로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팔곡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매송나들목부터 팔곡 분기점까지 6km가량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군자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대신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은 오동터널 부근 2, 3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 영산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 급락에 코스피가 하락하며 오전 한때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하자보증 책임도 매매업자에게 부여합니다. 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매출 감소와 또 냉방비 부담 그리고 채소, 과일값 등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뭐 당장 소상공인이 이것 할 수 있는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또 여러분은 한여름 전통시장에서 뭐가 좀 개선됐으면 하고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4136님 여기 대구는 서문시장이 유명한데요. 여름에 전통시장은 가뜩이나 더운데 신선 제품들 상할까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앞서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얼음을 쟁여놔도 이게 워낙 덥다 보니까 금세금세 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도 역시 뭐 채소 마찬가지로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강인규님 새벽 배송해주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원한 대형마트가 있는데 굳이 덥고 불편한 전통시장을 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이제 강인규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뭐 이 관광지 가보면 유명 전통시장들 특색 있는 전통시장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전히 또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1570님 저는 몇 년 전에 남포동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콩물에 우뭇가사리를 얼음에 동동 띄워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파시는 거겠죠 상인분들이. 네, 또 그 장소가 주는 그 맛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이 파는 것에는 확실한 사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죠. 조민경님 저는 여행 가면 꼭 전통시장을 찾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푸짐하게 쌓아놓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먼지와 세균 등 위생 상태가 좀 걱정이 돼서요. 뚜껑이라도 좀 덮어두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상인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실 내용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6788님 한 분만 더 보죠. 전통시장이 살려면 중간 유통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장과 관련해서 걱정되시는 부분 또 함께 고민해 볼 부분들을 나눠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가죠.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춘천입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네 오늘도 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춘천은 어떤가요?
5: 네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은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오전 11시부터는 춘천과 홍천, 횡성을 포함한 일부 영서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첫 폭염중대경보인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강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 38도지만 39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네요.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려야죠. 춘천에서는 그 독서와 제빵 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5: 네, 바로 춘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어울림 책방입니다. 방학이 되면은 뭐 지자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는데요. 춘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제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5: 어울림 책방은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요. 등장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베이킹을 해보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주 다른 책, 다른 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은동 도시재생 성현아 코디 얘기 들어보시죠.
6: 총 4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총 8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뒤 책 속에 등장하는 빵을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이에요. 첫 회로 진행되었던 1주차에는 토끼 제빵사와 신비한 빵집이라는 책과 연계해서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만들었고요. 오늘 진행할 2주차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읽고 예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페인트라는 도서에 맞춰 알록달록한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고 마지막 4주차는 구름빵을 읽고 구름치즈빵 만들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도서를 매주 다르게 선정해서 책 읽기의 즐거움과 베이킹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5: 네, 이 프로그램은 조은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원도심입니다.
0: 네.
5: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난 3월에 상상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고요. 지금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접하면 좋지 않을까란 고민을 하다가 빵과 책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탄생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책에 등장하는 재료로 이제 빵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5: 네.
0: 뭐 자연스럽게 독서와 제빵 체험이 또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참가하는 학생들은 그럼 얼마나 됩니까?
5: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1회에 15명씩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전과 오후반을 합쳐서 지금 120명이 이번 주까지 함께 참여합니다.
0: 네.
5: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7: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방네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민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번 주차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만든 케이크는

0: 했는데 의외로 자기 손들로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1: 네, 3일 만에 200여 명이 넘게 신청을 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친구들은 먼저 책을 읽을 때 어떤 빵을 만들까 상상을 하면서 상상했던 빵을 만드는 과정을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네. 또 이 책도 선물로 주셨는데 집에 가서 꼭 다시 책을 읽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참가한 학생들과 부모님들 만나봤습니다.
2: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또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이게 해리포터에 대한 책을 접할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도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 일단 책이랑 연기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케이크 만드는 거는 평소에 잘 못 접하는 건데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하는 거에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책이랑 이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왔던 그 케이크를 모티브로 만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랑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고, 아이가 이 케이크는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또 이제 저의 경험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4: 그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재밌기도 했어요. 글씨 쓰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서가 만든 케이크 가져와갖고 가족과 같이 먹고 싶어요.
5: 방학 동안에 아이와 함께 그 같이 하루 종일 하기 힘들었는데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6: 책 선물도 받아서 좋고 책이 너무 예뻐요.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못 읽었는데 이번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어요.
7: 아이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서 이제 빵, 뭐 케이크 만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책도 소개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8: 오늘 케이크 만들 때 예쁘게 잘 됐고 알려주는 분들이 착하게 잘 알려줘서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0: 방학 숙제에 뭐 책 읽기, 독후감 쓰기 같은 것들이 꼭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예,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즐겁게 책을 접하는 기회도 되고 있겠네요.
1: 네. 빵을 만들고 난 뒤에는요.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0: 네.
1: 아이들은 책 읽고 빵을 직접 만들어 보니 이야기 속의 장면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부모님들은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원도심에서 진행되다 보니 오랜만에 이곳을 찾아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0: 예, 실제로 그 춘천에서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1: 네. 이 진행된 조은동뿐만 아니라요. 교동이나 근화동, 명동, 소양동 등 다양한 원도심 지역에서 지금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 네.
1: 춘천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과 김나윤 담당 얘기 들어보시죠.
2: 저희 조은동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가 숨쉬는 좋은 동네를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관내 외 시민이 문화 행사를 즐기기 위해 찾아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행사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공간들이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울린 책방 외에도 조은동 내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울린 책방은 가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동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어울림 책방뿐만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음악을 만나는 틈새 콘서트, 또 북적북적 페스티벌, 배움체험 프로그램 등 지금 원도심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일상이 즐거워지고요. 원도심은 다시 활력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춘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순천으로 갑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0: 어떻게 뭐 순천은 오늘 무더위 좀 견딜만 합니까?
3: 네, 오늘 이 순천을 비롯한 동북권 지역 모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0: 네.
3: 열대야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이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40도 가까이 되는데요. 순천시에서는 뭐 순천만 국가정원 등 야외 시설에 또 양산 250여 개를 무료 대여하면서 온열 질환 관리에 힘쓰고 있고요. 뭐 여수와 광양에서는 공공 물놀이 시설 등에 그늘막을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32도입니다.
0: 네, 순천도 더위의 기세가 대단하네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3: 네, 여수하면 밤바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주 금요일, 또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국동안 수변공원에 한밤의 피크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0: 네.
3: 여수시는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국동안 수변공원을 공연과 먹거리, 또 체험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0: 글쎄, 뭐 국동항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에게는 조금 낯선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어떤 곳이었죠?
3: 네, 이 국동항 수변공원은 지난 2019년 국동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을 연 여수 원도심의 해양 친수 공간인데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산책로를 따라서 여수의 작은 섬 경도와 또 여수세계 박람회장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또 산책과 휴식을 즐기러 꾸준히 찾는 곳입니다.
0: 네, 여수 시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공간이겠군요. 그럼 그곳이 야간 명소로 새롭게 바뀐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여수시는 이 공간에 야간 콘텐츠를 더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뭐 감성 피크닉존과 먹거리 부스, 또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요. 현장에서는 무료로 돗자리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0: 네.
3: 이 해가 지기 시작하자 국동항 밤바다를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도 이어졌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를 보고 또 돗자리를 펴고 여름밤을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버스킹 공연과 또 먹거리 체험 부스 존에서 이청, 정경순, 김숙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0: 여수 하면 그 해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해산물을 이용한 무회, 술안주로 아주 최고죠.
1: 문어 꾸이꾸이하고 인기는 문어 버터구이인데요. 너무 인수가 많아요. 이렇게 뭐 피크닉처럼 많이 즐기고 가시는데 또 여기 바다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가지고
2: 바다 냄새도
1: 네네네네 저녁에 오시면 너무 바람이

0: 시원해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1: 저는 일단 부채 만들기 하고 네. 전통 탈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2: 아, 단골도 생겨요?
1: 네네. 여기 고정에 그 주민, 네. 우리 시민들은, 주민이나 시민분들은 오셔서 아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관광객들은 또 좋은 이렇게 체험거리가 있어서 요새 좋은 이 콘텐츠가 생겨가지고 먹거리도 있고 체험도 있고 버스킹도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 뭐 공연도 즐기고 먹거리와 체험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뭐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은데요.
4: 네, 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많은 분들이 바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먹거리 부스와 또 체험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이었는데요.
3: 네.
4: 특히 이 먹거리 부스에는 여수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상인들이 참여해서 뭐 국동항 화로 컵모래와 돌산 갓김치 떡볶이, 또 해풍숙 북어빵, 여수 동백꽃차처럼 여수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단순히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의 맛을 함께 알리는 공간이 되고 있었고요.
3: 네.
4: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5: 여수 살아요. 아, 갓 떡볶이랑 한강라면이요. 일단 산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6: 아, 제가 여기 저 위에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가끔 산책을 자주 나와요. 버스킹 뽑으면 나는 자주 오고, 네, 여기 없었을 때는 저 밖으로 나갔었어야 돼요. 10분 넘게 걸어서 아니면 차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거 있으니까 좋네요.
7: SNS를 보고 오게 됐고요. 여기 공간이 피크닉하기도 되게 좋고 워낙 넓게 트인 공간이라서 아이들이랑 놀러 오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구경하러 왔습니다. 바다 배경으로 일단 버스킹을 보게 되니까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나 아니면은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놀러 오기 되게 좋은 그런 버스킹 공연을 보게 된 것 같아요.
8: 여기 수변공원은 워낙 피크닉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고 전에 강아지 산책 시킬 때나 이럴 때 종종 왔던 곳인데 오늘 보니까 버스킹이랑 뭐 프리마켓 부스도 한다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3: 네, 뭐 여수의 밤바다와 또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4: 네, 실제로 이 시범 운영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뭐 첫 주말에만 3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서 지금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또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네.
4: 앞으로는 다음 달 개막하는 여수세계 선박남회와 연계해서 이 국동항 앞바다를 활용한 수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인데요. 여수시는 국동항 수변공원이 여수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이자 또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수시 관광과 정일권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9: 국동항 수변공원은 바다 그리고 꽃과 빛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낭만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아름다운 감성포트를 관광 자원하기 위해 국동항 한밤의 피크닉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수변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어쿠스틱, 재즈, 밴드 등 다양한 장르를 구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취향에 따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차별로 공연 분위기를 다르게 구성해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국동항 수변공원 주변에는 최역공판장과 남산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명소와 국동항 수변공원을 연계해 국동항 권역을 야간 관광 명소이자 여수의 밤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밤이 더 매력적인 도시 여수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여수에는 이미 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처럼 좀 많은 분들이 찾는 밤바다 명소가 있는데요. 이제는 원도심 국동항 수변공원도 공연과 먹거리 또 체험이 함께하는 새로운 야간 문화 공간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3: 네.
4: 아름다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음악을 듣고 또 여수의 맛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올여름 여수를 찾는다면 국동항 한방의 피크닉에서 또 다른 여수의 밤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3: 네, 순천 소식도 잘 전해드렸습니다. 김희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10: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충청권도 오늘 폭염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0: 네, 현재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지역에 낮 최고 온도가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어제 충남 청양에는 충청권에서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강을 위협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충남의 온열질환자 누적 피해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천안과 당진에서 총 4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밭과 논 등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1: 네.
0: 충북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이 누적 온열질환자는 104명으로 이틀 전에는 하루 동안에만 농사 현장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자 충남도는 도지사 직속 기후살인방지특별TF를 구성해 폭염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더욱 심해질 폭염에 대비해 내년까지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지금 농축수산 분야 피해도 커지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충남과 충북에서는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7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지난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일대와 가로림만, 천수만 일대 고수온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까지 충남에서만 양식어류 14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사가 늘다 보니 충남 보령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두리 양식장에 조피볼락 16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과수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과나 포도가 제대로 여물기 전에 타버리는 일속 피해가 최근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농가는 관수나 살수 장치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권은 그 식수원인 대청호가 녹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0: 맞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관리에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취수원 인근 3개 관리구역에 모두 조류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해남수역은 경계, 문희수역과 추동수역은 관심단계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장마로 이 댐에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증가, 일사량 증가 등으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녹조가 확산되면 이 수질 악화는 물론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은 녹조 제거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수자원공사 역시 취수탑 인근에 조류막 차단, 조류 차단막 설치와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량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권 댐은 모두 정상 단계입니다. 이 만일을 대비해서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 비축과 광역 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서 이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예, 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그 참모진 인선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단체장과 발맞춰 일할 정모라인 인사들을 꾸리는 가운데 최근 충북도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리에 박병국 전 경무관을 내정했습니다. 이 2급 상당의 고위직으로 연 9,2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청와대와 정부 또 국회 등을 상대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 네.
0: 또는 이 박 전 경무관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돼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충북 출신의 출향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0: 네, 이 박병국 전 경무관은요, 2013년 경찰 재직 당시에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1: 네.
0: 충북 차별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서 공직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인사라는 이 충북도의 설명에는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0: 이유만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충북도는 형기 종료 후 취업 제한 기한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 전 이사는 박 전 경무관은 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임명이 임박한 만큼 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그렇군요. 그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0: 충남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민선국이 초대 정무부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구 전 부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2019년 시장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습니다.
1: 네.
0: 당시 이 구부지사의 조기 낙마로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충남 시민사회 역시 내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충남도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방정부의 첫 정무라인 인사는요. 향후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인사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첫 인사부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그 세종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 총 4명을 아동학대 및 방해인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특수아동의 경우 공격 행동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 학급 유아들을 옆학급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정으로 임계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학생의 공격 행동이 잦아지면서 조기 귀가가 잦아졌고 보호자가 이를 교육권 침해와 아동 방임으로 판단해 신고한 겁니다. 이 해당 교사는 아동의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 등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뇌진탕으로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학생과 학급의 안전을 지키려던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아동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1: 참 어이가 없긴 한데요. 교육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0: 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특성상 이 아이의 돌발 행동이 잦아서 물리적인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상 이런 경우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에 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이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실정입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이 해당 교사가 요청할 경우 특수학급의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세종의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 원아의 과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에 멍이 들었다면서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했고 이 벌금형을 받아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1: 네.
0: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행동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지원과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안전조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은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와 함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번호 6205님. 저희 동네 상가도 임대라고 붙인 곳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다들 어렵구나 하고 이것 하게 됩니다. 오늘 정답인 이것 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4721님은 창원은 전통시장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더운데도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 걸 보면 부모님 생각이 저절로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다 생물이라 오늘 안 팔리면 상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뭐 이런 마음이 드시면 좀 더 자주 전통시장을 찾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들 구입해 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6205님 전통시장

집집마다 배달하면 좋겠어요. 또 깔끔하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배달해주는 전통시장이 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대형 플랫폼만큼 서비스가 광범위하진 않겠지만 이용해보신 분들 뭐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6205번님도 동네 전통시장에서 배달해주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또 권해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옵션의 원웨이 티켓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서울은 올해 최고 기온을 현재 갈아치웠습니다. 37.4도까지 올랐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으로도 오늘 대부분 기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현재 경기 파주 광탄 지점이 38.6도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예상 낮 기온을 보면 서울, 광명, 용인, 여주, 고양, 양평 등 수도권 대부분 39도입니다.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겠고요. 광주 38도, 세종대전 37, 대구 36, 부산 35, 강릉 32도 등으로 동쪽도 역시 35도 이상의 기온이 많지만 서쪽 위주의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틀째 올 최고 기온을 어제와 그제 보였지만 오늘 기온이 더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서쪽 중심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7도 등으로 연속 열대야일 수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9도로 예상되는데요. 오늘과 같은 기온 전망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울 36도 정도로 대부분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2, 3도 떨어질지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은 주말 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7.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 횡성, 홍천 등 강원 지역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 상당이 8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대해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항로 통제권 상당 부분을 이란이 갖게 될 거라며 해협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큽니다. 오늘 오전 육군 5기가 별단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K-1, E-1 전차에 불이 나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육군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목요일 라디오 전국이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출발해 보죠.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더 힘들어진 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구시는요. 전통시장과 공원 등 10곳에 찾아가는 이동형 여름 쉼터 버스를 배치해서 생수와 또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경남 사천시에서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의 주요 통행로에 쿨링포그 70여 개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해외 전통시장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오후 3시쯤 문을 닫는 탄력적인 운영과 또 폭염 기간에 냉방비나 전기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것 할 수 있는 오늘 정답인 이것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전통시장 관련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 마지막 코너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4876님. 전통시장 지나다 보면 과일과 공산품만 쌓아놓은 것만 보이고 손님들은 없더라고요. 무더위에 주차만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자주 다닐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공영주차장이라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주차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리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셨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0184님. 전통시장에 가면 어떨 때는 미안할 정도로 덤을 많이 주고 깎아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보기 힘들고요. 아직도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이 대우받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0: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같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원활히 조성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또 근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김지영님, 저는 전통시장에 단골로 자주 가는 반찬가게가 있는데요. 여름엔 나물반찬 같은 건 금방 쉬어서 아이스팩 같은 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보냉 가방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골들이 들고 다니면 저절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보냉 가방 같은 거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뭐 에코백들 같은 것들도 많이 요즘 갖고 다니시던데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6252님 한 분만 더 보죠. 여기는 대구입니다. 기온은 37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34도네요. 세상 바람이 고맙게 느껴지며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이 동요가 떠오른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손님도 손님이지만 하루 종일 더운 곳에 있는 상인분들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 상인분들 좀 건강관리 잘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여름철 산불 위험이 또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차례 산불이 났던 영남 지역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면서요?
1: 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에서 두 건, 울산에서 세 건 등 영남권에서만 다섯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 밀양의 강수량은 평년의 20%를 밑돌고 울산의 경우도 평년의 12% 수준으로 영남 지역 산림은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이에 경남도와 울산시는 여름철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춰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진화인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도 주문했습니다.
0: 네.
1: 울산시도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장비와 차량 점검,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여름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을철에서 이듬해 봄철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산불 방지 체계가 집중되는데 올해와 같은 상황은 기록적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예외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요?
1: 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전남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157곳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6.2%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모두 335억 원이었는데 실제 납부된 금액은 5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하는 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의무경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학법인이 수년째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5개 중고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곳에 그쳤습니다.
0: 네.
1: 시민모임은 부실사학에 대한 페널티를 시행하고 사학기간 평가주기를 1년으로 일본화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달 그 추석을 앞두고 뭐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죠?
1: 네, 우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시민 1인당 3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어제 최종 합의했습니다. 관련 조례안과 추진안은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11만 6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총 409억 원입니다. 전북 완주군과 부안군, 충북 영동도 각 군의 주소지를 둔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이들 민생지원금은 각 지역 사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수령한 지원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0: 네, 그렇군요.

0: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폭염과 고수온으로 이 가축 또 양식어류 폐사가 늘고 있는데 앞서도 상황을 전해드렸죠. 이처럼 이 기후변화로 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업 재해보험의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80%가량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7.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41.5% 수준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해 올해 78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8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0: 네.
1: 가축재해보험은 소와 돼지,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2조 3천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등 32개 품목을 보장하며 최근 5년간 재해를 입은 어가에 평균 7,700만 원의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가의 소득 변동폭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업재해보험의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에 정부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달 15일부터 폭염과 고수온처럼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능한 주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면 다음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0: 네, 그렇군요.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 요즘 뭐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누구라도 이런 더위에는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좀 시원한 역사 현장 없을까요?
2: 네, 아무리 답사가 좋아도 지금 실외에서는 답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실내 전시관을 좀 찾아봤는데요.
1: 아, 좋죠.
2: 충주의 고구려비를 테마로 고구려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준비를 했습니다.
1: 일단 뭐 실내라면 냉방 시설이 아,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충주 고구려비는 옛날 그 역사 시간에 좀 배웠던 것도 같은데 좀 기억은 가물가물하네요.
2: 네, 좀 낯선 이름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중원 고구려비.
1: 아, 그렇죠. 중원 고구려비. 이거는 확실히 기억나네요.
2: 네. 예. 그 충주시 일부가 이제 중원군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가 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자체 이름을 따라서 국가유산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때는 중원 고구려비. 아하. 그렇지만 지금은 충주시가 됐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충주 고구려비는 남북 분단으로 고구려의 유물 유적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남한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고구려 유물이기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남북 통틀어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비라고 하니까 정말 귀한 유물이네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이 유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 네, 이 비 자체 발견 과정을 보면은 그 내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1979년 2월 달에 이제 충주 지역의 역사 유물 유적 연구하는 향토 역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1: 네.
2: 예성 동호회라고 하는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이 동호회 회원들이 어느 날 이제 중앙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타평리 7층 석탑 근처에서 우리 기념사진을 찍자 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그 옆에 입석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입석은 이제 마을 입구에 큰 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한번 저 입석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1: 네.
2: 당시 그 입석

0: 모양 자체가 중국 지안에 있는, 그러니까 길림성 지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딱 축소시켜 놓은, 그러니까 높이는 아. 한 2m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 저렇게 큰 돌을 누가 여기다 세웠을까?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동네 전의 이 씨, 그러니까 이 씨 가운데 이제 본관이 전의인 집안에 큰 땅이 있었는데
1: 네.
0: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럼 그 돌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그 동호회 회원들이 보러 갔던 거죠.
1: 자, 어쨌든 이게 역사 동호회니까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0: 네.
1: 향토 역사 동호회가 이렇게 대단한 유물을 발견한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0: 네.
1: 근데 어떤 뭐 결정적인 계기도 좀 있었나요?
0: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석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 네.
0: 이제 동호회원들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호회의 본성이 발현이 된 거죠.
1: 역사 동호회니까.
0: 네. 이게 입석을 차근차근 살펴본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 전에 언뜻 봤을 때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기 글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잘 보니까 글자 같은 게 보이는
1: 있어요.
0: 거예요.
1: 오.
0: 너무 얕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 비문이 없는 백빈 줄만 알았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연구자들에게 바로 연락을 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연락을 받고 도착한 학자들이 이제 글자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비를 고구려 비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주가 신라 때 오소경 가운데 하나인 중원 또는 국원경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었고 여기에 이제 가야 사람 우룩이 또 망명을 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1: 네.
0: 신라하고 관련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1979년 1년 전 그러니까 1978년 인근 지역에서 진흥왕이 세운 신라 적성비가 발견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입석은 비는 맞는데
1: 신라 걸 거다.
0: 그렇죠. 신라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근데 어떻게 고구려비라는 게 밝혀진 거죠?
0: 이 비문이 너무 흐려서 이제 연구자들이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뭐 빛을 이렇게도 비춰보고 탁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이제 몇 글자씩 찾아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글자 가운데 고구려의 왕을 높여 부르는 고려대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구려라고 부르지만 추정컨대 장수왕 전후에는 나라 이름을 고려로 칭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 큰 대자를 붙여서 고려대왕 했으니까 이건 고구려 왕을 높이는 뜻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신라의 왕을 낮춰 부르던 신라 매금, 그러니까 이사금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매금은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이런 말을 썼다면 이건 신라가 만든 비석은
1: 그렇겠네요.
0: 아닌
1: 결정적이네요.
0: 거고 그럼 두 나라 얘기가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세운 아하. 비석이 맞을 거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981년에 입석 마을에 아무 글자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입석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가 된 겁니다.
1: 와, 국보를 발견한 거네요. 향토 역사 동호회원들이.
0: 네.
1: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연구자의 몫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역사 전공자, 한문 전공자, 또 고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과를 이제 하나하나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글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1: 네.
0: 아무래도 그 이유가 다른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라든지 또 이두 표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1: 네.
0: 그래도 이렇게 수백 년, 어떻게 보면 1500년 가까이 이 비석이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을 지켜준다라는 어떤 믿음이 이 돌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여기는 특별히 뭐 손상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1: 네.
0: 제가 예전에 답사 갔을 때는 이 비석을 빨래판으로 써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려진.
1: 아, 그건 아니군요.
0: 전혀 사실과
1: 네.
0: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이후에 이제 몇 번의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네 면 가운데 두 면에서만 글자가 발견이 됐는데
1: 네.
0: 한 270여 자 정도를 찾아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의 의견이 또 이렇게 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됐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먼저 이제 확인된 부분은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5월과 12월 달에 이 충주 일대에서 뭔가 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5월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왕이 참여한 의례였고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을 걸로 보여지고
1: 네.
0: 12월에는 고구려에서 파견한 관리가 신라 안에서 사람, 물자를 모아서 뭔가 일을 했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구려의 어떻게 고려 왕으로 적혀 있는데 네. 신라를 동이라고 표현을 해서 동쪽 오랑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니네들은 오랑캐야. 우리는 황제의 나라고. 그다음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 왕을 매금 그러니까 이사금으로 낮춰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1: 네.
0: 고구려와 신라는 격이 굉장히 큰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이 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고구려는 당시 신라를 영향 아래에 있는 조공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 정도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1: 고구려의 위세가 대단할 네. 때였군요.
0: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실제로 뭐 근데 이런 사실을 좀 뒷받침하는 기록 같은 것들도 좀 있나요?
0: 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네. 바로 이 시기죠. 눌지왕 때나 네모랑 때 보면은
1: 네.
0: 신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구려 원군이 와서 도와주었다.
1: 음흠.
0: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1: 네.
0: 광개토대왕 능비에 보면은 신라를 우리가 도와주었고 백제를 정벌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또 실성 마리깡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와서 나중에 신라 왕이 되기도 했거든요.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가 신라가 고구려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굉장히 속박을 받았다는 문자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과 이 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는 어쨌든 동격은 아니었다는
0: 그렇습니다.
1: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앞서 왜 그 고구려 비에 대해서 그 학자들 의견이 조금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건 어떤 그러니까 부분인가요?
0: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아.
0: 몇 년인지를.
1: 그래요?
0: 이게 간지를 쓰다 보니까
1: 네.
0: 60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1: 네.
0: 이제까지는 첫 문장에 고려 대왕 바로 다음에 조왕 할아버지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고구려에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손자가 왕이 된 사례는 장수왕의 다음 왕인 문자왕, 문자명왕. 그러니까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아들이 먼저 죽고 손자가 그 다음에 왕위를 잇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태까지는 문자왕 때 만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자왕이 그 할아버지인 장수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한편으로는 광개토대왕 이후로 시호를 썼거든요. 호태왕이나 장수왕.
1: 네.
0: 그렇다면 문자왕 때라면 호태왕이나 장수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왜 고려대왕이라고 썼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호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광개토대왕 때니까 그 시기에 비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연구자도 있는데
1: 네.
0: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뭐 고구려비를 만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한 120년 정도까지
1: 그래요?
0: 차이가 나지만 또 실제 이 상황들이 당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0: 내용을 알려주는 이 충주 고구려비를 살펴볼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은 덥기도 하지만 또 고구려 역사를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지금 세 개의 전시실이 1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입성마을 이야기, 2관은 고구려 이야기, 3관은 충주 고구려비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바깥에 있는 전시물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고구려비 하면 중국 지린성 그 지안시에 있다는 광개토 대왕릉비가 가장 먼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충주에서 정말 이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 또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기억하시고 들러봐야겠어요.
0: 맞습니다. 더불어서 근처에 타평리 7층 석탑 또 탕금대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1: 네.
0: 충주 역사기행 하루 날 잡아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고구려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 옛날 그 중원 고구려비라고 했던 그 잘 되어 있는 전시관 함께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또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체감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좀 지원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비 빈튼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My Melody of Love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독재자를 향한 저항의 세계에는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주황예사입니다. 그는 두 손이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나는 노인이 바로 그입니다. 부러진 손으로 여전히 체스를 두는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저항운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뇨자.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저항 조직에서 뜻밖의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와 은신처가 그녀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명단은 발각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명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곧 조직의 목숨줄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테파니아가 비밀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잡혀 입을 열면 그녀의 기억 속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집니다. 냉철한 오켈리는 여기서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조직 전체를 지키려면 그 전에 그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의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계산,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라두는 결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념 앞에 맞선 것입니다. 민중의 적인 도살자를 살린 손과 이제 동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손은 같은 손이었습니다. 프라두는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저버린 배신이자 가장 오랜 벗의 연인을 데려가는 배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세계를 등지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오늘은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 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말씀 나눕니다. 차 교수는 최근 은행 너머의 금융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 시대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짚어냈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평생 한국은행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1: 예.
0: 얼마 전에 보니까 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나라 너무 썰려 있다 하면서 걱정하는 칼럼도 내셨더라고요. 이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1: 예, 한 일주일 예. 전에 뭐 썼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0: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한 840개 회사가 지금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그중에서도 딱 두 개 회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의 50%를 넘는.
0: 한때 60%까지 갔죠.
1: 예. 예. 이게 조금 정상 비정상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문을 연 것이

0: 중국의 회사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다른 데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이 두 군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의 수출 호조에는 인공지능 거품이 껴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예, 그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 또 연구를 많이 해본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서나 낙관론과 비관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AI 혁명 또는 AI 투자를 둘러싼 이 열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장밋빛으로 소개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1: 네네.
0: 300년 전에 영국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대륙 저 넓은 신대륙에 스페인이 발견한 그 신대륙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영국이 스페인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요.
1: 네.
0: 장차 신대륙에는 그 영국만이 아프리카 노예를 독점적으로 장기간 공급을 하겠다. 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테니까 그 영국이 스페인하고 맺은 그 계약에 따라서 영국 경제는 장차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정부가 했었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 노예를 공급하는 남해 회사라는 데 투자를 해라 하고 정부가 은근히 부추겼어요. 국왕이 그 회사에 CEO를 겸임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지요. 지금 마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니 경기가 앞으로 두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결과는 1720년에 금융위기 버블이 터지는 걸로 영국 경제가 한 100년 동안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1: 100년이나 그 영향이 갔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블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주식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100년 동안은 앞으로 영국에서 회사를 못 만들어 해서 회사 설립 금지법을 만듭니다.
1: 네.
0: 그게 100년이나 갔었거든요.
1: 예.
0: 근데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정부가 투자를 부추긴 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는데 지금 보면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뭐 무조건 비관론으로 볼 것도 없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조금 저렇게 좀 장밋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1: 네.
0: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기는데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할 때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게 300년 전의 역사의 어떤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새겨 들어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AI 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을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높일 것이다. 반면에 뭐 대량 실업이라든가 빈부격차 확대 같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역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0: 그렇죠. 예. 생산성 향상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현상이죠.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감축이 되고 또 같은 시간 투입을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실물 경제의 굿뉴스가 금융시장에는 배드뉴스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공황 때였죠. 20세기 초반에 화학비료를 통한 농업 생산량의 폭증
1: 네.
0: 또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냉장고의 등장, 또 전구의 등장 이런 것으로 또 대중교통수단, 철도나 자동차의 등장 같은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생산성 폭증을 가져왔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일부 독점 재벌의 출현과 또 과잉 생산 그리고 과소 소비를 가져와서 그것이 결국은 주가 폭락을 일으켜서 1929년에 주가가 다 폭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물 경제의 호재가 금융시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AI 혁명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 개를 그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투자한

0: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그 급변동하는 장세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를 더 해보겠다 하는 레버리지 투자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레버리지가 또 나왔네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0: 그렇죠.
1: 예, 이게 빚내서 예. 투자하면 위험한 거. 근데 예. 예전에는 또 빚도 자산이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0: 네.
1: 예, 예,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정부든 개인이든 빚을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가는 또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GDP의 명목 GDP의 5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랐지만 역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국방, 교육, 보건 이런 데 돈을 계속 써야 된다 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펀드도 만들고 또 내년도 또 예산도 크게 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내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온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사실 한국은행에서 뭐 30년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하셔서 전문가신데요. 그쪽에 전문가신데 지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0: 예.
1: 은행의 역할이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0: 그 은행 산업 안쪽에서 보는 게 있고 바깥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은행 밖에서의 도전이지요.
1: 네.
0: 그 IT 기업들이 왜 은행만 송금을 하느냐.
1: 예.
0: 우리도 같은 일을 더 빨리 잘할 수 있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금융업, 은행업에 도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은행 내부의 사정인데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그 GDP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조금 높았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뭐 10% 이상 됐었지요. 제가 사회에 나왔던 1985년에는 5년 만기 재형저축 이자가 연 40%가 넘었었습니다.
1: 은행 이자를 40몇 퍼센트 주던 때가 있었나요? 저는 예. 20몇 퍼센트까지 기억합니다.
0: 재형저축은 예.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그랬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금리차,
1: 예.
0: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충분히 넓어져서 은행이 먹고 살기가 장사하기가 좋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가니까 은행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들이 보험 상품도 팔고 증권 투자 상품도 팔고 또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투자도 하고 회사채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과거의 은행과는 많이 행태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1: 네. 사실 저 요즘 은행 갈 일 없어졌어요.
0: 네. 그렇죠.
1: 휴대전화만 있으면 은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점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0: 예.
1: 이제는 뭐 다른 세상이 온다는데 은행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0: 은행은 존재는 하겠는데
1: 네.
0: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1: 그래서 예.
0: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 하고 뭐 이런 것만 놓고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 제목에 함의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0: 예. 그 16세기에 그 서양에서 대부업을 합법화하면서
1: 네.
0: 이제 은행 이제 이자를 받고 돈놀이 하는 그런 공식 기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후세 우리들은 이제 은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1: 예.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이제 다 편성이 돼 있죠. 자본금도 크고 영업망도 전국을 상대로 하고 또 뭐 그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은행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증권사의 자본금이 웬만한 지방은행 몇 배가 더 많고요. 또 자산 규모도 은행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처럼 은행의 대출 기능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처럼 수신 업무 면에서 은행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은행업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은행업을 그냥 보호만 하고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너머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 같은 것을 담아서 제가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돈이 다 은행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네. 돈의 집결지가 은행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곳들이 많이 생겼다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은행 너머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흔히 요즘 말하는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1: 네.
0: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유럽이나 일본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을 보면 뭐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용자만 편하게 하고 잘 보호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어서는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은 은행하고 철저하게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따로 놀아야 된다. 하는 은행 미국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업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완전히 쪼개야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안전해질 것이냐에 관해서 나라마다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죠.
1: 예.
0: 그래서 아마 가을에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옛날에는 돈 지급하고 뭐 결제하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지금 싹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낸 책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아직도 이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코알못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정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0: 예, 스테이블 코인 참 이름부터 고약하고요. 영어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말이 잘못돼가지고 사람한테 혼란을 주는 경우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담배 몰래 피면서 담배를 구름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아주 그렇지. 동화적으로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네요.
0: 예. 그리고 여성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우유주사라고 해서 하얗게 예쁘다고 해서 이제 우유주사라고 하고
1: 예.
0: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 사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만드는 그런 묘소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가 스테이블한 코인이다.
1: 네.
0: 이거 좋은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1: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 스테이블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안심을 하게 만드는
0: 그렇죠.
1: 게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근데 과연 스테이블 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른다면 전자자기압 수표죠. 자기압 수표는 언제 어디든 10만 원짜리 수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1: 네.
0: 그 돈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받고 와서 잔금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0: 그냥 송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압 수표 한 장 갖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믿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자기압 수표랑 똑같은 건데 괜히 말을 아름답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붙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묘한 신비감
1: 네.
0: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자자기압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은행을 안 거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금할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자자기압 수표랑 제가 같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미국에서 테더사라든지 서클사라든지 은행이 아닌 일반 송금업자 또는 IT 업자들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비은행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접점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0: 그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새로운 암호 기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거지만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1: 네.
0: 비트코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으려면 공급량의 제한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대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하고 증가 속도를 아주 수학적으로 일정하게 가져가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대신에 공급량만 일정하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와 반대로 고객이 이용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발행을 하고 그 갖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으로 환불해 주는 면에서 공급량은 굉장히 불규칙하지만 대신에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의 가치는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 네.
0: 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기술, 다른 목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얕은 상식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송금하면 수수료도 절감된다 그러고 바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이게 정착이 되면은 굳이 이게 은행 가가지고 송금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예.
1: 네.
0: 그렇죠.
1: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착화되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0: 예. 이제 정착이 될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1: 네.
0: 정착이 되면 그런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은 은행에서 특히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연흥부가 뉴욕에 있는 홍길동한테 돈을 보낸다. 돈이 간다 하는 그 메시지, 편지는 스위프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고 또 돈은 돈대로 서울에 있는 A은행과 뉴욕에 있는 B은행이 미리 체결해 놓은 코레스 계약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자금을 현지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뭐 3, 4일 길게는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24시간 그 주 7일 언제든지 은행이 문이 닫았을 때도 송금을 할 수 있는 면에서 편리성하고 안전성, 속도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네. 없습니다.
1: 지금 얘기 들으면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령 지금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어떤 페이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편리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급률이 국민들 중에 거의 95% 이상은 다 은행 계좌 있잖아요.
1: 네.
0: 거래가 정지된 신용거래가 정지된 사람 빼놓고서는 다 있는데 은행 보급률이 높고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도 널리 보급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 본들 기존에 너무나 좋은 지급결제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정착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 아, 지금 걸로도 뭐 충분하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그 속도, 안전성, 그다음에 수수료 절감 효과로 봐서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뒤집어 엎고 혁명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정책 당국의 의지 같은 것도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1: 네.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건 미국의 달러 패권을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고 그 과도한 채무를 갖다가 어떻게 전가시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0: 네.
1: 네.
0: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마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엄격히 말하면 달러와 패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것은 화폐 문제는 가급적 민간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고 정부가 개입을 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전통 미국의 전통적 공화당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입장은 화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공기관 버전 또는 정부 버전이라고 하는 CBDC
1: 네.
0: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그 정당의 칼라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가 된 것이고요. 그게 달러와 패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0: 네.
1: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달러 패권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그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된다고 한동안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0: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느 나라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금의 징수를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안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다는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심지어 지금도 세금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계속 걷고 예산도 자기네 돈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 이 흔들 거다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들어오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0: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 네.
0: 정부의 의지랑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마일리지 적립이 돼서 사실상 할인하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쓰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생길 겁니다.
1: 네.
0: 근데 공정하게 경쟁을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여전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 사면 10,000원. 신용카드로 사면 11,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차별화돼야지 아 기왕이면 나는 신용카드 주고 1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또는 현찬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의 그 법적 장치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입니다.
1: 네.
0: 외국의 경우에는 지급 수단 간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부분 신용카드를 우대했던 법률 조항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1: 예.
0: 한때는 조세 수입원 포착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쪽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다못해 키오스크 문제 갖고도 어르신들 식당 가서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되면은 뭐 젊은 세대야 금방 적응하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이거 금융 업무 제대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수단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평등하게 써야 되는데 특정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뭐 PC가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 그래서 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없다 하면 이거는 지급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계층화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 네.
0: 스웨덴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헌법 소원까지 생겨서 지금 그걸 헌법 문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한 나라의 헌법을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헌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국민들 지킬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거 알아, 뭐, 이해를 그렇죠. 못 하는데 지킬 수가 없죠.
0: 예. 스테이블 예. 코인 너무 좋은 거니까 써라 하더라도 그거 쓸 줄 모르고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너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물물교환 경제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을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게 이제 헌법적인 문제로까지 스웨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내용도 많아서 차은진 교수님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양주가 39.5도까지 올라 있고 서울의 기온은 37.7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이나 광명, 용인, 여주, 양평, 고양 등지는 39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광주가 38, 세종, 대전 37, 대구 36, 부산도 35, 강릉 32도 등으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쪽이 좀 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서쪽 중심에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고요.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밤에는 열대야가 반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7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밤새 열대야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16일 연속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9도, 오늘과 같이 예보돼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36도 정도로 대부분 주말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긴 해도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7.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황지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사흘 만에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닷새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5% 넘게 밀렸다가 다시 1.7%대 상승 반전하는 등 변동성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01.88포인트 하락한 6296.38에 코스닥 지수는 2.08포인트 상승한 801.67에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종일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은 4조 원대 매물을 쏟아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반도체와 IT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조 10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며 엇갈린 행보 펼쳤습니다. 화장품과 보험, 은행과 지주사주, BGF 리테일과 한미사이언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0.7원 내린 142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빚을 내 코스닥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47%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융자 잔고도 지난 6월 고점보다 29%가 감소한 27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국제 수지를 보면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최대치인 5월 경상수지 386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흑자 확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소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와 함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액을 올려야 하고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 보험을 매매업자 의무 보험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나 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이나 사설 전화교환 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한 조항과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데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이번에는 HP와 도시바 등 글로벌 PC 제조사의 메모리 공급망까지 뚫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장 조사업체인 욜그룹에서 내놓은 산업보고서를 보면 오는 2031년까지 한국이 메모리 산업의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자금으로 밀어붙일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 현재 중국 반도체 AI 기술의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기술 굴기 위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룡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피가 4.5%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6,295로 6,600선 뭐 넘었다가 또 다시 6,20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은 장중 내내는 거의 마이너스권이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살짝 밀어 올려서 0.2% 올라서 800선도 좀 살짝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네. 됐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게 그 추세가 없네요. 오늘은 또 3조 3천억 넘게 팔면서 코스피 하락세를 주도를 했고 또 개인이 3.3%

0: 그럼 저 그만큼 또 받아내면서 오늘 그나마 시장을 뭐 이 정도 받쳤다고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을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투시는 매일 샀고요. 5일 동안.
1: 네.
0: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로 보통 보죠. 금융투자, ETF 자금도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연속 들어와서 ETF 쪽에서 코스닥을 요즘에 많이 좀 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가 오늘 떨어졌어도 장중 변동성이 3% 이내였고 코스닥도 2%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달 말 추가 그 규제안 나온 이후에 레버리지 쪽 장중 변동성이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특징은 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오늘 대표적인 게 역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10% 넘게 떨어져서 150만 원대 아래로 149만 5천 원의 마감이 좀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6% 넘게 떨어져서 2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 유난히 반도체가 또 많이 떨어졌는가 보니까 앞서 잠깐 그 중국 얘기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장 중에는 괜찮았는데 장 마감 후에 대부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그 샌디스크하고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랜드플래시 쪽 대표 기업 두 군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외향은 좋았는데요.
1: 네.
0: 컨퍼런스 콜에서 그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조금 보수적인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오늘 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몇 가지를 좀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엔비디아가 HBM 용량 차세대니까 루빈 울트라입니다. 그거의 용량 HBM 용량을 좀 축소한다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내년도 2017년도 HBM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HBM 가격이 시장 예상은 80% 이상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 정도만 올려서 계약을 했다. 이 내용이 정해진 것도 결국 상방이 좀 막힌다라는 쪽의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그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 반도체주들이 헤지펀드 펀드들이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왔다가 또 손절한 로스컷 물량이 좀 나왔다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뭐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주환원 정책이 뭐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아직 안 나오다 보니 실망 매물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주주환원 부분에 대해서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게 주주환원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제는 로이터 통신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 두 회사에다가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취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양사에서 모두 똑같이 이제 성명이니까 답변이 왔는데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주주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되게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주주하는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둘 다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고 공통점이 그다음에 하나는 시점 그러니까 언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거야라는 부분 시장 사실 기대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멘트가 없었다는 이 부분이 오늘 실망을 좀 많이 하게 했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지난달에 급락장이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난 다음에 잠깐 반등했을 때 그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을 양사에서 크게 내놓을 거야라는 그 기대감인데 최근에 그 부분이 SK하이닉스의 그 ADR 상장 이후에 그 정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4일까지는 사실상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5일부터 뭔가 좀 나올 거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신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오늘 실망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오늘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 무슨 어떤 뭐 이 사정들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분석한 내용 뭐 추정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법인세를 좀 먼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법인세도 대규모로 내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환원까지 내려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올해 잉여현금 FCF가 200조대 닉스 하이닉스는 100조대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약속대로 50%만 주주환원을 해도 엄청난 주주환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내에서 모두 지금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1: 네.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 시초가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었다.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이런 일도 좀 생기잖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0: 이게 이제 프리마켓 생기고 난 이후에 좀 사실

0: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꼭 이건 뭐 하이닉스 때문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도 있었고 또 다른 종목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하이닉스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프리마켓 시초가에 그러니까 8시 직후죠. 11줄 가지고 하한가 결정이 좀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난달 28일에는 단 한 주 가지고 이렇게 또 시초가가 하한가로 결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일부 뭐 투자자의 뭐 시초가 장난질이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지난 28일 날 SK하이닉스가 한 주 가지고 하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그 가상자산 플랫폼의 한 그 무기한 선물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가격에 이게 반영이 돼서 우리 돈으로 한 800억이 넘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난질 수준을 넘어서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교란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걸 텐데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이 단일가 매매로 시초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데 넥스트트레이드의 이 프리마켓은 시초가 결정 방식이 접속 매매 방식으로 최초 체결 가격을 가지고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됐든 간에 한 주가 됐든 뭐 천주가 됐든 간에 만약에 뭐 하한가로 자기가 물론 내서 그게 그 체결이 되면 그게 이제 시초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왜곡된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또 하나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차트가 갑자기 뭐 한두 주든 뭐가 됐든 간에 하한가로 뚝 떨어지게 되면 차트가 무너지죠. 이게 여러 가지로 향후에 차트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는 빨리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넥스트트레이드가 다음 달 14일부터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을 해서 이걸 좀 바꾸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식은 한국 거래소랑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에 직접 손을 대기로 했다고요?
0: 이 결국은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결국 제도를 좀 바꿔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통해서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 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고차 판매업자가 물건을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를 할 때 차량 가격의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봤는데 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계약을 할 때도 천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고차에 하자가 있을 때 보증 책임을 그동안 사실상 소비자가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차량 구매를 한 다음에 7일 안에 엔진이나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또 수리 기간이 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것도 역시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서 아예 소비자가 원하면 이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이 과도한 이 수리 기간 또는 수리비의 기준이 뭐냐?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이상 또는 매매가의 30% 이상. 그다음에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이렇게 아예 기준을 좀 정해서 권고를 했고요. 이 또 하나가 요즘에

0: 그래서 이것도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플랫폼에서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중고차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매년 한 250만 대가 거래가 되고요. 수출도 88만 대. 그러니까 거래가 300만 대 훨씬 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격이나 성능 정보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 하자와 관련된 보상 기준이 아직도 불명확하다는 점. 사실 너무 늦었죠.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게. 어쨌든 내년 이번부터는 좀 중고차 시장도 조금 개선이 될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도로 위가 아닌 공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똑똑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다크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와 로봇이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말하죠. 자동차 업계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어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위험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크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에 연간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인 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대차 그룹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연 30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세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는 글로벌 다크팩토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약 1,95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AI와 로봇을 다룰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이 대체해버린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크팩토리를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사람의 역할을 직접 생산해서 설계, 관리, 점검 중심으로 바꾸는 기술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도 멈추지 않는 미래형 공장 다크팩토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지난 한 달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온갖 이유로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은 바로 공급 과잉 우려와 함께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장과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에 또 중국 오픈 모델의 확산까지 이른바 중국발 공포가 커졌었는데요. 중국발 공포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진짜 공포인지 과장인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중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상장하고 나서 뭐 주가도 급등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뭐 세계 4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미난 것은 2016년에 만들어져서 10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1: 네.
2: 근데 이게 시총이 전 세계에서 은행업이 뭐 시총 매출액 순이익 뭐로 봐도 1등, 2등, 3등, 4등이 중국인데 중국의 공상은행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은행을 이겼다. 뭐 그럴 정도로 네. 하는데 시총이 굉장히 좀 부풀려진 느낌이 있다.
1: 아, 좀 부풀려진 느낌이 있다.
2: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상장 당일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이제 끌어내릴 만큼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또 어느 정도 기술력 격차가 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뭐 3년에 3세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뭐 최하 3년 이상의 기술 계획이 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DDR5 같은 경우는 한 3세대 정도. 그래서 뭐 ABCD 뭐 XYZ 이런 말을 쓰는데
1: 네.
2: 이제 중국은 뭐 Z 정도, 우리는 C 정도.
1: 그래서 중국은

0: 일제트 우리는 일시.
1: 그렇죠. 네네. 한 3세대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한 10나노에서 12나노 정도 선에 가는 게 그 정도를 갖고서 이제 디램 만들고 중국은 16에서 한 17나노 정도. 그래서 선을 그리는 붓의 가늘기가 우리는 12cm, 12mm로 그리고 네. 중국은 뭐 17mm로 그린다. 네. 그럼 선이 가늘수록 많은 반도체를 그릴 수가 있고 성능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시간으로는 3년, 뭐 세대로 보면 3세대 그 정도는 네. 갭이 있다.
0: 근데 세대 갭은 3세대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쪽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던 걸까요?
1: 그래서 이제 아주 명확히 그 타이밍에 그 DUV라고 하는 노광 장비를 중국이 개발했다는 뉴스가 그 상장하는 날 똑같이 나왔어요.
0: 아.
1: 그래서 오히려 그게 네. 더 충격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
0: 네.
1: 뭐 기술 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날 지금 DUV라고 하는 것은 뭐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인데 이것은 뭐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0: 네.
1: 이거 지금 DUV 침지식 이상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ASML만 하는 건데 이걸 네. 중국이 덤벼들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뭐 개발한 때가 뭐 그렇다 치지만 시제품 28나노짜리를 요거를 공급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요걸 CXMT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XMT가 한 16나노, 17나노밖에 못 하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제 EUV가 있으면 좋고 EUV가 없으면 침지식 그 DUV로 이제 네 번 찍어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 이게 10나노대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네 하는 이제 우려가 증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충격을 크게 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는 3세대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1: 원래 있었는데
0: 선폭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 선폭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또 다른 중국 회사가 개발해서 CXMT에 납품해 버린다.
1: 그렇습니다.
0: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 격차가 좁혀진다고 이제 우려를 했다는
1: 거죠. 생산 격차가 줄어든다고 본 거죠.
0: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애플이 그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뭐 100년 만에 대홍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 메모리를 쓸 수 있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는 결국 CXMT가 이제 PC 제조사들한테도 결국 납품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메모리가 확실히 뭔가 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1: 그것보다는 관점 좀 바꿔야 되는 게
0: 네.
1: 지금 전 세계가 다 수급이 이제 뭐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CXMT는 이게 기술력이 높다거나 실력이 좋아졌다는 건 전혀 아니고
0: 네.
1: 이 꽁 대신 당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서 물건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CXMT 거라도 받자 이렇게 되는데 CXMT의 그 원가나 단가가 우리보다 싸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보다 50% 싸다고 그러는 건 틀립니다.
0: 아, 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그렇게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날리고 그리고 이제 또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라든지 뭐 네. 이제 이런 핸드폰 회사들, 노트북 회사들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먼저 입도 선별을 해가버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지금 뭐 애플이든 뭐든 손을 내밀면 이게 싸게 팔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1도 없고 또 구조적으로 이게 수율이 낮고 또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금방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보다 높아요.
0: 네.
1: 그래서 원가도 우리보다도 높고 판가도 우리보다 낮을 이유가 1도 없다. 그래서
0: 아.
1: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이니 뭐 히로패커든 이런 데들은 한국에서 못 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CXMT한테 가서 이제 산다는 것이지 기술력의 인정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0: 아 정리가 깔끔하네요.
1: 네.
0: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중국 기술 업체들이 좀 부상을 하면은 한국 제조업들은 확실히 중국 제조업과 좀 경합을 하면서 피해를 얻었던 산업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에도 혹시나 그런 피해를 가지 않을까.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있는 가장 큰 우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1: 그렇습니다.
0: 계십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축구하고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0: 네.
1: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보면은 뭐 이게 철강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이거 다 중국한테 이제 캐치업을 당했죠.
0: 네.
1: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그게 지금 디램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33 뭐 3년에 3세대 갭은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5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 그 갭의 축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심할 수 있다. 뭐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맞고 이 스피드가 얼마나 더 빨라지냐. 이게 이제 우리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제 전략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있었고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있었는데요. 뭐 애플이 뭐 상하원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뭐 로비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고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계속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좁혀지고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1: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견제가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견제.
0: 아, 구멍 뚫린
1: 그래서
0: 견제.
1: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막았다 풀었다 막았다 풀었다. 이제 반도체 팔지 마 그랬다가 네. 뭐 허용해줄게.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팔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가 제일 문제고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급소를 못 지르고 어설프게 이게 엉뚱한 데를 자꾸 찌른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을 했다. 중국이 이게 제재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고 이제 통로가 막혔다는 생각 때문에 절박하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무고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뒷북을 계속 치는 겁니다. 계속 뒤따라가면서 이제 막고 있고 지금 애플이 로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의 핸드폰 가격이 CPU 가격보다 메모리 가격이 더 그러니까 올라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가격 올리냐. 그 메모리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이제 좀 일찍 사놓고 싼 거서 재고를 좀 충분히 확보하면 되지. 이렇게 저항하는 걸 막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과 싼 거 살려고 그랬는데
0: 네.
1: 정부가 못 사겠어. 그래서 그래.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배경은 이게 지금 한국이나 이 미국의 마이크론은 줄 수 있는 물량이 전혀 없어. 이미 스탁아웃 된 상태고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캐파는 마이크론 정도 캐파지만 수율이 50%도 안 돼요.
0: 네. 웨이퍼 투입량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1: 생산량은
0: 그 디램 점유율 차이랑은 거의 세다블라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게 바로 수율이 3분의 1 절반밖에 안 되는 얘기고
0: 네.
1: 그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타임 호라이즌에서 생산 캐파는 전혀 늘지 않더라도 생산 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CXMT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걸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애플의 전략이 물건이 없는데 그나마도 건져야 되는 데서 하는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이 이걸 줄 거냐. 이거는 뭐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핸드폰 노트북 회사들도 없는데 애플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애플이 달러 가면 줄 거는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거는 주는 것은 뭐 이뻐서 왕창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하는 핸드폰 회사한테
0: 납품했다.
1: 납품했다는 것에 이제 선전용으로는 아주 좋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애플도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아무리 놓고 해봤자 호방기를 키니까 이제 CXMT에서 물건을 받으면 가격 협상이나 물량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되게 숨어 있는 것이고 무슨 뭐 중국 업체들의 실력, 능력, 캐파 이건 전혀 아닙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중국 반도체 기술과 한국 반도체 기술 간에는 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거에도 막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앞만 보고 돌진한다고 하는 표현에 맞을 정도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이제 완전히 그 육성시킬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1: 2021년인가에요. 시진핑이 그 반도체 공장을 시찰을 해요. 그런데 2020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AI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선언하죠.
0: 아,
1: 그럴
0: 네.
1: 때 이제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 시찰하고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전자 부품이 아니라 심장으로 격상을 시켜요.
0: 아, 반도체가 부품이 아니고 심장이군요.
1: 그렇죠.
0: 예.
1: 반도체는 인체로 치면 그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근데 심장을 지금 미국이 뺏어갔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중국말로 이제 쥐고 디즈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네. 하자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반도체를 위해서는 인력, 자금, 정책 네. 뭐 이거 다 쏟아부으라는 거죠. 집중하는. 그것의 결과가 지금 5년이 지난 2026년에 지금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 4위의 반도체 5년 전에는 흔적도 없던 회사가
0: 네.
1: 이게 아까 말씀하신 캐파 점유율 14% 제품 점유율 8%
0: 네.
1: 이게 지금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자금 집중 정책 집중 이것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반도체 뭐 DRAM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1: 중국은 이제 계획 전개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 DRAM 하는 놈 너는 CXMT.
0: 네.
1: 낸드 하는 놈 YMTC. 네, 두 개만 우리. 지금 네, 네. 있어요. 그런데
0: 아.
1: 지금 DRAM이 워낙 부족하고 난리기 때문에
0: 네.
1: 중국 정부가 양츠 메모리 YMTC 너도 DRAM을 해라. 그래서 지금 양스 메모리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재미난 것은 중국이 양스 메모리 3공장은 100% 중국산 장비로 짓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0: 양스 메모리 3공장은 DRAM인데 전부 중국산이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그게 만약에 대체 제품이 네. 나왔다고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 쇼크 크죠. 저게.
0: 거기서 그러면 어느 세대의 레벨의 그 제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1: 없고요. 모르죠. 그래서 중국이 원제트 정도 한 16, 17나노 정도를 하는데
0: 네.
1: 이제 거기서 그 사이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 해가지고 거기서 한 뭐 13나노, 15나노짜리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쇼크 크게 나오죠.
0: 네, 그렇군요. 그럼 그거는 언제 정도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1: 반도체 공장이 2년 반 정도 걸리고 가동하는 1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뒤라고 해야 돼요.
0: 아, 3년 뒤에지만 어쨌든 그런 방

0: 철강, 2010년에 LCD, 2015년에 태양광, 2020년에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2026년에 슈퍼컴퓨터가 세계 1등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20몇 년 사이에 차곡차곡 얘들은 이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 뭐 GPU나 CPU나 이제 이게 HBM이 다 통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이게 슈퍼컴퓨터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우리 반도체 회사는 CXMT, YMTC라고 그러지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자는 하웨이입니다.
1: 하웨이요?
0: 하웨이가 예. 뭐 표현을 하자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항공모함이다. 탱크, 장갑차, 비행기 다 싣고 가가지고 날리는. 그래서 하웨이 플랫폼에 반도체 설계, 장비, 제품, 제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하웨이가 원래 통신회사잖아요.
1: 예.
0: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칩을 15,400개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웨이가 만든 GPU를
1: 네.
0: 이걸 갖고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 기술이 이게 원래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지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1: 그러겠네요.
0: 그걸로서 슈퍼컴퓨터도 만들었고, 최근에 보면 킴이라고 중국 AI 회사가
1: 네.
0: 미국을 다 뒤집어 놨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 주가 다 폭락시키고 뭐 AI에서 폭락시킨 것이 킴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웨이의 GPU 칩을 썼는데
1: 네.
0: 하웨이가 만든 그 슈퍼팟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성능이 한 30%보다 안 되는 걸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엔비디아 성능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의 AI 회사가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이제 한 3등 정도 하는 건데, 핵심은 가격이 토큰당 이게 가격이 택도 없이 싸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서운 것이고 이게 충격을 크게 준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 AI 회사들도 주가가 그때 폭락을 했는데요. 그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AI 회사들은 초고성능 칩을 가장 비싸든 말든 사가지고 가장 이제 빨리 초고성능 AI를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모델이었어요. 근데 금년 6월 달에 이미 캐시플로우가 다 이제 빵꾸 나는 바람에, 근데 키미를 봤더니만 그렇게 투자 않고도 10분의 1, 20분의 1만 투자하고도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AI 모델의 투자 모델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벤치마크해서 첨단 반도체를 좀 적게 쓰고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그레이드를 한 4배 정도 해가지고 이게 가면은 이제 이게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1: 네.
0: 이런 우려가 이제 반도체 회사한테 크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는 뭐 굉장히 충격을 주는데, 오늘 뭐 하이닉스도 한가가 10% 떨어지고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네 개 회사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1: 왜 그런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AI 회사들은 뭐 올림픽은 금은 동이지만
1: 네.
0: 이 AI는 은동이 없어요. 금메달밖에 없어요. 1등 하는 놈이 다 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1: 아.
0: 지금 이게 내가 경비 절감을 한다고 방법을 바꾸는 순간에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 좋은 것은 알겠고 원가 절감한 것도 알겠는데,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조정하는 사이에 딴 놈이 치고 나가면 우리 손님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은 무지 키미 모델을 하고 싶지만 이게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HBM을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아마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나 이런 유혹은 뭐 무지 강하게 받을 거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지금 채권 발행이나 뭐 캐시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마르면 그런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중국이 보면 저희가 그 AI 문샷 키미를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유니트리 같은 로봇도 보면은 이쪽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 기술 분야도 어떤 경로를 갖추고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갔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0: 결국은 이제 로봇을 우리는 미국으로 세우라 생각하는데
1: 네.
0: 지금 그걸 깬 게 유니트리 로봇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CEO를 보면 이 사람도 15살에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천재들이 이제 만든 회사.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나이가 다 30대 중반 뭐 그래요. 그래서 개파간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유니트리 로봇이니 뭐 이런 중국의 로봇은 첫 번째는 이게 국가의 정책이 있어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을 세게 밀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중요한 건 다른 로봇이 사실은 두뇌를 빼고 나면 이것은 기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휴머니 로봇 같은 경우 54%

0: 공급망에 54% 중국이 커버를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자동차 기계 산업들이 뭐 세계 지금 1등인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니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쇠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전부 로봇 부품 회사로 이제 기계를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로 대거 전환한 거예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인프라가 되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그 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 갖다 조립해가지고 만들고 그 대신 R&D는 AI하고 소프트웨어만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로봇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중국은 로봇은 우리는 넘어지는 게 무슨 로봇이야. 자빠지면 네. 로봇이 못 일어나요. 근데 네.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은 로봇이 이제 달리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웃죠. 근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봇은 사람이 아닌데 네. 넘어질 수 있지?
1: 네.
0: 이런 걸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 2년 전에는 중국 로봇은 넘어지면 못 일어났는데
1: 네.
0: 그게 불과 1년 만에 이제 로봇이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배터리도 자기 손으로 갈고 그리고 공중제비도 돌고 이런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게 실험실에서 완벽한 제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족한 제품도 시장에 내가지고 그 훈련시키고 또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걸 네.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 갖고 뭐 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이거 사람 대신 일하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제조업이 철강학, 조선기계, 자동차 뭐 이게 다 살아있는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을 투입했을 때 생산성을 가장 빨리 잘 올릴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게 지금 다크팩토리입니다.
1: 아.
0: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다크팩토리 불 꺼진 공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이 잘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 그것은 네. 제조업이 살아있고 로봇 산업이 지금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는데 수요차가 중국은 있는 거고.
1: 네. 자체 수요.
0: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이나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로봇은 잘 만드는데 이게 공장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밥도 다 외주주고 하니까요.
0: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이제 중국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량도 대거 늘어나고 지금 로봇에서 돈 버는 회사가 없는데 유니트리는 네. 이제 돈을 버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면 아마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흑자가 나는 로봇 회사. 그러면 이제 제2의 CXMT가 나올 수 있어요.
1: 뭔가 중국이 과거에는 그 마오타이주 관련 기업이 시가총액 1등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CXMT가 시가총액 1등하고 굉장히 수년 만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과학이나 IT 분야에서 두각을 굉장히 몇 년 만에 짧은 기간에 좀 하고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했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던 어떤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0: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100%.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1년에 대학생이 지금 1,220만 명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 60만, 50만 그러니까 우리의 네. 20 뭐 몇 배 되는 인재들이 나오고 그중에 절반이 공대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인재 엄청난 공급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첨단 기술, 첨단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은 대통령 바뀌면 첨단 정책이 훌렁훌렁 다 뒤집어져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거의 15년 가까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 네. 2015년에 애들이 뭐 중국 제조 2025 또 7대 전략 지능 산업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걸 15년 동안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의 7가지 첨단 산업은 최근 십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하고 더 웃기는 것은 특히 전기차. 지금 전기차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이 60%를 먹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재미난 것은 전기차를 만든 이제 주역인 정책의 담당자가 중국에 과기차 장관인데
1: 네.
0: 이 과기차 장관이 거의 11년을 장관을 했어요.
1: 아, 엄청 오래 하네요.
0: 그래서 중국은 뭐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후진타오 정권에서 과기차 장관으로 들어와서 시진핑 때까지도 과기차 장관을 그대로 했어요.
1: 엄청 신임 받는 사람인가 본데요.
0: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바로 왕강이라는 사람이 네. 바로 독일에서 그 자동차공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관을 하면서 11년 동안 중국 전기차 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권이 바뀌어도 네. 중요한 핵심 첨단 산업은 이것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데 중국은 그

0: 실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돈이에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중국은 예를 들어 반도체 어떻게 저렇게 따라왔냐고 그러는데 지금 반도체 국가펀드가 1기기가 143조가 들어갔어요. 그걸 퍼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지금 상기펀드도 지금 뭐 거의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돈이 지금 만들어져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 인재, 자금 삼박자를 그대로 이루는데 이것은 흔들림 없이 그냥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첨단 산업에서 서방을 놀라게 하고 우리 한국을 이제 뛰어넘는 진짜 이유인데 우리는 뭐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국의 실력을 우리가 너무 조금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반도체가 따라잡히지 않은 게 더 놀라울 정도로 느껴지네요.
0: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그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시간하고 숙련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건 하나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지금은
1: 노광부터요.
0: 그 뭐 네. 여러 가지 딴 건 다 국산화되는데 중국이 네. 노광 장비를 국산화 못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생일에 금송아지 한 10마리씩 선물로 드려도 괜찮다.
1: 아,
0: 네. EUV 장비를 막아줬기 때문에 네. 중국이 5나노 이하의 이제 그 뭐
1: 선단
0: 네, 칩이라든지 또 D램 같은 경우도 10나노대 초반의 것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이건 이제 미국이 막아준 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누리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의 정책 수혜를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가장 크게 받았다. 중국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1: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기술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 중국 장비 업체들 얘기를 들어봐도 14나노 이하에서는 그 중국도 어쨌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0: 확실히 한국, 막아준 거죠.
1: 예, 한국 기업들이 확실히 누릴 수 있게 그 장벽으로 막았던 것이
0: 그렇죠.
1: 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14나노 이하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자체 개발되거나 뭐 수출이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0: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죠.
1: 네, 아니, 바로 끝난다고 하셔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충격은 뭐 지금도 EUV만 갖다 준다 그러면 뭐 우리 초월하는 것은 뭐 진짜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1: 네. 아까 그 문샷 AI에서 만든 키미삼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 중국은 그거 말고도 이제 딥시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알리바바에서도 자체 모델을 만들고 등등 최근 LLM 쪽 인공지능 AI 쪽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중국은 좀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D램과 NAND도 회사를 다 지정됐는데 LLM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좀 자발적으로 창생하나요?
0: 아, 그거는 네. 약간 다른데요. 중국은 AI 같은 경우는 AI를 우리는 자꾸 LLM 모델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네. 그걸 갖고 무엇을 쓸래가 중요해요. 모델 개발은 각자가 하지만 중국은 모델의 사용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1: 네.
0: 이건 바이두 네가 해라.
1: 아,
0: 그다음에 네. 그 헬스케어 이건 텐센트 너가 해.
1: 네.
0: 그리고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이건 알리바바가 해. 이렇게 10개 분야의 중요한 산업 분야에는 AI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중국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누가 하니 그러면 바이두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뭐 텐센트도 하고 알리바바도 하고 하면 될 건데 안 한다는 이유가 그걸 원래 지정해 줬어요.
1: 아,
0: 그러다
1: 그렇군요.
0: 보니까 이제 중국이 네. 굉장히 이제 영하고 똑똑한 것이 초기에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데다가
1: 네.
0: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경쟁하면 자원 낭비만 있을 뿐 성과 안 할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줬다가 보니까
1: 네.
0: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 LLM 모델은 5, 6, 6호라고 11개 회사들이 박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고
1: 11개 회사.
0: 그걸 가지고서 네. 이제 산업에 응용하는 것은 그것은 10개 산업에 예를 들면 금융, 그럼 핑안그룹, 뭐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두. 그게 정해져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 특성처럼
1: 네.
0: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테슬라가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바이두 자율주행 가서 한번 타보면 북경이나 상해가 보면 뭐 테슬라 뭐 저리 가라 그럴 정도로 잘 가요.
1: 둘 다 타보셨습니까?
0: 네.
1: 거의 격차가 안 느껴질 정도입니까? 아니면 바이두가 더 훌륭한 수준입니까?
0: 바이두가요. 제가 네. 우시에서 그러니까 네. 우시가 네. 그러니까 우한이죠.
1: 예.
0: 코로나 때 거기는 우리 같은 강남 지역 전체에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요.
1: 아,
0: 그 택시가 네. 끼어들기 기가 막히게 하고 뭐 유턴 뭐 신호 받는 거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얘들은 빅데이터가 이미 이제 확보가 된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데이터가 많으면 AI는 점점 머리가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중국이 이제 미국도 잘하지만 지금 중국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중국 AI 모델이 어쨌든 토큰 가격을 낮추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까 투자 때문에 좀 머리가 골머리가 아플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나가면서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인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쪽에서는 좀 어떻게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 있는데요, 당연히 있는데 돈도 네. 없고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줄인다고 얘기 안 한다. 그다음에 적어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줄일 수도 없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첫 번째는 주가가 대폭락하고 두 번째는 손님이 다 떠나간다. 그래서 AI 모델은 가장 성능이 좋은 거 하나만 쓰면 되지. 근데 네.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델이 설비투자 더 이상 안 한대. 설비투자 줄인대. 그러는 순간에 2만 9천 원 내던 거 이제 네. A에서 B에서 옮겨버리는 거죠.
0: 제가 예를 들면 챗GPT 몇만 원짜리 쓰고 있거나 클로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하고 중국 모델 쓴다고 하면은 그 전기 구독을 떠나버리고
1: 뭐 재미나로 가버리면 네, 되죠.
0: 그런 일이 생기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1: 그렇죠.
0: 자기 이제 구독 고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축소는 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지만 적어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가능성은
0: 네.
1: 뭐 발생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금 메타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어설프게 뭐 임대 조금 하겠다 그러다가 주가가 훅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도 봐야 되겠지만 모든 이제 AI 회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서비스가 더 늘린다. 더 많이 늘린다. 그건 내년에 가볼 일이지만
0: 네.
1: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점점 의심받는 거죠. 그 돈 어디 있는데 캐시플로우가 다 빵꾸 났는데
0: 네.
1: 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캐시천이 계속적으로 물고 나올 것 같아요.
0: 네. 아까 그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생일에 금송아지 10개 갖다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럼 현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1: 우리로서는 이게 기술 격차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장비는 미국하고 일본 거 쓰고 소재는 일본하고 중국 거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EV는 네덜란드 거 쓰고 있고 우리는 제조만 잘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년에 3세대 갭을 이걸 5년에 5세대 갭 6년에 6세대 기업으로
0: 아, 늘리는 거 되는군요.
1: 그게 핵심이에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500주, 600주 이익 나네 갖고 지금 갈라먹기 뭐 어떻게 할래 갖고 지금 감론을박하지만 그게 네. 아니고 그 500주, 600조가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정말로 100조 겨우 벌까 하는데 500조 생겼으면 이걸 전부 다가 기술 격차 축소에 만약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
0: 네.
1: 그러면 4년 뒤에는 600조가 아니라 6천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0: 아.
1: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쓸래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본질은 아까 뭐 누차례 지적하셨지만 중국의 캐치업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걸 간과하고 우리끼리 이제 우리 장단에만 놀다 보면 정말로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현상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0: 네. 이거 되게 이해상충적인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메모리 기업들이 성과가 단연간 많이 났고 그래서 이쯤 되면 뭔가 좀 주주 환원도 해줘라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은 상황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재투자를 강력하게 했을 때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항구적인 이익처럼 느껴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거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구분해야 돼요.
0: 예.
1: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디램 가격이 한 10배 올라갔지만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우리는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 서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걸 봐야죠. 그래서 뭐 최근 1년 동안에 우리가 뭐 신제품을 개발한 게 있냐 새로 캐파를 늘렸냐 뭐 신기술을 특별한 거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디램 가격이 10배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떼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태풍이 불면 돼지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돼지 날아다닐 때 저게 우리 실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이제 태풍이 멈췄을 때 우리가 어떡할래.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10배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전략 그 구조를 짜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뭐 장기 공급 계약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장기 공급 계약도 보면 우리로서는 메모리 구독 경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0: 메모리 구독 경제라는 어떤 말씀이시죠?
1: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격에
0: 네.
1: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이거 4분의 1씩 나눠서 받을게.
0: 아, 지금 메모리를 주는데 가격은 할부로.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가격이 그대로 4년 동안 유지가 되죠.
0: 예.
1: 그런데 지금 그대로 두면은 어느 순간에 내년 말에 가가지고 가격이 푹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악소리가 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할부로 살 때 지금 있는 자동차 가격을 4년 동안 할부로 사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지금 있는 이제 10배, 15배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0: 4년 동안 가고.
1: 네.
0: 그 좋은 점은 뭐 CSP들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투자를 못 하는데.
1: 맞습니다. 부채 빌리고 있는데.
0: 그래서 네. 그러면 한 대 예를 들면 메모리 한번 붙이면은 뭐 하나 질 거를 네 개를 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독 경제를 해버리면 감가상각 장기가 안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현금 흐름이 이게 손익계산상 좋아지죠. 그럼 추가적으로도 펀딩할수록 룸도 생기고
1: 네.
0: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과도한 이익이 갑자기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가격을 계속 이제 한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구독 경제 같은 모델을 메모리에도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 경제쇼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가 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있어간다 우리의 갓생.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밤늦게 다니기가 아주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길 조심하고 가능하면 후미진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후미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을 뜻하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미라는 말을 뒤후자에 꼬리 밑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미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후미란 말이 원래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해서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가는 곳이 매우 깊은 것을 가리켜 후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골짜기라든지 그는 오른쪽 후미진 바위 벼랑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던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는 후미진 곳이 많아 정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 후미진 곳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의 낮 최고 기온 서울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또 일부 호남에는 이렇게 폭염 중대경보 발효 중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중대경보 해당 지역은 체감온도 37, 8도 선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다수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무덥겠고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 동풍에 의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저녁까지 호남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 등 22에서 27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로 우려되는 기온 수준이고 전주 대구도 37도,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3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고요. 물결은 남해먼 바다와 제주 해상 중심으로 최대 4~5m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풍에 의해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횡성과 춘천, 홍천군 평지,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 특별시 광주 동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폭염 중대 경보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호남 곳곳에 발효돼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어제까지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6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45만 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01.88포인트 4.58% 하락한 6,296.38에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장의 오전에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08포인트 0.26% 오른 801.67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보다 0.7원 내린 1423.8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오늘 대한축구협회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축구협회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뒤 2주 만에 2차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브라, 양쯔강, 악어 등 국제 멸종 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제2부는 오늘 멸종 위기종을 밀수입해 불법 거래한 총책 A씨와 밀수책 4명을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중 일부 발언만 떼어내서 막장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보완책 마련에 나섰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사천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고 이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왜 이렇게 더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이 더위가 언제 꺾일지까지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더위에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죠? 어제는 땡볕은 피하셔야 됩니다.
2: 아, 그래서 제가 네. 옷차림이 요즘 반팔도 입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라운드 티 위주로. 김수민 평론가님 네. 건강엔 별 문제 없죠?
3: 네. 몸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1: 왜요?
3: 멍합니다 좀.
1: 아. 마음이요?
3: 네. 아. 방송을 하다 보면 어제도 느낀 건데.
1: 그게 어쨌든 네. 더위에 영향이 있어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멍한데 말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은 잘 안 되고.
1: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3: 기계로 치면 입력은 안 되는데 출력은 되는. 근데 실제로 이런 더위가 네. 여러 각국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능률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1: 그러니까요.
3: 네. 그런 점에서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또 다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희가 이제 2부에 그 지역 자치단체장 연결하고 기상 전문가 이제 연결 출연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졌고 그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하면 가능성 줄어든다. 신속하게 빨리 하라.

0: 주문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내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하고 같이 했던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근절되지 않았던 건 과거에 즉시 진압이 안 됐던 것 그리고 처벌하는 게 늦었던 거 이런 것 때문이지 육군사관학교의 존재 자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군 공군과 달리 왜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 일으키느냐. 그거야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쿠데타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육지에 있으니까. 네, 사실 쿠데타 일으키는데 막 공군이 출격하고 이러는 것은.
0: 바다에서 달려오고. 네,
1: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네. 뭐 영토도 넓지 않고 또 우리나라 쿠데타는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쿠데타보다 인명살상이 좀 적은 정치적 쿠데타의 성격도 네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쿠데타나 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군대 조직 개편도 필요하면 하는 건데 학교 자체의 체제를 바꾸는

0: 사관학계 통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걸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이유가 쿠데타 방지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현대전은 합동의 전쟁이고 또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들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육해공 사관학계 통합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예, 그 취지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쿠데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김수민 평론 님 그다음에 김기웅 저 대변인님한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쿠데타 몇 번 열렸어요? 있었습니까? 했더니 안규백 장관이 세 번입니다 했는데 그 세 번이 맞습니까? 자,
0: 네 분류하기에 따라 예, 예. 달린 것 같은데 일단 5.16 쿠데타가 있고 네. 유신도 이게 친히 재귀 쿠데타라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본인을 밀어내고 더 강력해진
1: 본인을 그런데 그거를 아마 감안하고 세 번이라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네. 그거를 했을까요? 그 저기
0: 그거 세 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예,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유신 쿠데타 뭐 12.12 5.17 쿠데타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글쎄 아, 이게 유신이랑 비슷한 건지 이게 또 그래서 예, 기준을 예. 세우기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1: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아마도 안규백 장관은 그 두 번과 12.12까지 두 번과 그다음에 그 요번 12월 네. 3일 그걸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 군인들은 동원된 거고 사실 쿠데타 보통 기본적으로는 군인들이 직접 주도를 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두 번이 맞지 않나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자 대통령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우선적으로 참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가 볼 때 인식이 너무 뭐랄까요?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뭐 우리가 날씨 얘기를 좀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원한 곳에 계실 텐데 더위 먹은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건 본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했다고 보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육사는 예비 쿠타타 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당시 대통령이 했던 계엄을 쿠데타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왜 쿠데타입니까? 결국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경찰이 뒤늦게 이제 압수수색을 스타벅스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질 장사치의 비 인간적인 막장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불거진 그 내용 알려진 게 보면 의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말, 이 규정, 좌표찍기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다. 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육사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말은 합동이다. 뭔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3군이 통합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그냥 얘기해 본 거야. 벌 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육사 해체해야 되고 3군 통합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아무리 이제까지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합동, 뭐 3군 통합이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한 합동이다. 하이브리드전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요식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논의에 대해서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극히 보복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편향된 관점에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봅니다.
1: 그 뭐 역시 연관되는 얘기인데 박판주 육사 총동문회장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거 정치보복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내심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버렸다. 훌륭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통합이 아닌 게 드러났다. 한기호 의원, 죄 짓는 건 그 당사자 문제지 왜 출신학교와 연관 짓나. 그렇다면 지금 사관생도들은 예비 쿠데타 세력으로 단정 짓는 거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졸업한 서울대하고 충암대도 없을 거냐 반문했습니다. 자 아까 네. 저 김수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 얘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이게 통합 논의가 예전부터 통합 주장이 있었거든요. 괜히 불필요하게 쿠데타 얘기를 해서 통합 주장을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통합하는 것만으로 정치 보복이고 학교에 대한 낙인 찍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설계할 거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육해공

0: 통합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의견들이 모아진 측면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학교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네. 일단 그 통합 과정도 있고 또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는 한 캠퍼스에서 다 소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전문적인 과정은 각자 육해공 캠퍼스에서 소화를 하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놓고 좀 치밀하게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을 했을 경우에 또 한간에서는 3 플러스 3의 그 학제로 가야 된다. 6년 정도로 잡고 공통교육 3년, 뭐 공통 및 합동이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분화된 거 3년 이런 식으로 가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도 치밀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쿠데타 얘기를 한다거나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국정최고 책임자가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통합 논의에 의심을 살 여지는 많이 이제 준 거라고 보거든요.
2: 네. 어떻게 그건 보세요? 대통령의 말의 무게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설정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그런 게 없다 있다를 떠나서 지금 있다고 드러났는데 의도도 확실히 있고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그게 합동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강한 군대가 어딥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이쪽이요. 이런 식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3군이 통합된 지역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냐면 육해공의 정체성과 기초 전문성을 굉장히 빼새기도록 독하게 가르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실무를 겪고 난 뒤에 연관급 소령이나 중령 그다음에 국방대학원이나 합동군사대학원 같은 대학원 과정에 갔을 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했던 게 뭐냐면 육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백을 한 겁니다.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도 어차피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의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자성이나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그 이후에 곧 융합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 뭉쳐놨을 때 그게 어떤 조직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 자기 영역에서 더 확고히 배운 그렇죠. 다음에
2: 예를 들어서 기자 제가 기자를 한때 했기 때문에 기자도 부처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데일리 뉴스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 됐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로 오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자, 이거는 이제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얘기였고 자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계속 이제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탈영은 허위다. 퇴임 후에 병적 기록부 정정을 청구하겠다. 자 그래서 병적 기록부에는 탈영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지금 어떤 상황일 네. 것 같아요, 지금?
0: 그러니까 정정을 네. 하겠다는 게 병적 기록부에 뭔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꼭 뭐 탈영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건가? 그 얼마 전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사 전문 기자가 쓴 기사인데 네.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을 봤는데 네. 그 병적 기록에는 탈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공통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1: 탈영은 네. 없고 군무 이탈이 있는 건가요?
0: 아니 뭐 거기에 네. 관련된
1: 정확한 워딩은 모르고요.
0: 그러니까 워딩뿐만 예. 아니라 탈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가 아니라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탈영이라는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0: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김영수 전 대령인.

0: 가요? 네. 그 원래 이제 군내 양심 선언했던 사람 출신이고 네. 최근에 이제 관련 연구소 그 국방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안규백 장관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장관 입장에서도 명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하고 이게 좀 소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라도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뭐 대중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입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이대로 그냥 가서는 이게 의혹이 부식되지 않는다. 국민들도 많이 의심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한 사람의 어떤 사실관계를 뭐 법정에서 다룬다. 뭐 한 자연인이나 시민에 대해서 다룬다. 이게 아니라 장관이거든요. 그럼 장관이 이런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뭘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이제 군 관련 지금 네.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삼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 다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딱 털고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병적기록부에 그 기재된 게 잘못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당시 그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 다 불러다가 클리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합니까?
2: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당 간사였던 송일정 의원이 비공개로 이거 그럼 우리가 보겠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그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1: 송일정 아마 국방위원장 아니었나 싶어요.
2: 그 당시 네.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 측 국방위원장이 비공개로 보는 건 안 되고 갑자기 여권 인사가 그게 SBS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진실은 저는 모르지만 그거로 그냥 땡입니다. 그거로 땡입니다. 그러면 여권 관계자 그 사람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탈영을 했다는 의혹을 누가 하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억울하잖아요. 명예훼손이고 제가 국방부 장관이 영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처벌하겠죠. 그리고 제가 병적기록부 그냥 내치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소위 말해서 캥기는 게 많다는 거고 지금 상금 통합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강군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경계, 빈총 경계 있고요. 네. 다양합니다. 위병소에선 3단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총도 있고요. 중기관총도 있고 고속유탄 발사기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게 안 채운 상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군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미군이 무인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빈총 경계를 하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격을 할 수 있는 작전을 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격 격추 작전 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물과 같은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규백 장관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라면 외풍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게 만약에 자기가 당당한 국방부 장관이 있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군 통합하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다면 예비 쿠데타 세력의 우두머리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아니 나가서 대통령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바로 하루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리면서 의결했고 제가 한 거죠. 사필 규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업무 보고서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검사 수사할 수 없어요? 그 질문은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라졌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냐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법무 차관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러면 직접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0: 저는

0: 여기에 뭐 특별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보지 않고 예, 예.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검찰이 실제로 보안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 사례집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당 내에서의 뭐 특히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를 좀 결국에 뒤로 물러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물러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자세히 안 봤을 수도 있겠다.
1: 네.
0: 당에 다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진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전략적으로 가다듬어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들이 묻어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는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1: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급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이 잘 못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신세계 얘기도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떻게 이거를 또 지적을 했냐면 대통령이 마치 원치 않았던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명백한 공범이다. 뭐 국회와 공범이라는 뜻 같아요.
2: 네.
1: 자, 어떻게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진짜 무책임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1: 무책임하다?
2: 아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하신 분이잖아요. X, SNS X에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좌표 찍어서 한 다음에 뭐 이 관련해서 뭐 관련된 기자 상 받은 거 토해내라. 그다음에 뭐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X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김진주 씨라고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분이 네. 맞춤형으로 X에다가 제발 이 부분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지 안 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챙기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단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본인이 데리고 있던 국정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민석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거 전략상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왜 바보 역할을 할까. 심지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면요. 자꾸를 봐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자기가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도 바보 역할을 자처한 이유는 뭐냐면 이 후폭풍이 큽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뒷감당인 거 있느냐. 뒷감당. 응? 담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뒷감당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한다? 상권 분립이 있고요. 재의결 요구, 재의요구권을 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했습니다. 왜? 전당대회 용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책임론은 피하고 바보스러우면 이게 약간 욕은 먹겠지만 일종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보면서 너무 태연해요. 이거 왜 합수본 했을 때 검사가 못하느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잘해보라. 알아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요. 보안수사권 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폐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복은 아니겠지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로 법 개정을 할 겁니다. 결국 보완 개정안을 위한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깔았다 이렇게 봅니다.
1: 뭐 만약에 민생을 위해서 밑자락을 깔았다 그러면 그걸 꼭 이제 비난할 만한 건 아닌데.
2: 맞습니다.
1: 예.
2: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하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 지지자를 위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지금 후에 보정한다는 거잖아요. 보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권을 잡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를 눈높이에 맞게끔 법을 통과시켰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200개 가까운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요. 이게 부수해가지고. 자,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이 법을 이제 추진을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역시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문 열기 전까지 좀 이것만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몇 가지 보완을 한다고 과연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중수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한국의 사법경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네. 더 보강해야 되고 또 수사를 꼭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이 또 필요한 거라서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관 중에 관으로서 수사의 이력,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네. 그거를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수사청하고 공소청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네. 검찰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 검사라는 존재가 있는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손을 떼고 그냥 이 송치를 해주면 내가 보고 기소를 결정하겠다 이런 네.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 수사하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1차적 주체를 양쪽이 분리해서 수사를 객관화하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도록 체제를 만들어놨고 그 체제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기적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보완 조치로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라고 했지만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답을 경찰에서 혹은 수사청에서 내놓은 경우에 이게 계속 핑퐁이 반복되는 거고 검찰도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딱 부러지게 입증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수사 요구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는 결과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몇 가지의 어떤 부분적 보완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김기영 대변님. 한동훈 의원 주최 토론에 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 입장 직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진 의원,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 뭐 이거 막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이런 질문도 어떤 다른 패널한테 어저께인가요? 이게 물어봤는데 과연 원내대표 멱살 잡은 게 더 잘못된 겁니까? 죽음 문턱까지 갈 정도로 극악한 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게 더 잘못된 겁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는데 마치 이게 뭐 진종호, 서범수, 조경태, 뭐 권영진 이래가지고 좀 장동혁 대표의 반대 목소리 낸 사람들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그 이후의 파장을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극악한 범죄 피해자 2차 가해성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 두 번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형사소법 개정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거. 그 야당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장동혁 대표를 맨날 비판하면서 거기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 도대체 서범수 의원은 그 세치어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2: 저는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그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그 본인의 생각. 무엇보다도 본인이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으면 그냥 중상해로 됐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코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1: 그러니까요. 복수까지 얘기했죠.
2: 그렇죠. 복수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여튼 보안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이라는 게 성립이 돼가지고 그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느껴봤기 때문에.

0: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고.
1: 네.
0: 돌려차라고 하니까 나는 또 발이 아니라 손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희화돼서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도권 갖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데 김이 빠졌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저희가 너무 잘못했고요. 징계 문제를 떠나서 당사자가 이거를 어떤 책임을 지를지를 봐야 되고 또 이런 징계 문제가 나올 때 자꾸
1: 네.
0: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되고 징계 정도를 봤을 때 그게 납득이 되느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종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1: 자, 김수인 평론가님. 이게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징계 좀 받는다고 끝날 문제인지 본인이 네. 스스로 무슨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2: 일단 뭐 당직을 맡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거겠고.
1: 울산 당협위원장이라 그러다. 아니 그
2: 시당위원장.
1: 시당위원장.
2: 네, 시당위원장 그 아마 시당위원장 내려놓으라 정도 얘기는 곱장 나왔을 것으로 보고 아마 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게 뭐 어디까지여야 적정 징계인지 이거는 그걸 자체하고서라도 일단 징계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고 네. 이 대화가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경우는 그냥 사석에서 농담으로 해도 할 만한 대화인데 그게 뭐 마이크를 타버린다거나 누가 들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에 이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의 대화는
1: 네.
2: 사석에서 농담으로도 해도 안 될 대화이거든요.
1: 그럼요.
2: 이거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당내 개파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쿠데타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육해공사관학교 통합론을 무슨 정치 보복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덮어주면 안 된다고 했듯이 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고 아 정치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2: 오히려 본인들이 당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스스로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중고예요. 하나는 야당 여당한테 힘이 안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들 당내에서 또 소수입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소수파 중에 소수파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리고 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함께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귀중한 기회거든요.
1: 그렇죠.
2: 예,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농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이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걸 봤을 때는 저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야당이면서도 친한 게니까 정치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결국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그거 하나가 굉장히 또 권력자고 살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2: 예, 이게 정치인의 근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다. 예, 징계나 이런 것들 불가피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회 윤리특위가 돌아가고 있지 않고 여러 네. 의원들이 다 계류돼 있어가지고 예, 좀 진척되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서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무더운 날씨 속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인데요. 양평 방향으로 약 3시간 전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는데 아직 감곡 나들목부터 7km 정도 정체가 심하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에는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합니다. 두 구간 영향받아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 가양대교까지 쭉 답답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동호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수산시장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도 구리 방향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3차로 통행이 어렵고 퇴근길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원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 민생 현안이라면

0: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민생 이슈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체적으로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좀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조세 정상화 를 앞세웠고 이걸로 집값 잡는 건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 OECD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쓰고 또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그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OECD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좀 뭐랄까 찔끔 손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도 초고가 쪽으로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다 어떤 표라든지 여론 당장의 어떤 여론 이런 걸 의식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어떤 틈새를 주거나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OECD에서도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일단 OECD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체 집이 매체인지보다는 전체 가액으로 따져야 된다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반영을 하면서도 OECD에서 얘기했던 게 임대를 주고 있는 집 그리고 저활용 주택 빈집 이거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방안들은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또 예를 들어 보유세를 뭐 납부를 유예해서 나중에 이걸 거래할 때 그때 내도록 한다든지 혹은 보유세를 이미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치를 때 좀 이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세나 거래세에서 완화하는 거는 또 좀 작아요. 그리고 취득세도 사실 OECD에서 취득세 한국이 너무 높다. 이 지적도 했는데 취득세를 거의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그건 또 빠져 있고 그래서 거래세 보유세 강화도 찔끔 핀셋으로 찔끔이고 양도세 인하도 찔끔 거래세 인하도 찔끔 좀 양쪽 다 너무 이 여론이나 당장의 어떤 표를 의식해서 좀 소폭 손질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소폭 손질 그 부분이 약간 좀 문제란 문제 아닌가 싶는데 김기영 대변님.
2: 저는 국민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장기판에 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세,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해서 뭐가 만들었어요? 똘똘한 한치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다주택자 악마에서 그래 주택 하나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혜택을 아니 더 가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른바 민주당 정부에서 해왔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2년의 유예를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죠. 그 세입자의 어떤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2년 안에 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약갱신으로 4년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4년, 이거 4년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티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 이 모든 거에 귀착점인, 종국적으로 세입자만 힘듭니다. 이게 세금도 정가하게 돼 있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실거주자한테 혜택을 주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다 들어가면 그거는 세입자의 어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정가되죠. 그러니까 세입자만 속된 표현을 죽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리빙, 바잉 이 얘기를 합니다. 사는 거는 부정적이고 리빙 거주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입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인데 내가 그 집을 하루는 뭐 강남에서 살고 하루는 용산에서 살고 별장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0: 네.
2: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고가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틈이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 대신에 덜 똘똘한 한 채에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외곽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지난해 12호 대책 통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세도 못 끼고요. 그리고 대출도 일으키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29억에 가득 받기 위해서 근저당이라는 설정을 했고요. 원래 본인은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면 물딱지 때문에 그게 집을 못합니다. 현금 네. 청산되니까 근저당으로 해서 29억 딱 맞춰가지고 자기는 팔았습니다. 자기는 무주택자 되니까 집 가진 사람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0: 자, 이게 왜 그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그런 게 지금까지 특히 이제 진보 정권에서 계속 실패했냐 이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좀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 이쪽을 겨냥하면 연쇄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 임차인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결론인데 특히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한 2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냥 그게 낡긴 했지만 중공아파트인데 낡긴 했지만 나중에 재건축되면 내 가족들하고 쾌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30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보유에 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혜택은 줄이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물가 오르고 정부가 하라 그래가지고 다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옮겨가고 그냥 집 한 채로 살다가 갑자기 은퇴했는데 어, 너 그거는 지금 한 50억 나가니까 몇 천만 원씩 세금 내라.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잘 걸러지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그 하우스 푸어들 있잖아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강남의 주공아파트 18평짜리 산 사람들은 다 의도를 가진 투기꾼인지 자 재건축의 희망을 갖고 살긴 했겠죠. 그렇지만 상당수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류로 들어가서 은퇴했는데 몇 천만 원씩 세금을 맞는 게 맞는지. 자 뭐냐 하면 아까 임차인에게 고통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정책의 타겟이 뭐냐 이거죠.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낮은 것도 현실인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뭐 더 낮춘다고 집값이 잡히고 세입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금, 그러니까 전 정부, 전 정권에서 세금 정책이 부동산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보유세 강화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매물을 잠궈버렸던 것이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공급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 정부 때 집값이 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공교롭게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때 초반에는 좀 공급에 신경을 덜 쓰는 편에다가 후반에는 썼어요. 근데 네. 이명박 정부 때 또 공급에 신경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잡혔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에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후기에 이미 집값이 뛰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집값이 또 뛰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도 이제 후반기에 가서 공급 기조로 잡는데 그다음에 집이 이제 풀려 나오는 시기는 또 국민의힘 정부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문제가 좀 절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세금을 내다보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이런 것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조세를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예외적인 그런 장치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장

0: 팔았을 때 양도세 그거를 매길 때 그때 반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김기영 대변인.
2: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선택이란 걸 하고 삽니다.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좌파 정부에서 했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똘똘한 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면서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가격 높은 사람들 알아서 사고 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이거 팩트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그 세금이요.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 합치면요. OECD요. 탑3입니다. GDP 대비 3.63%입니다. OECD 평균이 1.5 정도예요. 두 배 이상입니다. 이번에 더 세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수현 씨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부동산은 끝났다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게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좌파 정부는 이렇게 공공임대만 얘기를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이즈에 원하는 패턴의 그런 집을 사고자 하는. 아니 본인이 나라에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출 그리고 전세 끼어서 사겠다는 걸 막아놓고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왜 29억. 아니 상대방이 못 사는 거였잖아요. 근저당까지 설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1: 네. 지금 딱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질문 하나 국민의힘 질문 하나 해야 되니까 대답을 한 1분씩만 각각 해 주시면 되겠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2차 TV 토론 KBS에서 열렸습니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어요. 자 이번 주말 거치고 다음 주말로 가면 이제 호남권과 서울 수도권. 뭐 호남권에서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은 마지막 윤곽은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 네. 뭐 토론회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신 것 플러스 지금의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경쟁이 가고 있다고 보세요?
0: 토론회에서 주목한 거는 이게 정책적인 쟁점이 별로 없거든요. 보안수사권 일단 쟁점에서 없어졌고 네. 부동산 문제도 사실 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새 후보가 토론회 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공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급 네네.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네.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경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탈당한 적이 없다. 이걸로 또 승부를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스는 정청래 후보가 이 1차 경선 전까지는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네. 김민석 후보 쪽에서 신천지 폭로를 하는 듯 했으나 어떤 근거나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고 또 오히려 상대방이 막 들떠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네. 페이스 속에서 여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1차 경선이 사실 정청래 후보한테 좀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본인 고향인 충청권 그리고 친문 성향 당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산 울산 경남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등을 하긴 했지만 표차가 크지 않았고 김민석 후보가 밑자락을 잘 깔아놓은 게 7%포인트 이내로 지면은 역전으로 이길 것이다 했는데 아주 근소하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가 다시 좀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김경 대변인.
2: 저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공소취소 문제나 연임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을 얼굴에 대고 2028년 총선을 뛰기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 차별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본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권리 그 당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이 전당대회 이게 너무 잘못되고 있다 간다면 그게 정청래 후보한테 플러스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어차피 정청래 후보도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네.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저는 그걸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0: 장동혁 대표 향해서 2만 명 넘는 당원들이 사퇴 연판장 이제 서명받아서 3사선 중진들이 이달 중 회동 열고 장 대표 거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 의사가 100만 명 넘는 전체 당원 의사를 대신할 수 있나 반박했습니다. 김경 대변님.
1: 네.
0: 이런 게 장 대표 거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1: 전혀 없습니다. 아, 싸움의 번지수가 잘못됐고요. 당 지도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그 과정이 2만 명이라는 숫자에 관련은 이건 적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당 지도부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불만이거나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네. 형식 논리가 된다고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어갔고요. 국민의힘에 이른바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지만
0: 네.
1: 동력은 떨어진 지 소멸된 지 오래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싸우고자 하는 노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0: 이런 연판장은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거는 뉴스를 위한 뉴스일 뿐입니다.
0: 이건. 네.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2: 네, 서명운동을 할 거였으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었어야 되고 결연한 의지로 정말 분당을 불사하는 그런 태도까지 있어야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2: 사실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 거는 지금 뒤늦게 나서고 있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지금 국민의힘보다 그때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지사 승리를 포함해서 훨씬 성적이 좋았는데 당시 정몽준 대표는 선거 끝난 이튿날 사퇴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어떤 전통과 역사가 훼손된 건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고 의원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려면 더 결연하게 정말 거의 극한 투쟁까지 염두하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야, 30초 남아서 새로운 질문을 하기는 힘드네.
2: 네.
0: 자, 어쨌든 그 야당 장동혁 대표 사퇴론, 한동훈 의원 복당론 이것들은 너무 이렇게 세트로 뭐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10초만.
1: 아니, 저는 그게
0: 대변인.
1: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사퇴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네. 같이 결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0: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한반도 상공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서쪽 중심의 극단적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햇볕에 의한 지면 가열과 산맥을 넘으면서 가열된 동풍이 원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또 일부 호남에 주로 서쪽 지역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기압계 가 변동성을 좀 지닐 걸로 보이고요. 동풍에 의한 큰 비 소식이 앞으로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까지 호남 지역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내일은 맑다가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39도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전주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7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32도 등 전국 31에서 39도 분포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27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 안에 너울이 높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4, 5m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9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피해 확산하고 있고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취소되는 등 체육, 문화 행사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지역의 현장 상황은 어떤지, 왜 이런 극한 날씨가 계속되는지, 또 이번 폭염 언제까지 갈지 전망까지

0: 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 김승배 KBS 재난전문위원 두 분 차례로 모시고 얘기 들어봅니다. 먼저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박동식입니다.
0: 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입니다. 경남 사천에도 폭염 중대 경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도 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장들 어떤 현장들입니까?
1: 예, 올해 폭염은 예년과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0: 네.
1: 사천도 폭염주의보와 경보에 의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령되고요.
0: 네네.
1: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뜨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0: 네.
1: 현재까지 폭염 일수가 26일에 달하고 최고 기온이 37.7도까지 네. 올라갈 정도로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훨씬 길고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제가 가장 걱정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0: 네.
1: 먼저 한낮에도 농가 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입니다.
0: 네.
1: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더위를 참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요. 또 하나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집안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0: 네.
1: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0: 네.
1: 나이의 근로자와 농업인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재난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합니다.
0: 그래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한낮에도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 그 다음에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이제 그렇다면 어르신들 이렇게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시에서 자주 찾아뵙거나 이렇게 챙기거나 그 다음에 한낮에 일하는 농민들 좀 이렇게 아주 뙤약볕에서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거나 이런 그 시에서도 그런 대책이나 이렇게 좀 둘러보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계십니까?
1: 네. 직접적으로 전화도 드리고요.
0: 네.
1: 방문도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야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그래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차가운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좀 뭐 하고 계신가요?
1: 예예 우리도 그 냉수를 직접 배달도 하고
0: 네
1: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저 고령 어르신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까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한낮 작업하는 농업인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밭이 타들어가면 농민들 가슴도 타들어갑니다. 농업인들 예, 걱정이 클 텐데
1: 예.
0: 농업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그 쉬었다 일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까? 그게 조절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1: 그런데 애환장이 탑니다. 농민들은
0: 네.
1: 농민들은 특히 더 힘든 것이 어느 분야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농작물이
0: 네.
1: 직접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0: 네네.
1: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런 그 폭염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 같은 것도 지금 사천 시장님께서 박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중앙 정부한테 좀 건의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계신 거는 있으세요?
1: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0: 네.
1: 관정이나 이런 분야들이 조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0: 관정이요? 우물 뚫는
1: 관정.
0: 거예요?
1: 예, 예.
0: 네네.
1: 이런 분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또 지방자치단체만을 이 분야의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폭염을 계기로 저 박동식 시장님이 이끄는 사천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리미리 좀 이런 위기, 폭염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데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어요?
1: 예, 올해 폭염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0: 네네.
1: 단순히 이번 여름을 잘 넘기는 데 그치선 안 되고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네.
1: 사천시는 무더위 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0: 네.
1: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상 상황을

0: 좀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 네네.
0: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사천시장님 전화 연결 모처럼 저희가 했습니다.
0: 예, 예.
1: 사천시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0: 예, 우리 사천시는 하늘과 바다를 모두 품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중심이자
1: 네.
0: 항공우위층이 자리한 우주항공의 도시이고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풍경과 삼척포항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한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1: 네네.
0: 예, 미래 산업과 자연,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가 바로 사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저 그 말씀 중에 우주항공도시 말씀하셨는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좀 힘써 갈 계획이신지 그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0: 예, 우주항공청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지금 저희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비위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역량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박동식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폭염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추가 폭염 피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김승배 위원님 지금 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펄펄 끓고 있다는 말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번 폭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 또 폭염 대비해서 주의할 점,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런 거 이제 짚어볼게요. 자, 어떻게 이 여름에 잘 건강 챙기고 계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네. 뭐 이곳저곳 방송에서 그 날씨 해설하느라고 바쁜데
1: 방송에서 제가 많이 뵀어요.
2: 네. 더군다나 또 저는 그 어찌됐건 기상인으로서 탄소 배출을 저라도 안 하려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1: 아.
2: 여기 KBS 오면서도 꽤 여기에서 멀잖아요.
1: 어쨌든 기후변화 이런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2: 기여하고자.
1: 야,
2: 네, 그런데 정말 뜨겁습니다.
1: 맞습니다.
2: 제가 가장 뜨거웠던 게 1994년 여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 네.
2: 32년 전입니다.
1: 네.
2: 그 당시 김일성이 죽었네 갑자기 이런 막 그 뉴스가 나왔는데 네. 실제 그 해입니다.
1: 네.
2: 그때 너무 더우니까 농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시멘트된 도로가 선을 밤에 선을 하니까 거기에 돗자리 깔고 가족이 누워 자다가 모르고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1: 네.
2: 그 시골 그 길에
1: 와.
2: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와, 그 정도 그래요. 더웠습니다.
1: 예.
2: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우리나라 그때 이제 그 전에는 1942년도 대구 그래서 대구를 대프리카 대구가 가장 더운 기온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을.
1: 네네.
2: 그게 40도였습니다.
1: 와.
2: 근데
1: 1942년.
2: 네.
1: 일제 시대네요.
2: 일제 시대.
1: 예.
2: 그런데 계속 40도를 넘는 기온이 안 나타나다가 이게 깨집니다.
1: 네.
2: 2018년도 같은 8월 1일.
1: 네.
2: 41도. 1도 야. 깨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2년에 18년이면 70몇 년 걸렸죠?
1: 네네. 저 100m 기록 보는 것 같아요.
2: 가능해요. 기록. 그게 2018년에 41도 홍천 이제 또 깨지지 않다가
1: 네.
2: 올해 깨졌습니다. 8월 2일.
1: 네.
2: 경남 어디죠? 거기 그 40 양산.
1: 양산 아니었나요? 42.5도?
2: 41.5, 1, 2도가 아니고 아예 네. 그냥 1.5도를 네. 엄청 뛰어넘었어요.
1: 42.5도인가 그랬어요.
2: 그랬어요. 42.5도. 그러니까 예. 마라톤 뭐죠? 그 10분 뭐 돌파 못한다 뭐 이러던데 확 그냥 땡긴 그런 격인데.
1: 그렇군요.
2: 하여간 그런 그 아까 말한 40도가 41도 기록 깨지는데 몇 년? 41도가 이 기록 깨지는데 8년 걸렸네요. 그래서
1: 네네.
2: 이제 앞으로 올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냐 왜냐
1: 올 여름이 역대급이 아니라 올 여름이 오히려 시원하다
2: 매년 더워지고 있으니까
1: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2: 네네.
1: 8월 2일 42.5도 양산
2: 네.
1: 여기 이제 최고 기록이라고 저희
2: 네네.
1: 제작진이 저 요 모니터에 띄워주셨고요.
2: 네네.
1: 자 이러다 보니까 프로야구 경기 오늘까지 어제 오늘 전면 취소됐습니다. 일부 야구 팬들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날씨에 경기를 강행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0: 게 이렇게 취소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올여름부터 전에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두 가지만 특보가 있었는데 네네. 폭염중대경보라는 게 있어요. 새 만들었어요. 체감온도가 38도. 또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39도 일대 폭염중대경보인데 이거에 맞춰서 프로야구 KBO가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1시 이전에 그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만약 서울 내려지면 네. 서울에서 뭐 잠실 경기장인가요? 열린. 그러면 아예 프로야구를 취소한다. 왜냐하면 실제 올해 나타났거든요. 관람객인가 열탈진 열그그로 쓰러진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0: 관중석에서 쓰러졌어요.
1: 그랬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가 1시 이전에 발령되면 아예 그날 오후에 있는 경기는 취소한다. 만약에 경기 중에 뭐 되게 그러지는 않는데요. 폭염 특보가 그런 중대 경보가 오전에 대부분 만약 경기 중에 그런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그 경기 위원들이 논의해서 협의한다.
0: 아, 그래요.
1: 그다음에 폭염 중대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폭염 경보거든요. 이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네, 네. 이거는 만약 이게 내려지면 대개 프로야구 경기가 6시 또는 7시
0: 해가 지어가는
1: 네. 그걸 원래 경기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늦춘다. 그런데 오늘 아마 30분 늦췄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금이라도 1, 2도라도 기온을 떨어진 뒤에 하자 이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폭염이 프로야구 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뭐 농사 뭐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프로야구 경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이게 본래 이렇게 날씨를 보면요, 위원님. 한 4시 반 뭐 이럴 때가 되게 이게 달궈져서 그런지 거의 최고 기온이더라고요.
1: 하루에 네. 기상학적으로 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때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0: 4시 사이. 그렇죠.
1: 해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는 일출 30분 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BMNT, ENT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네. 일몰

0: 네네.
1: 그런데 그 낮은 기온이 요즘 30도잖아요. 낮 기온 같아요.
0: 예.
1: 그게 이제 요즘에 아 낮에도 더운데 낮에야 뭐 더운 몸이 좀 밤 기온이 안 떨어지는 게
0: 그러니까요.
1: 그 1994년 여름 이 과거 여름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더웠습니다. 그런데
0: 네.
1: 더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어졌고 또 밤에는 살만했는데 옛날에는 네.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부채가지고 살던 시절인데
0: 네.
1: 밤 기온이 떨어지질 않아요. 요즘 그 여름에 폭염의 문제 특히 올해 문제는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0: 네. 그래요. 네. 자 사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에어컨들 많이 있고 또 없는 네. 분들도 있긴 있지만
1: 네, 네.
0: 미국에 이렇게 좀 약간 뭐 슬럼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있는 주택가를 이렇게 가면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흑인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 사람들 왜 나와 있나 했더니 그게 이제 에어컨이 없었던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다 그냥 수십 명이 집 밖에 나와 있어서
1: 네.
0: 뭐 거기 약간 범죄 위험도 있으니까
1: 네.
0: 내리지 마라
1: 네.
0: 그런
1: 네.
0: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자 여튼 뭐 그런 건 딴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1: 이중 열도인데 그래서
0: 네.
1: 이 폭염을 가져오고 있는 게 원래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이는데
0: 네.
1: 또 티벳 고기압이 그 위에 덮어요. 우리가
0: 네네.
1: 이불을 덮는 효과가 있는데 열이
0: 지금 이중 열돔 현상
1: 네네.
0: 말씀하시는
1: 네네.
0: 거죠?
1: 예예. 예. 그래서 티벳 고기압이 또 그 위를 덮으니까 이불을 두 채 덮는 효과가 그래서, 열돔 열딱 갇히는 그런 돔에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덥습니다.
0: 그 한 번만
1: 원인.
0: 이렇게 덮어도 더운데
1: 또 한 개
0: 이중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돔 형성되고 그래서 열이 잘 빠져 나가지 않는 그 우리가 돔 야구 돔 경기장 같은 그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런 것 때문에 덥습니다. 원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더 더워졌는데
0: 네.
1: 그러면 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더운가 그에 대한 설명이
0: 네.
1: 이중 열돔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1: 네.
0: 이렇게까지 더운 거는 이중 열돔 현상이
1: 그렇습니다.
0: 네. 저기 벌어지고 있다
1: 네.
0: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0: 마치 이불을 두 개 쓴 것처럼요.
1: 네.
0: 자 밤에도 찌는 듯한 열대야가 이어지다 보니까 에어컨 켜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전기요금도 살짝 걱정되고요.
1: 네.
0: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게 켰다가 계속 틀 수는 없으니까 조금 꺼놨다가 그 시원한 게 조금씩 사라지고 아예 안 되겠다 싶을 때 뭐 30분 1시간 있다 또 켜는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밤새 켜놓는데 약간 제습 모드 혹은 한 26도 뭐 이 정도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계속 켜놓는 게 더 좋은지 이게 뭐 어떤 전기 효율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몸에 더 좋습니까? 전기까지 감안해서.
1: 전기 그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저는
0: 네.
1: 뭐 기상 전문가지만
0: 네.
1: 그걸 처음에 에어컨을 킬 때 처음에는 강하게 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0: 처음에
1: 합니다.
0: 켤 때는요?
1: 처음에
0: 예.
1: 켤 때. 왜냐하면 서서히 켜게 되면 에어컨을 켤 때 그러니까 강풍이나 파워 냉방으로 바로 설정해서 실내
0: 일단은 아주 시원하게
1: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게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0: 오히려요?
1: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래야 그 컴프레셔 압축이 뒤 그 작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그 26도에다 맞춰 그러니까 온도를 고정시켜 막 낮췄다 높였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전력 낭비가 심하다고 해요.
0: 네.
1: 그거는 그 고정적인 어떤 전력 꾸준한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26도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제습 모드는 이제 습도가
0: 네.
1: 건조하면
0: 네네.
1: 더 우리가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습 모드에 놓고 또 26도에 맞춰놓는 게 에어컨 현명한 에어컨 가동법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현명한 에어컨 가동법.
1: 네.
0: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좀 강력하게
1: 네, 네, 네.
0: 틀고, 자, 제습 모드까지 이제 말씀을
1: 네.
0: 해 주셨어요. 아까 이제 조금 약간 차이를 얘기해 주신 건데, 이게 폭염 중대 경보,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요게 일단 수치, 기준
1: 네.
0: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나요?
1: 네, 네. 과거에 올 여름에 도입된 게 이제 기상청이 폭염
0: 네.
1: 중대 경보, 중대하다 이 얘기죠.
0: 네, 네.
1: 폭염 주의보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그다음에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
0: 네네.
1: 그런데 폭염 중대 경보는 38도 이상.
0: 와.
1: 그런데 폭염지보 폭염 경보는
0: 네.
1: 그런 33도, 35도.

0: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을 했거든요.
1: 네네.
0: 폭염 중도기보다는 그냥 하루만 예상이 돼도 내는 그런 특보입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경보는 아 덥습니다.
1: 네네.
0: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폭염 중대 경보는
1: 네.
0: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1: 아,
0: 이 정도로 강력한
1: 생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0: 생존 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감 온도 38도면
1: 네.
0: 우리 몸이 36.5도거든요.
1: 네네.
0: 이 신체 열 그런 기능이 열 조절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위원님 그 이 네. 중대 경보 문자 받으면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0: 만약에 그러니까 중대 경보가 올해 첫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1: 네.
0: 체계적으로 지금 확립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야외 현장에서는.
1: 네.
0: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1: 즉각 작업 중단.
0: 아마 올해
1: 네.
0: 이제 그런 걸 많이 중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강제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인데 그런 어떤 이제 그 중대
1: 네.
0: 경보가 내려지면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 작업 즉각 중단
0: 네, 네, 네,
1: 이게
0: 네, 네.
1: 이제 제일 필요하네요. 아까 네. 이제 우리가 폭염 중대 경보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0: 네.
1: 약간 뭐 연관되는 얘기여서 제가 여쭤보면 열대야 같은 것도
0: 네.
1: 올해 조금 더 이어지는 게 더 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0: 작년도가 가장 열대야가 길었는데요.
1: 네네.
0: 올해도 역시 만만치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1: 네.
0: 열대야가 왜 나타나냐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 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1: 네.
0: 올여름 역시 그 습한 정도. 지금 6월 1일부터 8월 오늘이 6일인데 5일까지 열대야 통계를 보면
1: 네.
0: 작년 6월 1일부터 8월 같은 기간보다 올해가 더 깁니다.
1: 길어요.
0: 네, 그래서 네. 올여름 이제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한 9월까지도 열대야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제주도에서는 10월 18일. 10월 달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 작년에 10월 달에도
0: 열대야가
1: 심지어 10월 18일에요?
0: 제주도. 물론 제주도는 이 내륙보다는 남쪽이기 때문에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 열대야 주의보에
1: 제주도가 그렇게 덥나요?
0: 기준이 제주도.
1: 예.
0: 제주도 떠나서 저 도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네. 더 미치만.
1: 아, 그래요?
0: 제주도도 한라산 북쪽이잖아요. 서귀포 가보세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다릅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습한 정도 때문에 습도 때문에 더 그런
1: 아,
0: 그 그렇군요. 열대야가 더 많아지는데 올해 역시 그 습한 정도가 심해서 뭐 아마 작년보다도 열대야가 거의 비슷하거나 뭐 하루라도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아까 저 김승배 위원님께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정하고 진짜 38도 넘는 거 우리 그 신체 기온보다 거의 2도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감안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질병청이 폭염 중대 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수칙 이름에 아예 생존을 넣었어요. 그
0: 네.
1: 생존이라는
0: 네.
1: 단어를. 자 그렇다면 이 3단계 수칙 어떤 내용인지
0: 어떤
1: 그 핵심은 뭡니까?
0: 첫째 중단.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1: 첫째 중단.
0: 네.
1: 예.
0: 그다음에 이동. 시원한 것으로 빨리 일종의 대피죠. 대피.
1: 네.
0: 우리가 대피하면 무슨 막 큰 홍수 질 때만 대피 생각하는데
1: 네.
0: 보이지 않는 그런 공기지만 우선 더위가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 네네.
0: 중단 이동. 세 번째 행동이 확인.
1: 예.
0: 자 빨리 노인 혼자 계시면 전화해서 이웃 또 전화해서 그래서 중단 이동 확인 이 3대 행동 수칙을 중앙대 재해대책본부가
1: 네네.
0: 행동 요령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중단
0: 이동 확인.
1: 확인.
0: 예.
1: 중이확. 중이확. 중단 이동
0: 자,
1: 확인.
0: 자, 모든 걸 중단하라는 얘기죠.
1: 네.
0: 농사일이고 그
1: 공장일이고
0: 공사 현장이고.
1: 예, 예.
0: 그다음에 이동 어디로? 시원한 곳으로. 그다음에 빨리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라 이 얘기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중단 이동 확인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외신인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신을 보니까요. 이 공장 같은 데는 이게 평수가 넓어 가지고 그거를 다 작업장 중에 이렇게 에어컨을 쬐기가 어려운
0: 네.
1: 덥지만 어쨌든 지붕은 가려져 있지만 더운 데서 작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요즘 같은 더위는 그런 데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 공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개인용 냉장고가 있어서 그 밖에를 다 쬐지 못하니까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다 오면 또 1시간 견디고

0: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어떤 열 효율도 제가 봤고요. 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SNS에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이열 치열로 몸 온도를 낮춰서 온열 질환 막는다.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무조건 소금물 들이켜야 한다는 식의 확인한 된 거의 민간요법 같은 게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자, 재난 전문가로서 청취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짜 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울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나지만 이 더울 때 그 당시는 35도 이상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네. 강제로 그 병사들에게 소금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어떤 위험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소금 보충, 염분 보충하는 해주는 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조건 소금을 들이켜야 된다. 들이킨다는 게 어느 정도 양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뭐 적당량 먹어야 되겠죠.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그러면 이렇게 더운 날 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 들어라 이렇게 권장하거든요. 아주 찬물도 오히려 또 안 좋다고 그럽니다.
0: 미지근한 게 제일 적당하다고요.
1: 그런데 뜨거운 물로 예. 샤워하면 오히려 이열치열로 몸의 온도를 낮춘다. 뭐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
0: 그래요.
1: 이 더운데 뜨거운 물이라면 벌써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찬물도 안 좋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네. 자, 소금물 들이켜야 한다. 소금 적당량은 먹을 수 있지만 들이킨다. 그 양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이열치열이다. 이것도. 좀 미지근한 걸로
1: 하는 게 오히려 좋죠.
0: 가장 적당할 수 있다.
1: 이치상으로 뜨거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뜨겁지 그게 어떻게 또 몸의 온도를 낮추는지 뭐 그냥 민간요법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자,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맞는지 아니면 다음 주말이 최대 고비인지 이 최악의 폭염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지 무지막지한 더위가 언제 꺾이는 겁니까?
1: 지금 요 8월 1일부터 8월 2일 날 가장 피크가 나타났고 과거에도 8월 네. 1일 날이 최고 높은 기온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이 우리 북반구에 도달하는 게 6월 22일 하제입니다.
0: 네.
1: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1분이라도 태양 에너지가 더 도달을 했거든요.
0: 어쨌든 이건 각도상의 또 문제죠.
1: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머리 위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가장 더운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한 8월 10일 사이가 가장 더운데 오늘 8월 6일이니까
0: 네.
1: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중에 피크가 나타났거든요. 그 42.5도.
0: 네네.
1: 그래서 이 피크는 저는 오늘이 목요일인데 전체적으로 동풍이 좀 약해지는 시점을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1: 지금
0: 그래요?
1: 동풍이 불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이 지금 이렇게 기온이 높거든요. 아. 서울도 오늘 37도가 넘었죠.
0: 네.
1: 예, 그런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언제 더워지냐. 사실은 가을이 와야 이제 됩니다.
0: 네네.
1: 그때까지는 더울 수밖에 없는데 1년 중 피크가 지났다. 그 시점이 한 내일 8월 7일 금요일 정도가 될 것 같다.
0: 네.
1: 그러면 그동안 초롱성 같았던 그 열 도움이 깨질 조짐이 보이는 게 토요일 날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동안은 소나기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비도 안 내렸거든요.
0: 사실 강원도 되게 걱정이에요.
1: 지금 그 남쪽에는 장마 때 비가 적게 와서
0: 네네.
1: 거기는 이대로 태풍이 와서 비를 만회해 주지 않으면 아마 뭐죠? 먹을 물도 없을 정도로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데
0: 네.
1: 하여간 남부지방 비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주말에 좀 이렇게 소나기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하고 계시고 특히 동풍이 지금
1: 약해지네.
0: 그게 약해지면 네. 이 더위도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다.
1: 조금은 누그러지죠. 1, 2도 더 누그러집니다. 지금 1, 2도면 네. 그 굉장한 거죠. 오늘 37.6도 올라가는데 내일 38.6도 되면 아득한데
0: 예.
1: 아 오늘 피크 찍었으니까 좀은 내려간대 그러면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부채질하듯이 이 뜨거운 바람을 밀어주는 네. 힘이 약해지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네. 네네.
1: 그래서 이 13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폭염을 잠재워주거나
0: 네.
1: 남부지방 물 부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저 중국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주말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기세는 꺾일 거다 말씀이시고요.
1: 피크, 1년 중 가장 더운
0: 피크를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월까지는 우리가 더위 속에 있을 것이다.
0: 그렇군요. 네. 희망도 희망의 말씀도 해 주셨고 약간 그 걱정되는 말씀도 네. 같이 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 네.
0: 자, 기후위기. 이제 먼 미래 얘기 아닙니다. 당장 내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퇴근길 혹은 야외 현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해 주세요.
1: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생긴 원인은
0: 네.
1: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거든요. 탄소 배출.
0: 네네.
1: 자,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0: 네네.
1: 우리가 편하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저 하나라도 이 한 몸 탄소 배출 줄이고자
0: 그러시군요.
1: 이 더위에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전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0: 네.
1: 탄소 저감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폭염은 늘 이제 더 극한적으로 지금보다도 2, 3도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탄소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기후 전문가답게 김승배 위원님 탄소 배출을 줄이자 탄소 저감에 힘쓰자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최다 기록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죠.
1: 네, 보건복지부가 이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지 체계를 분석을 했더니요.
0: 네.
1: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2,66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령별 환자 수 자체는 그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로 환산을 해보면 80세 이상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70대, 60대 순이었고요. 특히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았는데 전체 사망자가 23명이었거든요.
0: 근데 네.
1: 이 중에서 절반을 넘는 56.5%가 8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령일수록 폭염에 취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날이 더운 날 뭐 집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네.
1: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온열 질환이 나타난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80세 이상 온열 질환자 중은 온열 질환자 전체 300명이었는데 발생 장소는 물론 뭐 논밭, 길가 이런 뭐 야외가 가장 많긴 했지만 집에서 발생한 경우도 전체 1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온열 질환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집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돼서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0: 네,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폭염에 대응하는 서비스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뭐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0: 그래서 네.
1: 이걸 재구성해서 앱 서비스 같은 걸 만드는 시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한 무료 앱이라는 게 그늘로 뚜벅이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이게 무슨 앱이냐면 목적지를 입력하면 뭐 건물의 그림자 그리고 태양 고도를 계산해서 그늘 위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목적지 위주의 길 안내가 아니라 한마디로 태양

0: 에어컨 정거장이라는 네. 지도인데요. 이거는 냉방시설을 갖춘 밀폐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 쉼터 같은 정보를 표시해주고요. 또 뭐 이 밖에 전국 6만 곳의 무더위 쉼터 정보를 한 대 모은 최고수 공작소 뭐 이런 지도도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극복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아주 뭐 요긴할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닐 때 그 그림자 쪽으로 가려고 자꾸 건물에 붙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탄소 배출 줄이지 않으면 세기 말에는 여름철 야외만 나가도 극심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0: 날이 크게 늘어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느 기관이 분석한 겁니까?
1: 네, 기상청이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크게 치솟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26.9도인데 세기말인 2081년부터 2100년에는 33.2도까지 치솟을 거라는 건데요. 이게 상황이 심각한 게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9.5도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온열지수라는 게 기온이랑 습도를 함께 반영을 해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이게 수치가 당연히 높을수록 야외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그 온열질환 위험을 크게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28도가 어떤 수준이냐면요. 그 보통 수준의 작업에서도 이제 힘들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정도고 30도만 돼도 가벼운 작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네. 33도를 넘으면 야외에서 뭘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휴식만 해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전국에 다 해당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가 다른 곳보다 더 심각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0: 네. 지난 6월 한국이 국제교육에서 70조 원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죠?
1: 네.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네. 5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38개월 연속 계속 흑자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1,515억 달러 이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네. 실제로는 1,910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뭐 이렇게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인데요. 네. 지금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상품 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수출은 1년 전보다 84.5%나 증가를 했고요. 상품 수출이 1,000억 달러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그렇군요. 주식시장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어땠어요?
1: 네, 뭐 코스피가 한때 5% 넘게 내리면서 하락했고요. 뭐 오전 중에는 올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뭐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변을 한 겁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AI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뭐 이런 요인이 한국장에도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6.3%대 하락하면서 23만 500원의 장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37%나 떨어져서 종가 149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또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 내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새로 바뀌는 개편안을 두고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혼란이 커지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1: 네, 이 상생 임대인 용건을 갖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지금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이걸 두고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1주택자가 직전 계약보다 5%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맺으면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근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네. 이 특례를

0: 또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 제도를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2년 거주를 채운 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뭐 1년이 되는 날 아니면 뭐 2029년 12월 31일 중에 빠른 날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상생 임대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한 차례 상생 임대를 맺었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높인 경우 이게 더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정부는 이게 상생임대 계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임대료를 덜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양도세 공제를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당장 이걸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놨고 더 근본적인 건 공급 대책일 겁니다.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0: 네, 일단 이 세제 개편이 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은 아니고 공정한
1: 네.
0: 과세를 위한 뭐 이런 대책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1: 네.
0: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만 이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공공임대 공급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완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 그래요. 자, 주택 공급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협조도 중요합니다. 오늘 서울시가 부동산 정상화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열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0: 네, 정부가 우선 이 서울 용산구 어린이 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1: 네. 그러니까
0: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기지 부지 중에 약 30만 제곱미터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거든요.
1: 네.
0: 오 시장은 반환받은 부지 전체를 녹지 그대로 후손한테 물려준다는 서울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대통령은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13개 차종 51만 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무더기 리콜 조치 내려졌습니다. 어떤 차들이 대상이에요?
0: 네, 뭐 대표적으로는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이거는
1: 네.
0: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이 발견돼서 이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었고요. 뭐 제네시스 종류들을 그럼 연료가 누유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뭐 기아 카니발과 K8도 같은 이유로 리콜 대상이 됐는데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이걸 여부를 알려면 자동차 리콜 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 같은 거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한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프로야구 사상 처음입니다. 40도 육박하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제 경기, 오늘 경기, 전 경기 취소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스포츠 현장을 강타했네요.
1: 네, 사실 뭐 실감이 나지 않을
0: 그러니까요.
1: 정도인데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 덥다 이 정도였는데 경기를 하지 못할 만큼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선수단 또 관중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0: 네.
1: 뭐 단순히 더워서 경기 몇 경기 취소가 아니라 이렇게 혹서기가 온다면 어떻게 리그를 운영할 것인지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 프로야구 일단 취소가 돼서 지금까지 15경기가 취소됐는데 오늘 그 KBO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구단들하고 네. 또 선수 협의회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오는 일요일까지 9일까지 나머지 15경기를 더 취소하는 걸로.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야구

0: 프로야구 사상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이런.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6일까지 지금 뭐 5시 반에서 30분 미뤄서 6시 또는 6시 반 경기 시작했는데 네. 모두 7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위를 좀 피해가 보자라는 건데 그리고 쉬는 동안 이번 주말 동안에는 구단별로 각 구단별로 이제 안전 대책은 있는지 또 우리가 네.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삼성과 롯데의 부산 경기 네. 기아와 NC의 창원 경기가 취소되면서 오 진짜 이거 취소되네. 근데 또 요즘 처음 들어본 말이 경기장에도 나왔어요. 폭염 네. 중대 경보.
0: 폭염 중대 경보. 네. 경기장에서.
1: 네. 체감온도 네. 38도 넘거나 기온이 39도 넘으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 31일 참 묘한 장면이 펼쳐졌죠. 창원 경기는 취소되고 부산 경기는 강행이 됐는데 황성빈 선수가 1루에 진루하다가 그만 네. 호흡곤란이 왔는지 물을 마시고 쉬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손성빈 선수는 포수니까 포수는 뭐라 많이 쓰고 하잖아요.
0: 네.
1: 너무 지쳐가고 2회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가 또 선수들의 또 건강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KBO가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해외는 대체 어떤가 살펴봤어요.
0: 네네. 근데 어때요?
1: 메이저리그는 아직도 이런 결정이 없습니다.
0: 그냥 해요?
1: 네,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좀 미뤄서 하는 예. 경우가 일반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열도 면상이 있어서 40도가 넘는 때에도 경기를 치른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날 뭐 보면은 저 더워 보이는구나 했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이제 폭염 중대 경보에 해당되는 거였던 걸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돔구장이 많다 보니까 돔구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고요.
0: 예, 예.
1: 야외에서 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간을 뒤로 미뤄서 그리고 또 덕아웃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에 그 냉방 장치를 많이 강화해서 네.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ABS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폭염 중대 경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요즘 열대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올스타 이후에는 뭐가 한 1, 2주 휴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리그 운영에 대한 방식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0: 그래요. 자, 메이저리그 아직까지 그런 거 없다는 걸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상업성의 크기가 더 크고 이 네. 사람들도 안전 생명 이런 걸 생각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용단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미국보다 이 점에서는 이제 앞섰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왜냐하면 ABS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잘 쓰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사실 뭐 야구의 역사가 그쪽이 오래됐다고 해서 뭐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못할
0: 그러니까요.
1: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물론 관중석에서 보는 관중들도 더운데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체감한 온도 더 높겠죠.
1: 아무래도 좀 높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이 있고요. 지열이 있고 또 경기장이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다 보니까 관중석만큼 바람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 요즘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막 재보면 뭐 체감 온도가 보통은 뭐 선수들이 체온이 올라서 체온 네. 이상이고 뭐 네. 50도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0: 그래요.
1: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70도 가까이 갔었다고 해요. 그러면 웬간한 찜질방이 보니까 한 50도에서 70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뛰고 던지고 달리는 이런 거 어떻게 야구가 익스트림 스포츠가 돼버린 상황인데
0: 네.
1: 그래서 요즘은 뭐 야구장을 불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데워지고
0: 불판 위에서 막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데워지고 달궈지고 근데 그 팬들과 하나 돼서 보니까 순간 더위를 잊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 이제 그 부산 경기를 했을 때 김태형 감독이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0: 네.
1: 에어컨 안에 있는 에어컨 쬐면 사무실에서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한번 봐봐라.
0: 그러니까.
1: 이런 얘기를 했고 같은 경기란 박진만 감독도 뭔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선수뿐만 아니라 그 이제 관중들한테 큰 피해가 올 것 같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0: 네.
1: 정말 더위가 좀 밖에 이렇게 지나다녀 보시면 알잖아요.
0: 네네.
1: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선수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0: 그래요.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건데 아무리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강하다고 해도 안전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취소도 나온 거고요. 자, 근데 선수들 이렇게 힘들지만 응원하는 관중들도 또 뭐 큰 부담일 겁니다. 폭염이. 관중석에서 쓰러진 경우도 최근에 있었죠.
1: 네. 그저께 경기에 이제 SSG의 인천 경기에서
0: 네.
1: 갑자기 경기가 중단됐어요. 외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구단 의무진 달려가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0: 20대 남성인데 이제 의식을 잃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네. 다행히 이제 그 의식이 회복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끝난가 했는데 경기 종료 직후에 또 쓰러져서 네. 그날만 뭐 25명 정도의 오리온 질환자가 이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관중들도 응원하는 걸 보면 네. 선수를 못지않는 야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컨디션 체크해달라고 강조를 하는데 자기 경기에 취해버리게 되면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관중들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정지 실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야구가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근데 정말 좀 아쉬운 건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관중들이 보호되는 공간이 네. 우리가 동구장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건강입니다. 야구를 즐기는 것도 건강하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팬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뭐 온열 오늘 날씨는 덥다 그러면 온열 질환에 대비해야 되니까 네. 수분 섭취 그다음에 자기 어떻게 보면 체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극한 기후 변화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이런 시기에는 앞으로 각자 물 많이 마시고 휴식하고 이런 거 플러스 약간 그 말씀하셨지만 관중들을 위해서도 선수들을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것들도 좀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야구는 월요일만 빼고 매일 하는데 프로축구는 일요일 한번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경기 시간 30분씩 미루기로 했나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기온이 낮을 때 네. 경기를 하겠다는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 축구는 뭐 이제 세계적으로 야구보다 더 혹독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를 한다 뭐 이런 네.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폭염 중대 경보가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K리그도 30분씩 지연을 해서 8시에 킥오프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K리그 5경기 예정돼 있는데 8시에 시작할 거고요. K리그 2도 8경기나 되는데 8시에 시작하면 조금 낮아지는데 요즘 사실 열대야다 초열대야다 이렇기 때문에 그 폭염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실 세계 축구는 좀 대응을 시작하긴 했어요. 이번에 네. 이제 월드컵 보시면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전후반에 중간에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물도 좀 보충하고 몸도 네. 좀 식히고 또 작전도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유럽 축구 연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쿨링 브레이크라는 것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나 임의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경기의 흐름이 너무 끊긴다거나 아니면 현장 감독관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기를 계속 강행해야만 하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북유럽에서는 인조잔디 표면 온도가 50도가 넘어가게 되면 경기를 잠시 쉬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8시 이후에 경기를 갖도록 해라 돼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은 다 천연잔디로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인조잔디가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북유럽도 이렇게 그 기후 변화에 노출돼 있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폭염을 의식해서 K리그도 가을에 시작하는 추춘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추제는 중간에 여름 껴 있는 거고
0: 네.
1: 추춘제는 중간에 겨울이 껴 있는 거네요.
0: 네, 보통 이제 우리 유럽 빅리그 같은 걸 보면
1: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거 보잖아요.
0: 예, 가을에 시작해 가지고 겨울에
1: 긴팔 입고
0: 막 흰눈 사이를 정말 달리는 그런 경기들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데 맞춰야 되지 않겠냐, 유럽 빅리그처럼. 그래서 2024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는 시작했어요.
1: 네.
0: 몇 차례 공청회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깊이 있는 논의는 있었는데 는데 이게 연맹 이사회나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차원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너무 덥다 보니까 다른 리그와의 일정도 맞추고 또 우리 여름에는 좀 선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쉬게도 하고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장단점은 있어요.
1: 네.
0: 일단은 극단적인 폭염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여름에 피할 수는 있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동절기에 가면 우리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축구 역시 동구장이라기보다 나는 진짜 허벌판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하고 맞닥뜨려야 되는데
1: 간단치 않네요.
0: 네, 그게 이게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중들이라든가 또 우리 팬들 그리고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혹독한 이번에는 그 추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가 돼 있을 때 이걸 도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태도 논란 빚었습니다. 결국 사의를 밝혔죠.
0: 네, 지난 3일 자진 사퇴했는데 뭐 청문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네.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질문하니까 사실 그 의원이라는 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과 팬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1: 그렇죠.
0: 네, 뭐 의원님만 말하시냐 나도 말 좀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아 그런 건 좀 이상한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1: 거기는 가만히 있고
0: 네, 거기 끼지 마시고
1: 거기 끼지 마시고
0: 아침부터 막 이렇게 또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신 데다가 또 거기다 이제 우리 그 우리 흔히 이제 그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손하게 보이잖아요. 상대방한테
1: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그러고
0: 때.
1: 이제 예, 예. 기자회견 끝나고 나갈 때
0: 예. 그러니까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을 하니까 국민들이나 팬들이 너무나 이제 불성실한 거 아니냐.
1: 네.
0: 그리고 이제 축구인이라든가 축구협회에서도 이거는 축구인과 협회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자진 사퇴했고 정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위해제가 되셨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1: 그래요.
0: 아, 정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1: 표면상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원래는 사실은 프로야구를 이렇게 염두에 뒀었는데 롯데하고 네. KT가 아주 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안 열리기 때문에 프로축구 경기를 쫙 살펴보니까 2위 울산과 8위 포항의 동해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더위가 이처럼 몰려왔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8시에 시작을 하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서 두 팀이 재기량을 발휘해 준다면 사실 성적은 다 좋지 않아요. 2위 울산도 최근 3경기에 승리가 없고
1: 네.
0: 저기 포항도 4경기째 연패인데 두 팀이 승리를 하면서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더위 속에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The Beach Boys의 코코모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입추인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절기면과 다르게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37.9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 해당 지역 서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극단적인 더위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수도권 또 일부 호남 등에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이쪽은 35도에서 39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내일도 비슷한 기온 양상 상을 띄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동쪽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27도로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9도 역시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전주 대구 37, 강릉 32도 등 31도에서 3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기압계가 좀 변동성을 좀 띠겠습니다. 그리고 동풍으로 인한 비가 주말 사이에 다량으로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는 최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강원 산지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0: 또 오늘 밤부터 제주 해안의 너울이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남해먼 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가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재난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폭력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선 전월세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오늘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에선 한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에 이어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사흘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9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용산구 자동기상관측 장비에선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남부 지방 곳곳에서도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 발효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입추인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 내일도 서울과 전주의 기온은 39도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서쪽 지방도 3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폭염특보 수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극한 폭염이 길어지면서 냉방 수요도 늘어 전기설비 과열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가 아닌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하고 부득이 야외에서 일할 때는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입고 물을 자주 마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은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재난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고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현재까지 모두 2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폭염 사망자 21명보다 2명 더 많은 피해 규모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충남 부여의 고추밭에서 80대 노인이 폭염 속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20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논밭이나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지만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집 같은 실내에서 온열 질환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6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64만여 마리, 돼지도 4만 마리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온이 치솟은 양식장에서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가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에 대통령 주재로 본부처 대처상황점검회의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후재난상황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손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달라며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극한의 폭염이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뭄 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대체 수원 개발 등 대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경우 폭염으로 손님이 줄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설 개선 계획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한국야구위원회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KBO 리그 중단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KBO는 오늘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말까지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전월세 대책과 공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한 다음 날인 오늘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 부작용을 염려해 적대적인 입장이라고 전하며 이는 주객이 바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이 국가폭력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가능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토론회에선 민간주도든 공공주도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거주 세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한 청년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어렵게 구한 집에서 나와야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도 평소 50개에서 80개 정도였던 전월세 물건이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청와대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 항로 통제권 상당 부분을 이란이 갖게 됐다고도 했는데 미국의 설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6: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에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새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 바바디이란 외무차관은 새 항로가 운영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 항로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설명대로라면 이란은 선박의 호르무즈 진입과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리 바바디 차관은 새 항로가 정해져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 해협이 전면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오만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0: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발표는 미국이 밝힌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의 통제권을 갖거나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서는 친이란 예멘후티 반군의 사우디 상선 공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5일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나 선사가 비격 사실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아덴만에서 폭발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측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홍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 관련 사건이 금융범죄 수사대로 배당된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오늘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데 이어 축구협회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나선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건데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기 전 통화한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겁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원 전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게 된 배경입니다. 2023년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곳.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점을 갑작스레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백지화 결정은 국토부는 물론 당에서도 알지 못했던 상황. 그런데 원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 전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 등을 받고 백지화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특검팀이 압수영장에 명시된 열흘의 기한을 넘겼는데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위법적 수사라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안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당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오는 12일 고인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저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마이애미의 메시가 월드컵 이후 첫 선발로 나선 리그컵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쉽게도 5경기 연속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4: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리오넬 메시가 복귀 후 첫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오늘 미국 마이애미의 NU 스타디움에서 열린 산루이스와의 리그스컵 경기에서 두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준우승 이후 약 2주간 휴식을 취한 뒤 지난 2일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해 37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번 산루이스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메시는 전반 11분 왼발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메시는 팀이 2-1로 앞선 전반 44분 추가 득점을 올렸고 전반 추가 시간엔 정확한 왼발 크로스로 미카에우의 헤더골을 도우며 전반에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AFC의 손흥민은 공식전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침묵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치바스 과달라하라와의 리그스컵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41분 교체됐습니다. 후반 30분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 라울 랑헬에게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LAFC는 정규 시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치바스의 5-4로 승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입니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입주한 북한 이탈주민, 즉 북향민이 남성 4명, 여성 59명 등 모두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입국자 수인 96명의 65%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북중 국경 통제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01.88포인트 4.58% 하락한 6296.38의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장의 오전에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08포인트 0.26% 오른 801.67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0.7원이 내린 1423.8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메가특구특별법에 들어갈 주 52시간 예외조경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고차 광고에 모든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액을 올려야 하고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의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나 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화물기가 세워져 있던 독일 동부 라이프지히 공항 활주로 근처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이 발견돼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 폭발물 처리 로봇을 투입했으며 여러 항공기가 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4일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늘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위가 가시질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2 내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 들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청대전, 배신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잇따른 실수가 사퇴 위기에 몰린 장동혁 대표에게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징계 정치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 내홍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원내 4당의 시선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먼저 가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6: 네, 김성열입니다.
1: 자,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9730번으로 저에게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예, 반드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국회 가는 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더운 날씨 잘 버티고 계십니까?
4: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사람들이 제 기자 생활할 때 어디가 그러면 국회 가는 길이야 이랬는데 진짜로요. 이건 어디가 그러면 국회 가는 길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전히 국회 가는 길에 있습니다.
1: 길목에 있군요. 네. 네, 어서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떠세요?
7: 요즘 거의 진짜 중동 같은 더위를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쓰러지겠다 생각하는데 그나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어디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정말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너무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에요. 두 분은 괜찮으세요?
5: 오늘 점심에 나가 보니까 다들 이제 양산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풍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뭐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다 양산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7: 양산 네. 필수품이네요. 네. 네.
6: 아침에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올해가 그나마 제일 시원할 거다. 내년부터 더 더워진다.
1: 그런 말들이
6: 예,
1: 있죠.
6: 그렇게 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기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뜨겁습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들 간에 이제 난타전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김민석 후보 김호준 씨의 유튜브 방송 나와서 명청대전이 아니었다면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명청대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을 지지 세력으로 분명히 설정하는 셈이라고 보여져요. 이동학 최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7: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1차 토론회 때 봤는데 그때는 약간 마라탕으로 따지면 0.5단계 정도의 맛이었거든요.
1: 저 좀 약했죠.
7: 예. 네, 근데 이번에는 2단계 정도로 1.5단계나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뭐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원색적으로 좀 변했어요.
1: 아니 어저께 토론에서도 네. 저 흥분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7: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4: 네. 그 마라탕은 몇 단계까지 있는데요. 지금 2단계가 제일 매운 건 아니죠?
7: 아니요. 지금 3차 토론에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가 내려갈지 다시 올라갈지 이건 알 수 없으나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어찌 됐건 이제는
1: 올라가죠. 예.
7: 예,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맹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실제로 이제 그게 굉장히 세면 세질수록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수습해가지고 결국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런 분열의 씨앗을 남겨놓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이거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려가 들어요.
1: 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강건너 불구경이긴 한데 불이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네. 강이 굉장히 폭이 넓어갖고 그 불이 옮겨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강에.
1: 아, 강을 건널 것 같지는 않다.
4: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구도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2대 1 구도고 반명이냐 친명이냐. 그런데 전 정청래 후보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반명으로 몰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데 이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친명에서는 뭘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갖고 이 정청래 대표는 반명이라는 걸 프레임에 가둬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초반 국면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낼 겁니다. 두 개 지역 끝났지만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7%포인트 내의 격차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0.99%포인트 차이잖아요.
1: 그렇죠. 충청에서 이기기도 했고요.
4: 그리고 호남과 경기 서울 민심이 진짜 중요한데 이 지역 민심이 정청래 후보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갖고 네. 뭐 조금 흥미롭게 보다가도 흥미가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어요.
1: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국정 완장을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러니까 국정 안정과 같은 이야기를 할 거면 무엇보다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 토론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부 여당, 여당의 대표로 뽑는 이런 토론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을 복기해 보면요. 이 정도 여당 대표 토론회가 나가면요.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이런 분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파트너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동학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보고 있어요. 그냥 5월 달에 누가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더 검찰개혁 열심히 했다. 지금 뭐 자기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국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전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되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여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행정부를 도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뭐 그때 대선 때 왜 거기 가셨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5: 그렇죠. 지금 이번 전대가 뭐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좀 정광대 대변인이랑 마음이 좀 잘 맞더라고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1: 정광대 대변인.
5: 네, 정광대 대변인의 마음이 좀 잘 맞아요.
7: 야당끼리 이제 지금 내통이 되는 거야.
4: 이념적인 네. 정서상으로는 극과 극이 아니 근데
1: 제가 여러분들이랑만 토론하지 않잖아요. 네. 뭐 다른 분들이랑도 토론하는데 국힘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시면 묘하게 네. 정청래 대표의 의견과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네.
5: 제가 그 뭐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친청이냐 친명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입니다. 정청래 대 후보 같은 경우에 저기 이제 계엄 때 노상원 수첩에 노상원 수첩에 그 수거 명단 김민석, 정청래, 이재명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한 배를 탔던 목숨 이제 또 계엄 수거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정청래 후보가 지금 집권 1년 차, 2년 차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정치인인데 대통령 지금 가장 센 정치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행위거든요.
1: 각을 세웠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뭐 보안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0: 그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내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해서 당내에서 숙의하고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1: 당내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것뿐이다.
0: 그렇죠. 그렇다고
1: 거죠.
0: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 본인은 이제 친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반명이라고 치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반명을 쳤을 때 그러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저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정청래 후보보다 자신이 무엇이 더 나은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 단순히 나는 각을 안 세우고 당신은 각을 세운다.
0: 그치.
1: 뭐 이런 겁니까?
0: 그렇죠. 저는 내가 되면 나는 국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1: 대통령 의견을 잘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과
0: 그렇죠.
1: 이쪽은 반대 사사건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쵸. 것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겠다.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어떤 근거, 내가 어떤 면이 있고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난 대통령과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대통령과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건 없이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이제 또 신천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영향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뭔가 의혹을 제기했으면은 어떤 뭐 증거를 제시를 한다든가 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결국 신천지에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진 않진 않았냐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을 뿐 특별한 실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계속 이제 캐묻고 싶을 건데
1: 네.
2: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예방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당이 신천지와 연루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만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냐
1: 네.
2: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걸 긁어낸다고 해서 긁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신사협정 같은 걸 맺었나? 이게 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2차 토론회에서 이거를 치고 나왔어요. 부스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1: 네.
2: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일단락된 부분이에요.
1: 아 이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까?
2: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신천지와 혹시 연루된 어떤 상황들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신천지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신천지 2인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과는 명확한 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 측을 돕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명확히 밝혀졌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너무 싫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는 건 딜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정당 자체를 뭔가 해산시키기 위한 어떤 이 기재로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해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중앙 인사가 아니라 만약에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지역의 인사가 어떤 일종의 모종의 어떤 딜 같은 게 있었다고
1: 네네.
2: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당대회 끝나면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1: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네.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2: 아니죠.
1: 그럼요.
2: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김빼기를 해놓는 거예요. 기사가 만약 그 김빼기 과정이 없이
1: 김빼기라고요? 이게?
2: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신천지 얘기를 사전에 한참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단독 보도가 뜬 거잖아요. 민주당도 네네. 신천지와 연루가 있다. 근데 이게요. 만약에 그 사전에 김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사로 인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폭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1: 네.
2: 근데 저는 이거 예방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신천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해결해야지 막 이러고 있으니 와중에 신천지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0: 오,

0: 이것도 새로운 주장이네요.
1: 신천지 예방주사설이 나왔습니다. 네.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민주당 소속이고 네. 아, 지금 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네. 그 특정 후보, 아 특정 후보는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그 비교적 중립적으로 평론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네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당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슈에 네.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구도와 이슈와 인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적어도 한 90%는 구도고요. 그다음에 이슈 인물인데 신천지는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0: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김민석 후보가 전혀 뭐 설득력 없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것을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신천지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라 네. 라고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 구도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천지 이슈를 아무리 재점화시키고 하려고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는 조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뭐지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전당대회 구간에서 경찰 조사가 나오는 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왜냐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증거를 제시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이 사안은 형사법적인 상황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봐가면서 합수본이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네,
2: 합수본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분당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아,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김민석 후보 잘못 꺼냈죠. 근데 정말 뜨거운 이슈를 꺼냈거든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안 거야.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우리 당 풍비박산 나겠다. 이거는 전당대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는 언급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돌아서서 지금 양쪽 다 이걸 가능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방주사까지는 아니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야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암묵적 동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1: 쉬쉬한 거군요.
2: 예, 네. 전 국민의힘이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오히려 예? 당을 지킨다는 이런 모습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놓고도 안 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야구로 표현하면 오 갑자기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서 땅 하고 잘 맞은 것 같은데 바로 담장 앞에서 잡히는 느낌? 그렇게 약간 좀 흐름은 네, 별 영향을 안 주는 듯한 느낌이 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도 좀 급해 보여.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총리 민주당 탈당 이력도 거론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주제였는데 배신이란 단어로 직격했어요. 민주당의 전통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1: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근데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자기의 지지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사모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노사모 해체를 했었던 당시 대표가 오늘 뭐 그 기사가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 노사모를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20년 전 당원들만 집결시켜가지고 뭐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뭐 160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사모하고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1: 네.
3: 거기에 얼마만큼 경도돼서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혹시라도 낮게 되면 똘똘 뭉칠 수 있을 만한 투표심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지금 이 전략으로 지금 삼아서 하는 것일 텐데요. 아마 이제 이것은 호남 당원들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요. 남아있는 당원들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20년 전에 함께 했었냐 안 했었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1: 네.
3: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있냐 없냐 요게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1: 큰 영향은 없을 네. 것이다. 예,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이야기하자.
3: 미래로 가자.
1: 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재 공보부장님 이번에 또 합당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토론 과정에서 정혁진당의 합당 공모도 좀 거칠게 전개가 됐는데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당내 수기 과정 없이 정청래 당시 대표 일방적인 발표로 합당 논의가 오히려 그르쳤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청래 후보는 주장이 아닌 제안이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껄끄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저희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불쏘시개로 사용된 되는 게 그렇게 뭐 달갑진 않습니다.
1: 네네.
4: 저희는 이제 창당한 지 이제 올해 3년 차 되는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 스스로 자강하고 스스로의 실력 키워 나가는 이제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1: 네.
4: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언급되는 게 그렇게 뭐 달가운 상황은 아닌데
1: 네.
4: 한 가지만 좀 지나간 이슈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1: 다시 오라고 하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0: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네.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비밀연합이에요. 그러면 비밀연합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불조시 말하는 거죠? 불이 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민주당원 중에 신천지가 있으면 그게 신천지와 반명 분열주의 비밀연합입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1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별의별 선 다 있겠죠. 불로장생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1: 네네.
0: 그럼 여러 가지 신도가 있겠죠. 그럼 신천지 종교가 교인이 나왔다고 해서 신천지와 민주당이 유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제시한 거는 비밀연합.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비밀연합. 이거 명백하게 위헌 정당의 소지가 있는 의혹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근거를 대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불조심하자고 얘기했을 뿐이다. 혹은 여기 이동학 최고처럼 뭐 예방접종 아니냐. 그게 어떻게 예방접종입니까? 이미 불났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좀 더 그 체급에 정치적 체급에 맞게끔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의혹을 던지려면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 조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네네. 또 합당 얘기하는데 또 민주당을 갑자기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이시면은 이 합당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혁신당 입장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뭐 종혁신당의 유불리가 있는 그건 저희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 네.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이뤄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민생 중심으로 정당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저떻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종속 변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 당의 어떤 주요 기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살아남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네. 들립니다. 네. 결국 뭐랄까요? 호남권의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좀 예측되지 않을까요?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결국에는 호남권을 열어봐야 될 거고요. 지금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는 김민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1: 네네.
2: 그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은 주로 목소리 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전에는 대의원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다른 분들보다 투표권이 셌어요. 근데 1인 1표제가 됐잖아요. 그럼 밑바닥 민심이거든요.
1: 그렇죠.
2: 밑바닥 민심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김관영 지사와 지금 김관영 전 지사와 이원택 지사 둘의 공천 과정에서 분명하게 친청 친명이 나눠졌었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5대5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이 물론 결정은 하겠으나 여기가 일방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약간 김민석 후보가 제도상의 이점을 통해 가지고 선호투표라는 제도상의 이점을 통해서 앞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선호투표제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긍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3: 그렇죠.
1: 절반 압도적으로 누가 이기면 상관없지만.
3: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실제로 절반의 어떤 반대파를 두고 하는 네. 거죠. 물론 경기 결과에 저는 무조건 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단일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정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감정싸움의 양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깊어지게 되면 그걸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3: 그런 지점에서 그런 위기의식도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런 지점도 봐야겠네요.
4: 저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1: 네.
4: 저는 조금 달라요.
1: 다릅니까?
4: 생각보다는 격차가 날 것 같아요.
1: 누가
4: 김민석 후보가
1: 이길 거라고
4: 유의미한 격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1: 격차가 꽤 크게 김민석 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4: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최종 득표율이 뭐 한 52대 48, 뭐 53대 47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국면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4: 그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남권 800조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흔들린단 말이에요.
1: 네네.
4: 근데, 야,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반명 후보인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0: 근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더 떨어지면 2028년 총선이든 2030년 대선이든 우리가 이 권력 기반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호남에 있는 분들이 이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1: 잘하죠. 예.
0: 전략적 투표라는 게 뭐냐면 사실 권력 지향적 투표예요. 이거를 유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친명계 후보들이 저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포 마케팅에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정청래는 안 되겠다. 김민석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민심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1: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을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2: 실제로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남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요.
1: 엄청나죠. 사실.
2: 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과 각을 좀 세우는 당대표가 되면 혹시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1: 아니 그럼 전북은요? 전북은 소외감이 좀 들 것 같은데요.
2: 그래서 전북은 또 분위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요.
2: 근데 뭐 전남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사실 전남을 콕 찍어서 하신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어쨌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들도 다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거기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뭐 3대2가 되냐, 2대3이 되냐, 뭐 4대 일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후보 간 비방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3: 맞아요. 여기서도 결국 그 파열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네. 뭐 특히나 1, 2위 싸움은 지금 최민희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 나오는데 네. 호남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좀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호남 투표는 다음 주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인천하고 제주도가 해요. 그러면 제주도가 약간 호남의 민심의 어떤 뭐 바로미터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교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주도를 통해서 호남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건 샘플링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제주도 투표율이 너무 낮던데요.
3: 너무 낮아도 네. 제가 볼 때 그게 호남 민심하고 약간 비슷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인천을 또 하잖아요. 네.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이 상당히 많아요. 5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1: 그럼요, 네.
3: 그 지점에서 인천의 투표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민심도 약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이라든가 혹은 언행 자체가 아 상당히 좀 날것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1: 너무 날것이죠.
3: 네, 그리고 일정 부분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 발언한 것조차도 지금 쇼츠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1: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연설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뭐 이런 자리잖아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겁니까? 그 행동들은?
3: 예측을 다
1: 알고 하는
3: 해야죠.
1: 겁니까?
3: 해야죠. 그걸 못하면 네. 그게 이상한 거죠.
1: 아, 지금 대통령인가 봐. 뭐 이런
3: 그렇죠.
1: 얘기를 하면.
3: 그렇죠.
1: 그거를
3: 수많은 유튜버들이 내 등 뒤에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1: 다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쥐야 박쥐 뭐 이런 얘기들.
3: 맞아요. 근데 예. 그것도 그 앞에 이제 앉아있을 때 했던 얘기들인데
1: 네.
3: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본인 판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후보의 연설을 할 때 야유를 하는 거는 저는 제가 23년 당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아무리 적대관계이라 할지라도 남 연설할 때는 차라리 안 듣거나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아니요 하면서 호응하는 건 제가 처음 아니, 봐가지고.
1: 진짜 보기가 좀 싫은가요? 눈을 감고 있다면?
3: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적대감이 있으니까. 아, 진짜 쳐다보기도 싫죠. 그럴
1: 아, 그래요?
3: 수 있죠.
1: 그렇군요.
3: 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당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악수도 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1: 그렇죠.
3: 왜냐면 내가 네. 품이 넓은 사람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더 줄 테니까 호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 보는 초식이어가지고 참 이야기 어렵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지금 다 이 모든 말씀이 최민희 의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0: 그러니까 워낙 독특하고 특이한 분이에요.
3: 네. 최민희 의원.
0: 그러니까 팬덤도 있으신 네. 것 같아요.
1: 최민희 의원이 인지도도 제일 높고 네. 지금 현재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이런 영향들이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되기까지의 길에 가서는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3: 가는 길에요?
1: 예.
3: 가는 길에 네. 제가 볼 때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1: 큰 영향 없다?
3: 왜냐면요. 보세요. 당대표 후보는 3파전이에요. 그리고 한 당대표와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1: 네.
3: 그 당대표가 받는 모든 표를 내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등으로 가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자기 표를 좀 다른 사람

0: 사람에게도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거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1: 글쎄요. 어느 한 지역만 서울 가서 서울 당원들에게만 호소를 할까요?
2: 좋게 말해서 날것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여당의 최고위원 선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연설할 때 저렇게 야유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상식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야당 의원들이 가서 연설을 할 때 소리치고 야유 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당내 선거를 그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도 하면 안 되고 자신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0: 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자기 편 선거 때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 그건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1: 아니, 약간 유행처럼 국회에서 네. 네. 다른 정당도 밖에서 새니까 집에서 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조우재 공부부장 님도 전체적으로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4: 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총 8명이고 그중에 3명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고 5명이 친김민석계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제 표를 나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정청래계 3명의 최고위원이 표를 받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김민석계 후보는 5명이니까 5명이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정청래계 후보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1등인데 심지어 여성이에요. 최민희 의원은 5명 안에 못 들어도 6등 해도 안에 들어가야 돼 있습니다. 여성 네.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 비중은 친정청래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게 전국을 돌다가 최종적으로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무대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민주당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한 건 예선에 가깝고 진짜 본선은 호남과 수도권인데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다들 예측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조금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친 김민석에게 유리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쪽에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4: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네. 바뀐다고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5: 네, 근데 네.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민당 대표가 되면 당정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뭐 2028년이든 30년이든 선거에서 민당이 혹시 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와. 그럼 그 빨리 온 상황에서는
0: 그렇죠.
5: 국정 동력이 떨어지니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네. 그 빨리 투자하세요 하더라도 아니 저희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 그럴 수 있죠.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4: 최종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결국에 호남 사람들의 호남 당원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반해서 그걸 뭐 그만 방해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3: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거나 보여지기를 뭐 보안 수사권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당정 불협화음과 관련된 문제든 그런 것이 사소한 거 하나 하나가 다 비춰질 때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그런 논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 여당의 당대표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유하게 일을 좀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지층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거는 야당의 당대표와 비슷하지 않냐. 여당의 당대표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가 더 부합하느냐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0: 누가 더 부합하느냐 그 기준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잠깐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4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회 가는 길 하고 있는데요.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문자가 왔네요. 오현정 님께서 네 분 모두 국회 가는 길에 우뚝 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열린 토론이 나은 의원이다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0: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 다른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열린 토론이 낫진 않았습니다.
1: 여기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0: 아, 여기를 통해서. 아,
1: 여기를 통해서.
0: 네, 그럼 저를 좀 지려밟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 네, 저를 발돋움 삼아서
2: 발돋움.
0: 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번 주 할 시간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보안사건 얘기가 어저께 너무 길었고 부동산 이야기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해서 한번 국회 가는 길 시간에 해볼게요. 일단 좀 ETF 단일 종목 레버린지 ETF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네. 법률권 내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좀 근래 들어 가장 좀 세게 발언하신 것 같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청와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구부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죠.
2: 한국 증시 불안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증시를 도박장에 빗댔습니다. 마치 카지노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동된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국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가 55번인데
0: 오늘도 발동됐죠.
2: 올해만 43번 발동됐습니다.
0: 네.
2: 올해만.
0: 네네.
2: 그런데 이 43번 중에 25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품이 출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명백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한국 증시가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리고 한국 증시의 불안이 미국 증시,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 불안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 불안에 한국 예, 진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그 정책 당국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0: 오히려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 뭐 이거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뒤늦게 뭐 기본 예탁금 인상 등의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 상품을 출시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명백하게 누군가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0: 네.
2: 누군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주식 폭락으로 그 계좌가 강제 청산된 어떤 계좌들의 비율 중에 62%가 청년들의 계좌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2: 그러면 지금 청년들의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이에요. 20만 명, 약 2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내상을 입힌 거거든요. 경제, 대한민국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지적을 한 겁니다.
0: 네, 그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게 도입 과정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감찰 필요하다고 일단 그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뭐 이어건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뭐 이분, 뭐 김영범 실장은 당연하고요.
2: 당연하죠.
0: 이분들의 감찰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국민의힘보다도 센 발언이거든요. 이거 이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2: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2: 특검. 특검보다는 좀 약합니다. 저희는 민정수석실의 그 관련자들의 감찰,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서 특검을 얘기하더라고요.
4: 저희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는
2: 국정조사, 국정조사.
4: 예. 특검까지는 아니고.
2: 국조, 예.
4: 근데 국정조사의 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날 출시된 거 아시죠?
0: 네.
4: 그 일주일 뒤인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주춧돌은 뭐였느냐. 주식시장의 급등이었어요.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코스피가 진짜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0: 네.
4: 그게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연결됐었는데 6월 3일까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0: 그렇겠죠.
4: 크고요.
0: 네.
4: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이때 당시에 한 1550원까지 갔었어요. 1550원까지 갔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그러면 ETF 여기 해외에서 가서 근무하니까 거래를 하니까
0: 해외에 있는 돈을 네,
4: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게 하자.
0: 왜 홍콩 가서 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4: 그러면 이제 달러가
0: 거죠?
4: 안 나가고 네. 오히려 달러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6.3 지방선거와 연계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원래 금융당국에서는 이 상품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보고 이 정도의 그 변동성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0: 네네.
4: 서둘러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느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장동욱 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예. 장동욱 대표 얘기를 그렇게 못 들으세요?
4: 아니, 아니 국정조사.
0: 예. 이야기했는데.
4: 그러니까, 대충 원래 예. 이런 게 불거지면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도 안 밝혀지면 특검하는
0: 네.
4: 겁니다.
0: 네, 대표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4: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김성열 최고가 네. 사실 제일 청년들이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좀 이번에도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청년들의 이런 주식 역할이 주식에 대한 이 주제가 굉장히 제일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일단 청년들이 왜 주식시장을 가느냐부터 좀 보셔야 돼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 결혼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어렵고 대출은 안 나오고 야, 앞으로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자산

0: 대해서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이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요.
1: 네.
0: 함부로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는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더 밟아가지고 오르게 하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달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브레이크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연기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 때는 좀 막아주기도 하고 또 과열될 때는 팔면서 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역할도 안 보여요. 엑셀러레이터는 닳고 브레이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야 이거는 중국 주식시장만큼이나 위험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정책 실패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나 있으나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과해진 것.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1: 네.
0: 청년들 몇 명 갔다가 청와대에 자리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정책, 주가 정책 이런 걸 잘해 주시는 것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을 일단 약간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번에 좀 힘들게 주식 투자했는데 그 자산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 그리고 예전에 정부에서는 뭐 집 팔아서 주식 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주식에 대한 약간 좀 이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떻게 이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이거 정말 큰일이고 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어쨌든 여권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거고요. 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1: 네.
2: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레버리지 아니야? 레버리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빠르게 들여다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2: 근데 그것도 대처가 좀 제가 볼 땐 늦었습니다.
1: 늦었습니다.
2: 상당히 늦었어요.
1: 네네.
2: 그 과정에서 정책실장의 발언이라든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분 터지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은 당연히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1: 네.
2: 먼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전 급선무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탁금 올리고 뭐 3천만 원 올리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뭐 20%씩 뭐 이렇게 하한을 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 여러 가지 다 되짚어보고 이 사안 문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점검해서 해결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뭐 인적 청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질 거를 찾아놓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게끔 한다라는 이야기.
2: 책임은 누군가
1: 져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 그 네. 김용범 네. 실장입니까 정책실장?
2: 그 뭐 네 분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1: 네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네. 뭐 이어건 금융위원장, 네. 이찬진 금융감독 네 분 다 책임져야
2: 네.
1: 된다고.
2: 네 분이 어찌 됐건 간에 네. 책임 의식을 공동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네.
2: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뒤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이런 거를 제재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왜 안 했을까요?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2: 아니 거기 바쁘잖아요.
3: 아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정책위 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분야가 지금 완전히 구멍이 나 있어요.
1: 이거 좀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선거 국면에서 그냥. 민주당이 번개불에 콩 못 까먹듯이 한 거예요.
1: 아,
4: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 너무 급하겠다.
4: 네, 이렇게 그 우리도 제 생각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1: 네.
4: 근데 이 정도로 이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1: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4: 이게 원래
1: 네.
4: 그러면 당국이나 아니 아무리 뭐 여의도연구원이 정책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운영되는 뭐 금융당국 이런 데에 이 시장 시뮬레이션 이걸 못 따라가요.
1: 아니 정책이라는 게 잘 안 될 줄 알고 시행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4: 그렇죠?
1: 세상에.
4: 네.
1: 잘 될 줄 알고 시행을 했겠지만 이런 결과도 누군가는 경제학자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어야죠.
4: 그렇죠.
1: 왜 단 하나도 그런 의견들이 안 나오냐라는 아, 제가 좀 너무
4: 흥분을 아니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0: 예. 있었음에도
1: 야당은
0: 불구하고
1: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0: 그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예 그건 모르겠고 이거 해야 빨리 주식시장 되고 우리가 저 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2: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3: 저도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무적인 결정이 컸다고 봐요.
2: 정무적인 예. 결정.
3: 정책실장이 아니라 정치실장으로 산 거 봤고요. 저는 레버리지 아버지 이제 김용범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2: 아 레버리지 아버지라고 예. 불린다면서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 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봅시다. 예. 국정조사 이야기 나왔어요. 뭐 장동혁 대표 특검 얘기 나왔고요. 이거 민주당에서 받을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4: 아니, 안 받죠. 지금 안 받습니까? 사실은 어.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 돼. 이걸 만약에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심판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저희가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총체적인 책임을 당도 져야 될 것이고 이 정부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네. 국정조사한다 뭐 무슨 뭐 조사한다 이러면 시간 차 아니 이분들 바로 책임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해결책을. 근데 거기다 불러놓고 거기서 뭐 계속 탓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거 해결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해결을 먼저 좀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논의해보자.
0: 근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롯해서 이 제품이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관여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탄생과 상관없이 들어와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됐지?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상품을 내놓은 사람들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2: 그분이 안 계신 가운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0: 뭐가 잘못된다고 했을 때 본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봐라. 이러면은 아, 자기 감추고 싶은 거 감추고.
2: 아, 네 잘못 네가 찾아봐. 그렇죠. 이러는 거다.
0: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 그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그렇게 발표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잘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2: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본인이 잘못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은 이게 다 레버리지 ETF뿐만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4: 그거는 다른 사람이 했었다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근데 그걸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설수를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책임의 어떤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증권사들은 손해봤나요? 안 봤습니다.
2: 증권사들이요?
4: 증권사들은 수수료가 나왔는데 수수료 때문에
2: 엄청나게 많이 수수료를 받았죠.
4: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 근데 뭐 만남이 좀 있었다면서요.
4: 그 과정도 저는 사실은 뭐 들여다 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인적청산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시간을 더 오히려 끌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좀 국조 동의하십니까? 국정조사?
5: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아, 동의하지 않아요?
5: 조국 대표는 이제 민정 수석실의 감찰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끼워넣었어요. 국정조사 명분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되게 이거 어떻게 동의하냐 이거예요.
4: 영남 그러니까 AI랑 로봇 거기다 그러니까 안 끼워넣었어요?
5: 국가 전략이랑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끼워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아,
2: 빼면 안 됩니까?
5: 이거 빼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상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네. 이런 상품이 향후에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입법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없습니까? 입법 기관 아닙니까? 근데 뭐 덮어놓고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정치적 공세만 펼치니까 조국혁신당이 볼 때는 하, 진짜 좀 잘 싸워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도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같은 뜻이죠.
5: 같은 뜻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제1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싸워주시면 아, 이재명 정부도 정확하게 견제가 되는 건 될 텐데 네.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2: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0: 제가 아직 네. 국회 가는 길에 있어서 국회 도착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2: 다음 주부터
0: 네. 국회 가는 길에 있습니다.
2: 바꾸겠습니다.
4: 이거 속도를 좀 올려주세요. 네.
2: 국회 도착으로
4: 이게 너무
2: 제목 바꾸겠습니다.
4: 이게 거북이처럼 아니, 가서
0: 집에 계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좋은 소재를 갖고 잘 싸워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2: 맞죠. 네.
0: 근데 무리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아무리 정쟁

0: 시키고 아니 젖은 그 장작에다가 아무리 성냥을 불 지피려고 해도 젖은 장작에는 성냥으로는 불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싸울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이 ETF가 발생하는 과정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걸 같이 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네네. 묶어서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받으려고 하다가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안 받죠.
0: 그러니까
1: 당연히.
0: 뭔가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같은 가는
2: 의견을 많이
0: on my road to national assembly입니다.
2: 개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3: 아니요. 저희가 스피커가 좀 작아져서 그러지 열심히 지적하고 있고요.
2: 아, 그렇습니다.
4: 집에 불나가지고.
3: 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2: 아 불났습니까?
3: 네. 불 안 났어요. 네. 불 안 났고 저는 정책에 대해서 사실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책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 여기서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 같은 당국이 원래는 이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데
2: 그렇죠. 네.
3: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을 보면 당국자들은 반대를 했다. 심지어 금감원장인가요? 거기는 내가 들어놓으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2: 네,
3: 금융위원장. 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결국에는 정책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 네.
3: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정책이요. 실패를 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말고는 그런 정책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보안수사권 폐지는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상적인 루트로만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상치 못한 거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물러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원인까지 밝혀서 이거는 형사법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된다라고
2: 네,
3: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범 실장 책임론에는 좀 선을 그은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에서 4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33.9%, 30대 36.6%, 20대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8.8%나 떨어진 수치여서 제가 이 수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긴 했네요. 20대 지지층이. 아무래도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포인트를 낮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권영진 의원의 몸싸움 논란에 이어서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실언으로 또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뭐 이런 부적절한 농담. 이 농담이 완전 이건 실언이죠. 이게 화근이 됐는데 왜 이걸 지금 유머라고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진짜 오랜만에 유행 한번 할까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0: 진짜 왜 이랬을까요? 네, 아, 저도
2: 진짜 왜 이러는
5: 진짜 망언입니다.
0: 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 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에 고민을 할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실언이었고 뭐 망언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김진주라는 피해자가 나와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2: 그럼요.
0: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2: 네네.
0: 그런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이 가십성 실언 이거 논란만 남은 거예요.
2: 간담회 내용 기억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뭐 이 당사자가 거듭 사과하고 뭐 그 김진주 씨도 그것에 집중해 주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2: 그렇죠.
0: 내고
2: 네네.
0: 있지만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송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윤리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라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2: 네네.
0: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로 징계를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다만 뭐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논의가 될 텐데 그 징계 순위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게 그동안 지도부의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본보기로 너 잘 걸렸다 식으로
2: 그렇죠.
0: 그 강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이거는 논의가 필요 없는 징계 사항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좋아 징계 절차 개시해서 징계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한다.
2: 그렇겠죠.
0: 그러면 또 야 당권파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알아서 보기 싫은 애들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2: 그 빌미를 준 하잖아요. 거잖아요. 왜 아니, 뭐 빌미를 준
0: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아, 예. 있잖아요.
2: 알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런 호재를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0: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와 당대표 리더십이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이 다른 구설에 오르니까 그 사람들의 메신저 파워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욱 대표로서는 뭐 원기 회복한 거죠.
2: 아니 이 지점에서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0: 한동훈 의원 뭐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2: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또 친한계로 분류되시잖아요.
0: 그런데 제가 이 사안 갖고 뭐 특별히 소통한 적이 없어서 답변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뭐 송구한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마련한 있다.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되는 게 있으니까.
3: 사실 이거에 있어서 가장 피해자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 내보겠다. 간담회장도 열심히 열었는데.
2: 그 목소리를 제일 잘 내고 있었어요.
3: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실언 아니라 망언 그것도 역대급 망언이라고 보거든요. 네. 의원으로서 과연 돌려차기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던 피해자가 오는 자리에서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이게 농담이에요? 저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가장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더 화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친한계 어저께죠.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보안수사권 폐지한 사람들에게 돌려차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 아니요.
3: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2: 예, 그렇게
3: 이걸 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친한계가 차라리 선을 딱 긋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내로남불이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피해를 보셨던 분이 왜 그렇게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2: 맞는 얘기시고. 아,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의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서요. 네.
1: 아, 저는 공부장님. 이제 네.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강한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에 참석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징계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걸렸어요.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조경태, 진종호 투아웃입니다. 우재준, 뭐 서범수, 권영재 이렇게 다 있는데 해당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그런 한덕수 네.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다 해당 행위인데 네네네. 이렇게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
2: 명백하죠.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마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친한계 의원들 한번 좀 응징하고 싶었는데 잘 된 거죠. 네.
4: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보수 전체에서 소장파를 자임했던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 네.
4: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계에 엄청난 타격이죠.
2: 그렇죠.
4: 네. 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장작에 계속 물을 뿌리면서 불 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 불이 안 붙을 겁니다.
2: 네.
4: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징계를 또 하고 싶을 거예요. 요 빌미를 삼아서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과도하게 되면 나중에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이게 뭐 과도함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 과도하냐 뭐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웬 장동혁 대표를 편들던 박민영 전 그 대변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비하하고 뭐 이런 그랬을 때도 엄청난 사실 공분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2: 네네네.
4: 근데 그때 손방망이 쳐버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추어서 이거보다 더 과하게 만약에 나오면 또다시 역풍의 기회를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어떻게 할까?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거에 했던 건 생각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세게 징계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계속해서 누구도 이 뭔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로 야당이 질이 멸렬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불을 붙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분무기로 계속 물을 뿌리고 있고. 네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2: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최근 논란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소속돼 있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를 탈퇴를 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모임은 최근 조광한 최고위원으로부터 폭력과 변명으로 이름 바꿔라 뭐 이런 말까지 들은 상황이죠. 대안과 미래가 현재 개점 휴업 상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0: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대한과 미래 뭐 친한계 의원분들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 실제로
0: 보십니까?
1: 당권파를 견제하는 뭐 이른바 쇄신파들의 그 정치적 어떤 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죠.
0: 네네.
1: 반대로 장동 대표가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초기 국면에서는 왜 안 내려오냐 현역 의원들이 막 앞다퉈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력이 어쨌든 올림픽공원에 있었던 그 집회 참가자들의 동력과 이제 상충되면서 장동 대표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고 또 버티는 힘이 갈수록 그 강화되고 있어요.
0: 네.
1: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년 뭐 2, 3월쯤 돼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가 한 1년 정도는 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명분으로 중간 사퇴하고 다시 재도전해서 그 사퇴 명분과 재도전 명분을 쌓아서 연임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분 그런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심지어 사퇴를 넘어서 연임의 에너지까지 느껴집니까?
1: 사퇴한 다음에 연임하는 거죠. 그러면 2028년 공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8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도전했었을 때 그 에너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에 장동혁 대표라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사퇴하고 연임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니면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어쨌든 외부에서 흔드는 힘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는 일은 이제 거의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이제 힘들 정도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뭐 올림픽

0: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이 발언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장경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계속 가려고 할 건데
0: 네.
1: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새로운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계나 아니면 대한과 미래 뭐 이런 사람들도 뚜렷하게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잘못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 하나 그만둔다고 해서 뭐가 활로가 생길까? 제가 볼 때는 그 그룹 자체를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인물로 다시 만들어야만 장동혁 대표한테 뭔가 붙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런 수를 쓰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교착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겁니다.
0: 교착 상태로 끌고 가는 정치는 새로운 모습이긴 하네요. 새로운 정치이긴 하네요. 아, 그렇죠. 그런 모습은. 네네.
1: 그리고 윤리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윤리위도 사실상 뭐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그런 측면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보신지 김성열 최고도 한 말씀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많이 대변이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강성 지지자 어쨌든 그 당의 로열티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일반 중도층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가서 설득을 하려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이 올바른 길로 가요.
0: 알겠습니다. 조우재 공보부장도 한 말씀해 주시죠.
3: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최대 라이벌이었던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신의 라이벌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0: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계로 불렸던 권영진 의원은 정치 중진 의원인데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 안 넣어주니까 그리고 마침 자신의 어떤 오세훈도 끈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 안 넣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재 대변인님 하신 말씀.
4: 예. 사실관계만 권영진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비당권파의 그 소외됨 그리고 당권파는 유력 상임위에 다 배정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항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그것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참 장동혁 대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묘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되게 좀 새로운 모습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움직이잖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뭐 저걸 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니다.
1: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0: 그 모습이 조금은 좀 새롭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원내사당이 바라본 4인4색 전국 국회 가는 길 이곳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듣다 보니까요. 정치권에는 참 많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친명, 친청, 소장파, 비주류, 배신자. 전당대회에는 개파의 이름표가 붙고요. 쇄신에는 징계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근데 정작 정치가 가장 먼저 달아야 할 민생이라는 이름표 이거 어디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국을 강타한 폭염으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됩니다. KBO는 10개 구단 관계자들과 폭염대책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일요일까지 예정된 15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BO는 세부적인 폭염대책과 시설을 마련한 뒤 오는 1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고 경기 개시 시간을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7시로 일괄 변경합니다. 이강인의 새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해온 이강인은 공항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선수단에 합류해 9일 있을 친선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시즌 타율은 3할 5리에서 3할 3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안타 8개를 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0대6으로 패했습니다. 육상 투포한 국가대표 박시훈이 20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31m를 던져 브라질의 보르에스에 4cm 뒤진 2위에 올랐습니다. 박시훈은 우리 선수로는 높이뛰기 우상혁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7번째로 이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한판 18살 임종원이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종원은 지난 3일 국제도핑검사기구에 소명을 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여자농구연맹 퓨처스리그에서 삼성생명이 일본 여자프로농구 2부 리그 팀인 일본의 아란마레 54대 79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그 유럽 명문팀들의 방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살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 네, 이렇게 더울 줄은 아마 그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2: 맞습니다. 뭐 원래 더운 날씨 하는 게 프리시즌 투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이라는 게 그들한테는 여름방학 같은 건데, 그 여름방학을 쪼개서 아주 안락하고 좀 서늘한 나라가 아니고 더운 나라를 가더라도 네. 많은 팬들을 만난다는 취지로 하는 게 프리시즌 투어이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뭐 동남아라든지 더운 나라를 보통 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정도로 더울 줄은 네.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어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팀 K리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에 열린 야구 경기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프리시즌 경기는 맨시티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강행을 했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시티가 팀 K리그 3-1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평소에 열렸던 유럽 명문팀들의 내한 경기에 비해서는 관중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초청 경기가 풍년인데 그 전날 그제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제주 SK와 바이에르민헨의 신선 경기가 있었고요. 이날은 바이에르민헨이 2-1로 승리했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제주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 최근에 제주 유스 출신인 허재원 선수가 뮌헨으로 임대 이적 소식이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3: 네, 별로 이렇게 많이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U17에서 대표팀 홀키퍼도 하고 있고 제주 출신이고 제주 유스에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임대이긴 하고 그 1군으로 간 건 아니긴 하지만 2009년에 권정혁 선수라고 골키퍼가 핀란드에 간 이후에 이제 유럽에 바로 간 선수는 17년 만에 사례이고 그리고 빅리그 진출 그러니까 빅리그 팀으로 직행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그 심지어 경기도 뛰었고 U19 팀에서 그리고 이 선수가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습니다 일단 그리고 네, 마케팅 아직 되게 높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뭐 뮌헨에서 뭐 노이어와 경쟁한다 이런 가지 아니지만 이 뮌헨으로 이적하고 그럴 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거니까 아마 이 뮌헨에서 경험을 통해서 쭉 성장한다면은 향후에 대한민국 대표팀 골키퍼도 골키퍼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일단은 뭐 17년 만에

0: 팀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다. 이런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요.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1군이 아니고 2군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간 유망주의 사례가 예전에 이 측면 공격수 정우영 선수가 있었고요.
1: 아.
0: 또 공격형 미드필더 이현주 선수가 있었습니다.
1: 네네.
0: 두 선수가 각각 독일과 포르투갈의 1부 리그 팀에서 지금 주전으로 잘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명 다 지금 한국 국가대표급의 미드필더로 성장을 했거든요.
1: 네.
0: 허재원 선수도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노이어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2군에서 출장 시간을 만약 확보한다면 바이에른 뮌헨 2군 정도면 어지간한 팀 1군에서 충분히 눈독을 들이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유럽 어딘가에 상당히 좋은 팀에 주전 골키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역대 최고의 골키퍼를 노릴 수 있는
1: 네.
0: 한국은 빅리그 골키퍼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런 루트를 밟게 되는 것이죠.
1: 야, 뭐 뭐가 됐든 간에 어마어마한 도약의 기회를 갖는 건 확실한 거네요.
2: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뮌헨이라는 팀이 와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허재원 같이 2008년생이거든요.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는 좀 교두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매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우리나라 유스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 과정에서 구자철 제주 SK FC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0: 네. 구자철 전 선수가 네. 사실 1989년생으로 행정가 일을 시작하기엔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친구인 이청용 기성용이 아직 뛰고 있는데 구자철 전 선수는 은퇴하자마자 바로 행정 일을 시작해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선수 시절부터 은퇴하면 이런 사업이나 행정을 해야겠다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은 게 상당히 일찍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기반이 됐습니다. 선수 시절에 독일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근데 뮌헨 근처에 있는 팀들에서 뛰었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라든지.
1: 네네네.
0: 그러면 쉬는 날에는 그 차를 몰고 아우토반으로 뮌헨까지 가서 뮌헨의 고위직들을 그때부터 미팅을 하고 다녔대요. 선수인데.
1: 그러니까
0: 이미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야. 가서 뭐 차 한잔 합시다
1: 네.
0: 이래가지고 가서 차 마시고 오고 그때부터 닦아놓은 그 인연이
1: 네.
0: 현재 무엇이 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그 글로벌 유소년 육성 및 탐색 네트워크로 RNG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RNG의 네트워크에 제주가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 아.
0: 그래서 RNG에 들어있는 팀들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사실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선수를 한 명씩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루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선수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무조건 제주 선수들이 어쩌다 한 명씩은 바이에른 뮌헨에 가야 되는 거라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뚫어 놓은 거거든요.
1: 네네.
0: 이것을 잡는 것은 이제 허재원 선수의 몫인 것이고 예, 잘 잡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대박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구자철 선수 전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2: 이 독일에서 이제 선수로 뛸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유스 독일에서 단순히 분데스리가 이쪽 본 게 아니라 유스를 어떻게 키우는지 여기가 독일이 원체 이제 막 빅스타가 모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선수들을 유망주를 키우고 성장하는 좀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일을 할 때도 당장 이제 뭐 단장이나 이쪽을 하는 게 아니라 유스 어드바이저로 가가지고 제주 유스 좀 이런 K리그 유스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뮌헨이 제주도에 온 것도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프로젝트까지 할 정도로 뭔가 이런 유스 관련해서 되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앞길이 꼭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굉장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경기 다음에는 맨시티와 K리그 올스타 팀인 팀 K리그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아까 뭐 3대 1로 승부는 났습니다만 경기 내용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팀 K리그는 뭐 쉽게 말해서 K리그 올스타입니다. 최근에는 K리그가 매년 올스타 팀을 꾸려서 이런 유럽 초청팀과 경기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협약 중개사 협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대팀은 세계 최강팀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가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3대 1로 이겼는데 뭐 사비뉴 선수를 비롯한 측면 자원들이 아무래도 팀 캐릭터 선수를 흔들고 들어오는 그런 드리블 능력이나 개인 기량이 상당히 돋보인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10년 만에 떠나고 후임인 마레스카 감독이 와서 팀을 다시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예전 시즌들만큼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스타들이 많은 팀이라는 그런 위력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팀 K리그에서는 뭐 공격 선수들도 뭐 빈추찬 선수라든지 충분히 빛났고 또 골키퍼 구성현 선수가 비록 실점은 좀 했지만 많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또 눈에 띄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1: 네. 사실 이게 또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긴 한데

0: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기대를 했던 선수들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중석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찼던 거는 아쉬운 지점이긴 해요.
1: 네, 물론 이게 2만 8천 명이 와가지고 작년에 뉴캐슬이 왔을 때가 2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뭐 비슷하게 많이 와게 했는데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고 또 뉴캐슬이라는 팀이 맨시티와는 좀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맨시티가 오고 했는데 평일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암에서 했는데도 2만 8천 명이 왔다는 거는 사실상 좀 실패라고 보이고 너무 더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월드컵 8강 이상 간 뭐 로드리와 혼란이 안 온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더운 게 컸지만 경기도 사실 선수들이 그 물론 전후반 다 바꿔 뛰긴 했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제대로 못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용이나 이승우도 자기가 뛴 것 중에 제일 더운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 때 말했고 맨시티 선수들도 이렇게 더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5년째인데 그 이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물론 일요일 경기도 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네. 좀 봐야 될 거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게
0: 아 이게 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담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그 동남아 들려서 홍콩 찍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을 만났거든요.
2: 아 네.
0: 훨씬 덥대요 여기가.
2: 한국이.
0: 예. 네. 우리보다 위도가 한참 남쪽인데도 지금 훨씬 덥다고 합니다.
1: 말도 안 됩니다.
0: 예, 진짜. 훨씬 습하고. 네. 아 그래도 이제 또 남아 있는 재미있는 경기가 9일에 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조금 더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요?
2: 네. 이강인 선수의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데뷔전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죠. 이게 사실 더 큰 팀, 더 화려한 팀으로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팀만 보면 세계 최강 수준이지만 그래도 프랑스 리그라 약간 좀 싱거웠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도 세계 4대 빅리그 중에 하나인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강팀이다 네. 보니까 이제 1년에 4경기는 바르셀로나 레알을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리그에서요. 뭐 챔피언스를 꼬박꼬박 나가고요.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고 둘째는 여기선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0: 네.
2: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몇 가지 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또 이제 1차 전지훈련이 진행됐던 그런 캠프에 합류를 못하고 한국에서 개인 훈련을 그것도 이제 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팀에서 코치 한국으로 파견했어요.
0: 오.
2: 그 코치들과 함께 한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다가
0: 네.
2: 오늘 입국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동료들과 팀 영역으로서는 처음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 말씀하신 경기는 이제 9일에 맨체스터 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경기도 기대가 되고 또 이강인 선수의 입단 시기나 이런 부대 행사도 기대를 많이 모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0: 네. 일단은 뭐 이 경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을 거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새로운 팀 동료들과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가 일 텐데 그 외에도 좀 이 부분 주목해서 보면 재밌겠다 싶은 지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강 지금 맨시티가 뭐 팀 K리그와 경기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뛰었거든요. 더운데도. 그리고 되게 앞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압박을 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은 이미 한국에서 좀 오래 있었고 하니까 더 이제 제대로 할 텐데 이강인이 아마 선발로 나올 거고 선발로 안 나오더라도 좀 많이 들 텐데 이강인을 어떻게 시메오네 감독이 활용하는지 일단 그리즈만 대체자들이 많은데 그리즈만처럼 중앙에 쓸지 아니면 측면에 써가지고 약간 대표팀이랑 파리생제르맹처럼 약간 좀 우측에 써가지고 활용을 할지 좀 이강인의 활용도를 이제 맨시티라는 큰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좀 보면서 어떻게 시메오네 감독이 향후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활용을 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같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과 돌아가는 건가요? 함께?
2: 그렇죠. 이제 갈 때는 같이 가야죠. 네. 본격적인 팀 적응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프리시즌부터 시즌 중까지 체력 훈련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기로 정평이 난 팀입니다. 네. 그 한국 지도자들이 이 팀의 훈련을 참관하고 와서 근데 본 빅리그 팀이 그거 하나니까
0: 네네.
2: 4대 빅리그가 우리보다 체력 훈련을 훨씬 많이 시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사실 4대 빅리그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팀만 그런 거거든요.
0: 아,
2: 세계에서 제일 엄청난 훈련을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진정한 지옥 훈련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멤버들의 이적 소식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한범 선수가 예상대로 벨기에 리그로 향했습니다.
1: 네, 클럽 브리에라는 팀으로 왔고 브리에가 이제 벨기에 일부 최대 명문이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인데 이 팀이 이제 이한범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계약을 했고 174억을 투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벨기에 리그 치고는 정말 많은 돈 투자한 거거든요. 아마 뭐 옵션 다 포함하면은 약간 클럽 불의의 역사상도 한 3, 4위 될 텐데 그 정도로 이제 투자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아마 이한범도 주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 또 벨기에 리그에서 뛰면서 또 다른 빅리그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싼 돈을 들인 선수는 무조건 쓰기 때문에 이한범 선수에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포르투 입단 신고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땡벌을 불렀어요.
2: 네,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명문 페이노르트에서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로 네. 이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급이 높은 팀으로 갔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적인데요. 원래 유럽 팀들은 막 꼭 황 선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선수가 새로 오면 신고식 삼아서 노래 한 곡 시키거든요.
0: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강남스타일 불렀던 기억납니다.
2: 예, 맞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가 선곡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부르기 전에 네. 자,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를 건데 땡벌만 따라하면 돼. 아, 예, 그래서 예. 동료들에게 땡벌을 가르치고 네. 이제 본인이 땡벌 한 다음에 마이크를 넘겼을 때 동료들이 땡벌을 외치는. 오. 그리고 또 이 트로트 쪽의 노래들이 아주 예. 구성지게 부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팀 동료들이 와 노래 잘한다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곡이 아니었나 싶고 네.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 선수인지 황인범 선수는 벌써 실전을 뛰었어요. 심지어 우승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0: 벌써요?
2: 단판 승부 슈퍼컵에서 이미 우승을 하나 했어요. 와. 시즌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식이 오히려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고 뭐 트로피, 신고식, 실전 소화 여러모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포르투에 또 복덩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지 좀 희망해 봅니다. 다른 유럽파들 근황은 어떤가요?
1: 좀 황희찬은 이제 울버햄튼 팀 상사정이 좀 강등되고 좀 안 좋아서 근데 여러 방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황희찬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대로 2부에 남을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오영규 선수도 이제 베이스타스에서 뛰고는 있는데 지금 이 팀이 지금 튀르키예 리그가 살라도 오고 지금 다 지금 봉을 확실히 하고 있어가지고 베이스타스도 지금 뭐 뉴네스나 그 블라우비치 노리고 있어서 오영구가 오히려 좀 주전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후에 베이스타스의 이적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한 후에 골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5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했었죠. 결과가 어땠나요?
2: 네, 앞서 4경기 연속골을 달성을 했고 오늘 열린 경기는 이제 리그스컵. 리그가 하나면 리그컵인데 리그가 두 개라서 리그스컵이라고 복수로 부르는 건데 멕시코 리그와 미국 리그의 통합대회입니다.
1: 네. 네,
2: 이 통합대회 경기인 멕시코 치바스라는 팀과는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뭐 득점이 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승리에 기여하면서 팀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이제 LAFC는 리그스컵에서 우승을 향한 행보를 한 발 한 발 떼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우리로 치면은 우리와 뭐 일본 리그가 합쳐가지고 이제 뭐 통합 리그전을 펼치는 거네요.
3: 네, 그 이전에 전반기 때 챔피언스컵이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북중미 카리브해 연방이어서 전체 이제 북중미였고 이거는 이제 진짜 멕시코와 MLS 팀만 해가지고 18개 팀이 해가지고 이제 1, 2, 3라운드를 한 다음에 토너먼트를 치르고 이제 하는 대회인데 LAFC가 이 대회에서는 우승팁이 없어가지고 아마 올해가 좀 적기란 말이 있고 뭐 MLS 사무국이나 그 각종 이제 그 북중미 그쪽 멕시코나 미국 매체들은 LAFC가 우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LAFC의 지금 손흥민과 부안가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기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당장 1라운드는 비기긴 했지만 향후 경기에서는 좀 잘할 수 있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네. 기대감이 있는 대회입니다.
1: 알겠습니다. MLS에는 드디어 메시도 복귀를 했다면서요?
2: 네. 월드컵을 결승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사실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2: MLS가 한동안 휴식기를 갔다가 재개한 게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국 땅에서 월드컵 결승전도 안 열렸는데 리그 재개 경기가 먼저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월드컵 열기를 미국 축구 팬들한테 더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려고 약간 맞물리기 일정을 짰다 볼 수 네.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만큼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 선수가 없는 기간을 좀 오래 견뎌야만 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만 복귀 전에서 딱히 뭐 득점을 하거나 하진 못했고요. 요즘에 뭐 그리즈만, 레반도프스키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오면서
1: 네네.
2: 뭐 손흥민, 메시 약간 동부서부 양강인 것 같았던 그런 슈퍼스타들의 구도가 굉장히 다채로워졌는데 대신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MLS 데뷔골을 일찍 넣고 2억골까지 넣으면서 일찌감치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현재 MLS 판도는 어떨까요?
3: MLS가 동부 서부로 나누고 있는데 동부는 이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2위에 있고 내슈빌이라는 팀이 1위에 있는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약간 2파전 양상이고 서부는 이제 LAFC가 전반기 때 좀 못해가지고 좀 많이 밀려났는데 지금 5경기 4승 1무거든요.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밴쿠버까지 잡았다면은 아마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단 비기면서 그 밴쿠버와 LAFC 동률이고 그 밑에 산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파전 양상으로 아마 이제 후반기 때 지금 LAFC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선두에 오를 수 있는데 물론 우승한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은 이제 LAFC도 손흥민과 약간 메시 구도, 그러니까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도 그 서동부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고 손흥민의 LAFC도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적 현황은 짚어봤으니까요. 전체적인 이적 시장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리버풀과 계약이 종료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의 살라가 튀르키예로 가네요.
2: 네,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뭐 리버풀에서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게 득점왕 경쟁한 적도 있었고
1: 네.
2: 뭐 리버풀의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일조하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된 좀 엄청난 공격수죠.
1: 그렇죠.
2: 살라 선수가 리버풀과의 계약을 좀 조기에 종료하고 이제 빅리그가 아닌 리그로 가기로 하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관심이 컸습니다. 살라 선수가 무슬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예요. 전 세계 무슬림 파워랭킹 같은 게 있는데
1: 네네.
2: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뭐 요르단 왕립연구소 같은 데서 내는데 보면 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가장 높은 순위의 재벌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살라거든요. 보통 한 30위 정도 합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1: 네.
2: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1: 그렇겠죠.
2: 튀르키예라든지 예. 이런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튀르키예에서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도 영입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영입을 시도하는 팀의 구단주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다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로 가게 됐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재미있는 거는 원래 가기로 했던 팀이 처음 얘기 나왔던 건 오현규 선수의 팀인 베식타스여서 네. 와 오현규의 동료로 살라가 온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베식타스랑은 좀 협상 과정에서 돈도 돈이고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팀 트라브존스퍼르로 가게 됐고요. 아직 발표는 안 난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먼저 그 발표를 한다는 거는 계약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3: 그렇죠.
2: 튀르키예 팀들 원래 급해요. 그래가지고 날아오는 비행기부터 살라 선수한테 유포 입혀가지고 곧 우리 선수라고 이제 사진부터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99% 확률로 튀르키예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나요?
3: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게 비니시우스 거취인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레알과 1년 계약이 남았는데 계약 1년 남았는데 이제 은바페가 레알 연봉 1위거든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뭐 초상권이나 계약금이나 연봉이나 약간 은바페 수준으로 최대치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레알은 지금 사실 무리뉴가 선임하고 좀 영입도 많이 해가지고 약간 돈적으로 약간 좀 부담된다 이 입장이었는데 그럼 나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고 레알 입장에서도 1년 뒤에 FA로 풀어주기보다는 일단 팔아야 되니까
1: 네.
3: 근데 그 상황에서 아스날이 우린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레알과 지금 약간 비니시우스 측이 조금 연봉 조건을 낮추면서 약간 지금 레알과 좀 다시 재계약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좀 아스날이 뭐 아르테타 감독도 조금은 열을 내면서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아스날 팬들의 기대가 높였는데 지금 당장 분위기로는 레알 남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스날 팬들은 정말 대여가 올 줄 알았는데 물론 브루노 기마랑에서도 이제 거의 왔지만 더 이제 비니시우스까지 오면은 진짜 완전체 뭐 프리미어리그 연패를 떠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까지 놓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1: 계속해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펼쳐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각국 대표팀도 감독 선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르나르 감독이 코트디아르 대표팀을 다시 맡게 됐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어요.
2: 네.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조금 명망 있는 무직 상태의 감독들이 어떤 직장을 잡았다라는 소식은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도 지금 감독직이 비어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런 해외 명장들이 뭐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옵션이 줄어드는 것이죠. 일단 르나르 감독은 코트디부아르로 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이 원래 아프리카 팀들을 이끌고

0: 아프리카 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원래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중 하나 코트디부아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르너르 감독의 행보가 약간 좀 미심쩍은 최근에 성과를 낸 적이 별로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1: 네. 사실 르나르 감독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의 후보군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후보군 중 한 명이 줄어들긴 한 거네요.
2: 네, 매번 언급되는 감독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계가 많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임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냉정히 말했을 때 임시 감독으로 좋은 외국인 감독이 오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시안컵까지 연장도 어렵고 지금 회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르나르 감독도 후보에 있었지만 사실상 어려웠고 지금 아마 거의 벤투 아니면 포엣 2파전 양상으로 될 것 같은데 포엣이 좀 유력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사비도 올라섰고 토렌트라는 좀 외국인은 올랐는데 아마 포엣 아니면 벤투로 아마 그 10월 11월 A매치를 채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시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영등포는 40도, 여주 39, 서울 강서 38.1도 등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뜨거운 날들 중 가장 뜨거운 날이 현재까지는 입추인 오늘이 되겠습니다. 절기면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40도에 가까이 기온이 몰려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내일도 최고체감 35도 이상, 중대경보 지역은 38도 안팎의 극단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열대야에 건강을 잘해주시고요.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최대 120mm의 비가 하루 동안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이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22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전주 대구 37도 등 31도에서 3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최대 4~5m로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내일이 입춘데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습니다. 수도권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지역에 속출했습니다.
1: 오늘은 강원 영서 지역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지금 밤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요즘은 이 시간에도 30도가 넘죠?
2: 네, 밤 9시를 넘겼는데도 서울 지역 곳곳의 기온이 보시는 것처럼 3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많이 흐릅니다. 청계천에는 시원한 물가를 찾아 나온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종로구 송월동에서 관측한 37.9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자동 관측 장비에는 39.9도가 찍히는 등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0: 성남, 포천 등의 낮 기온도 39도를 넘겼습니다. 입추인 내일 이번 폭염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1: 네,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 쪽도 폭염이 심해졌죠.
0: 네, 오늘 오전 강원도 횡성과 춘천, 홍천으로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들도 내일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됐다고 해도 내일 대구가 37도, 부산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남 지방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쏟아지는 찜통 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 갈수록 걱정입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폭염 속 공사 현장과 시장을 이도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사방이 뻘겋고 철판 표면은 80도까지 치솟습니다.
3: 열 축가마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아침 7시에 시작했던 여름철 작업 시간 올해는 새벽 6시로 앞당겼습니다.
4: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이미 39도, 평년 한낮보다 훨씬 뜨거운 수준입니다.
2: 그렇다고 해야 할 작업을 미룰 순 없습니다. 안경에 헬멧까지 각종 장구에 체감 온도는 더 치솟습니다.
5: 찜통 더위죠. 땀 많이 흘리고 눈을 못 뜰 정도.
2: 틈틈이 생수를 마시고 선풍기 바람도 쐬어보지만 더위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6: 일터가 여기인데 더위에 가장 힘들죠.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지만 우리가 이제 생계형 문제이기 때문에.
2: 이 채소가게 주인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냉각기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7: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야채가 많이 망가지고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2: 냉방비는 나가야 하는데 무더위로 손님은 주는 이중고입니다. 텅 비어있는 정육점 진열대. 홍보를 포기하고 고기를 내부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8: 한 6개 정도 깔아놓으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안 떨어져요.
2: 내일도 이어질 폭염에 상당수 점포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폭염과 열대로 전기 사용이 늘면서 정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짙은 어둠에 휩싸인 아파트. 경비원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건물 안을 살핍니다.
10: 엘리베이터에 사람 있습니까?
9: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5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11: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좀 나면서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됐어요.
9: 어젯밤 수원 영통의 아파트 천여 세대와 경기 안산의 아파트 천여 세대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12: 너무 더워서 지금 나와서 대회하고 있는 거죠.
9: 새 아파트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실제 최근 3년간 아파트 정전의 반 이상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변압기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40년 넘은 아파트를 찾아가 직접 전기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13: 색깔이 고르면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위로 하얀색일수록 열이 높은 데예요.
9: 과부하를 막으려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발열이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14: 특히 노후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전력 사용량에 비해 변압기나 전선 등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전 안내와 함께 노후 전기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아파트 전기 설비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력 사용 현황을 보고 입주민에게 절전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양식 어류 폐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도 없어 애써 키운 물고기를 그냥 방류하는 양식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서해안의 한 가두리 양식장. 수면 위로 새끼 조피볼락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바닷물 온도마저 오르면서 사나흘 전부터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6: 열이 취약해서 더 빨리 죽거든요. 28도 이상, 8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폐사가 시작되거든요.
15: 동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 양식장 앞 냉동창고에 죽은 강도다리가 수북합니다.
17: 수거함에는 손바닥만한 강도다리 치어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3일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뒤 이 양식장에서만 강도다리가 4천 마리 이상 폐사했습니다.
18: 출근해서 아침에 순찰을 돌면 이제 퇴출구 주위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오늘 또 많이 죽었구나.
15: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만 20여 곳. 강도다리와 넙치 등 14만 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물속 산소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급한대로 얼음과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19: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먹이 공급 중단, 사육 밀도를 낮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5: 양식 어류 폐사 피해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을 긴급히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 높고 차가운 곳이란 말이 무색하게 강원도 고랭지에서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가격마저 폭락해서 아예 농작물을 포기하는 농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해발 700m, 축구장 절반 크기의 고랭지 무밭입니다. 애써 키운 물을 연신 예초기로 베어냅니다. 출하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평년보다 3, 4도 높은 이상고온이 열흘 넘게 지속되면서 무 잎이 누렇게 말라가고 병까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간 밑동을 보면 이렇게 깊은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새카맣게 변해버린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폭염 피해 사례인 검은 썩은병입니다. 밭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많이 뿌렸다간 습기에 물음병이 생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21: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뜨겁고 그 때문에 이제 고랭지 농사가 옛날의 고랭지 농사지 지금은 고랭지라는 개념을 말하기조차 좀 힘든 상황.
20: 최근 가격이 폭락한 것도 산지 폐기를 부르는 주요 요인입니다. 도매 가격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 폐기에 나선 농가가 강원 평창에서만 30곳이 넘습니다.
22: 농가분들이 폭염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생들이 너무 많으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20: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한철 농사까지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1: 요즘 같은 폭염은 모기도 견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 숫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23: 방역기사들이 소독 장비로 약재를 뿌립니다. 수풀과 배수로처럼 해충이 많은 곳은 더 꼼꼼히 소독합니다. 여름이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던 곳인데 최근엔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24: 7월 중반 정도 됐을 때는 민원이 한 뭐 10건 정도 되던 게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23: 올여름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폭염에 모기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경남 함안에선 모기 성충이 하루 최대 500마리까지 치짓된 곳이 있었지만 요즘은 10여 마리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다자란 모기의 개체 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7월 초와 비교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 하순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입니다.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 기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 최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겁니다. 장마 기간이 짧은 데다 남부지역엔 장맛비도 적게 내리면서 모기가 알을 낳고 유충이 자라는 물웅덩이가 말라붙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5: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기가 습도를 유지하고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고 성충한테는. 물웅덩이는 이제 말라서.
23: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끝나고 선선해지면 다시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1: 폭염으로 야외 스포츠 역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관중이 쓰러졌던 프로야구는 결국 이번 일요일까지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고등학교 야구와 프로골프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한국 야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잠실 야구장. 폭염으로 인해 그라운드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구장 잔디 온도가 무려 51도로 측정된 가운데
3: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 뜨거워서 더위를 피해서 조금 경기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라고.
0: SSG와 LG 경기. 숨가쁘게 호흡을 하는 심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중무장을 해야 하는 심판과 포수는 서 있기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포수 장비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고 이렇게 장비를 벗는 순간에야 숨이 트입니다. 무기보다 더 힘든 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 관람 도중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팬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가운데 KBO는 사상 초유 이번 주말까지 리그를 전면 중단시켰고 다음 주 화요일 재개될 경기는 저녁 7시로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습니다.
5: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6: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5: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향후 일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내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고교야구 역시 선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KLPGA 골프 역시 선수들에게는 얼음 주머니와 포도당을 지급하고 갤러리 안전 강화에 나서는 등 폭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또 2명 늘어 23명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인명피해가 큽니다. 온열 질환자도 사흘째 200명 넘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한 재난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재까지 모두 2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피해 규모입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20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사망자의 62%,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 고령층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7: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축사에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닭이나 오리, 돼지 같은 가축 6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양식장에서 키우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도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대본은 각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정부는 이번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27: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8: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7: 극한의 폭염이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거 노인과 쪽방촌 주민,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8: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27: 가뭄 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대체 수원 개발 등 대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경우 폭염으로 손님이 줄며 이중고를 겪고

0: 받고 있다며 시설 개선 계획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지금 폭염엔 태풍 돌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돌핀은 중국으로 가지만 이번 주말 동양과 제주에 강한 비바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용돌이 치는 이 거대한 비구름,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뚜렷한 눈에서 알 수 있듯 강도 3의 강력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서진해 오는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쪽 해안에 상륙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북쪽계를 막고 있는 건 대기 상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층입니다. 태풍에서 밀려든 동풍이 더해져 서쪽 지역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공기층이 폭염을 몰고 온 고기압을 흐트러뜨려 주말부터는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그래도 33도 안팎 폭염특보 수준이 예상돼 온열질환 위험은 여전하겠습니다. 이렇듯 태풍은 중국을 향하지만 한반도 가까운 해역이다 보니 이미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주말, 이 동풍은 더 강해집니다. 태백산맥과 한라산 동쪽 자락에 맞부딪혀 강한 비구름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뜨거운 해상에 수증기까지 더해져 비구름이 더 강해집니다. 일단 오는 토요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영남 동해안 최대 60mm, 제주 산지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를 경고했습니다. 제주 남해상은 최대 5m의 높은 물결도 예상됩니다. 태풍이 빗겨지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주말 섬지역과 제주, 동해안 피서객들은 높은 물결과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3: 일터의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가 재해조사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서울의 한 건설 현장. 50도 가까이 달궈진 가림막 안쪽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열기에 아찔한 순간도 많습니다.
5: 한순간에 한 1초, 2초가 딱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 떨어지거든, 사람이.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4: 폭염 속 혹독한 일터 환경은 재해 조사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77명을 분석해보니 의식을 잃거나 흐려진 사람이 36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이 멍해져 주저앉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쓰러졌다는 게 재해자들의 진술입니다. 특히 혼자 있다 쓰러져 숨진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50분이 지나서야 지하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측량 기사는 사라진 뒤 수색 끝에 발견됐지만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폭염 때는 2인 1조 근무, 주기적인 안전 확인이 기본인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6: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이 생기게 되고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4: 작업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냉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휴식 공간은 열악했습니다. 물 공급이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해자 3명 중 1명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상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작업량을 조정해야 하지만 적절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3: 폭염에 도로 아스팔트는 그야말로 열덩어리가 됐죠. 그만큼 도로 손상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 상황에서 아스팔트가 얼마나 손상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7: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의 아스팔트 온도는 60도를 넘나듭니다. 노선버스 기사들은 여름철이면 도로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8: 특히 요 근래에 도로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막 열 몇 번씩 받고 지나가게 되면은
9: 굉장히 이제 그 울렁임이 심해서
7: 더위가 아스팔트 경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도로에서 흔히 쓰는 두 종류 아스팔트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등급 이름이 각각 PG64와 PG76, 표면 온도 64도, 76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도의 온수에 담가 폭염 조건을 만들고 그 위로 강철 바퀴를 2만 번 왕복시켰습니다. 64도용 아스팔트는 2cm 넘게 푹 파였습니다. 76도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온의 강한 아스팔트와 약한 아스팔트를 고온 상황에서 비교 실험해보니 이렇게 파손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도로에 움푹 파이는 포토홀이 생기는 것도 비슷한 과정. 아스팔트 주 재료의 고온 내구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10: 첨가제가 첨가가 되면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고 골재하고의 어떤 혼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잡아줘서.
7: 현재 도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PG64입니다. 지난해와 격이 다른 요즘 더위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11: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선 변형에 강한 계질 아스팔트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7: 집중호우와 극한 더위가 잦아진 최근 10년 동안 전국 도로 포장 보수 비용은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3: 기차 철길도 걱정입니다. 폭염에 선로가 휘거나 어긋날 위험이 있어 열차 지연 운행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로에 열을 식힐 수 있는 특수 섬유를 국내 연구원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는 오송 기차역.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오늘 열차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철로가 뜨겁게 달궈져 표면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휘거나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기차가 자주 연착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12: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도 폭염으로 인한 선로 변형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철도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로봇이 선로 양옆에 흰색 섬유를 부착합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철도연구원이 개발한 열차단 차열 직물입니다. 자석과 유리섬유, 폴리우레탄, 차열 도료를 겹겹이 쌓은 구조인데 도료가 햇빛을 튕겨내고 유리섬유는 열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철도 일부 구간에서 실험한 결과 태양광을 최대 85%까지 반사했습니다.

0: 기온은 현재 51.3도입니다. 바로 옆 일반 선로보다 6.7도 낮습니다.
1: 또 자석으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차율 직무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2: 차율 직무를 적용한 레일의 경우 55도를 모두 하회하여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을.
1: 올여름 들어 폭염으로 인한 철도 지연은 2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이 상시적인 위험 요소가 된 만큼 철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열 차단 기술의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3: 네, 요즘 폭염 탓에 이런 재난 문자도 수시로 받게 되죠. 얼마나 주의 깊게 읽어보시나요? 이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폭염을 피해 공원에 모여든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폭염 재난 문자가 쌓여 있습니다.
5: 8월 4일 같은 경우는 뭐 한 7건 정도 왔네요. 자세히 안 봤어요. 하나만 딱 보죠, 처음에 오는 거.
4: 보내는 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6: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뭐 그늘 같은 데 있으라고.
4: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조사 결과 폭염 재난 문자를 항상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가끔 읽는다고 답했고 아예 읽지 않는 비율도 합쳐서 20% 가까이 됐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는 이유로는 너무 자주 오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대부분 답했습니다. 발송 횟수를 줄이더라도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7: 야외에서 쉴만한 곳에 대한 휴식처 같은 곳 그런 내용들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재난문자가 제 역할을 하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8: 쉼터와 대피의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한 번쯤은 주목받게 할 수 있도록 교수입니다. 하는 것. 현실에 맞게 내용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4: 고령층에겐 인근 무더위 쉼터나 기상청 동네 예보를,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선 근로자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9: 경찰관이 낸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 때와 비슷한 일이 경찰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고한 날부터 제 식구 봐주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새고 부실 수사로 이어졌던 논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출장에서 조기 귀국까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1: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 그러나 이 순간에도 경찰의 내부 유착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달 9일 전모 경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바로 다음 날 전 경사는 민간인인 아버지를 통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장 대행이 사과한 바로 그날입니다. 전 경사의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사건 관할 지구대장에게 아들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 그러자 지구대장은 사건 수사팀 A경사에게 전화해 혐의 등을 물었습니다. A경사는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알아본 뒤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났다는 물피 도주라는 취지로 알려줍니다. 목격자 여부 정보도 오갑니다. 이렇게 나흘간 10번 가까이 수사 상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통화 뒤에야 전 경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소 3명의 경찰이 제 식구 피의자 측에 사건 정보를 빼돌리는 데 연루된 겁니다. 특히 사건 담당자가 아닌 지구대장과 A경사가 수사 상황을 주고받은 만큼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이들과 전 경사의 아버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구대장은 KBS 질의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9: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심각한데 수사 정보를 빼내고 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발각될 상황이란 정보까지 미리 받아 대응책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내용은 정혜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거란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전무경사.
3: 1위 커즈자

0: 사고 4회 만에 자신의 부인을 운전자라며 경찰에 출석시킵니다. 가해 차량이 부인 명의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전 경사,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나와 돌연 범행을 시인합니다. 전 경사 관련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자백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수사팀에 있던 A경사가 전 경사 측에게 운전자가 남자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전달해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오늘은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말씀 나눕니다. 차 교수는 최근 은행 너머의 금융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짚어냈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평생 한국은행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1: 예.
0: 얼마 전에 보니까 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나라 너무 쏠려 있다 하면서 걱정하는 칼럼도 내셨더라고요. 이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1: 예, 한 일주일 예. 전에 뭐 썼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0: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한 840개 회사가 지금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그중에서도 딱 두 개 회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의 50%를 넘는.
0: 한때 60%까지 갔죠.
1: 예. 예. 이게 조금 정상 비정상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문을 연 것이 1956년이었고 그때 12개 회사가 상장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2개 회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접신물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쏠림은 현상은 없었는데 이게 정상일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인구 천만에 볼보와 이케아로 대표되는 스웨덴이라든지 인구 570만에 핀란드의 노키아 하나 갖고 먹고 사는 회사라면 몰라도 G20 중에서도 평균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5천만인 경제가 단 두 개 회사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다른 데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이 두 군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금의 수출 호조에는 인공지능 거품이 껴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 예, 그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 또 연구를 많이 해본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서나 낙관론과 비관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AI 혁명 또는 AI 투자를 둘러싼 이 열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장밋빛으로 소개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0: 네, 네.
1: 300년 전에 영국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대륙 저 넓은 신대륙에 스페인이 발견한 그 신대륙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영국이 스페인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요.
0: 네.
1: 장차 신대륙에는 그 영국만이 아프리카 노예를 독점적으로 장기간 공급을 하겠다. 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테니까 그 영국이 스페인하고 맺은 그 계약에 따라서 영국 경제는 장차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정부가 했었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 노예를 공급하는 남해 회사라는 데 투자를 해라 하고 정부가 은근히 부추겼어요. 국왕이 그 회사에 CEO를 겸임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지요. 지금 마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니 경기가 앞으로 두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결과는 1720년에 금융위기 버블이 터지는 걸로 영국 경제가 한 100년 동안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0: 100년이나 그 영향이 갔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블법이라고 해서 다 그 당시에는 그 주식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100년 동안은 앞으로 영국에서 회사를 못 만들어 해서 회사 설립 금지법을 만듭니다. 네. 그게 100년이나 갔었거든요.
0: 예.
1: 근데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정부가 투자를 부추긴 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는데 지금 보면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뭐 무조건 비관론으로 볼 것도 없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조금 저렇게 좀 장밋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기는데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할 때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게 300년 전의 역사의 어떤 교훈이다 이런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새겨 들어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AI 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을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높일 것이다. 반면에 뭐 대량 실업이라든가 빈부격차 확대 같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역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 그렇죠. 예. 생산성 향상은 누가 보더라도.

0: 엄청난 생산성 폭증을 가져왔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일부 독점 재벌의 출현과 또 과잉 생산 그리고 과소 소비를 가져와서 그것이 결국은 주가 폭락을 일으켜서 1929년에 주가가 다 폭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물 경제의 호재가 금융시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AI 혁명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 개를 그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그 급변동하는 장세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를 더 해보겠다 하는 레버리지 투자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레버리지가 또 나왔네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0: 그렇죠.
1: 예, 이게 빚내서 예. 투자하면 위험한 거. 근데 예. 예전에는 또 빚도 자산이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0: 네.
1: 예,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정부든 개인이든 빚을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가는 또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GDP의 명목 GDP의 5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랐지만 역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국방, 교육, 보건 이런 데 돈을 계속 써야 된다 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펀드도 만들고 또 내년도 또 예산도 크게 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내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온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사실 한국은행에서 뭐 30년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하셔서 전문가신데요. 그쪽에 전문가신데 지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0: 예.
1: 은행의 역할이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0: 그 은행 산업 안쪽에서 보는 게 있고 바깥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은행 밖에서의 도전이지요.
1: 네.
0: 그 IT 기업들이 왜 은행만 송금을 하느냐.
1: 예.
0: 우리도 같은 일을 더 빨리 잘할 수 있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금융업, 은행업에 도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은행 내부의 사정인데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그 GDP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조금 높았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뭐 10% 이상 됐었죠. 제가 사회에 나왔던 1985년에는 5년 만기 재형저축 이자가 연 40%가 넘었었습니다.
1: 은행 이자를 40몇 퍼센트 주던 때가 있었나요? 저는 예. 20몇 퍼센트까지 기억합니다.
0: 재형저축은 예.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그랬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은행의 주 수입원인 예대금리차,
1: 예.
0: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충분히 넓어져서 은행이 먹고 살기가 장사하기가 좋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가니까 은행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들이 보험 상품도 팔고 증권 투자 상품도 팔고 또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투자도 하고 회사채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과거의 은행과는 많이 행태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1: 네. 사실 저 요즘 은행 갈 일 없어졌어요.
0: 네. 그렇죠.
1: 휴대전화만 있으면 은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점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0: 예.
1: 이제는 뭐 다른 세상이 온다는데 은행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0: 은행은 존재는 하겠는데
1: 네.
0: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1: 그래서 예.
0: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 하고 뭐 이런 것만 놓고 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 제목에 함의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0: 예. 그 16세기에 그 서양에서 이제 대부업을 합법화하면서
1: 네.
0: 이제 은행 이제 이자를 받고 돈놀이 하는 그런 공식 기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후세 우리들은 이제 은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1: 예.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이제 다 편성이 돼 있죠. 자본금도 크고 영업망도 전국을 상대로 하고 또 뭐 그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은행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증권사의 자본금이 웬만한 지방은행 몇 배가 더 많고요. 또 자산 규모도 은행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처럼 은행의 대출 기능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처럼 수신 업무 면에서 은행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은행업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은행업을 그냥 보호만 하고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너머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 같은 것을 담아서 제가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최근에

0: 몰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네. 돈의 집결지가 은행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곳들이 많이 생겼다는.
1: 그렇죠.
0: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은행 너머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흔히 요즘 말하는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1: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0: 네.
1: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유럽이나 일본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을 보면 뭐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용자만 편하게 하고 잘 보호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어서는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은 은행하고 철저하게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따로 놀아야 된다. 하는 은행 미국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업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완전히 쪼개야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안전해질 것이냐에 관해서 나라마다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죠.
0: 예.
1: 그래서 아마 가을에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옛날에는 돈 지급하고 뭐 결제하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지금 싹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낸 책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아직도 이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코알못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정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1: 예, 스테이블 코인 참 이름부터 고약하고요. 영어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말이 잘못돼가지고 사람한테 혼란을 주는 경우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담배 몰래 피면서 담배를 구름 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 아,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아주 그렇지. 동화적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1: 예. 그리고 여성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우유주사라고 해서 하얗게 예쁘다고 해서 이제 우유주사라고 하고
0: 예.
1: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 사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만드는 그런 묘소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가 스테이블한 코인이다.
0: 네.
1: 이거 좋은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0: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 스테이블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1: 그렇죠.
0: 안심을 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게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근데 과연 스테이블 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른다면 전자자기압 수표죠. 자기압 수표는 언제 어디든 10만 원짜리 수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0: 네.
1: 그 돈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받고 와서 잔금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0: 예.
1: 그냥 송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압 수표 한 장 갖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믿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 자기압 수표랑 똑같은 건데 괜히 말을 아름답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붙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묘한 신비감
0: 네.
1: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자 자기압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은행을 안 거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금할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자자기압 수표랑 제가 같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 미국에서 테더사라든지 서클사라든지 은행이 아닌 일반 송금업자 또는 IT업자들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비은행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접점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0: 비트코인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1: 그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새로운 암호 기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같은 거지만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0: 네.
1: 비트코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으려면 공급량의 제한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대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하고 증가 속도를 아주 수학적으로 일정하게 가져가는데 초점을 맞

0: 낮춘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대신에 공급량만 일정하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와 반대로 고객이 이용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발행을 하고 그 갖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으로 환불해 주는 면에서 공급량은 굉장히 불규칙하지만 대신에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의 가치는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 네.
0: 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기술, 다른 목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얕은 상식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송금하면 수수료도 절감된다 그러고 바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이게 정착이 되면은 굳이 이게 은행 가가지고 송금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예.
1: 네.
0: 그렇죠.
1: 스테이블 이제 코인이 이제 정착화되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0: 예. 이제 정착이 될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1: 네.
0: 정착이 되면 그런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은 은행에서 특히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연흥부가 뉴욕에 있는 홍길동한테 돈을 보낸다. 돈이 간다 하는 그 메시지, 편지는 스위프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고 또 돈은 돈대로 서울에 있는 A은행과 뉴욕에 있는 B은행이 미리 체결해 놓은 코레스 계약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자금을 현지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뭐 3, 4일 길게는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24시간 그 주 7일 언제든지 은행이 문이 닫았을 때도 송금을 할 수 있는 면에서 편리성하고 안전성, 속도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네. 없습니다.
1: 지금 얘기 들으면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령 지금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어떤 페이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편리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급률이 국민들 중에 거의 95% 이상은 다 은행 계좌 있잖아요.
1: 네.
0: 거래가 정지된 신용 거래가 정지된 사람 빼놓고서는 다 있는데 은행 보급률이 높고 무엇보다도 외환 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도 널리 보급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 본들 기존에 너무나 좋은 지급 결제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정착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 아, 지금 걸로도 뭐 충분하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그 속도, 안전성, 그다음에 수수료 절감 효과로 봐서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뒤집어 엎고 혁명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정책 당국의 의지 같은 것도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1: 네.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건 미국의 달러 패권을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고 그 과도한 채무를 갖다가 어떻게 전가시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0: 네.
1: 네.
0: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마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엄격히 말하면 달러와 패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것은 화폐 문제는 가급적 민간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고 정부가 개입을 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전통 미국의 전통적 공화당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입장은 화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공기관 버전 또는 정부 버전이라고 하는 CBDC
1: 네.
0: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그 정당의 칼라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가 된 것이고요. 그게 달러와 패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0: 네.
1: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달러 패권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그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된다고 한동안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0: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느 나라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금의 징수를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안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다는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심지어 지금도 세금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계속 걷고 예산도 자기네 돈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 이 흔들 거다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들어오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0: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 네.
0: 정부의 의지랑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마일리지 적립이 돼서 사실상 할인하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쓰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생길 겁니다.
1: 네.
0: 근데 공정하게 경쟁을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여전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 사면 10,000원, 신용카드로 사면 11,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차별화돼야지 아 기왕이면 나는 신용카드 주고 1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또는 현찬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정부의 그 법적 장치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입니다.
1: 네.
0: 외국의 경우에는 지급 수단 간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부분 신용카드를 우대했던 법률 조항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1: 예.
0: 한때는 조세 수입원 포착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쪽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다못해 키오스크 문제 갖고도 어르신들 식당 가서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되면은 뭐 젊은 세대야 금방 적응하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이거 금융 업무 제대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수단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평등하게 써야 되는데 특정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뭐 PC가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 그래서 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없다 하면 이거는 지급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계층화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 네.
0: 스웨덴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헌법 소원까지 생겨서 지금 그걸 헌법 문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한 나라의 헌법을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헌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국민들 지킬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거 알아 뭐 이해를 그렇죠. 못 하는데 지킬 수가 없죠.
0: 예. 스테이블 네. 코인 너무 좋은 거니까 써라 하더라도 아, 그거 쓸 줄 모르고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너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물물교환 경제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을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게 이제 헌법적인 문제로까지 스웨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내용도 많아서 차은진 교수님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절개상이 추인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라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국이 31도에서 39도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 산지,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오전부터는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30에서 8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북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의 지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사실을 알리며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폭염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냉방설비 구축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비상계엄 당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기각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회 2부는 오늘 유 감사위원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이 중 3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0여 명이 오늘 3군 사관학교 통합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임 참모총장들은 입장문에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난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반대리의 한 하천에서 44살 서모 씨가 엎드린 자세로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사라졌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고요. 온열 환자도 사흘째 하루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절개상 입추인 내일까지도 극한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새 40도를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일본에서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인간용 냉장고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수백 대가 팔리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밤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는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전망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8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가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문제를 좀 삼았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내용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즉각 맞받았는데요. 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 법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빈틈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비유를 좀 쉽게 해드리면 국민의힘은 시험을 치르고도 문제도 안 봤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민주당은 시험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답을 다시 확인한 거다 이렇게 반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요.
1: 네, 요즘 너무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도면 단순하게 더운 게 아니라 국가적 기후 재난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폭염 가뭄 대처 상황을 직접 점검을 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을 해서 피해를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 있잖아요. 특히 뭐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뭐 쪽팡촌, 고시원처럼 냉방이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좀 안부 확인하고 공사장이나 또 농어촌에 계시는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 서류로만 지시를 하지 말고 곧장 이제 현장으로 가라 이걸 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속 대책도 내놨는데 이 무더위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폭염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거시설이나 전력망 또 물 공급시설 같은 인프라도 폭염에 맞게 갖춰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민주당 당권 경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8.17 전당대회. 조금 이게 좀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뭐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대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사실 정책 경쟁으로 좀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는 이제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토론회에서 상대의 수년 길게는 또 수십 년 전 정치 이력까지 꺼내들면서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서 정몽준 후보를 도왔던 일 이걸 좀 거론을 하면서 배신이다,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 이걸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된 현안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서로 약점 하나씩 좀 꺼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공방이 좀 거칠어지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한 명 뽑겠다고 집안 기둥까지 뽑아서 되겠느냐. 칼로 물베기처럼 선거는 치르되 끝나고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요. 예. 오늘 새 후보는 일제히 호남을 찾았는데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33% 정도가 호남에 있거든요. 그만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인데 사실 호남이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다 보니까 지금도 전쟁 같은데 앞으로 더 전쟁같이 공방 치열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저도 토론회를 봤는데 같은 당에 있으면은 어쨌든 맞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
1: 네.
0: 예, 좀 너무 거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군요.
1: 네.
0: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2만 명 넘는 당원들의 연판장 논란이 또 불거졌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직접 연판장을 돌렸다고 하는 그 책임 당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이 당원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에 33명이 있거든요. 네. 이 33명 전원한테 이런 연판장을 받아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3명 정도가 메일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 연판장을 실제로 수령하겠다 이런 답변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중진 의원들한테 먼저 연판장 보냈냐 물어보니까 당의 진로와 대표 거취는 중진 의원들이 가장 먼저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만 명 넘는 당원과 시민이 서명을 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중진 의원들이 침묵하지 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당 내에서 눈치를 보는 문화가 좀 굳어졌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분위기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판장 돌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판장을 서명을 받은 게 한 2만 명 정도로 알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2만 명 정도의 서명만으로는 대표 거취를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장 대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100만 당원의 뜻을 2만 명이 대신할 수 있겠느냐. 당원 일부의 요구에 대표가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예. 그러면서 언제까지 당 내에서 싸우기만 할 거냐.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힘을 좀 더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개파색이었다고 평가가 되는 배준영 의원 오늘 한 라디오에서 지금처럼 당내 갈등에만 매달리면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던지 아니면 재신임 같은 절차를 통해서 당의 혼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고요. 결국 장 대표는 퇴진 요구 일축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런 논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추미애 경기지사가 네. 어제 경기도의 재정이 좀 비상상황이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 일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에 예. 야권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까지 좀 꺼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 지사는 어제 그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걸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지 말라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정 지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세 구조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장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데 이제 도로도 들고 철도도 들고 각종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썼는데 정작 기업이 벌어들인 세금 이거는 경기도가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야권은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8년 동안 경기도를 운영한 결과 그 결과 재정이 바닥났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이 재정 비상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복지 정책을 좀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최근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1: 네.
0: 사실 이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 네. 한동안 조금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1: 그렇죠.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이제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할 때
1: 네.
0: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소식이 가장 핫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최근에 사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성과급에 대해서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김정관 장관의 오늘 핵심 발언은 앞으로 기업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들의 동의로 받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가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김정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방식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몫이기도 한데 정작 성과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은 여기서 빠져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이사회는 물론이고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려면 상법도 고쳐야 되고 자본시장법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고치는 방안을 관계 부처랑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돈 크게 쓰면서 회사 주인한테 묻지도 않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는 영업이익 성과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으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1: 네.
0: 대검의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오늘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0: 예.
1: 오늘 특검은 대검찰청 비상안전 담당관실 그리고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심 전 총장은 그 12.3 비상계엄 직후에 계엄 합동수사 본부의 검사를 파견한 이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 특검은 당시에 대검 간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지난달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0: 그랬었죠.
1: 네, 당시에 법원은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 전 총장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0: 예.
1: 나는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 선포 직 이후에는 검찰이 해야 할 법적 역할을 검토했을 뿐이다. 이렇게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1: 네.
0: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희 이제 이게 네.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니까
0: 11월 3일이면은 가만히 보자. 8, 9, 10, 11. 100일도 안 남았네요?
1: 예, 이제 한 90일?
0: 한 석 달 남은 거잖아요.
1: 예, 그 정도 남았어요.
0: 예, 예.
1: 예. 중간 선거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치르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대통령 선거도 요때쯤 칩니다. 11월 첫 주쯤 치르는데 대통령 선거 4년 사이에 딱 중간에 치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랑 의회 선거를 사실 같이 치르거든요. 그리고 대선과 다음 대선 딱 중간에 이 의원들만 뽑는 선거를 치러요. 이게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중간 선거는 사실은 대통령 임기에 정확히 반환점 2년을 딱 도는 그 시점에 치러지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그 임기의 어떤 중간 평가 성격으로도 많이 읽혀지고요.
0: 네.
1: 미국에 이제 상하원이 있잖아요.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명입니다. 그런데 하원은 2년마다 전원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하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래서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요.
0: 네.
1: 상원은 이제 6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3분의 1씩 바꿔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100석 중에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의 상하원의 구도는 여당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 둘 다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뒤집으려면 상원에서 4석을 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공화당에서. 네. 하원에서는 이제 뭐 하원은 매년 새로 2년마다 새로 치르니까 218석을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디가 좀 유리하냐. 뭐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정치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중간 평가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 트럼프 정부가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아야지 이게 원래 정치 패턴에 맞는 거죠.
0: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1: 네.
0: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계속 더 떨어지고 있나요? 뭐 떨어진 건 알고는 있는데
1: 네.
0: 더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뭐 좀 정체가 돼 있는 건지?
1: 요거는 지금 반전 네. 기회를 만들 뭐 여지도 별로 없고
0: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계속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내려갔는데
0: 네.
1: 이란 전쟁 이후에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없냐를 이제 미국 언론들이 보면.
0: 과거 대통령과 좀 비교해보면
1: 예,
0: 될 것 같은데.
1: 많이 비교해보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닉슨 대통령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0: 네.
1: 이 정도 수준이다.
0: 아 닉슨 비슷하다.
1: 예. 닉슨 이후 최저 지지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 사퇴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거의 비견할 만한 지지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거의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강점인 분야가 딱 두 개가 있었죠. 경제, 이민. 그런데 그 두 개에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특히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 참가했던 등록 유권자 중에 37%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민주당이 차라리 공화당보다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낫다. 공화당은
0: 차라리라는 표현입니다.
1: 예. 공화당이 왜냐하면 36%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게 민주당이 이제 앞섰는데 민주당이 뒤집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출렁였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거의 4년 내내 민주당에 뒤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심지어는 뒤를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율 괜찮았었던 임기 초기까지도 경제 운영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지율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정당을 봐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CNN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SSRS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공화당도 민주당의 여론조사상으로 크게 뒤집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는 48%, 공화당은 40%. 이거는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로 읽히고요.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0: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이제 이란 전쟁도 빨리 좀 정리하고 이거 좀 국제적인 정세 불안한 것들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리된 게 없잖아요.
1: 잘 안 되잖아요.
0: 예.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쟁을 좀 빨리 어떻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1: 네. 네. 지금 뭐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막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뭐 중간선거까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경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주목받을 만한 큰 건들은 아니라도 이런 주목할 만한 경제 정책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뭐 수없이 얘기됐던 조선업. 미국에는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 항구 간에 이루어지는 그 화물 운송은 미국 배만 담당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0: 예.
1: 존스법. 그런데 이게 이란 전쟁 개전 직후인 3월에 이 법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연장 상태거든요. 이걸 계속 연장하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연장한다는 뉘앙스여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존스법을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존스법이 가져온 폐해는 미국 배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경쟁이 줄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네. 미국 국적의 유조선 건조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높아요. 운임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용 규모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료비 내려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계속 유예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계속 좀 풀어서 연료 운송비 줄이고 선박 공급을 늘리면 적어도 지금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는 유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깎아보자 이런 의미예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나온 대책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발발 전에 갤런당 평균 3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5달 만에 앞자리가 바뀌어서 4달러. 평균이 그렇고 실제로는 더 높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뭐 갤런당 불과 몇 센트 깎는데 불과하다라는 지금 뭐 이런 연구 결과가
0: 근본적인
1: 있어요.
0: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된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금융시장을 깜짝 놀래킨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 엔화에 개입한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1: 예. 엔화를 일본과 미국이 공동 매수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린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엔화를 직접적으로 매입한 게요. 1998년 아시안 외환위기 때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만에 한 대단히 놀랄 만한 조치인데 이거 왜 했느냐. 뭐 일본만 좋자고 당연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예.
1: 일본이 초저금리 상태를 수십 년간 계속하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리로 엔화로 돈을 빌려요. 그래서 달러나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하고 엔화를 팔고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엔화가 계속 약세라면 투자자들이 계속 더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아 이거 안 되겠네. 우리 돈 너무 약세네. 금리를 갑자기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투자자

0: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미국의 줄줄이 주택담보금리도 올라가고 막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 이게 바로 선거와 직결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엔화의 약세를 막아야겠다.
0: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게 뭐 근본적으로 꼭 선거와 직결된다고 뭐 보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경제에 있어서 어떤 실책이 나오지 않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가장 큰 건 이제 미국 경제 문제는 지금 물가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예.
1: 사실 주식시장은 지금 S&P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주가는 괜찮거든요.
0: 예. 미국의 모든 물가인데. 국민들이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결국엔 물가가 가장 와닿죠.
1: 그러니까요. 네. 당장 뭐 기름값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네. 엄청 올랐으니까 법까지 지금 바꾸려고 한다면서요.
0: 예, 이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름이 Save America, 미국을 지켜라 법안입니다.
1: 예.
0: 이 법은 뭐냐면 미국 시민만 투표를 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증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인데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미국 시민만 투표하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리고 미국 법에도 미국 시민만 투표하게 돼 있어요. 시민권자만 하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 선거의 구멍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거주지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고 나는 미국 시민이에요 라고 서명한 다음에 확인 절차 거쳐서 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 과정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생증명서 내세요. 여권 원본 보고 네가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할게요 라는 거를 요구하는 주가 많지 않아요.
1: 그래요?
0: 예. 허술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내가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냥 영주권자쯤인데 나 시민권자예요. 등록을 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 투표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0: 예, 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주마다 행정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네. 주가 거의 나라급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버지니아주 주민이에요. 그런데 버지니아주에 가서 투표하고 오후에 가까운 메릴랜드주에 가서 또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하면 안 되지만 이게 걸러져야 맞지만 가끔씩 그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예. 허점이네요.
0: 허점이에요.
1: 뭐 주 경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될 수도 있다.
0: 네.
1: 내가 뭐 특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표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럴
0: 그렇죠.
1: 수도 있겠다는 거죠.
0: 그렇게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이런 걸로 시민권을 제대로 증명하도록 하자. 혹은 사진 찍힌 신분증 보자. 선거 절차 확인 가능하도록. 굉장히 옳은 주장 같잖아요.
1: 맞는 것 같은데.
0: 그렇잖아요.
1: 들어보니까?
0: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미 다 불법이야.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 다 확인하게 돼 있는데 제도만 안 할 뿐인 거잖아. 말하자면 각 주들이 제대로 이걸 제도를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 왜 또 법을 만들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발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돼라고 주장합니다. 피해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여권이 없거나 미국은 한 번도 평생에 해외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예요. 여권이
1: 예.
0: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예.
0: 여권이 없거나 출생증명서를 쉽게 구하기 쉬운 어려운 사람. 관청하고 너무 멀리 살아요. 차 타고 막 2시간씩 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 증명서 뛰기가 쉽지 않아서 투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 투표 안 하고 말지 뭐.
0: 네네. 그리고 신분증이 있는데 결혼해서 성씨가 바뀌어버렸는데 새로 신분증을 못 만든 사람. 그다음에 증명서 떼려가기도 힘든 생계형 저소득층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투표에서 배제하겠다는 제도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해요.
1: 예.
0: 이렇게 시민권 증명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미국 시민이 한 연구에 따르면 2,130만 명 투표 자격자의 9%에 달한다는
1: 상당하네요.
0: 연구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참 팽팽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명분이 좋잖아요.
1: 예.
0: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강하게 미는 이유가 뭘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를 투표에 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네. 아, 이 선거 이상하네. 부정선거 아니야? 라는 불법 프레임을 선거에 씌우려고 저러는 것이다.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져도 부정선거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1: 뭐 지난번 대선 때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0: 예, 예. 예.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법을 또 반대하고 있는 거죠.
1: 의회에서 난동이 있고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0: 미국이 또 생각보다 또 미국이 허술한 점이
1: 허술하고 복잡해요.
0: 허술하네요. 예. 예. 자, 또 말씀했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그럼 당연히 이제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데 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판세가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 선거는 사실 언제나 야당에 유리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중간 평가.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2년 연속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항상 야당이 우세하고요. 뭐 보통의 뭐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이 야당이어서 우세하면 레드 웨이브, 공화당의 빨간색이 이제 상징이니까 민주당은 블루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블루 웨이브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벌써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이 좀 미국의 좀 복잡한 정치 제도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은 이제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려요. 선거구를 10년마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 의회, 그다음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회나 주지사가 특정 당이면 그 당에 항상 유리하게 그려요.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티가 안 나게 유리하게 그리려고 해요.
0: 게리맨더링?
1: 뭐 그래서 예, 게리맨더링이 바로 그거예요. 네. 옛날에 1812년에 게리라는 주지사가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엄청 선거구를 희한한 모양, 도마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도마뱀이라는 영어, 살라만다.
0: 예.
1: 요거를 합쳐서 게리맨더링이라고 용어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완전 장악한 주가 미국 민주당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이런 게리맨더링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구도가 아니고요. 이 선거구 재획정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일단 붙어볼 만한 지역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더 큰 민주당의 문제는 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면 획기적으로 탁 나서서 당이 단합해서 정말 전략을 잘 짜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하고 뭐 어떤 출구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잠룡들을 이제 내세울 때가 되었는데 없어요. 그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뭐 그렇게 이렇게 민주당이 썩 유리하게 나오지만은 않아요. 아까 지지율이 뭐 훨씬 앞섰다고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지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0: 네.
1: 보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낙승해야 될 선거에 지금 낙승할 분위기가 별로 없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다 예상하고 있어요.
0: 예. 예. 그거는 이 선거라는 게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
1: 차악.
0: 차악을. 예. 너희도 못하지만은 아 그래도 이거보단 낫다.
1: 네.
0: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뭐라 말씀하면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될 확률은 좀 높지 않다.
1: 네.
0: 예.
1: 뭐 이겨도
0: 이겨도 조금 이길 예. 수 있다.
1: 조금 이기면 보통 여당 승리라고 말합니다.
0: 예.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 자금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사실은 요 선거 자금 모금은요. 미국 네. 정치판이 지금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양당 모두 어려워요. 큰 손들이 예전만큼 돈을 안 써요. 그리고 큰 손들이 아직 석 달 남았잖아요. 하는 거 좀 더 보자. 어디다 내가 돈을 더 줘야 될까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화당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인 게 일단
0: 예.
1: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정가에 도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데 전화해서 기부금 좀 내놔라고 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혹은 기업가들이 대통령 전화 받을까 봐 떨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독려하면 어느 정도는 좀 내겠죠 그래도.
0: 예.
1: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많이 이름 나왔었던 일론 머스크가
0: 예.
1: 다시 나섰습니다. 공화당 지원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0: 테슬라 주고 좀 안 들었던데.
1: 네. 한참 예. 좀 조용했는데 예. 그래도 아직 공화당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억 달러 1,4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0: 예.
1: 주로 대표적인 경합주. 경합주가 이제 정말 붙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될 지역이잖아요.
0: 예.
1: 경합주의 상원의원 선거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우리로 치면 뭐 중앙당 같은 존재인데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현재까지 선거자금 1,630만 달러를 확보를 했는데 공화당은 1억 2,850만 달러.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보한 자금이 공화당의 1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광고고 뭐고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원 선거위원회 이제 당 전국위원회 말고 여기도 공화당의 반절밖에 못 모았다.

0: 대선에서 졌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반성이나 향후 반전을 이룰 만한 전략 혹은 그런 전략을 짤 만한 능력이라도 되냐. 이제 대선 2년 남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냐. 게다가 자금 운용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재정 뭐 빵꾸 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내부에서도 당내에도 분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중도파, 진보파,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다 나눠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당의 방향을 너무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당에 돈 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1: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은 요즘 잘 접하실 못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0: 예, 민주당은 지금 좀 질이 멸렬한 상태예요.
1: 그렇군요.
0: 답을 2년째 못 찾고 있어요.
1: 하긴 뭐 차기 대선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뭐 생각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0: 없죠.
1: 그나마 누굽니까? 맘다니 뉴욕시장?
0: 네.
1: 예.
0: 한번 그래도 크게 뉴스가 됐던.
1: 그러니까요.
0: 예.
1: 예. 근데 이분이 뭐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0: 예.
1: 이게 뭐 당내 어떤 뭐 개파의 하나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0: 이게 뭐 개파라기보다는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이런 민주사회주의자들을 당 외곽 세력으로 이제 주로 보고 당 좌파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주류 세력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실 사람들을 좀 경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도 분배를 중시하고 예. 사회주의자적인
1: 그러니까
0: 이런
1: 이제 예, 경향들이 왼쪽 좌우로 쭉 줄을 세우면 좀 민주당은 진보 쪽이긴 한데
0: 네.
1: 그쪽에서도 이제 좀 약간 왼쪽으로 좀 많이 간
0: 예, 예.
1: 상황이다.
0: 이 사람들이 진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 외곽이고 별로 민주당 내에서 큰 사실 영향력은 없고 이렇게 그냥 사람 몇 명이 부각되는 정도인데
1: 대중적인 인기는 있는데
0: 네 그런데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사실은 소수예요.
1: 예.
0: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비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이 최근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에 당선된 후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민주당의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압둘 엘사이에드라는 후보입니다.
1: 예.
0: 이름만 들어봐도 추론하실 수 있지만
1: 그쪽인 것 같은데.
0: 예, 예. 예. 이집트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1: 아,
0: 무슬림입니다.
1: 그렇군요.
0: 만약
1: 예.
0: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첫 무슬림 출신 상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탄생하는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예. 근데 이 사람을 민 이제 당내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민주사회주의자들 뭐 몇 명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말고 미국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는 이 사람의 경쟁자를 밀었어요. 헤일리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미시간주 공무원 출신이고 이 사람은 미국 이스라엘 뭐 공공정책위원회라는 소위 미국 이스라엘의 미국 로비 발판이라는 데서 돈도 받았어요. 미국의 유대인 그룹 크잖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뭐 주로 단체들 뭐 웬만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단체들도 9대 1 비율로 이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한 이유는 미시간주가 경합주예요. 이 경합주에서 너무 색깔이 뚜렷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주의자보다는 좀 중도 같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람을 밀었는데 엉뚱하게도 엘사이드 후보가 된 거예요.
1: 예.
0: 엘사이드 후보는 토론하고 유세 능력으로 뒤집었습니다.
1: 네. 대중적인 좀 인기가 있겠네요.
0: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거죠. 무슨 주장을 내세웠냐면 민주사회주의자답게 건강보험 강화, 약값 인하, 부유층 증세, 선거자금 개혁 이슈 이런 걸 냈습니다. 구호가 뭐였냐면 정치자금을 없애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넣으세요. 였습니다. 이거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이 많이 쓰는 구호예요.
1: 예.
0: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구호로 다가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란맘단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열풍을 불러일으킬까. 미국 민주당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주당 예비선거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찍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1: 예.
0: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뭐가 없으니까 기존 민주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열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눈여겨볼 만한 빅 이벤트가 민주당에서 있어요. 위스콘신주에서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주 하원 의원이 주지사 경선에 도전합니다.
1: 홍.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0: 한국계예요.
1: 예.
0: 한국 이름이 홍윤정입니다.
1: 아, 예.
0: 여론조사에서 지금 크게 앞서거든요. 당내 경쟁자들을. 이 사람은 현직 바텐더고요.
1: 바텐더요?
0: 예.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나 유일한 임금 노동자,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엘사에드와 비슷한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될 만한 정책을 내세워요. 이 사람도. 예. 위스콘신은 미시간주보다 더 경합주예요. 여기서 홍 후보가 이기면 아 정말 민주당의 분위기가

0: 민주당 지지자들 분위기가 바뀌네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걸 보고 아 그래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다. 그러면서 이걸 오히려 이제 역으로 자기네 선거 전략으로 또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1: 그렇군요. 아무튼 뭐 미국의 어떤 정당 내의 어떤 움직임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좀 극좌라고는 뭐 표현도 있지만 좀 그쪽으로 좀 치우치려고 하는 느낌도 있네요. 미국도
0: 중도가 마찬가지고. 점점 사라지고요.
1: 그러니까요.
0: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지니까 점점 더
1: 미국만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네,
0: 사실 전
1: 그런
0: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남은 얘기는 네 앞도 선거 90일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너무 더운데 주말에는 조금이죠.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1: 네. 네. 그래도 좀 나아진다 그래야죠.
0: 얼마나 나아집니까?
1: 예. 네. 아주 약간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인데, 그러니까 그 측정오차가 있는 특보 미온형 지역이긴 하지만 영등포가 지금 40도가 오늘 넘게 측정되는 게 찍히기도 했거든요. 네. 경기도 여주랑 하남도 39도가 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말에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덥습니다. 수도권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39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내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8일, 9일 주말에는 기온이 1, 2도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3, 4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티베트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서 그냥 한여름에 입을 덮고 네.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0: 둘이 좀 이게 헤어져야 되는데.
1: 예, 연결이 조금 약해지고 고기압 중심도 북서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열 축적도 좀 줄고 다소 시원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열대야가 이제 10일 넘게 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봐야 되겠습니다.
0: 네. 예. 뭐 33도 정도가 이제는 좀 시원하다는 표현을 예. 쓸 정도의 지금 더위입니다. 아직 완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추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이제 꺾이겠지 싶은데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1: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온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무덥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22도, 27도고요. 낮 최고 기온이 27도, 36도. 일요일은 21도에서 26도가 아침 최저 기온이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사실은 35도 안팎도 더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막 39도, 40도 이러니까 35도가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35도 안팎의 폭염특보는 계속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기상청의 설명 중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언제 끝날지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한 네? 답변인데요. 아마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8월 중하순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풍이 주변의 기압계를 어떻게 바꾸느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0: 돌핀이 있다면서 돌핀.
1: 예. 그 토요일에요. 네. 강원도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예보가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일부 내륙에도 비나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 비가 좀 오고 나면 좀 누그러지겠지 하지만
0: 안
1: 내리고
0: 그렇던데요?
1: 나서 그리고 막 더 뜨거우면 약간 네. 사우나 같아서
0: 아니 어제 여기 비가 약간 왔어요. 제가 퇴근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뭐 완전 목욕탕 안에 들어간 것 같은
1: 오히려 그렇죠
0: 시원한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주말에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정말 수분 섭취랑 휴식하는 거 꼭 지켜달라는 예. 당부입니다.
0: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경기가 안 열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까지도 경기가 안 열린다고요?
1: 네. 지난 4일에 인천에서 경기를 보던 관중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프로야구가 임시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까지 쭉 쉬고 경기를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이 참석한 긴급 실행위원회를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었고요. 주말에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내일부터죠. 9일까지 전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분이 가가지고 관중석 위를 이렇게 재보니까 50도가 넘더라. 예. 잔디 위도 50도가 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단뿐만 아니라 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폭염으로 경기를 다 취소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떨 때 경기를 취소할 것인지 그 기준도 세웠습니다.
0: 예. 예.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리그가.
1: 화요일부터.
0: 그 재개가 될까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1: 네, 우선은 다음 주 화요일 11일부터 재개가 되고 그리고 너무 낮엔 더우니까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그냥 일괄 조정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고척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 히어로즈 같은
0: 뭐
1: 경우는
0: 당연한 얘기고요.
1: 예, 동구장 특성을 고려해서 평일은 오후 7시, 주말은 기존처럼 오후 6시, 일요일은 2시에 경기를 치르기로 했고요. 한국야구위원회가 기상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경기 운영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선수와 관중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시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회, 5회, 7회 종료 후에 3차례 최대 6분까지 예. 쉬어가기로 했고 경기 당일날 오후 1시까지 1시 전까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면 경기를 취소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0: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번 월드컵 때 했던 거랑 비슷한
1: 네네네.
0: 거네요. 예. 아, 이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시면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1: 네.
0: 이제 받게 되고 뭐 요양 시설을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게 좀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시설은 좀 안 가고 싶다.
1: 네.
0: 집에서 난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1: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미리 이제 예, 하시는 경우가
0: 맞습니다.
1: 있는데
0: 예.
1: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장기요양수급자 4,500명 그리고 가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장기요양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더 나빠져도 난 집에서 있고 싶다. 이런 희망을 얘기했고요. 이게 2022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49.8%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노인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가 넘게 감소한 17.6%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다는 훨씬 익숙한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뚜렷하게 커지고
0: 네,
1: 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네. 뭐 자식이나 가족들은 또 부모님의 이런 뜻을 알면서도 네.
1: 병원 가면 조금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0: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또 요즘 사실 또 생업 때문에
1: 그럴
0: 수 없이 또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1: 네. 네.
0: 조사를 해봤더니 이 초고령 사회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변화도 확인됐다고요?
1: 그러니까 우선 장기요양 수급자의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85세 이상의 수급자 비율은 47.3%로 늘었고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비율도 43.6%로 독거화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들 얘기인데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족들의 만족도는 84.6%로 높고
0: 네.
1: 부양 부담도 줄었다는 응답도 70%가 넘었는데 가족의 절반 이상인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가급여 한도를 좀 늘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24시간 돌봄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앞으로 또 고령 인구는 계속 늘 테니까요.
1: 네.
0: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저는 좀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게 좀 맛이 답니까?
1: 진짜 달아요.
0: 달아요?
1: 네.
0: 토마토가 좀 달 맛이 나는군요.
1: 네.
0: 근데 이게 일반 농산물로 분류가 안 된다고요?
1: 일반 토마토가 아니라 네. 그 과체 가공품입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0: 가공?
1: 세척해요. 거기에다 네. 스테비아랑 스크랄로스 같은 감미료 용액을 그 가압이나 진공 방식으로 주입을 해서 다시 씻어가지고 포장한 거예요.
0: 아, 물 넣는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 당분, 천연 감미료 같은 표현을 쓰면 원래 자연적으로 단맛 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서 판매한 부당 광고를 한 업체 15곳을 적발했고 이들이 판매한 제품인 6만 2천 개, 판매액으로는 8억 6천만 원어치에 달한다고
0: 예.
1: 합니다.
0: 위생관리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1: 네. 그 제조업체 9군데를 점검을 해보니까 3군데가 소비기한을 실제로 길게 표시하거나 품질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1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여기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0: 예.
1: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감미료를 주입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제품을 구매할 때, 구입할 때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라는 거
0: 예.
1: 확인하시고 보관 방법, 소비기한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고
0: 있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게 낫겠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1: 예. 예.
0: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등장했다고요?
1: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0: 너무 더우니까.
1: 예, 네. 우리 돈으로 1350만 원 정도 해요.
0: 많이 비싸네요. 150만 원.
1: 예. 비싼데 200대가 판매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4월부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유리문을 닫으면 머리, 목, 어깨 쪽으로 섭씨 5도씨의 찬바람이 나오고 내부 온도는 15도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체온을 낮춰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그냥 일반 가정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외 골프장, 건설 현장, 농촌 이런 데서 열사병 위험이 큰 곳에서 그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0: 겁니다.
1: 우리가 아는
0: 뭐 일반 냉장고, 냉방기기와는 용도가 다른 거군요.
1: 네.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0: 이동할 수
1: 있게
0: 수 있습니다.
1: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지진 난 지역에도 이게 예. 보내지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서 이런 온열 질환이 갑자기 발생했다.
1: 네.
0: 근데 위급 상황에서 뭐 쓸 수 있는.
1: 네, 그 빨리 열을 내려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그럴 때 사용하는 그 냉장고인데요. 그렇군요. 앞으로 폭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예. 많이 나오지
0: 않을까.
1: 요즘
0: 너무 더우니까 예. 냉장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아,
1: 저도요.
0: 들거든요.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절기상이 추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라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국이 31도에서 39도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 산지,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오전부터는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30에서 8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도, 습도는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바렌카,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 구두는 언제나 누덕누덕 키워 거의 누덕이나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때로는 구두 밑창도 꼴사납게 다 달아빠진 걸 그대로 신고 다닌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하급관리 마카르 제부스키는 먼 친척인 바르바라를 연모하며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추천으로 두 권의 소설을 읽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처음 선보이는 작은 서점 계절학기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또 다른 새 코너 문경수의 북극서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절학기 첫 시간은 김정하 박사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코너 제목만 듣고도 어느 분이 선생님으로 오시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10년간 도스토옙스키 4대 명작을 완역한 분이시죠. 김정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도스토옙스키 전도사 김박 김정하입니다.
0: 네. 아, 스스로 김박이라고 하시는군요. 전에 우리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로 이제 작은 서점에서도 이제 모셨었는데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이제 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최근에 좀 그거 느끼세요? 도스토옙스키 좀 붐이랄까요?
1: 네.
0: 뭐 저뿐만, 저는 이제 뭐 일부러 좀 찾아보느라고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약간 우리 김정하 박사님 그 전도사 역할이 톡톡히 지금 뭔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도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고들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친근하게 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불러들 주시고 그다음에 관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 선생님이 백 몇십 년 후에 거의 200년 가까이 후에 이렇게 꼬레아에서 이렇게 꼬레아에서 이렇게 본인의 작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를 알면 참 기뻐하시겠다고 저한테 전도사로서 뿌듯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0: 지난 시간에 이 도 선생님 도스토옙스키와는 영혼의 탯줄이 이렇게 연결된 사이라 그랬는데 뭐 제가 다 그냥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박사님이 너무 바쁘신데 요즘 특별히 또 조르고 졸라 모셔서 계절학기를 좀 진행할까 해요. 첫 시간 함께 살펴볼 책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1: 이 수업이 도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도 선생님의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생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뭐 그렇다고 도 선생님이 심혈을 안 기울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작품들은 진짜 그 마감일에 쫓겨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셨다면 바로 이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게 그 세 번이나 이렇게 퇴고를 하면서 수정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퇴고를 하면서 이제 쓴 거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출간한 작품이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죄화벌이라든지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이제 40대의 도 선생님이 쓰신 40대 50대 뭐 그때의 도 선생님이 쓰신 거라면 이 작품은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24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입니다.
0: 시간 차이가 꽤 나는군요.
1: 그럼요.
0: 그
1: 중간에 또 시베리아가 다녀오셨잖아요.
0: 그쵸, 네.
1: 그래서
0: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작품들은 이제 가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밥벌이에 좀 연연하면서 막 써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런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1: 세 번이나 퇴고를 하고 쓴 유일한 작품입니다.
0: 그렇군요. 가난한 사람들. 벌써 이제 뭔가 그 전에 이 번역 일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술은 막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 가운데 비교적 좀 짧은 편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근데 이제 뭐 4대 장편의 유명세에 밀려서 아직 좀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 조금 어찌 보면 좀 덜 유명한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좀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을 박사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1: 많은 데 보면 이게 일단 서간체의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바르바라 17세인 바르바라라는 되게 아름답고 근데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런 소녀와 그다음에 이제 47세의 가난한 그런 하급 관리 마카르 제부슈킨이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그런 서간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주로 뭐 사랑 이야기다.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사랑이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남녀관계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자면 마카르 제부슈킨이 바르바라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그런 약간 연정이 포함된 사랑이 맞고 바르바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좀 요 후반에 네.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게 과연 연정인가라는 데에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맨 처음에는 바르바라가 고아인데
0: 네.
1: 이 고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여자고 예쁘고 고아고 이러면은 먼 친척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애를 거의 팔아넘기다시피 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업으로 하는 친척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부슈킨이 바르바라를 구해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옆집에 살면서 이렇게 서간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0: 처음에는 제부슈킨이 바르바라를 다 도와주죠. 뭐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도.
1: 없는 살림에 네. 남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을 또 이제 이렇게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아주 가난한 그런 부엌 옆에 있는 네. 그래서 새도 막 계속 죽어나가는 공기가 나빠서
1: 네. 네,
0: 거의 다섯 마리나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1: 네.
0: 근데 이제 나중에 부서져 내리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제복도 갖다 팔고
1: 네.
0: 외투도 갖다 팔고 그리고 뭐 하여튼 신발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것도 사신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한테는 제라늄 꽃을 사주고 장미꽃을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버티질 못하고
1: 네네.
0: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바르바라한테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참지를 못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1: 네.
0: 부서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바르바라를 옛날에 한번 이제 범했던 적이 있는 그런 브이코프라는 지주한테 이제 결혼을 시집을 가는 걸로 네. 끝이 나는 거죠.
1: 네. 서간체의 그 어떤 남녀 나이를 좀 잊고 뭐 어떤 가난한 두 남녀의 어떤 그 정이 오고 가고 그것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이상의 뭔가 또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쓸 당시에 도 선생님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1: 20살.
0: 25살. 뭐 24살
1: 네.
0: 이때 도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채무자 감옥에 가고 막 그 정도까지 네. 가난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첫 번째 작품으로 썼는 거 하니 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그 아버지가 빈민을 위한 그 병원에 의사였어요.
1: 네.
0: 그렇다고 뭐 좋은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 그 직책을 막 맡은 거죠. 맡겨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변에 최 보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극빈자를 위한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되게 연민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걸 처음에 쓰는데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러시아어 뜻이 비에드니예요.
1: 네.
0: 그게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1: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0: 네.
1: 돈이 없다는 그 가난 말고도
0: 네. 불행한.
1: 불행에 가까운.
0: 불쌍한. 짠한.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연민이 가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벨린스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벨린스키한테 발탁이 되면 이 사람 뜨는 거예요.
1: 아, 네네.
0: 비평가인데
1: 네네.
0: 어마어마한
1: 네네.
0: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난함에 방점을 둔다면 이거는
1: 네.
0: 사회적인 소설로 익히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1: 네.
0: 그다음에 뭐 부유한 자, 이제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뭐 핍박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소설로 읽혀요. 벨린스키는 그렇게 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고골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골이 그러면 이때 새로운 고골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를 이제 살짝 설명을 하자면
1: 네.
0: 우리가 그 문학 사조로 봤을 때 낭만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주의예요. 근데 그 가운데 러시아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거긴 한데 자연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고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리가 낭만주의는 보면 보통 귀족에 의한 귀족을 위한 귀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 네, 네.
0: 보통 다 막 뭐 정말 사랑을 얘기하고
1: 네. 비현실적인
0: 어떤 그래, 살짝 비현실적이고
1: 네.
0: 이상적이고
1: 네네네.
0: 그리고 일단 배가 고프면 우리가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골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골의 외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하급 관리를 등장을 시켜요.
1: 네, 이제 서민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고
0: 거의
1: 네.
0: 서민 정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아까끼 외빛이라는 사람인데
1: 네.
0: 이렇게 베끼는 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카피 페이스트해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베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까기 아까기의 빛이 그게 뭐냐면 아까기의 아들 아까기란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베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벨린스키는 이 외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 네. 나왔다. 그러면서 고골 그 도스토옙스키 역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1: 네네.
0: 그래서 여기에 외투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파리 관련 이야기. 네. 그러니까 파리가 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파리에 얻어맞아, 파리 날개에 얻어맞아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마카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발 이야기. 이게 다 고골의 외투에 대한 네. 오마주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네. 이해하는 데는 네. 고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고골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벨린스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이 이제 25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됩니다.
1: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실주의, 그 고골의 어떤 그 사조를 이어받는 그런 작가로 지금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당시 뭐 굉장히 그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책 속에 녹여 있겠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도 물론 있지만 인간 심리에 더 있다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어느 쪽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심리가 또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0: 네네. 네. 실제로 도 선생님이 그 시베리아에 가기 전에는 네. 페트라 쉴프스키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벨린스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서클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빈부격차만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근데 갔다 와서는 사람들이 이게 빈부 격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과 4년을 네. 살을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변한 거죠.
1: 구조와 환경이 개선된다고 사람의 삶이
0: 네.
1: 나아지지 않는다.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
0: 네네.
1: 사람이 어떤 그 본성, 본능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0: 그게 이제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1: 그렇죠,
0: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저희가 그거는 또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0: 맞습니다.
1: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말 새로운 고골이라고 불린 도스토옙스키 작품.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원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이렇게 번역해 오셨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좀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낭독 좀 부탁드릴까요? 듣고 싶어요. 네.
0: 제가 195페이지 거의 끝이에요.
1: 네.
0: 그거는 이제 바르바라를 떠나보낸 후에 마카르 제부슈키니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네.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바르바라가 과연 제부슈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에는 그 지금까지는 다 날짜가 써 있어요.
1: 네.
0: 어떤 편지에. 근데 여기에는 날짜도 없어요. 더 이상 날짜가 의미가 없는 거죠.
1: 날짜가 의미가 없다는.
0: 네.
1: 네네.
0: 내 아가씨 바렌카, 내 소중한 사랑이요. 당신은 끌려가는군요. 결국 떠나가시는군요. 내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느니 차라리 내 가슴 속에서 심장을 도려내는 편이 낫겠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서 받은 편지는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당신도 떠나고 싶지 않으신 것이지요. 당신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린가? 게다가 앞으로 이 사람은 대체 누구한테 편지를 쓰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당신은 고려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겠냔 말입니까? 또 내가 누구를 내 귀여운 아가씨, 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어딜 가서 나의 귀여운 천사를 찾으란 말입니까? 나는 죽을 것입니다, 바린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은 이토록 큰 불행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요.

0: 나는 당신을 친딸처럼 또 하느님의 빛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내 귀여운 아가씨, 내 이미요. 당신만을 위해, 당신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서 떠나시다니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요. 당신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 당신이 이렇게 떠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 너무 절절한데요. 아,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0: 맞아요.
1: 정말 그 절규가 느껴지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네요.
0: 유일하게 네, 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47세에 처음으로 네.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1: 아.
0: 바로 이 장면이 네. 고골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고골의 외투에서는 네네. 아깝기 아깝기의 위치가 진짜 기계처럼 살아요.
1: 네.
0: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매일 가서 정서하고 집에 와서 또 정서하고 정서가 낙인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외투를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막 굶고 네. 이제 그 신발이 다를까 봐 이렇게 까치발로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조그만 빵을 먹는데 그 빵에 원래 이렇게 파리가 붙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 자기의 느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외투를 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가 인간임을 조금은 느끼게 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무생물이잖아요.
1: 네.
0: 물체잖아요. 하나의 물건. 그 물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과
1: 네.
0: 지금 여기서는 바르바라라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이 사람으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거.
1: 그러게요.
0: 내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바라가 떠나고 나면 편지 쓸 사람이 없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1: 아,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골에서는 그 외투가 나오듯이 여기서는 지금 이 주인공이 제부스킨이 그 신발이 되게 또 막 집착하잖아요. 좀 편집
0: 네,
1: 상일 정도로 그 약간 비슷한 어떤 뭐 의미가 있는 물건인가요?
0: 너무 재밌는 네.
1: 구멍이
0: 장면이
1: 숨
0: 하나가
1: 숨
0: 있어요. 네, 그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87쪽에서 88쪽 그 사이인데요. 이 마카르 제부슈킨 시집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면 즉
1: 네.
0: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면은 나는 그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1: 네.
0: 왜냐? 여기에 써 있죠. 예를 들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벼랑간 마카르 제부시킨 시집이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이 세상에 떡하고 나왔다고 칩시다.
1: 떡하니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표현 너무 번역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네. 되게 저다운 별 네. 번역이죠. 그러면 내 귀여운 천사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는 절대로 감히 넵스키 거리에 넵스키 거리는 그때 이제 큰 대로예요.
1: 네.
0: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 문학작가이자 시인 제부스킨이 간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제부스킨이야 라고 말할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구두는 어쩌면 좋죠? 바린가.
1: 네.
0: 당신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 구는 언제나 누덕누덕 기워 거의 누덕이나 마찬가지고
1: 네.
0: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때로는 구두 밑창도 아까 읽어주셨던
1: 네.
0: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작가 제부시킨이 누더기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걸 다들 알게 될 게 아닙니까? 이건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1: 네.
0: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내가 그러니까 정말 불쌍해요 이 장면이.
1: 네.
0: 왜냐하면 내가 구두를 새로운 구두를 톡톡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네. 유명한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온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되게 독자들이 좀 주의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마카르 제부슈킨과
1: 네.
0: 바르바라의 책 읽기를 보시면 바르바라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읽어요.
1: 네.
0: 고골, 뿌슈킨 이런 책들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마카르 제부슈킨은 옆방에 사는 네. 그 작가가 삼류 작가가 쓰는 이탈리아의 욕망.
1: 네.
0: 딱 제목만 들어도 우리 뭔지 알 것 같죠.
1: 약간 저 옐로우에 가까운.
0: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보면서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갈릴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네. 외투를 줬잖아요. 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 이러고 줬는데 외투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죠.
1: 왜요?
0: 그러니까 네. 자기 얘기인 거죠.
1: 그러니까 네.
0: 너무나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따위 작품을 쓰는 겁니까? 고골인데.
1: 네.
0: 이런 작품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걸 읽은 독자 중에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외투를 사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또 새 구두라도 한 켤레 사준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네. 너무너무 아주 그러니까 네.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 치부
1: 그러니까요.
0: 너무나 가난함 이런 것들을 다 왜 온 세상에 이렇게 밝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네. 화를 내요.
1: 네네.
0: 바르바라 가 나중에 이제 그 브이코프라는 사람한테 네. 자기를 한번 범했던 적이 있는 정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그 폭력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 경찰서장 두들겨 패고 막 이런 네네. 식으로 대체 바르바라가 왜 갈까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은 이 둘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실은 바르바라는 몸도 약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약해요. 왜냐하면 네. 이 페체르부르크의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투가 제대로 된 외투가 없죠. 제대로 된 신발이 없죠. 이제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감기에 걸리고 그게 네. 결핵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르바라의 첫사랑 포크롭스키 그 대학생 포크롭스키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려서 네. 이제 결핵에 걸려서 죽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핵이 괜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걸리는 거고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서 걸리는 네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발과 외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그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1: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0: 맞습니다.
1: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될까요?
0: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은 네. 이렇게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1: 네.
0: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조금씩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제부시킨도 그렇고 바르바라도 네. 그렇고 되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도 굉장히 가난하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요. 오늘 살기가 너무 바쁘기 네. 때문에 미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존심마저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씩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이제 18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나 꿈 뭐 이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접고 관계를 포기하고
1: 네.
0: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네.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고 존엄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 네.
0: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거든요.
1: 그렇죠. 우리 네. 얘기죠. 이때만 해도 좀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시베리아 유형 가기 전에
0: 네, 맞아요.
1: 작가잖아요. 어떤 이런 사회주의도 좀 신봉하는 그런 느낌도
0: 맞아요.
1: 들고 사실주의 입각해서 현실을 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네네.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이제 시베리아를 다녀온 이후에는 조금 사람이 좀 바뀐다 그래야 될까요?
0: 많이 바뀌죠.
1: 그렇죠. 친자르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0: 친자르주의자가 네네네네. 되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가 되면
1: 네.
0: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행복해질 거라고 네네네. 생각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재미로 뭐 애들 20명 찔러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4년을 살을 부딪히고 네. 살다 보니까 그때의 작가로서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1: 그렇구나.
0: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아 이게 절대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바탕으로 한 그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 네, 네, 공리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0: 이런 것들은 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대장편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갔다 와서 쓰는 사대장편은 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사람들이 복잡해요.
1: 네, 그 과정에 이제 지하생활자의 수기 저희 다음 회에 이제 읽어보면 네, 어떻게 그 사상이 변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뭐 이렇게 좀 변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로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그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지금 여기도 봐도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
1: 네.
0: 그것은 그냥 조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눈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바라보는 눈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그 25살 때 썼던 이 작품부터 끝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요. 벌써 딩동댕 지금 마친 수업 마치는 지금 종이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작은 서점 계절학기 첫 시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오늘 함께 살펴본 가난한 사람들 다독이 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3: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1: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3: 창밖은 우주
4: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1: 창밖은 우주 문경수 과학 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한 권의 과학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와 더 넓은 우주를 만나볼 얘긴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 이 과학 탐험가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과 오늘 네. 함께 할 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
3: 네, 네. 일단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탐험가는 네. 맞는데요.
1: 네.
3: 그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흥미 있는 곳들.
1: 네.
3: 네, 우리가 이를테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뭐 그랜드 캐니언,
1: 네.
3: 뭐 사막, 빙하, 극지. 네, 이런 곳들을 주제로 탐험을 많이 했었고요.
1: 네.
3: 뭐 간단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사랑도 탐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1: 네.
3: 네, 그리고 뭐 화산학자, 그다음에 공룡학자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발굴도 하고
1: 네.
3: 뭐 이런 작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1: 과학자신 거예요?
3: 과학자와 탐험가의
1: 네,
3: 경계.
1: 경계에 있는
3: 네.
1: 과학이 있는 곳에 네. 두 발로 뛰어서 가는.
3: 맞습니다. 그렇게, 네, 발로 뛰는 과학입니다.
1: 아, 멋지십니다. 야, 이런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처음으로 골라오신 책이 뭘지 너무 궁금하네요.
3: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그 빙하학자 신진아 박사가 쓴 빙하 곁에 머물기라는 책인데요.
1: 네네.
3: 이 신진아 박사님은 프랑스에서 빙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1: 네.
3: 네,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유일한 여성 빙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3: 그 얼핏 제목만 보면 딱딱한 좀 과학 얘기,
1: 네.
3: 뭐 빙하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3: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한 사람이 어떻게 빙하를 만나고 또 과학자가 됐고 그리고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1: 네.
3: 왜 다시 빙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과학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라고
1: 에세이.
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요즘 과학 에세이가 또 굉장히 장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3: 네, 그렇죠. 네.
1: 근데 빙하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또 오늘 좀 처음 듣네요.
3: 네, 사실 이 빙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네.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1: 아.
3: 네, 1960년대 이후로 이제
1: 네.
3: 지금까지 축되고 있는 학문이라서
1: 예.
3: 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1: 그 막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신진아 작가님이 이제 막 극지 연구소에서 막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같이
3: 맞습니다.
1: 막 그런 부류인
3: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극지 연구소 하면은 되게 네.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많은데
1: 네.
3: 가까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1: 아, 그래? 어디 남극에 있는 게 아니고요?
3: 네, 그렇지 않고요. 네, 현장은 뭐 남극 북에 있지만 이제 그 송도에 있는 네. 극지 연구소에서 이 신준아 박사님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 네.
3: 실제로 이제 그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들을 분석을 해서 뭐

0: 과거의 그 기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과거의 뭐 온도 변화 추이가 어땠는지 지금까지
1: 네. 네,
0: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네, 한국의 좀 독보적인 그런 네. 연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우리 군의 유일한 여성 빙하학자라고.
0: 네 말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1: 네. 자, 근데 좀 벌써 이 책을 골라오신 게 제 느낌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
0: 네,
1: 약간 그것도
0: 맞습니다.
1: 좀 그것도 네. 약간 작용을 했어요.
0: 네, 아. 요즘에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날이 덥고 네.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하라는 의미에서 네. 이 책을 고른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가에서 이 책을 딱 보시면은 이 빙하라는 단어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아, 또 뭔가 과학을 배워야 되는구나.
1: 네.
0: 네, 뭔가 좀 내가 또 외워야 되는구나.
1: 네.
0: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빙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은 정말 이 저자가 이제 빙하를 만나고 네. 연구자가 돼가는 과정.
1: 네.
0: 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일단 초반에는 이제 빙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빙하 연구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뭐 기후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데
1: 네.
0: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생소할 텐데
1: 네.
0: 빙하학자들이 실제 빙하 연구를 하는 그린란드. 네, 그 네. 설원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한 과학자로서
1: 네.
0: 또 한 인간으로서
1: 네.
0: 이렇게 그 뭐 빙하학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
1: 네.
0: 그리고 그 안에서 고뇌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1: 네.
0: 아마 처음으로 과학책을 그 접하시는 분도 그냥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이야기보다도 이제 빙하학자의 어떤 분투기를 다룬 인간미가 막 넘치는
0: 네. 네.
1: 제목은 빙하래서 굉장히 추울 것 같지만 좀 따뜻한 어떤
0: 맞습니다.
1: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0: 네.
1: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진짜 뭐 학술적이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
0: 네,
1: 미리
0: 맞습니다.
1: 좀 말씀드리면서
0: 네.
1: 자 우리가 빙하하면 이제 뭐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와고
0: 네.
1: 뭐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빙하 근데 사실 그 저기 둘리가 타고 내려온 건 빙하가 아니잖아요. 빙산이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렇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네 빙하가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0: 네. 자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리가 타고 온 거는 빙하가 아니죠. 네, 정확히 말하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빙산을 타고
1: 그쵸, 네.
0: 네, 한강까지 네. 오게 된
1: 예전에
0: 건데요.
1: 어떤 그 퀴즈쇼에서 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1: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네.
0: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냉동실에 있는 얼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냉동실의 얼음은 물을 얼려서 만든 덩어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빙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이 쌓이고 압력을 받아서
1: 네.
0: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1: 네.
0: 그 냉동실의 얼음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1: 그렇죠. 네네. 그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꺼내서 움직이지 않는
0: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데 이 빙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아무래도 빙하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산 아래쪽이나
1: 네.
0: 바다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 네네.
0: 빙하의 그 한자 원도 이 빙자가 얼음 빙자고
1: 네.
0: 그다음에 한자는 물하자.
1: 네.
0: 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얼음이다라고 이렇게
1: 그렇군요.
0: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빙하가 굉장히 먼 곳에 있고 굉장히 뭐 귀하고 희귀한 그런 어떤 물체처럼 느끼지만 우리 지구의 한 몇 퍼센트가 빙하로 덮여 있, 제가 알기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 지구의 거의 한 30% 정도.
1: 그러니까요.
0: 네, 빙하가 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그 빙하의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뭐 빙하의 뭐 시간표가 막 앞당겨져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얘기할 때
0: 네.
1: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빙하인데요.
0: 네.
1: 과학자들은 이 빙하를 뭐 지구의 일기장이라고도
0: 네.
1: 하고 타임캡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0: 네.
1: 이게 빙하 속에 이제 어떤 지구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일단 그 빙하를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냐면 그냥 나무의 나이테를 떠올리시면
1: 그렇죠.
0: 쉬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이 빙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내리고 쌓여서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1: 네.
0: 그 쌓일 당시에 이 눈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그 당시 대기에 있던 뭐 미세먼지부터 해서
1: 그렇죠.
0: 화산재.
1: 공기도 안에 들어가
0: 맞습니다.
1: 있을 테고.
0: 다양한 네. 것들이 같이 눈에 붙어서
1: 네.
0: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빙하 코어를 시추해서 연구를 하면
1: 네.
0: 과거에 지구의 대기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온도의 변화는 어땠는지
1: 네.
0: 그리고 심지어 핵실험에서 나온 물질까지도 빙하에서 발견이 돼서
1: 핵실험이요?
0: 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정말 그 북극 지방과는 먼 지역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1: 근데 그게 빙하에 흔적이
0: 그때 그 있어요? 분진이나 물질들이 빙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빙하가 요즘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녹아서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는 거는 얼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네. 지구의 그런 어떤 기억들, 기록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0: 그거 북극에서 온 뭐 네. 빙하의 얼음이 하면서 이렇게 막 저기 따라주고 네. 이랬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1: 네. 예.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은 네, 네. 이 빙하 코어 연구의 시초는 네.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이 그린란드에다가 네. 비밀 군사 기지를 만들 계획을 네.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빙하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움직이니까 그 위에 기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여기에 지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안을 이제 좀 연구하기 위해서 네. 처음으로 코어 작업을 했죠. 자, 근데 여전히 이제 빙하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서 더 이상 이제 군사기 추진이 무마가 됐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 덴마크의 과학자가 그 뉴스를 접한 거예요. 자, 그 코어 작업을 했다는데 그거 버릴 거면 나를 줘라. 그래서 그 덴마크 과학자가 처음 연구해서 당시 그린란드의 연대별로 어떤 온도의 변화 네. 이거를 처음 이제 알아내게 된 게 빙하에 대한 어떤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빙하 시초 코어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65년도에 프랑스의 전설적인 빙하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남극에 가신 거예요. 근데 남극에서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낙이 이제 온도라 위스키 한잔 마시는 건데 그날따라 얼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빙하가 있길래 네. 그걸 넣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얼음과 다르게 기포가 달라져. 올라오는 거예요.
0: 기포가 올라와요.
1: 그렇죠. 그냥 얼음은
0: 그 안에 공기가 얼려져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 공기를 연구하면은 지구의 과거 기후를 복원할 수 있겠다.
0: 네.
1: 그렇게 해서 이 빙하 시추 작업 네.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0: 그 시추라는 게 네.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얼음을 이렇게 빼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거기 보시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에 시추 기술자들을 보내서 네. 거기에 이제 시추 코어 작업을 해서 거기에 핵폭탄을 심어서 이제 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0: 그렇겠죠. 네. 엄청나도 과학 기술이
1: 그렇죠. 일단은 빙하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추봉을 꽂아도 네.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틀어져서 이게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정밀하게
0: 네.
1: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작업.
0: 재밌네요. 막 혼자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시추해가지고 막 얼음 기둥 같은 걸 뽑아내고 그런 건데 그게 막 단층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네. 그게 없으면 또 의미가 없는
1: 그렇죠.
0: 거고.
1: 네.
0: 혹시 우리 문 대장님도 네. 빙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1: 네. 사실 제가 그 작년 9월에 네. 그 KBS 제작팀들하고
0: 네, 네.
1: 북극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정도.
0: 네. 예.
1: 가서 이제 요즘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린다. 북극항로.
0: 네, 네,
1: 네. 네. 거기 갔다가 이제 아이슬란드의 빙하에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전에도 이제 그 빙하를 여러 번 탐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빙하 이름이 폴링 빙하였어요.
0: 폴링이요?
1: 흘러내리는 빙하.
0: 아, 폴링.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빙하라는 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점점 사라지고 녹고 있고 점점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0: 네.
1: 나름 그 빙하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0: 그래요.
1: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0: 그 정확하게 가신 그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1: 빙하... 한 달 가까이 갔다는데요.
0: 한 달을 네. 북극에 계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슬란드부터 해서 노르웨이, 핀란드
0: 그러니까 일대를
1: 네. 포권으로 좀 취재했었죠.
0: 고생하셨군요. 네.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아 작가의 지금 책을 소개해주고 네. 계시는데 이제 신진아 이 박사님은
1: 네.
0: 작가님은 그린란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어떤 연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1: 네.
0: 뭘 밝혀내기 위해서?
1: 네. 일단 그 신진아 박사님이 그 2019년도에 이제 빙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0: 네.
1: 그 전까지 한 번도 빙하 시추 현장에 가보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은 빙하학자들은 무조건 현장에 가서
0: 네.
1: 빙하 시추 코어 작업해서 그거 분석하고 생각하는데
0: 네.
1: 사실 그 빙하 시추 현장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오지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네.
1: 이제 그 빙하 시추할 때 빙하학자도 중요하지만 시추 기술자의 능력들이 더 중요합니다.
0: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기술이 아직은
1: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0: 네, 그래요.
1: 만만치가 않다
0: 네네네.
1: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에
0: 네.
1: 드디어 이제 한국 대표로 그린란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요.
0: 아,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제 같이 협력하는
1: 그렇죠.
0: 그런 어떤 모의
1: 네.
0: 예, 모임에 같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신 거군요.
1: 그렇죠. 12개 나라들이 협력해서
0: 네네.
1: 하는 그 시추 프로젝트였는데 일단은 그 그린란드 지도를 딱 연상하신 다음에 그린란드 정중앙에 네, 해발 고도가 무려 2,700m나 되는
0: 네.
1: 네, 그 설산 위에 이제 그 시추 코어를 시추 장비를 집어넣어서 무려 2,700m나 되는
0: 아.
1: 네, 2.5km 이상 되는
0: 네.
1: 그 빙하를 뽑아내는
0: 2.5km 네.

0: 5km 아래에 있는 얼음을 꺼낸다고요?
1: 그렇죠. 네. 그 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죠. 네.
0: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 그렇죠.
0: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깊이 있는 빙하들은 네. 깊이 파면할수록 지구의 과거의 대기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0: 대기를 복원한다고요?
1: 네. 요즘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깊게 파면할수록 더 오래된 과거의 지구의 대기를 복원을 해서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가 어떤 사이클로 변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일단 그 빙하 코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꼭 깊게 있는 빙하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 표면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0: 표면인데 최근에
1: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들이 네. 그 빙하에 남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에 있는 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다져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빙하 코어처럼 이렇게 얼음덩어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아,
1: 그래서 빙하 표면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작업으로 눈을 삽질을 해서 그만큼 파내서 이렇게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채집 장비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또 시료를 채집을 해서 네. 네, 가장 최근에 지구의 어떤 대기의 어떤 변화들, 네, 네 뭐 오염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그러면 한 몇만 년 전 어느 정도 과거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 일단 네. 그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를 통해서는 약 한 18만 년 전,
0: 18만
1: 네,
0: 년
1: 지구의
0: 전.
1: 과거의 대기를 와. 복원해서 네. 그 데이터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남극에서는 약 80만 년 전,
0: 80만 년 전이요.
1: 거의 뭐 3,000m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한 80만 년 전에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복원해서
0: 80만 년 전에 그 대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1: 그렇죠.
0: 너무 신기한데요.
1: 네,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0: 어떤 결과죠?
1: 뭐 이를테면은 그 남극 빙하 이제 80만 년 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 지구 대기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네. 수시로 교차를 했잖아요. 네. 10만 년 주기로 교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빙하기 때는 약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ppm. 그리고 간빙기 때는 280ppm 이런 주기가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는데요. 그런데 네. 최근에 연구를 해서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20ppm 이상입니다.
0: 야.
1: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 산업화 이후에 정말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온실가스가 증가했다라는 거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의 지금 뭐 온실 효과가 정말 자연적인 게 아니고
0: 그러네요.
1: 인간의 어떤 산업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0: 이제는 뭐 빙하가 녹고 있어요. 뭐 이런 걸로든지 좀 자극이 좀 안 되는데
1: 맞습니다.
0: 또 이런 수치를 네. 딱 이제 내밀면 네.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좀 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0: 빙하 표면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빙하가 내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면서요. 만져보셨어요? 가셔서
1: 네.
0: 아이슬란드에서.
1: 실제로 네. 이제 그 뭐 바닥에 귀도 좀 대보고
0: 네. 네.
1: 그리고 벽면에 있는 기포를 귀도 대봤는데 사실 들립니다. 네, 실제로 들리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냥 장비 없이 귀로만 듣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 KBS에서 빙하 3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0: 네.
1: 거기 보시면은 실제 이 빙하 연구가들이 이렇게 마이크 장비를 넣어서 이 빙하가 움직일 때도 하는 그런 굉음들
0: 네.
1: 그리고 기포의 소리들을 정말 리얼하게 잘 네. 담아내고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0: 네.
1: KBS 빙하 3부작을 참고하시면은 정말 네. 좋은 교보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매일 녹아내리는 빙하를 관찰하고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1: 네.
0: 굉장히 그 좀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1: 네.
0: 책의 저자도 역시 어떤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좀 마주하게 되나요?
1: 네. 사실 이 신진아 박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매일 그 빙하를 연구해서 분석해서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0: 그러니까요.
1: 최전선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좀 뭐 자괴감이랄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문제들을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무기력감도 많이 느꼈고 우울감도 느꼈다라는 것을 책에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서 동료들하고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일주일에 3일은 채식을 또 하기도 하고
0: 네.
1: 또 그리고 옷을 자주 안 사고 네, 그런 식으로
0: 네.
1: 이렇게 일상에서 맞습니다.
0: 네.
1: 네, 소소하게 그렇게 좀 극복했다라는 말도
0: 네.
1: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지구의 흔적을 계속 보다 보면 미래가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과학자로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누구보다도 느꼈을 때 그건 이제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1: 네.
0: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여성 과학자시잖아요.
1: 네네.
0: 아까 이제 저기 우리나라 최초라고 이제
1: 네네네.
0: 했는데 어떤 그런 여성이 이런 빙하학자로

0: 안에서 활동하는 데 마주하는 현실도 좀 그런 얘기들이 또 있다면서요.
1: 네. 네. 사실 이 빙하도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결국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현장이 전부 뭐 사막, 뭐 빙하, 화산 네. 이런 정말 터프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남녀 성비를 떠나서 누구나 네,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네. 직업인 일인데 특히나 또 이제 여성 학자로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동료들하고 연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네. 나도 이렇게 빙하를 연구하고 있지만 나도 정말 이런 부분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과학이라는 분야도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또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빙하 곁에 머물기. 빙하에 관한 과학책이면서도 또 한 과학자의 삶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1: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네.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인 머물기라는 단어의 단어가 결국 이 머문다.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도 이제 마지막 파트에 특히나 이제 네. 그 과학자로서 이런 뭐 힘든 과정들 그 안에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박사님도 여러 번 좀 떠나고 싶고 원래는 대기업 직장인이셨어요.
0: 아, 그러세요.
1: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이제 학부 때부터 연구하고 싶었던 이 빙하 연구자의 길로 들어오셨다 보니까
0: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런 갈등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흔들리지 않은 네. 어떤 그 과학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는 흔들리면서도 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무는 한 과학자이면서 한 직장인의 네. 어떤 일상 분투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책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죠?
1: 네. 네. 신진아 박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네. 남극에서 가장 깊은 보스톡 빙하를 시추하는 현장에 가보는 거다라고 네. 이 책에도 적혀 있는데요. 근데 이 흰수염, 그 YB의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흰수염 고래가 실제 남극 그 해안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네.
1: 네. 그래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남극 현장에서 이렇게 그 빙하 시추를 하게 될 이 신 박사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0: 네,
1: YB의 흰수염 고래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경수의 창밖은 우주. 오늘은 신진화 작가의 과학 에세이 빙하 곁에 머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책 그리고 또 선곡도 너무 찰떡처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 대장님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탐문가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독재자를 향한 저항의 세계에는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주황애사입니다. 그는 두 손이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나는 노인이 바로 그입니다. 부러진 손으로 여전히 체스를 두는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저항운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뇨자.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저항 조직에서 뜻밖의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와 은신처가 그녀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명단은 발각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명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곧 조직의 목숨줄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테파니아가 비밀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잡혀 입을 열면 그녀의 기억 속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집니다. 냉철한 오켈리는 여기서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조직 전체를 지키려면 그 전에 그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의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계산,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라두는 결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념 앞에 맞선 것입니다. 민중의 적인 도살자를 살린 손과 이제 동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손은 같은 손이었습니다. 프라두는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저버린 배신이자 가장 오랜 벗의 연인을 데려가는 배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세계를 등지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절기상의 추위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라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국이 31도에서 39도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강원동해안 산지,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오전부터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30에서 8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과 수원, 파주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인천과 수원, 파주 38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5도, 대관령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6도, 춘천 38도, 원주와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과 동해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3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5도, 대전과 세종, 천안 26도,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세종 37도, 충주 36도, 보령 37도입니다. 천안은 3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과 광주 26도, 목포와 여수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9도, 군산 37도, 광주 38도, 목포와 여수 35도, 순천 3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6도, 안동 24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3도, 안동 37도, 부산 35도, 울산 34도, 진주 36도.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7도, 개성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35도, 신의주 34도, 개성 3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4도, 습도는 74%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4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폭염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냉방설비 구축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누출 신고를 한 물질은 독성물질인 백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영문 보도자료에서 철저한 점검 및 시험 결과 7월 28일 정기 탄약 점검 중에 발견된 결정체와 잔여물은 백린이 아니었으며 백린 성분 또한 포함돼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추가 분석 결과 해당 잔류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노출돼 발생한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어제 대한축구협회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축구협회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0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증가폭 19만 3천 명보다 훨씬 줄었으며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 21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 명대로 내다본 데 대해서 노동연구원은 성장의 구성이 반도체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즉 북향민이 남성 4명, 여성 59명 등 모두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입국자 수인 96명의 65%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북중 국경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 기아차와 지프 체로키, 혼다 오디세이 등 13개 차종 51만여에 대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는 전방 충돌 방지 오작동이 확인됐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네시스 G80, G90, GV70, GV80은 누유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지프 체로키는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고 혼다 오디세이는 후방 카메라 제작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 허가 확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경보가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꿈에서 본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꿈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다룬 SF 범죄 스릴러 소설 꿈이다 아니다를 펴낸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The Cranberries의 Dreams.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소설가 김중혁 작가는 2000년 문학과 사회의 중편소설 펭귄 뉴스를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2008년 엇박자 D로 제2회 김유정 문학상을, 1층 지하 2층으로 제10회 제1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2년 제13회 이유성 문학상, 2015년 제46회 동인문학상, 2019년 제6회 시문문학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1층 지하 1층, 악기들의 도서관,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나는 농담이다, 또 에세이 무엇이든 쓰게 된다, 뭐라도 되겠지,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4년 만에 만나는 신작 꿈이다 아니다를 펴내신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TV로 종종 뵙다가 또 소설 네. 나와서 뵈니까 왜 이렇게 새롭죠?
2: 제가 KBS에서 고정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정말 왔는데 네. 소설가로 오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1: 그렇죠. 네. 본인도 좀 새로우신가요?
2: 네, 새롭고 소설을 쓰는 건 늘 약간 새로운 저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이번에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긴장되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네. 수많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2: 부러워하실 그 필요 제주. 없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누구나 다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가요? 네. 네.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을 읽으면 쓰게 될까요?
2: 네.
1: 이 소설 탈고에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2: 우선 이 소설을 부끄럽지만 많이 알리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1: 네.
2: 소설이 나오는 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 세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 세계가 친숙하다, 재미있다, 즐겁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 사실 다른 활동들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그래도 이제 메인은 소설에 대한 고민과 네. 쓰는 것이었겠네요.
2: 늘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1: 네.
2: 소설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돈을 버는 일과 뭐 다른 어떤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그 하나의 깔때기로 이어지고 그 깔때기에 추출물에는 소설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을 약간 과장을 못해서 드리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2: 소설을 쓰고 나면 약간 탈진한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좀 서럽기도 하고 약간 허탈하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기분 같은 게 들어서 뭐
1: 그렇죠. 뭐 사실 이 소설은 4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뭐 구상을 하셨을 네. 것 같고 굉장히 내 속에 오래 머물던 것들이 내 손을 떠나 책으로 이제 출간됐을 때, 와, 그때 책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2: 우선 책을 받으면 제일 긴장되는 게 옷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1: 되게 여러 번 또 보잖아요. 네, 뭐
2: 아주 많이 보지만.
1: 근데 꼭 발견되죠.
2: 네, 꼭 편집자가 뭐 수십 번 보고 저도 수십 번 보지만
1: 네.
2: 그래도 이상하게 옷자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를 발견하였고요.
1: 그렇군요.
2: 네.
1: 누가 발견해줬나요?
2: 그것은 참 재밌는 게
1: 네.
2: 저의 그 이 책을 읽을 연령대가 아닌데
1: 네.
2: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의 이제 친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 그래요?
2: 이 책을 너무 재밌겠다며 보기 시작하더니 다 봤어요, 결국.
1: 네.
2: 내가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보더니 결국 옷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와 제가 약간 네. 반성을 하면서
1: 와.
2: 우리 참 큰일 났다.
1: 그 초등학교 2학년생이 얼마나 재밌게 꼼꼼하게 봤으면
2: 네, 재밌게,
1: 아무도 못 찾아낸 옷자를 찾았을까요?
2: 네, 너무 재밌어 하면서 봤다고 해서 좀 신기했고요.
1: 와.
2: 왜냐하면 제가 이 소설 그 한 1부, 2부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 네.
2: 가독성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무색할만큼 예. 재밌게 읽었다고 하여서 네, 즐거웠습니다.
1: 그러네요. 초2가 재밌게 봤다고 하면 뭐 네.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소설이라는 게 입증된대요. 이제 지금 서점 가면 신간 코너에 꿈이다 아니다가 진열돼 있을 텐데
2: 네.
1: 서점 당연히 가보셨겠죠?
2: 아니요. 못 갑니다.
1: 그래요?
2: 원래는 서점을 네. 잘 가지만 책이 나오는 즈음에는 못 가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0: 영화를 보았는데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1: 부끄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부끄럽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책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책을 읽다가 그 표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신간 나올 때는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아,
1: 그렇군요. 네. 막 배우들이 본인 연기한 네. 거 볼 때 막 너무 쑥스럽고 아, 사실 네. 아나운서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0: 예전에도 네. 한 번 또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네. 지하철에서 제 책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0: 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 반갑기도 하면서
0: 그 책을 네. 볼 때의 표정을 보는데 아.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런 표정일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면서 네.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보고 싶지 않다.
1: 뭔가 심사받는 막 그런
0: 네,
1: 기분이시군요.
0: 그렇기도 하고요.
1: 예. 아, 근데 이렇게 4년여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나요?
0: 제일 먼저 다음 소설을 씁니다.
1: 아, 진짜요?
0: 네. 그 약간 저만의 루틴 같은 건데요.
1: 와.
0: 이 소설이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이 소설을 아주 많이 보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교정과 퇴고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제 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겠지만 저에게 너무 익숙한 세계여서
1: 아.
0: 빨리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준비해두었던 다음 소설의 시작을 재빨리 네, 들어가는 편입니다.
1: 뭔가 이렇게 떠나보낸 연인은 네.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0: 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아, 돌아볼 일이 네. 많기 때문에
1: 아.
0: 네, 그걸 겹쳐서 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책을 볼 수 있는 또 거리감이 생기기도 해서
1: 네. 네,
0: 같이 두 개의 소설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글 쓰고 이게 막 탈고하고 나서는 막 지긋지긋해서 글 다시 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0: 아닙니다.
1: 술술 써지나 봐요.
0: 그 소설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뭐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그 완성도와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게 100% 완성되고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그걸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1: 그렇군요.
0: 네.
1: 빨리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또 그거 네. 뭔가 미진한 거 없애야지 네. 막 이런
0: 그때
1: 느낌.
0: 마음은 이제 다음엔 다 죽었어. 이제 정말 끝장나는 걸 쓸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다지죠.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거 좋네요. 그게 마음먹을 수 있는데 된다는 게 또 부럽습니다. 이번 소설 이제 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우선 요즘 기술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그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꿈과 수면 정보가 아주 비싸게 팔리고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개인정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그 꿈 정보나 수면 정보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창업하는 마음으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이걸 하겠다. 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크게 먹으니까 그게 이야기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1: 또 그 기술화하는 분들이 또 소설 보고 또 힌트 얻는 거 아니에요?
0: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제가 소설에 쓴 기술은 너무 급진적이고 좀 어려운 기술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1: 네.
0: 아마 참고는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만졌는데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제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현실이 더 빨라지면 그냥 뒤따라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계속 그걸 체크했습니다.
1: 혹시 이게 개발될까 봐 걱정하셨군요.
0: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과 세태를 보건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걸 체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와 또 노래에서도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쓰고 계시는 그 음악 관련된 어플을 검색해 보시면 꿈이라고 쳐보시면 정말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그만큼 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꿈이라는 게 노래의 주제로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노래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소설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소설을 쓸 것인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쉬웠던 게
1: 네.

0: 관련된 노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약간 몽환적인 노래도 있고 좀 뭐 로맨틱한 노래도 있고
1: 가끔 거기 가사가 들어오면 또 네. 뭔가 거기에서 영감 받아 쓰기도
0: 네,
1: 하고
0: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게 음악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 네, 진짜 소설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셨는데 아 그동안에 진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고민 정말 많으셨겠어요.
0: 작가들이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이제 그 쓰는 시간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퇴고에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좀 오래 걸렸던 이유는 자료 수집에도 힘들기도 했는데 이 꿈이라는 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꿈이 가장 확실한 정보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의 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접근 방식에서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셨겠지만 1인칭, 3인칭, 네. 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점 이런 식의 다양한 시점들을 거의 최대한 다 써보면서 어떤 이야기에 어떤 시점이 제일 어울릴까를 좀 매칭하느라고
1: 네.
0: 그게 좀 많이 걸려서 한 6개 버전 정도가 있어요.
1: 아, 맞네요.
0: 네, 그래서 한 6편의 소설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소설이 결국은 다양한 시점으로 전개가 네. 됐네요.
0: 네.
1: 거의 1부는 1인칭이고 이제 4부에 가서는 3인칭까지.
0: 네. 1인칭도 이제 두 명의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의 타협점은 이 꿈이라는 이야기는 단 하나의 인칭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다양한 시점과 인칭을 함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1: 그렇군요. 심지어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가 또 다시 쓰시기까지 하셨다고요?
0: 네. 작가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행동이 출판사에게 원고를 줬다가 네. 그거 아니다.
1: 줬다 다시 뺏는 거.
0: 네. 그랬더니 이제 받은 출판사 그 편집자분께서는 이것도 좋다. 왜 다시 쓰려고 하시냐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 1년 동안 다시 또 쓰느라고.
1: 1년 동안이나요?
0: 네, 처음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1: 네. 그렇군요. 그럼 출판사에서 엄청난 기대를 더 했겠네요.
0: 네. 그랬겠죠.
1: 그것도 충분히 좋았는데.
0: 그랬겠죠.
1: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쓴 거에 네. 대해서 충분히 네. 서로가 만족을 하셨겠죠?
0: 저는 만족을 못했지만 출판사에서는 아마도 만족을
1: 이번에
0: 했겠죠.
1: 이번에 또 다시 가져갈까 봐 이렇게 꼭 주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군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신자 꿈이다 아니다를 펴낸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중혁 작가의 추천곡들로 함께할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노래는 소설에 나오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소설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학창시절에 또 열심히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리디믹스라는 듀오의 노래인데 뭔가 노래 딱 들으면 그냥 설레고 약간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런 리듬이어서
1: 네.
0: 한 수만 번 들었을 텐데
1: 그렇군요.
0: 그래도 여전히 도입부를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1: 네. Sweet Dreams. 네,
0: Sweet Dreams라는 노래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신자 꿈이다 아니다로 돌아오신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소설의 갈라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소설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2: 네. 아직 현실에는 도래하지 않은 저만의 상상에 있는 그 기술인데요. 우리가 불면증 있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2: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잠을 잤다는 거니까. 그런 상상 속에서 현실에서 영화나 어떤 영상을 그 투입을 하면 그걸 이어서 그대로 꿈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싶을 때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네, 제가 꼭 이용해 보고 싶어서.
1: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사실 불면증이 살짝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자다 깨다 보면은 꿈을 굉장히 여러 번
2: 네.
1: 깰 때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데 저도 맨날 그 전 꿈을 이어서 계속 꾸고 싶은데 그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2: 그래서 네. 실제로 자각몽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1: 네.
2: 그걸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몽을 꾸고 싶은 분들의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또 참고를 좀 했고.
1: 그렇군요.
2: 사람들이 결국 가장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꿈인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잠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싶은데 악몽을 꾼다든지 원하지 않는 꿈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1: 네.
2: 그런 분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가 아닐까.
1: 맞아요.
2: 네.
1: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2: 저는 입면이 좀 힘듭니다.
1: 아,
2: 그러니까 잠을 한번 잠이 들면 잘 자는데요. 그러니까 잠이 들기까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1: 저도 그래요.
2: 네.
1: 예.
2: 그게 좀 힘들어서
1: 네.
2: 이제 낮잠을 좀 잘 때가 있는데 낮잠을 자면 꼭 꿈을 꾸더라고요.
1: 네.
2: 아마도 그게 낮잠을 잔다는 건 그 꿈의 단계가 좀 낮은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램 수면 상태에서 꿈을 많이 꾸니까
1: 네.
2: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낮잠을 일부러 많이 잤고요.
1: 네.
2: 최대한 많은 꿈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근데 그 꿈 원래 딱 깨나온 기억 잘 안 나지 않나요?
2: 바로 적으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펜과 종이를 이용해서 빨리
1: 네.
2: 기록을 하면 정말 비논리적이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기록을 하면 꿈을 기억할 수는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1: 아, 그거 해봐야 되겠네요.
2: 네.
1: 저도 기억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아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2: 네.
1: 바로 기억이 안 나.
2: 첫 번째 단계가 그거더라고요. 잘 때 머리맡에 메모지를 두고 자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살바도르 달리가 이제 꿈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분이 꿈을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풋잠을 잘 때 손에 약간 그 소리가 나는 것들 열쇠나 뭐 컵 이런 것들을 들고
1: 예.
2: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잠에서 살짝 깰 때 그걸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럼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로 그때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 네.
2: 꿈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건 예술가들의 약간 본능 같은
1: 네.
2: 것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인간의 꿈을 저장하고 해석해주는 회사가 달리인데 그 꿈이 또 꼭 좋은 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제가 이 달리를 생각한 건
1: 네.
2: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주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1: 그렇죠. 예.
2: 그 최근에는
1: 뭐
2: 그
1: 전생 이런 것도 막
2: 네.
1: 체험하고
2: 전생도 전생을 찾아봤었는데 그 요즘에는 휴대전화 어플 중에
1: 예.
2: 그런 어플이 진짜 많아서.
1: 맞아요. GPT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2: 네,
1: 게 사주라면서요.
2: 네.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플러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꿈 역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하늘의 계시일까 무슨 암시일까
1: 네.
2: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모든 걸 사업적인
1: 네.
2: 네, 방향으로.
1: 근데 진짜 그럴 법한 게 그런 회사가 있다면 지금 세상의 속성상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승을 원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줄 사람을 원하고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고
1: 네.
2: 그리고 어떤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렇다면 꿈 역시 꿈이라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매혹되지 않을까.
1: 네.
2: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1: 맞아요.
2: 네.
1: 이런 갈라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사람들에게?
2: 또 생각해 보면 인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기술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계급이 나눠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
1: 그렇죠.
2: 고가의 서비스는 예. 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든지.
1: 맞아요.
2: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프리미엄 서비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1: 그렇군요. 꿈을 매개로 작품을 쓰신 건데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나요?
2: 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상향 혹은 목표로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 네.
2: 두 가지 꿈 모두 현실에 없는 것들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고 싶은 방향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의 은유로 생각하신다면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현실이 좀 팍팍할 때 피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게 어쩌면

0: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1: 네.
0: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는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를 욕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꿈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간의 도피처로 꿈이 사용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네. 만들었습니다.
1: 요즘에 워낙 힘든 사람들 많기 때문에 더욱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탈구하고 독자들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0: 네, 뭐 몇 번 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설의 의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재미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정말 다들 다른 것인데 그 꿈 얘기를 상대에게 할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게 약간 내밀한 개인정보 같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까 재미있기도 하고요. 재미있었던 사례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꿈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네.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도 한 명 초빙을 해서 그 소모임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1: 네.
0: 이분이 평소에는 꿈을 안 꾸신대요. 그런데
1: 네.
0: 그 모임 전날에는 꼭 꿈을 꾸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죠. 마감의 위대함이다. 마감이 있으면 꿈을 꾸지 않던 사람도 꿈을 꾸게 된다.
1: 아, 그렇구나. 네. 그런 해석해 주는 분 만나보고 싶네요.
0: 네.
1: 자, 김중혁 작가의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0: 꿈에 대한 정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새소년이라는 밴드의 긴 꿈이라는 노래도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1: 네. 긴 꿈 함께 들어보시죠.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이번 작품 구상하시면서 뭐 꿈의 세계나 뇌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2: 아, 지겹습니다 이제. 꿈에 대한
1: 뇌
2: 책은
1: 전문가 되신 거 아니에요?
2: 뇌까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네. 대해서는 거의 모든 책을 다 본 것 같고요. 아. 논문도 많이 읽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과학의 분야이긴 한데 네. 또 이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물론 이제 측정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개인의 경험에 대한 그런 책도 많이 읽게 되고요. 꿈에 대한 책들은 다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사람들이 참 많은 꿈을 다양하게 꾸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1: 아까 악몽 많이 꾼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막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해석해보고 그러셨겠어요?
2: 저는 그 약간 아이러니컬하게도 꿈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입면은 힘들지만 네. 한번 수면에 들면 깨기 전까지 거의 죽은 듯이 하기 때문에 꿈을 거의 기억을 못하고 낮잠만 거의 기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 꿈을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뭐 무의식의 상황에서 평소에 자기가 억눌려 있었던 것도 드러나고 원했던 맞아요. 것도 드러나고 어릴 때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도 드러나고 그래서 꿈이라는 게 한 사람의 정말 숨겨진 많은 면을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정말 엉뚱한 꿈을 꾸고 난 후에 아,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를 네. 깨닫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꿈 해석대에 관한 책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사슴 얘기가 나오면 사슴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뭐 숫사슴과 암사슴 뭐 사슴이 어디로 가는지의 해석의
1: 태몽
2: 차이
1: 태몽 수준이네요.
2: 그렇죠. 거의. 그런 의미 부여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해놓았는데 그게 일종의 통계학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채집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거니까 또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무의식을 통계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어렵지만 또 재밌고 흥미로운 분야인 거죠. 저자 소개 보니까 메모 전문가, 낙서 전문가라고도 표시가 돼 있던데 끊임없이 네. 펜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나 봐요.
2: 이번에는 좀 그걸 실감하게 된 게 1년 동안 다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다시 쓸 때 뭔가 계기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년필로 다 썼어요.
1: 네.
2: 오랜만에 이제 만년필을 이용해서 소설을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메모할 단계에서는 늘 펜을 사용을 하고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글 쓰려고 모니터 앞에 앉으면 그렇게 글을 쓰면 순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첫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 뭐 19번째 문장부터 쓰게 되지는 않거든요.
1: 정제된 글을 네. 쓰게 되죠, 아무래도.
2: 근데 메모를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기저기 막 쓰기 때문에 파편들을 흩날릴 수 있어서 메모의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재밌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메모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메모장이나 컴퓨터보다는 종이에다 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밌기도 하다.
1: 네.

0: 네, 그래서 메모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작가분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들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작가님은 자신만의 글쓰기 루틴이 있으세요?
0: 루틴이 이제 2000년에 소설가가 되어서 26년쯤 되니까 루틴이 없어지더라고요.
1: 아.
0: 그냥 간절히 원하면 쓰게 되고요. 어. 좀 게을러지면 안 써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자 그런 마음이어서 특별히 루틴을 따르게 되면 약간 강박적으로 앉아있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안에서 나오는 욕구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잘 캐치만 한다면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은 루틴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1: 그래도 쓰고 싶을 때가 많은 편이시네요.
0: 많죠. 늘 쓰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고 때로는 에세이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상한 소설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제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소설가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쓰고 싶을 때 쓰면은 그 여러 작품이 동시에 이렇게
0: 네.
1: 써지겠어요?
0: 그렇습니다. 한 지금도 에세이 작업을 한 두 개 정도 하고 있고요. 소설도 단편도 하나 쓰면서
1: 와.
0: 장편도 쓰고 있어서
1: 그렇군요.
0: 네.
1: 4년 기다렸지만 이제 앞으로 쫙인가요?
0: 아니요. 그게 또 몇 년 걸릴지 모르죠.
1: 아.
0: 한 10년 걸릴 수도 있고.
1: 완성되기까지.
0: 네.
1: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던져놓은 글밥들이 네. 있다는 게 뭔가 좀 냉장고에 뭔가 이렇게 사놓은 그런 느낌.
0: 근데 이제 계속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도태되기도 합니다.
1: 아,
0: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1: 네.
0: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저의 이제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같은 게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요.
1: 네.
0: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딱 나열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가 수시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1: 그거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0: 보여주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1: 소설 완성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나요? 첫 번째 독자?
0: 우선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작가이시기 때문에 제일
1: 그렇군요.
0: 먼저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1: 네.
0: 이제
1: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 주실 것 같은데요.
0: 이제 서로 네. 그런 룰이 생겨가지고요. 칭찬 5개 하고 이제 심하게 비판할 게 하나 있으면 칭찬 5개 먼저 하고 이제 비판하기 이게 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칭찬부터 해주고
1: 네.
0: 네. 지적이나 뭐 고칠 점 그런 걸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든든하죠.
1: 서로 도움 많이 받으시겠네요.
0: 네. 네.
1: 그렇군요. 자, 오늘 꿈이다 아니다 신간 펴내신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0: 세 번째 추천곡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느낌과 제일 비슷한 음악이 아닌가
1: 그래요?
0: 싶어요. 뭐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서울전자음악단이라는
1: 네.
0: 밴드의 꿈에 들어와라는 노래인데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되게
1: 네.
0: 여유 있기도 하고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1: 제목인 꿈에 들어와도 정말 소설하고 맞닿아
0: 네.
1: 있네요.
0: 네.
1: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 보내드립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소설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작가들의 상상력에 놀랄 때가 있는데 특히 장르 소설은 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고민과 고뇌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상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왜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고 지워버리는 생각들이 어쩌면 엄청난 상상일지도 모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가들은 좀 더 뻔뻔한 사람이어서 그 상상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잘 포장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상상을 또 뒤를 잇는 방법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 망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뭐 블로그에 쓰든 아니면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든 그런 식으로 빨리 많이 표출하면 그게 또 연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 작가가 되겠다고는 언제 결심하셨었나요?
1: 대학생 때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어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작가의 꿈이 없었는데
0: 네.
1: 글쓰기 수업 같은 걸 배우다가 어떤 선생님이 묘사력이 뛰어납니다. 작가의 꿈을 꾸어보세요라고 한 줄 써주셨는데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된 거여서
0: 네.
1: 의외로 운명을 바꾸는 계기는 단순할 수도 있다.
0: 그 한마디.
1: 네. 물론 그 전에 뭐 쌓인 것도 있었겠지만 네. 네. 결정적인 트리거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1: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망과 후회의 연속이죠. 그게 어쩌면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0: 네.
1: 26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괴롭고 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그게 그 에너지가 또 다음 글을 쓰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
0: 그렇군요. 글 쓰다 뭔가 잘 안 될 때 막힐 때 뭐 네. 작가님만의 돌파구 같은 게 있을까요?
1: 피합니다.
0: 아,
1: 도망가고요.
0: 글을 안 쓰나요?
1: 네.
0: 아.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고 싶을 때 쓰자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그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0: 네.
1: 글쓰기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감이 임박하였을 때 글이 안 써진다고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빨리 도망갈 수 있으려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도망도 가보고
0: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네, 네. 줘야 되는군요.
1: 그래서 이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빨리 글쓰기를 시작하면 한번 도망가 볼 수도 있고 다시 써볼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마감에 임박하지 않게 마감에 쫓기지 않도록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하죠.
0: 그때 영화 많이 보시나 봐요.
1: 영화도 많이 보고 의외로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 하는 행동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산책하고 샤워입니다.
0: 샤워?
1: 네, 샤워하면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비법이기도 한데요. 물소리를 들으면 좀 약간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서
0: 네.
1: 심각한 마감일 때는 하루에 샤워를 막 대여섯 번 할 때도 있고요.
0: 네. 네. 소설 출간 임박해서는 엄청 깨끗해지시겠네요.
1: 그렇죠.
0: 자, 김중혁 작가에게 글이란 무엇일까요?
1: 애증인 것 같고요.
0: 네.
1: 때로는 약간 글이라는 게 한계를 많이 느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멋진 영화를 보고 나면 저 영화에는 대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대도 있고 클로즈업도 있고 뭐 카메라 패닝도 있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작가들은 오로지 문자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0: 그렇죠.
1: 너무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한계 때문에 또 이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게 너무너무
0: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1: 네 그리고 너무 단순한 이 그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걸 조합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 같고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걸 읽어주시는 분들, 읽는 분들과 더 밀접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스릴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많은데 또 되게 재미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꿈을 소재로 한 SF 범죄 스릴러 꿈이다 아니다로 돌아온 김중혁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뭐 던져놓으신 거 많으시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의 문화 공감 문화 공감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꿈, 조병화. 내 손길이 내게 닿으면 넌 움직이는 산맥이 된다. 내 입술이 내게 닿으면 넌 가득 찬 호수가 된다. 호수에 노를 저으며 호기심으로 물가로 수초 사이로 구름처럼 내가 가라앉아 돌면 넌 눈을 감은 하늘이 된다. 어디선지 노고질이 가물가물 내 눈물이 내게 닿으면 난 무너지는 우주가 된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혼자서 꾸는 한편의 꿈과 같죠. 조병화 시인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 들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청대전, 배신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잇따른 실수가 사퇴 위기에 몰린 장동혁 대표에게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징계 정치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 내홍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원내 4당의 시선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먼저 가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6: 네, 김성열입니다.
1: 자,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9730번으로 저에게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예, 반드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국회 가는 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더운 날씨 잘 버티고 계십니까?
7: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사람들이 제 기자 생활할 때 어디가 그러면 국회 가는 길이야 이랬는데 진짜로 이건 어디가 어디가 그러면 국회 가는 길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전히 국회 가는 길에 있습니다.
1: 길목에 있군요. 네, 네. 어서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떠세요?
8: 요즘 거의 진짜 중동 같은 더위를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쓰러지겠다 생각하는데 그나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밖에서 일 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어디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정말 우려 많이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너무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에요. 두 분은 괜찮으세요?
5: 오늘 점심에 나가 보니까 다들 이제 양산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풍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양산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8: 네. 양산 필수품이네요. 네.
6: 네. 아침에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올해가 그나마 제일 시원할 거다. 내년부터 더 더워진다.
1: 그런 말들이
6: 예,
1: 있죠.
6: 그렇게 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기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뜨겁습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들 간에 이제 난타전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김민석 후보 김호준 씨의 유튜브 방송 나와서 명청대전이 아니었다면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명청대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을 지지세력으로 분명히 설정하는 셈이라고 보여져요. 이동학 최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8: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1차 토론회 때 봤는데 그때는 약간 마라탕으로 따지면 0.5단계 정도의 맛이었거든요.
1: 저 좀 약했죠.
8: 예, 네, 근데 이번에는 2단계 정도로 1.5단계나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뭐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원색적으로 좀 변했어요.
1: 아니 어저께 토론에서도 네. 저 흥분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8: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7: 네. 그 마라탕은 몇 단계까지 있는데요. 지금 2단계가 제일 매운 건 아니죠?
8: 아니요. 지금 3차 토론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가 내려갈지 다시 올라갈지 이건 알 수 없으나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어찌 됐건 이제는
1: 올라가죠. 예.
8: 예,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맹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실제로 이제 그게 굉장히 세면 세질수록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수습해가지고 결국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런 분열의 씨앗을 남겨놓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이거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려가 들어요. 네.
1: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강건너 불구경이긴 한데 불이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7: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네. 강이 그 굉장히 폭이 넓어갖고 그 불이 옮겨올 것 같지는 않아요. 불당에.
1: 아, 강을 건널 것 같지는 않다.
7: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구도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2대 1 구도고 반명이냐 친명이냐. 근데 전 정청래 후보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반명으로 몰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런데 이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친명에서는 뭘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아갖고 이 정청래 대표는 반명이라는 걸 프레임에 가둬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초반 국면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겁니다. 두 개 지역 끝났지만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7%포인트 내의 격차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0.99%포인트 차이잖아요.
1: 그렇죠. 충청에서 이기기도 했고요.
7: 그리고 호남과 경기 서울 민심이 진짜 중요한데 이 지역 민심이 정청래 후보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갖고 네. 뭐 조금 흥미롭게 보다가도 흥미가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어요.
1: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국정 안정화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러니까 국정 안정과 같은 이야기를 할 거면 무엇보다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 토론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부 여당, 여당의 대표로 뽑는 이런 토론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을 복기해 보면요. 이 정도 여당 대표 토론회가 나가면요.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이런 분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파트너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동학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보고 있어요. 그냥 5월 달에 누가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더 검찰개혁 열심히 했다. 지금 뭐 자기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국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전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되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여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행정부를 도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뭐 그때 대선 때 왜 거기 가셨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5: 그렇죠. 지금 이번 전대가 뭐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좀 정광대 대변인이랑 마음이 좀 잘 맞더라고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1: 정광대 대변인.
5: 네, 정광대 대변인의 마음이 좀 잘 맞아요.
0: 야당끼리 이제 지금 내통이 되는 거야.
7: 이념적인 네. 정서상으로는 극과 극이 아니 근데 멀어.
1: 제가 여러분들이랑만 토론하지 않잖아요. 네. 다른 분들이랑도 토론하는데 국힘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시면 묘하게 네. 정청래 대표의 의견과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네네.
5: 제가 그 뭐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친청이냐 친명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저기 이제 계엄 때 노상원 수첩에 그 수거 명단 김민석, 정청래, 이재명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한 배를 탔던 목숨 이제 또 계엄 수거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정청래 후보가 지금 집권 1년차, 2년차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정치인인데 대통령 지금 가장 센 정치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행위거든요.
1: 각을 세웠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5: 그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내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해서 당내에서 숙의하고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1: 당내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것뿐이다.
5: 그렇죠. 그렇다고 거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 본인은 이제 친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반명이라고 치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반명을 쳤을 때 그러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저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정청래 후보보다 자신이 무엇이 더 나은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 단순히 그냥 나는 각을 안 세우고 당신은 각을 세운다. 그치. 뭐 이런 겁니까?
5: 그렇죠. 저는 내가 되면 나는 국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1: 대통령 의견을 잘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과 그쵸. 이쪽은 반대 사사건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쵸. 것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냥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겠다.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어떤 근거, 내가 어떤 면이 있고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난 대통령과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대통령과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건 없이 내가 당신보단 낫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이제 또 신천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영향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뭔가 의혹을 제기했으면은 어떤 뭐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결국 신천지에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진 않진 않았냐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을 뿐 특별한 실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8: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계속 이제 캐묻고 싶을 건데 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예방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당이 신천지와 연루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만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냐 네.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걸 긁어낸다고 해서 긁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신사협정 같은 걸 맺었나? 이게 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2차 토론회에서 이거를 치고 나왔어요. 부스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일단락된 부분이에요.
1: 아 이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까?
8: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신천지와 혹시 연루된 어떤 상황들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신천지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신천지 2인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과는 명확한 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 측을 돕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명확히 밝혀졌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너무 싫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는 건 딜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정당 자체를 뭔가 해산시키기 위한 어떤 이 기재로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해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중앙 인사가 아니라 만약에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지역의 인사가 어떤 일종의 모종의 어떤 딜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당대회 끝나면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아니, 이번 전당대회에서
1: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네.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8: 아니죠.
1: 그럼요.
8: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김빼기를 해놓는 거예요. 기사가 만약 그 김빼기 과정이 없이
1: 김빼기라고요? 이게?
8: 그렇죠. 왜냐하면 신천지 얘기를 사전에 한참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단독 보도가 뜬 거잖아요. 민주당도 네네. 신천지와 연루가 있다. 근데 이게요. 만약에 그 사전에 김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사로 인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예방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신천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해결해야지 막 이러고 있으니 와중에 신천지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1: 이것도 새로운 주장이네요. 신천지 예방주사설이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네. 민주당 소속. 이고 네. 지금 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네. 그 특정 후보는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그 비교적 중립적으로 평론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네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당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슈에 네.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구도와 이슈와 인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적어도 한 90%는 구도고요. 그다음에 이슈 인물인데 신천지는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 같지만 이 친명 대 반명이라는 구도 속에서는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거예요.
1: 네네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에도 일으켜갖고 지지세를 더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쪽은 지금 정청래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1, 2차 지역 투표 결과를 보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못 미쳤어요.
1: 그렇죠.
7: 뭐 겉으로는 뭐 이 1등을 숫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도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거든요. 이런 위기가 오니까 야 이슈를 빨리 다시 재점화시켜야겠다. 신천지 첫 번째 토론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 이슈는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김민석 후보가 전혀 뭐 설득력 없는 약간 음모론적인 것을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신천지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라
1: 네.
7: 라고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렇죠.
7: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 구도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천지 이슈를 아무리 재점화시키고 하려고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는 조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뭐지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전당대회 구간에서 경찰 조사가 나오는 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왜냐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증거를 제시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일단 이 사안은 형사법적인 상황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봐가면서 합수본이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네,
6: 합수본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분당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아,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김민석 후보 잘못 꺼냈죠. 근데 정말 뜨거운 이슈를 꺼냈거든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안 거야.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우리 당 풍비박산 나겠다. 이거는 전당대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는 언급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돌아서서 지금 양쪽 다 이걸 가능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방주사까지는 아니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야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암묵적 동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1: 쉬쉬한 거군요.
6: 예, 네. 전 국민의힘이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오히려. 예? 당을 지킨다는 이런 모습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놓고도 안 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야구로 표현하면 오, 갑자기 타자가 배트를 두드려서 땅 하고 잘 맞은 것 같은데 바로 담장 앞에서 잡히는 느낌? 그렇게 약간 좀 흐름은 네. 별 영향을 안 주는 듯한 느낌이 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도 좀 급해 보여요.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총리 민주당 탈당 이력도 거론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주제였는데 배신이라는 단어로 직격했어요. 민주당의 전통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8: 그렇죠.
1: 어떻게 보십니까?
8: 네, 근데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자기의 지지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사모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노사모 해체를 했었던 당시 대표가 오늘 뭐 그 기사가 상당히 많이 돌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 노사모를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소구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20년 전 당원들만 집결시켜가지고 뭐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뭐 160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사모하고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1: 네.
8: 거기에 얼마만큼 경도돼서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혹시라도 낮게 되면 똘똘 뭉칠 수 있을 만한 투표심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지금 이 전략으로 지금 삼아서 하는 것일 텐데요. 아마 이제 이것은 호남 당원들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요. 남아있는 당원들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20년 전에 함께 했었냐 안 했었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1: 네.
8: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있냐 없냐 요게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1: 큰 영향은 없을 네. 것이다. 예,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이야기하자.
8: 미래로 가자.
1: 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재 공보부장님, 이번에 또 합당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토론 과정에서. 정혁진당의 합당 공방도 좀 거칠게 전개가 됐는데, 송영길, 김희석 후보는 당내 수기 과정 없이 정청래 당시 대표 일방적인 발표로 합당 논의가 오히려 그르쳤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청래 후보는 주장이 아닌 제안이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껄끄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저희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불쏘시개로 사용된 되는 게 그렇게 뭐 달갑진 않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창당한 지 이제 올해 3년 차 되는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 스스로 자강하고 스스로의 실력 키워 나가는 이제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언급되는 게 그렇게 뭐 달가운 상황은 아닌데 네. 한 가지만 좀 지나간 이슈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1: 다시 오라고 하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예. 예.
5: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네.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비밀연합이에요. 그러면 비밀연합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불조심하라는 거죠? 불이 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 그러네요.
5: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민주당원 중에 신천지가 있으면 그게 신천지와 반명 분열주의 비밀연합입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1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별의별 선 다 있겠죠. 불로장생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1: 네네.
5: 그럼 여러 가지 신도가 있겠죠. 그럼 신천지 종교가 교인이 나왔다고 해서 신천지와 민주당이 유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제시한 거는 비밀연합.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비밀연합. 이거 명백하게 위헌 정당의 소지가 있는 의혹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근거를 대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불조심하자고 얘기했을 뿐이다. 혹은 여기 이동학 최고처럼 뭐 예방접종 아니냐. 그게 어떻게 예방접종입니까? 이미 불났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러면 좀 더 그 체급에 정치적 체급에 맞게끔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의혹을 던지려면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 조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5: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네네. 또 합당 얘기하는데 또 민주당을 갑자기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시면은 이 합당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5: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치 공학적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뭐 조국혁신당의 유불리가 있는 그건 저희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 네.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이뤄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민생 중심으로 정당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5: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저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종속 변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 당의 어떤 주요 기조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살아남겠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 결국 뭐랄까요? 호남권의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좀 예측되지 않을까요?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렇죠. 결국에는 호남권을 열어봐야 될 거고요. 지금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는 김민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1: 네네.
6: 그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은 주로 목소리 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전에는 대의원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다른 분들보다 투표권이 셌어요. 근데 1인 1표제가 됐잖아요. 그럼 밑바닥 민심이거든요.
1: 그렇죠.
6: 밑바닥 민심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김관영 지사와 지금 김관영 전 지사와 이원택 지사 둘의 공천 과정에서 분명하게 친청 친명이 나눠졌었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이 물론 결정은 하겠으나 여기가 일방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6: 예, 그래서 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약간 김민석 후보가 제도상의 이점을 통해 가지고 선호 투표 이런 제도상의 이점을 통해서 앞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호투표제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긍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8: 그렇죠.
1: 절반. 압도적으로 누가 이기면 상관없지만.
8: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실제로 절반의 어떤 반대파를 두고 하는 네. 거잖아요. 물론 경기 결과에 저는 무조건 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단일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정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감정 싸움의 양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깊어지게 되면 그
3: 그걸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3: 그런 지점에서 그런 위기 의식도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런 지점도 봐야겠네요.
7: 저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1: 네.
7: 저는 조금 달라요.
1: 다릅니까?
7: 생각보다는 격차가 날 것 같아요.
1: 누가
7: 김민석 후보가 유의미한 격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1: 격차가 꽤 크게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7: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최종 득표율이 뭐 한 52대 48, 뭐 53대 47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국면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7: 그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남권 800조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흔들린단 말이에요.
1: 네네.
7: 근데, 야,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반명 후보인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더 떨어지면, 2028년 총선이든 2030년 대선이든, 우리가 이 권력 기반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호남에 있는 분들이 이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1: 잘하죠. 예.
7: 전략적 투표라는 게 뭐냐면 사실 권력지향적 투표예요. 이거를 유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친명계 후보들이 저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포 마케팅에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정청래는 안 되겠다. 김민석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민심의 변화가 전 좀 네. 있었다고 생각해요.
1: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을 것이다.
7: 네.
1: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6: 실제로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남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요.
1: 엄청나죠, 사실.
6: 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과 각을 좀 세우는 당대표가 되면 혹시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1: 아니 그럼 전북은요? 전북은 소외감이 좀 들 것 같은데요.
6: 그래서 전북은 또 분위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6: 근데 뭐 전남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사실 전남을 콕 찍어서 하신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어쨌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들도 다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거기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뭐 3대 2가 되냐, 2대 3이 되냐, 뭐 4대 일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후보 간 비방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8: 맞아요. 여기서도 결국 그 파열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1: 네.
8: 뭐 특히나 1, 2위 싸움은 지금 최민희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 나오는데
1: 네.
8: 호남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좀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호남 투표는 다음 주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인천하고 제주도가 해요. 그러면 제주도가 약간 호남의 민심의 어떤 뭐 바로미터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주도를 통해서 호남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건 샘플링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제주도 투표율이 너무 낮던데요.
8: 너무 낮아도
1: 네.
8: 제가 볼 때 그게 호남 민심하고 약간 비슷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인천을 또 하잖아요.
1: 네.
8: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이 상당히 많아요. 5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1: 그럼요, 네.
8: 그 지점에서 인천의 투표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민심도 약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이라든가 혹은 언행 자체가 아 상당히 좀 날것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1: 너무 날것이죠.
8: 네, 그리고 네. 일정 부분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 발언 한 것조차도 지금 쇼츠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1: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연설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뭐 이런 자리잖아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겁니까? 그 행동들은?
8: 예측을 다
1: 알고 하는
8: 해야죠.
1: 겁니까?
8: 해야죠. 그걸 못하면 네. 그게 이상한 거죠.
1: 아, 지금 대통령인가 봐. 뭐 이런
8: 그렇죠.
1: 얘기를 하면.
8: 그렇죠.
1: 그거를
8: 수많은 유튜버들이 내 등 뒤에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1: 다 찍고 있잖아요.
8: 그렇죠.
1: 박쥐야 박쥐 뭐 이런 네. 얘기들.
8: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그 앞에 이제 앉아있을 때 했던 얘기들인데
1: 네.
8: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본인 판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8: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후보가 후보의 연설을 할 때 야유를 하는 거는 저는 제가 23년 당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3: 보통은 아무리 적대관계이라 할지라도 남 연설할 때는 차라리 안 듣거나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아니요 호응하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1: 실제 보기가 좀 싫은가요? 눈을 감고 있다면?
3: 아니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적대감이 있으니까. 아니 쳐다보기도 싫죠. 그럴 수 있죠. 오,
1: 그렇군요. 네.
3: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당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악수도 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1: 그렇죠.
3: 왜냐면 내가 네. 품이 넓은 사람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더 줄 테니까 호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처음 보는 초식이어가지고 참 이야기 어렵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지금 다 이 모든 말씀이 최민희 의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7: 그러니까 워낙 독특하고 특이한 분이에요.
3: 독특해요. 그러니까 팬덤도 있으신 네. 것 같아요.
1: 최민희 의원이 인지도도 제일 높고 네. 지금 현재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이런 영향들이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되기까지의 길에 가서는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3: 가는 길에요?
1: 예, 예.
3: 가는 길에 네. 제가 볼 때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1: 큰 영향 없다?
3: 왜냐면요. 보세요. 당대표 후보는 3파전이에요. 그리고 한 당대표와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1: 네네네.
3: 그 당대표가 받는 모든 표를 내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등으로 가는 거죠.
1: 그렇군요.
3: 네.
1: 근데 뭐 자기 표를 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거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3: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 서울 가서 서울 당원들에게만 호소를 할까요?
6: 좋게 말해서 날것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여당의 최고위원 선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연설할 때 저렇게 야유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상식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야당 의원들이 가서 연설을 할 때 소리치고 야유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당내 선거를 그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도 하면 안 되고 자신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1: 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다. 네. 그거를 이제 자기 표현 선거 때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 아, 그건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유행처럼 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7: 밖에서 세니까 집에
1: 세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때 그렇게 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네. 조우재 공보부장님도 전체적으로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5: 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총 8명이고 그중에 3명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고 5명이 친김민석계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제 표를 나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정청래계 3명의 최고위원이 표를 받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김민석계 후보는 5명이니까 5명이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정청래계 후보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1등인데 심지어 여성이에요. 최민희 의원은 5명 안에 못 들어도 6, 6등 해도 안에 들어와야 돼 있습니다. 여성 네.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 비중은 친정청래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게 전국을 돌다가 최종적으로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무대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민주당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한 건 예선에 가깝고 진짜 본선은 호남과 수도권인데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다들 예측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조금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친 김민석 에게 유리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쪽에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5: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네. 바뀐다고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7: 근데 네.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민당 대표가 되면 당정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뭐 2028년이든 30년이든 선거에서 민당이 혹시 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와. 그럼 그 빨리 온 상황에서는
1: 그렇죠.
7: 국정 동력이 떨어지니까
1: 뭐
7: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네. 그 빨리 투자하세요 하더라도 아니 저희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5: 그럴
7: 그렇죠?
5: 수 있죠.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5: 최종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결국에 호남 사람들의 호남 당원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반해서 그걸 뭐 그만 방해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3: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어제
8: 있거나 보여지기를 뭐 보안 수사권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당정 불협화음과 관련된 문제든 그런 것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비춰질 때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그런 논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 여당의 당대표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유하게 일을 좀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지층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거는 야당의 당대표와 비슷하지 않냐. 여당의 당대표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가 더 부합하느냐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1: 누가 더 부합하느냐 그 기준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잠깐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국회 가는 길 하고 있는데요.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문자가 왔네요. 오현정 님께서 네 분 모두 국회 가는 길에 우뚝 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열린 토론이 나은 의원이다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줬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 다른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요. 열린 토론이 낫진 않았습니다.
7: 여기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1: 아, 여기를 통해서. 네, 그럼 저를 좀 지려밟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 네, 저를 발돋움 삼아서 발돋움. 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번 주 할 시간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보안사건 얘기가 어저께 너무 길었고 부동산 이야기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해서 한번 국회 가는 길 시간에 해볼게요. 일단 지금 ETF 단일 종목 레버린지 ETF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법여권 내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좀 근래 들어 가장 좀 세게 발언하신 것 같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청와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구부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죠.
5: 한국 증시 불안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증시를 도박장에 빗댔습니다. 마치 카지노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동된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국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가 55번인데
1: 오늘도 발동됐죠.
5: 올해만 43번 발동됐습니다. 네. 올해만. 네네. 그런데 이 43번 중에 25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품이 출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명백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한국 증시가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5: 그리고 한국 증시의 불안이 미국 증시,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 불안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 불안에 한국 진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그 정책 당국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1: 오히려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5: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 뭐 이거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뒤늦게 뭐 기본 예탁금 인상 등의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 상품을 출시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명백하게 누군가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1: 네.
5: 누군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주식 폭락으로 그 계좌가 강제 청산된 어떤 계좌들의 비율 중에 62%가 청년들의 계좌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5: 그러면 지금 청년들의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이에요. 20만 명, 약 2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내상을 입힌 거거든요. 경제, 대한민국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적을 한 겁니다.
1: 네, 그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게 도입 과정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감찰 필요하다고 일단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뭐 이어건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뭐 이분, 뭐 김영범 실장은 당연하고요.
8: 당연하죠.
1: 이분들의 감찰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국민의힘보다도 센 발언이거든요. 이거 이 발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5: 아,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검. 특검보다는 좀 약합니다. 저희는 민정수석실의 그 관련자들의 감찰.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서 특검을 얘기하더라고요.
7: 저희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는데.
5: 국정조사. 국정조사.
7: 예. 특검까지는 아니고. 국조. 예. 근데 국정조사의 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이 단일 종목 레벨

0: 그러면 지방선거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크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이때 당시 한 1550원까지 갔었어요. 1550원까지 갔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그러면 ETF 여기 해외에서 가서 근무하니까 아 거래를 하니까
2: 해외 있는 돈을 네,
0: 해외 있는 돈을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게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2: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0: 그러면 이제 달러가 거죠? 안 나가고 네. 오히려 달러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6.3 지방선거와 연계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원래 금융당국에서는 이 상품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보고 이 정도의 그 변동성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1: 근데
0: 서둘러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느냐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장동욱 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예. 그 장동욱 대표 얘기를 그렇게 못 들으세요?
0: 아니, 국정 조사
1: 얘기했는데.
0: 아니 대충 원래 예. 이런 게 불거지면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도 안 밝혀지면 특검하는
1: 네.
0: 겁니다.
1: 네, 대표님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김성열 최고가 네. 사실 제일 청년들이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좀 이번에도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청년들의 이런 주식 역할이 주식에 대한 이 주제가 굉장히 제일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일단 청년들이 왜 주식시장을 가느냐부터 좀 보셔야 돼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 결혼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어렵고 대출은 안 나오고 야, 앞으로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수단의 하나로 그전에 코인에 갔다가 코인이 이제 식으니까 이제는 주식장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주식장에 대해서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이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요.
1: 네.
3: 함부로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는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과요기불은 참사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더 밟아가지고 오르게 하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달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브레이크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연기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 때는 좀 막아주기도 하고 또 과열될 때는 팔면서 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역할도 안 보여요. 엑셀러레이터는 닳고 브레이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야 이거는 중국 주식시장만큼이나 위험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정책 실패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과해진 것.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1: 네.
3: 청년들 몇 명 갔다가 청와대에 자리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정책, 주가 정책 이런 걸 잘 해주시는 것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을 일단 약간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번에 좀 힘들게 주식 투자했는데 그 자산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 그리고 예전에 정부에서는 뭐 집 팔아서 주식 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주식에 대한 약간 좀 이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떻게 이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이거 정말 큰일이고 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어쨌든 여권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거고요. 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1: 네.
4: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레버리지 아니야? 레버리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빠르게 들여다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4: 근데 그것도 대처가 좀 제가 볼 땐 늦었습니다.
1: 늦었습니다.
4: 상당히 늦었어요.
1: 네네.
4: 그 과정에서 정책실장의 발언이라든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분 터지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은 당연히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1: 네.
4: 먼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전 급선무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탁금 올리고 뭐 3천만 원 올리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뭐 20%씩 뭐 이렇게 하한을 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말 그

0: 그걸로 충분할까? 여러 가지 다 되짚어보고 이 사안 문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점검해서 해결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뭐 인적 청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질 거를 찾아놓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게끔 한다라는 이해로
0: 책임은 누군 져야 된다고
1: 누군가 져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그게 김용범 네. 실장입니까 정책실장?
0: 그 뭐 네 분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1: 네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네. 뭐 이호근 금융위원장, 네. 이찬진 금융감독 네 분 다 책임져야
0: 네.
1: 된다고.
0: 네 분이 어찌 됐건 간에 책임 의식을 공동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뒤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이런 거를 제재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왜 안 했을까요?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0: 아니 거기 바쁘잖아요.
2: 아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정책위 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분야가 지금 완전히 구멍이 나 있어요.
1: 이거 좀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선거 국면에서 그냥. 민주당이 번개불에 콩 못 까먹듯이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 너무 급하겠다.
3: 네, 이렇게 그 우리도 제 생각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네. 근데 이 정도로 이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1: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3: 이게 원래 네. 그러면 당국이나 아니 아무리 뭐 여의도 연구원이 정책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운영되는 뭐 금융 당국 이런 데에 이 시장 시뮬레이션 이걸 못 따라가요.
1: 아니 정책이라는 게 잘 안 될 줄 알고 시행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네. 잘 될 줄 알고 시행을 했겠지만 이런 결과도 누군가는 경제학자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어야죠. 그렇죠. 왜 단 하나도 그런 의견들이 안 나오냐라는 아, 제가 좀 너무
3: 아니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 야당은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3: 그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예 그건 모르겠고 이거 해야 빨리 주식시장 되고 우리가 저 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1: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4: 저도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무적인 결정이 컸다고 봐요.
1: 정무적인 네. 결정.
4: 정책실장이 아니라 정치실장으로 산 거 봤고요. 저는 레버리지 아버지 이제 김용범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레버리지 아버지라고 네. 불린다면서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 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 봅시다. 네. 국정조사 이야기 나왔어요. 뭐 장동혁 대표 특검 얘기 나왔고요. 이거 민주당에서 받을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 안 받죠. 지금 안 받습니까? 사실은 어.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 돼. 이걸 만약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네. 심판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저희가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총체적인 책임을 당도 져야 될 것이고 이 정부도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네. 국정조사한다 뭐 무슨 뭐 조사한다 이러면 시간 찰 아니 이분들 바로 책임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해결책을. 근데 거기다 불러놓고 거기서 뭐 계속 탓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거 해결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해결을 먼저 좀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논의해보자.
3: 근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롯해서 이 제품이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관여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 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탄생과 상관없이 들어와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됐지?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상품을 내놓은 사람들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질을 얘기하는 거죠.
1: 그분이 안 계신 가운데 그렇죠. 어느 정도 그
3: 뭐가 잘못된다고 했을 때 본인
1: 필요하다.
3: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봐라. 이러면은 아, 자기 감추고 싶은 거 감추고.
1: 아, 네 잘못 네가 찾아봐.
3: 그렇죠.
1: 이런 거다.
3: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 그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그렇게 발표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잘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1: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본인이 잘못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은 이게 다 레버리지 ETF뿐만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0: 그거는 다른 사람이 했었다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1: 네네.
0: 근데 그걸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설수를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책임의 어떤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증권사들은 손해봤나요? 안 봤습니다.
1: 증권사들이요?
0: 증권사들은 수수료 때문에
1: 엄청나게 많이
0: 그러니까요.
1: 수수료를 받았죠.
0: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0: 가지 뭐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1: 근데 뭐 만남이 좀 있었다면서요.
0: 그 과정도 저는 사실은 뭐 들여다 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인적청산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시간은 더 오히려 끌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좀 국조 동의하십니까?
2: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아, 동의하지 않아요.
2: 오. 조국 대표는 이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끼워 넣었어요. 국정조사 명분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되게 이거 아니, 어떻게 동의하냐 이거예요.
0: 영남 그러니까, AI랑 로봇 거기다 그러니까 안 껴놨어요?
2: 국가 전략이랑 레버리지 상품이랑 어떻게 끼워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아,
3: 빼면 안 됩니까?
2: 이거 빼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상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네. 이런 상품이 향후에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입법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없습니까? 입법 기관 아닙니까? 근데 뭐 덮어놓고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정치적 공세만 펼치니까 조국 혁신당이 볼 때는 하, 진짜 좀 잘 싸워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도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같은 뜻이죠.
2: 같은 뜻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제일 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싸워주시면 아, 이재명 정부도 정확하게 견제가 되는 건 될 텐데 네.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3: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4: 제가 아직 네. 국회 가는 길에 있어서 국회 도착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3: 다음 주부터
4: 네. 어, 국회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바꾸겠습니다.
0: 이거 속도를 좀 올려주세요. 네.
3: 국회 도착으로
0: 이게
3: 제목 바꾸겠습니다.
0: 이게 거북이처럼 가서
4: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좋은 소재를 갖고 잘 싸워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3: 맞죠.
4: 네. 근데 무리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아무리 정쟁화시키고 아니 젖은 그 장작에다가 아무리 성냥으로 불 지피려고 해도 젖은 장작에는 성냥으로는 불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싸울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이 ETF가 발생하는 과정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걸 같이 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네네. 묶어서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받으려고 하다가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3: 안 받죠. 그렇죠. 안 받죠.
4: 그러니까
3: 당연히.
4: 뭔가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같은 가는
3: 의견을 많이
4: on my road to National Assembly입니다.
3: 개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5: 아니요. 저희가 스피커가 좀 작아져서 그러지 열심히 지적하고 있고요.
3: 아, 그렇습니다.
5: 그런데 네.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3: 아 불났습니까?
5: 네. 불 안 났어요. 네. 불 안 났고 저는 정책에 대해서 사실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책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 여기서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 같은 당국이 원래는 이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데
3: 그렇죠. 네.
5: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을 보면 당국자들은 반대를 했다. 심지어 금감원장인가요? 거기는 내가 들어놓으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네,
2: 금융위원장.
5: 금융위원장. 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결국에는 정책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 네.
5: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정책이요. 실패를 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말고는 그런 정책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보안수사권 폐지는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상적인 루트로만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상치 못한 거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물러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원인까지 밝혀서 이거는 형사법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된다라고
3: 네,
5: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범 실장 책임론에는 좀 선을 그은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에서 4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33.9%, 30대 36.6%, 20대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8.8%나 떨어진 수치여서 제가 이 수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긴 했네요. 20대 지지층이. 아무래도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포인트를 낮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0: 인데요. 권영진 의원의 몸싸움 논란에 이어서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실언으로 또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뭐 이런 부적절한 농담. 이 농담이 완전 이건 실언이죠. 이게 화근이 됐는데 왜 이걸 지금 유머라고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진짜 오랜만에 유행 한번 할까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1: 진짜 왜 이랬을까요? 네, 아, 저도
2: 진짜, 왜 이러는 진짜 망언입니다.
1: 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 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에 고민을 할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실언이었고 뭐 망언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김진주라는 피해자가 나와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그럼요.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이 가십성 실언 이거 논란만 남은 거예요.
0: 간담회 내용 기억이 안 나요.
1: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뭐 이 당사자가 거듭 사과하고 뭐 그 김진주 씨도 그것에 집중해 주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내고 네네.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송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윤리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로 징계를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다만 뭐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논의가 될 텐데 그 징계 순위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게 그동안 지도부의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본보기로 너 잘 걸렸다 식으로
0: 그렇죠.
1: 그 강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1: 같아갖고.
0: 이거는 논의가 필요 없는 징계 사항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좋아 징계 절차 개시해서 징계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한다.
0: 그렇겠죠.
1: 그러면 또 야 당권파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알아서 보기 싫은 애들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0: 이런 빌미를 준 하잖아요. 거잖아요. 왜 아니, 빌미를 줍니까?
1: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거 아, 예. 있잖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런 호재를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
0: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1: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와 당대표 리더십이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이 다른 구설에 오르니까 그 사람들의 메신저 파워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욱 대표로서는 뭐 원기 회복한 거죠.
0: 아니 이 지점에서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1: 한동훈 의원 뭐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0: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또 친한계로 분류되시잖아요.
1: 그런데 제가 이 사안 갖고 뭐 특별히 소통한 적이 없어서 답변에 제한되지만 그래도 뭐 송구한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마련한 있다.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
3: 사실 사실 이거에 있어서 가장 피해자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 내보겠다. 간담회장도 열심히 열었는데.
0: 그 목소리를 제일 잘 내고 있었어요.
3: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실언 아니라 망언 그것도 역대급 망언이라고 보거든요.
0: 네.
3: 의원으로서 과연 돌려차기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던 피해자가 오는 자리에서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이게 농담이에요? 저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가장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더 화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친한계 어저께죠.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보안수사권 폐지한 사람들에게 돌려차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0: 아니요, 아니요.
3: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0: 예,
3: 이걸 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0: 네네.
3: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친한계가 차라리 선을 딱 긋고
0: 그렇죠.
3: 그렇게 가야지 내로남불이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피해를 보셨던 분이 왜 그렇게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0: 맞는 얘기시고. 아,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의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서요. 네.
2: 아, 저는 이제 네.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강한 징계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징계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걸렸어요. 그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조경태, 진종호 투아웃입니다. 우재준, 뭐 서범수, 권영진 이렇게 다 있는데 해당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기가

0: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그럼 한덕수 네.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다 해당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거
1: 명백하죠.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마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친한계 의원들 한번 좀 응징하고 싶었는데 잘 된 거죠. 네.
2: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보수 전체에서 소장파를 자임했던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 고요.
0: 네.
2: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한동훈계의 엄청난 타격이죠.
1: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장작에 계속 물을 뿌리면서 불 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 불이 안 붙을 겁니다.
0: 네.
2: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징계를 또 하고 싶을 거예요. 이 빌미를 삼아서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과도하게 되면 나중에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이게 뭐 과도함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 과도하냐 뭐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왜 장동혁 대표를 편들던 박민영 전 그 대변인 있잖아요. 장애인 비하하고 뭐 이런 그랬을 때도 엄청난 사실 공분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0: 네네네.
2: 근데 그때 손방망이 처벌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추어서 이거보다 더 과하게 만약에 나오면 또다시 역풍의 기회를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어떻게 할까?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거에 했던 건 생각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세게 징계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계속해서 누구도 이 뭔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로 야당이 질이 멸렬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불을 붙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분무기로 계속 물을 뿌리고 있고
0: 네네.
2: 이게 뭡니까 도대체.
0: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최근 논란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소속돼 있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를 탈퇴를 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모임은 최근 조광한 최고위원으로부터 폭력과 변명으로 이름 바꿔라 뭐 이런 말까지 들은 상황이죠. 대안과 미래가 현재 개점 휴업 상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대안과 미래 뭐 친한계 의원분들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3: 실제로
0: 보십니까?
3: 당권파를 견제하는 뭐 이른바 쇄신파들의 그 정치적 어떤 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죠.
0: 네네.
3: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초기 국면에서는 왜 안 내려오냐 현역 의원들이 막 앞다퉈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력이 어쨌든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그 집회 참가자들의 동력과 이제 상충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고 또 버티는 힘이 갈수록 그 강화되고 있어요.
0: 네.
3: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년 뭐 2, 3월쯤 돼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가 한 1년 정도는 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명분으로 중간 사퇴하고 다시 재도전해서 그 사퇴 명분과 재도전 명분을 쌓아서 연임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분 그런 선택할 수도 있을 것
0: 심지어
3: 같은데.
0: 사퇴를 넘어서 연임의 에너지까지 느껴집니까?
3: 사퇴한 다음에 연임하는 거죠. 그러면 2028년 공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8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도전했었을 때 그 에너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장동혁 대표라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사퇴하고 연임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니면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어쨌든 외부에서 흔드는 힘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는 일은 이제 거의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이제 힘들 정도다라고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뭐 올림픽 공원 가는 일에 전념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공세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이 발언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계속 가려고 할 건데
0: 네.
2: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새로운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계나 아니면 대안과 미래 뭐 이런 사람들도 뚜렷하게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잘못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 하나 그만둔다고 해서 뭐가 활로가 생길까? 제가 볼 때는 그 그룹 자체를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인물로 다시 만들어야만 장동혁 대표한테 뭔가 붙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수를 쓰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교착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겁니다.
0: 교착 상태로 끌고 가는 정치는 새로운 모습이긴 하네요. 새로운 정치이긴 하네요. 아, 그렇죠. 그런 모습은. 네네.
2: 그리고 윤리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윤리위도 사실상 뭐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그런 측면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보신지 김성열 최고도 한 말씀 예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많이 대변이 되고 있다라는 아, 네. 걸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강성 지지자는 어쨌든 그 당의 로열티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일반 중도층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가서 설득을 하려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이 올바른 길로 가요.
0: 알겠습니다. 조우재 공보부장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최대 라이벌이었던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신의 라이벌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0: 아, 그래서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계로 불렸던 권영진 의원은 정치 중진 의원인데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 안 넣어주니까 그리고 마침 자신의 어떤 오세훈계 오세훈의 끈도 오세훈도 끈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 안 넣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재 대변인님 하신 말씀.
3: 예. 사실관계만 권영진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비당권파의 그 소외됨 그리고 당권파는 유력 상임위에 다 배정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항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그것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참 장동윤 대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묘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되게 좀 새로운 모습이고 그리고 장동윤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움직이잖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치. 하고 뭐 저걸 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니다.
2: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0: 그 모습이 조금은 좀 새롭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원내사당이 바라본 사인사색 정국 국회 가는 길 이곳 오늘 마무리하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듣다 보니까요, 정치권에는 참 많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친명, 친청, 소장파, 비주류, 배신자. 전당대회는 개파의 이름표가 붙고요. 쇄신에는 징계의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근데 정작 정치가 가장 먼저 달아야 할 민생이라는 이름표, 이거 어디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선 한국. 반도체 강국이란 기대감 속에 관련 기업과 주식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최근 이런 반도체 성장의 이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꺾일 경우 한국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외신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코스피 폭락이 첫 번째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개인 투자 열풍과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맞물려 거품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죠. 하지만 기대가 높은 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동시에 시장 변화와 위험 요인까지 함께 살피는 것. 기회가 클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구피의 게임의 법칙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가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년 연속 3%대 성장이라고요?
2: 예, 한국은행, 뭐 북한이 경제 통계를 자체적으로 내지는 않으니까요.
1: 예.
2: 한국은행이 각종 기법 또 국제 기준을 따라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께 이번에 발표가 돼서 3.5% 성장을 했고 2024년에는 3.7%, 그리고 2023년에는 3.1%. 뭐 그전에는 거의 뭐 성장을 안 하거나 아주 급속한 경기 하락 그런 지표를 보였는데요.
1: 네.
2: 지금 최근 지표를 본다 그러면은 3년 연속 3%대 이상의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 수치로는 우리보다는 이제 앞서는 기현상이 좀 대북 제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2: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의아한 상황이에요.
1: 뭐 북한군의 추가 3만 명 파병과 같은 이 북러 밀착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됐던데 지금 북러 간의 협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 지금 예 그런 요인들
1: 네.
2: 그러니까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1: 네.
2: 그중에 하나가 지금 북러 밀착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북러 밀착이든지 외화라든지 각종 경제 지원 그러니까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 지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여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약 2년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러시아가 북한에 지불한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1: 네.
2: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의 연간 교역액이 한 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러 밀착이 상당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원유와 식량의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 외화, 파병에 따른 외화라든지
1: 네.
2: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를 미쳤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1: 올 상반기 북중 교역도 15억 달러 수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정도 성장했다고 하던데 북중 간의 교역도 꽤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2: 아직 이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빠른 속도로 지금 북중 간의 교역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내부 수요, 제재 때문에 수출은 북한이 좀 제약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나 수입은 이제 제재만 우회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입이 큰 폭으로 지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상당 부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중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의 한 95%?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98-9% 차지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북중 교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북한 경제가 본인들은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대외 관계 없이 경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런 상황에서 북중 교역이 크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제 북한 경제 성장에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뭐, 이 지방발전 정책 같은 북한의 국가 정책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지금 지방발전 20승 10정책.
1: 예.
2: 네, 북한 북한의 지방 경제가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만 발전할 경우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승십 정책은 20개 군에 매년 한 개씩 생활용품 공장을 건설한다.
1: 네.
2: 그래서 20이고요. 곱하기 승은 이제 북한 표현으로 승이 곱하기거든요.
1: 네.
2: 10은 뭐냐면 10년 동안 그러면 20 곱하기 10은 200개 군에 공장을 만들고 북한이 군이 200개거든요.
1: 예.
2: 여기에 그러니까 막대한 우리를 보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지방 농공단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
1: 네.
2: 북한으로서는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자재라든지 소유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평양시의 5만 세대 살림집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년 연속 성장이라고 보지만 보면은 군수산업, 북남일착에 따른 군수산업 제조업, 관공업 있죠. 그다음에 건설 분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북남일착, 북중교육 증가, 북한 내부 건설 정책 이 세 가지가 북한 경제 성장의 기현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 제재가 무력화됐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2: 뭐 단순히 보면 그렇죠. 단순히 보면 뭐 제재라는 건 고통스럽게 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을 한다면 제재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네.
2: 왜냐하면 북남일착 어차피 러시아는 뭐 제재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2: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북한에 절대적인 경제 영향을 미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재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중국이 2차 제재,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를 받기 때문에
1: 네.
2: 이 거래 내용을 보면 북한 산업의 펀더멘탈,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제조업이나 설비가 아니고요. 주로 소비재입니다. 따라서 반짝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좀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이 북한의 경제가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2: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물 짓고,
1: 네,
2: 공장 짓고 그러면은 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눈으로 보이니까 치적삭기이고 보통 이제 독재국가들이 그런 토목 건축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1: 네.
2: 그럼 건설이 늘면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도로, 그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특히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럼 전기, 가스, 수도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거나 제자리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살림집 건설, 주택 건설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쪽은 손을 안 대고 건물만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공급할 전기는 없는데 건물은 계속 늘어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북한의 주택 문제라는 게 선진국 대결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든 기반이 갖춰져야 되니까.
1: 네.
2: 이렇게 보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급속하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프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1: 예.
2: 집만 짓는 따라서 숫자에 여러 가지 빈틈, 허구성도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1: 네. 또 이 식량 가격이나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장마당 경제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요.
2: 예, 지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1: 네.
2: 식량 가격은 뭐 1년 전만 비교해도 두세 배 오른 상태고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서 인민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런 식량 가격, 환율 이런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1: 네.
2: 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주도, 정부 주도, 체제 주도의 경제발전 그런 국가 정책적 사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마당,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장마당은 이 국가 주도 경제가 되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성장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민생활 부분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탈북민들이 전하는 내부 상황도 아주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남북교역 전망해 주신다면요?
2: 지금 이번에 3.5% 성장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 남북한 간의 관이 판출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1: 아, 예.
2: 네,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 간다고 보기에는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북한의 정책이 적어도 당분간은 유감스럽지만 남북교육 가능성은 뭐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같은 관광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제 그게 바로 그 우리가 필요한 이유죠.
1: 네.
2: 왜냐하면 원산갈마의 연 숙박 인원이 2만 명이거든요. 근데 국제 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약이 있거든요.
1: 네.
2: 결국 대한민국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가죠. 원산갈마에. 금강산도 뭐 193만 명 10년 갔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으로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라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답은 남북 관계에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죠.
1: 예. 한반도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쿨이 부릅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네요.
2: 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반도체 경기 호조가 향후 내수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역 조건은 수출품 한 단위로 얼마나 많은 수입품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교역 조건도 이례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인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지만 교역 조건을 반영하는 국내 총소득, 즉 GDI는 13.2% 늘었습니다. 두 지표의 격차는 9.4%포인트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과거 교역 조건 개선이 국제 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였다면 이번에는 인공지능인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 가격의 상승이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도 과거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내년에 임금 협상에 반영이 되면 임금 상승을 통해서 소비 여력이 커질 수 있고 기업 투자와 세수 증가도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반도체 산업으로 인력과 투자가 과도하게 쏠리는 이른바 네덜란드병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과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맛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를 본뜬 시슐랭 가이드를 도입한다고요?
2: 네,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및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슐랭 가이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평가단의 투표를 거쳐서 매년 사회공헌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시슐랭 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정부의 포상도 함께 수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정체돼 있고 국민 체감도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내 기업의 법인 기부금 비중은 0.203%로 미국과 일본보다 낮지 않지만 전체 기부 규모는 2018년 이후 5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사회공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도 기존 매출 500개의 기업에서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업별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우수 사례를 기업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을 해서 공개하고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생필품 지원 사업과 정부의 대기업 협력사가 참여하는 상생 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응하려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규모뿐 아니라 달러화와 금 보유 비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 네,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은 최근에 해외 학술 논문을 소개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와 금이 미국 통화 긴축에 따른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10bp, 즉 0.1%포인트 인상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통화가 평균 0.4% 절하됐습니다. 그러나 달러화 표시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평균보다 20.4%포인트 많은 국가는 통화가치 하락폭이 최대 0.1%포인트 줄어드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금 보유량도 GDP 대비 평균보다 1.9%포인트 높을 경우에 통화가치 절하폭을 약 0.04%포인트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비달러화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완충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달러 표시 대외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미국의 긴축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달러와 금 준비 자산이 많을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은 달러보다 효과는 작지만 금융 제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완적 준비 자산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외환 보유액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달러와 금의 구성, 통화 스와프와 레포라인 등 국제 유동망을 안전망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외환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2: 한국은 이번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금 보유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였습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2%에 그쳐서 주요국은 물론 홍콩과 콜롬비아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후 금을 추가로 매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값이 크게 오르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확대하면서 한국은행도 해외 상장 금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F 투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관련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이 외환 보유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준비자산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뭐 전문가, 사무직 같은 연간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어요.
2: 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는 최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AI 자동화의 영향으로 10년 뒤에는 연간 약 2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전문가와 사무직, 판매직 등 중고숙련 직종에 영향이 집중될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는 이른바 임금 압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직종 간의 임금 격차는 소폭 완화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AI 자동화가 가능한 경제 규모도 현

0: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시장의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활용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클라우드와 공동 GPU 센터,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동보안형 AI 확산과 산업별 AI 거버넌스 구축, 고노출 전문직 중심의 노사장 협의체 운영,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선납 진료를 받은 소비자들 가운데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관련 약관이 개선된다고요?
0: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15곳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했는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는 여러 시술을 묶은 패키지를 미리 결제하는 선납 진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약 5배나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가 많았던 의원 15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했는데 시술 결과에 만족을 하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 결제 금액의 20%에서 30%까지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도 병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을 받은 뒤에는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선납 진료권의 양도를 금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 부쟁 해결 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도록 약관에 고쳤습니다. 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의료진이 퇴사해서 다른 의료진으로 변경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납 의료서비스 분야의 환불 기준과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3: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3: 네. 오늘은 이제 일본의 고령자 창업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의 창업시장과 한국의 창업시장은 많이 닮았습니까?
4: 네, 맞습니다.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이런 창업시장도 닮았지만 요즘 고령화 속도도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1억 2,400만에 지금 30%가 65세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20% 둘 다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만 창업시장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60세 이상 창업자가 전체 법인 대표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가 전체 창업자 중에서 아마 210만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37% 정도가 고령 창업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일본 창업 시장 보면 일본에서는 요즘 이자카야 이탈 이런 키워드 뉴스에 되는 경우도 많은데
3: 네.
4: 야 이자카야를 잘 안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즉 일본도 요즘 회식도 좀 줄고 술 소비도 좀 많이 감소하고 저녁 상권이 좀 축소되는 대신에 뭐 이런 모닝, 런치, 디저트 시장이 오히려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뭐 2030들이 거의 술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3: 네.
4: 골목 상권

0: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골목상권이지만 일본에서는 쇼텐가이라고 해서 상점가죠. 그래서 온라인이 아무리 커져도 이런 동네 밥집이나 미용실, 반찬가게는 여전히 이런 자영업 시장에서 그대로 핵심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부분도 어떤 상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닮아있다 이런 측면이 듭니다.
1: 그렇다면 일본의 창업시장과 한국의 창업시장의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 프랜차이즈 시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금 올해 7월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한 9천 개, 브랜드가 한 11,900개 정도, 가맹점이 한 거의 38만 개 정도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300개 정도, 점포수가 한 25만 개, 매출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많은 한 29조 원, 9조 엔 시장, 두 배가 훨씬 더 되죠. 이런 시장이라서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는 브랜드는 많고 시장 규모 자체는 일본보다 훨씬 작은 이런 좀 상당히 영세한 구조가 우리나라의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창업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템이 뜨면 마구마구 따라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미투 브랜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행이 와도 내가 하는 업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상품은 바꿔도 업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대를 잇는 문화 이것도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넘는 기업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천 개 이상이 새로 지금 편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100년 넘는 기업이 한 4만 6천 개사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년 넘는 기업 열 손가락 안에 꼽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창업 동기도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창업한다 이런 경우가 절대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생계요. 하고 싶지 않은데 비자발적 창업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우리나라의 창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다른 점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최근 일본의 고령자 창업 트렌드는 뭔가요?
0: 요즘 일본도 요즘 온라인 시장도 좀 커지고 이러면서 점포용보다는 무점포용 그리고 불안기에 맞춰서 이런 소자본 아이템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투자 비용도 한 985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이내에서 창업하는 이런 온라인 샵이나 이런 핸드메이드 판매점 이런 게 상당히 좀 늘고 있다는 거고요. 첫째, 경험 자산을 파는 창업이 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시장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그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이런 수요가 좀 일본은 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시니어가 시니어를 고객으로, 즉 우리나라도 노노케어 이런 거 있습니다만 고령자 시대에 오히려 고령자를 돌보는 고령자 창업자가 좀 늘고 있는, 이를테면 뭐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뭐 개오리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주택을 바꿔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슈바츠 종알이라고 해서 또 웰다잉 관련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거.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창업 얘기합니다만 요즘 일본 시장도 창업도 있습니다만 개업 트렌드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업이라고 한다면 승계형 창업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가게나 이런 매장을 가족이 아니라 직접 제3자 고령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개업, 승계형 창업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부상되는 것도 요즘 일본 고령자 창업 시장에 요즘 되게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동경의 스가모 시장은 뭐 주인도 실버, 직원도 실버, 고객도 실버인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0: 맞습니다. 이곳 방송에도 많이 소개됐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 같은 데 가면 뭐 네일샷 같은 경우도 90대가 가면 90% 할인해주고 80대가 가면 80%, 50대가 가면 50% 할인해준다 이런 걸로 더 많이 알려진 가게인데요. 스가모 시장은 한 780m에 한 200개 점포가 있는 전형적인 일본의 골목상권입니다. 거기 이 어디야 고암사라고 해서 고간지 이 서찰이 있어서 300액들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돼 이런 측면도 있고요.

0: 우리나라에서는 할머니들의 할아죽구 이런 별명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러무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관광객도 있지만 의외로 평일에 인근 주민들 수요가 70% 이상이다. 이건 상당히 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도 스러무 시장에서는 폐업 점포가 17개였는데 그중에서 오히려 체인점들이 16개였고 오래된 토착 점포가 문을 닫는 것은 한 곳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모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물림, 세대 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요즘 좀 이 스가모 이제 세대 교체가 좀 한참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특히 요즘 스가모 시장에 가보면 고령자 고객들을 위한 인프라 이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상점과 거리마다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게 한 5개 정도 설치가 돼 있을 정도로 여기에 고객들, 고령자 고객들을 위한 안전장치까지 설치되면서 야 이런 스가모 시장은 일본의 이런 다른 상권과 달리 고령자 친화 골목 상권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런 상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최근 일본에서도 이 대물림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0: 맞습니다. 요즘 일본 그러면 당연히 모든 가게는 대물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요즘 일본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물림을 못하는 이런 가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데이터를 보면 전체 이런 기업들 중에서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게 전체 어떤 한 13만 8천 개 기업 중에서 50%가 넘을 정도로 아마 이렇게 대물림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물려줄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저쪽 일본의 이런 산후기 같은 이런 시골구 지방이라든지 도호쿠 뭐 아키타현 같은 시골로 갈수록 후계자가 없는 매장이 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이런 자식들이 다 도시로 가서 야 우리 내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물려주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 안 나는 가게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일본의 음식점 수는 우리나라 70만 개인데 60만 개까지 줄어드는 것은 요즘 대물림이 안 되는 가게들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 일본의 가업 승계 개념이 점차 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탈패밀리, 즉 가족 간 대물림이 아니라 오히려 제3자 간 대물림으로 이런 이 대물림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이런 게 좀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일본의 창업시장 하면 골목상권의 노포 문화가 정착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포의 조건이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노포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는 본업을 바꾸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200년대 간장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야 간장 공장 장사 안 되니까 치우고 카페로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데 일본에서는 간장 그 자체는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춰서 간장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승계 시스템도 예전에는 대릴사회를 들여서라도 꼭 이렇게 가업을 입는 이런 게 아직도 노포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 상인 정신의 핵심은 노렌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가게 앞에 걸리는 청간판 많이 보셨을 텐데요.
1: 네.
0: 이 노렌이 어떻게 보면 일본 가게의 상징이고 오래 어떤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도 독립할 때는 이런 노렌와케라고 해서 직접 노렌 즉 상호를 나눠주는 이런 문화 아직도 노포에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래된 노포들은 무리한 확장하지 않는다. 즉 무차익 경영, 빚내서 크게 가게를 늘리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골에 대한 책임, 적어도 그러게 어떻게 보면 단골들을 위해서 크게 확장하지도 않고 망하면 안 되는 가게라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일본 노포에서 남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고령자 창업과 오래된 노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0: 어떻게 보면 노포는 이어받는 것이고 창업은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후계자가 없는 노포는 오히려 시니어 창업에 새로운 개업 대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건 좀 상당히 새로운 이 노포 문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좀 자산이 되는 시간이 자산이 되는 모델이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시간이 축적된 노포라는 가치와 시니어도 지금까지 충분한 인생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노포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고령자 창업에서는 60대 창업자는 금방 큰 돈을 벌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포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고 하지만 문제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10년, 15년 후면 또 노포의 승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승계 설계를 처음 이 승계형 창업이 시작될 때부터 승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코요태가 부르는 만남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얼굴에는 타고난 운명과 살아온 세월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전설적인 관상가는 좋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매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는 것이었지요. 타고난 운이 박복해도 음식을 탐하지 않고 절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인생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든 운명이든 절제된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평소 의사 선생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지요. 날마다 실천하는 조금씩의 절제가 분명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4월과 5월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수필과 한옥구 선생의 글 옥수수의 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고향 평양의 근방에는 옥수수를 전문으로 농사짓는 동리가 많았다. 대동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사동과 미림이 그 대표적이고 밭이 많은 이북에서는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옥수수를 심어서 식량을 보탰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나는 옥수수를 많이 먹었고 또한 좋아했다. 탐스러운 옥수수를 쪄서 먹어보면 담백하면서도 달고 고소하고 향긋하였다. 열자루를 그냥 계속해서 뜯어치우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먹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옥수수 묵이다. 옥수수 알을 맷돌에 갈아서 된죽을 쓰고 찬 우물물을 자배기에 채운 다음 여러 개의 잔구멍이 뚫린 바가지로 된죽을 찬물 속으로 뚝뚝 흘려내려서 식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옥수수 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챙이같이 생겼다 해서 올챙이 묵이라고도 한다. 아내가 사갖고 온 큰 옥수수 자루를 들고 한 알 한 알 뜯어서 씹으며 옛 추억에 잠겨본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옥수수의 시원한 그늘 속에 뚫린 길을 혼자서 20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풍경화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웠던 옛 시절을 되씹는 듯이 옥수수의 반토막을 맛이 있게 뜯어먹다가 오늘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만 내어놓고 만다. 옥수수 익는 계절,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한여름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듣던 오싹하고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내려온 여우 누이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들만 셋을 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었지만 부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쁜 딸을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지요. 부부는 매일 밤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도깨비여도 좋고 여우여도 좋습니다. 부디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 그 부부 사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이 6살 정도 됐을 무렵 집안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간을 파먹힌 채 하나 둘 죽어나간 것이었지요. 부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세 아들들에게 밤마다 불침번을 사며 외양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졸음을 쫓으려고 생콩을 오독오독 씹어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두 아들이 목격하게 된 광경은 참으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 여우 같은 꼬리를 드러내더니 소와 달개 몸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이 본 것을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동생을 오라비들이 샘내서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며 발끈 화를 내고 말았지요. 급기야 두 아들을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막내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형들처럼 혼만 나고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막내 아들 역시 똑같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부모 앞에서는 가축들이 그저 몹쓸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자, 진실을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하정의 노래 나은정 기른정 준비했고요. 이어서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김하정의 나은정, 기른정,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한여름 더위도 잊게 할 만한 전설, 여운우의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첫째와 둘째 아들은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다가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님은 집에서 내쳐진 형제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제자로 거두었지요. 두 형제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련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두 형제를 부르더니 조그마한 유리병 세 개를 건네줬습니다. 각 병마다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물이 들어있었지요. 하얀 병은 가시가 든 병이요, 빨간 병은 불꽃이, 파란 병은 깊은 바다가 든 병이니라.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거든 뒤로 던지거라. 스님은 알 수 없는 당부를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절을 나와 고향 근처 주막에 이르게 된 두 형제는 국밥을 시켜놓고 주모에게 슬쩍 고향 마을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 마을 분이신가 보구려. 거긴 횡액이 들어서 제일 가던 부잣집은 쫄딱 망한 지 이미 오래고 가축들이 씨가 마르더니 어린아이, 노인 알 것 없이 쓰러지고 건장한 사내들마저 비명행사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에다 뿔뿔이 흩어졌다오. 목숨이 아까꼴랑은 그 마을은 얼씬도 하지 마시구려. 형제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여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은 이미 흉흉한 폐가로 변해 있었는데 집안에는 오직 누이 동생만 남아있었지요. 오랜만에 오빠들을 본 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라버니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부모님과 막내 오라버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지어오겠다며 방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형제는 덜컥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해 누이를 우물가로 보낸 뒤에 그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자, 그 형제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장현의 나는 너를, 네 곡입니다.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그리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셨네요.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 여운우의 전설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빠들이 도망친 걸 알아챈 누이는 순식간에 여우로 변신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오라버니들, 밥도 안 드시고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오빠들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우리가 네 정체를 모를 줄 아느냐? 그러자 여우가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나는 오라버니들을 먹고 서로 다 좋잖아요. 형제들이 아연실색 놀란 틈에 여우는 섬뜩한 주문을 외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둘째의 옷자락이 잡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첫째가 스님이 주신 하얀 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뾰족한 가시덤불이 솟아나 여우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끈질기게 다시 쫓아왔지요. 거리가 다시 좁혀지자 이번엔 빨간색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맹렬한 불꽃이 일면서 여우의 털이 죄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우는 귀엽고 불길을 뚫고 나와 형제들의 숨통을 노렸습니다. 여우가 첫째의 목덜미를 덮치려던 찰나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여우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쏴 하는 파도소리와 함께 깊고 푸른 바다가 솟구쳐 올랐고 여우는 그 물결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두 형제, 그토록 귀여워했던 여동생이 집안을 요절낸 요물이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 팔도를 떠돌게 됐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우 누이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들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그리고 패티김의 가시나무새, 영사운드의 달무리 세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엑스포 열기 첫날 14만 명 입장. 대전 엑스포가 7일 일반 관람이 시작돼 이날 하루 14만여 명이 입장했다. 이날 날씨가 흐린 데다 간간이 비까지 뿌리는 등 관람하기에는 나쁜 여건이었지만 관람객들은 전시관 관람, 주차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비교적 질서를 지켰다. 네, 1993년 여름 대한민국은 대전 엑스포 열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최한 엑스포였으니까요. 당시 108개 나라와 33개 국제 기구들이 참가했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가량인 1,4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 시절 엑스포장에 가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와 기차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봤는데요. 날렵한 우주선 모양의 한비탑을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셨겠지요. 노란 별 모양 마스코트인 꿈돌이의 인기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였어요. 책가방이든 공책이든 아이들 학용품에 꿈돌이가 안 그려진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도 어쩌면 대전 엑스포에서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엑스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보화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별.

콩민의 고별 듣고 왔습니다. 전기요금 아깝다고 에어컨 사용을 꾹 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기분과 몸이 쾌적하고 개운해지는 게 곧 건강과 직결된 것인데 너무 참아도 곤란하겠지요. 냉방장치 적절히 사용하시고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면서 무탈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산이슬의 밤비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아나운서 원스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버려 두자 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된 듯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멜 로빈스, 윤효원 옮김.

렛댐 이론. 인생이 나로 충만해지는 내버려 두기. 렛댐의 기술이라니. 이건 바로 현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대급 기술이 아니겠나. 이 책을 읽고 나니 주변에 이미 이 기술을 연마한 듯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는 마냥 내버려 두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사무실에 도른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일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었던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려면 내버려 두기를 제대로 해야 할 듯. 그런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덕분인지 과잉 연결의 포화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한 피로 사회를 겪으면서도 어딘가에 연결되려는 속성이 있나 보다. 렛댐 이론의 저자 멜 로빈스에 의하면 내버려 두자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걱정하던 많은 것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걸 의미한다. 나는 에너지를 쏟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풀려고 노력은 해본다. 특히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랬는데 노력 끝에 결국 풀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거다. 이런 허술한 논리를 도입해서 끝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 뭔데? 이렇게 하는 거 뭔데? 싶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내가 수학 점수가 좀 시원찮았던 탓도 있음.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아직도 나의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 목록에는 수학 정석을 공부하는 조찬 모임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부질없는 걱정은 끝내 부질없음으로 끝나게 된다. 애초에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하기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움을 채울 공간이 생긴다. 내버려 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밀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행복은 개인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대런 브라운, 김정희 옮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한권의 책을 집에 들였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다. 책을 사는 사람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책을 사들이지만 책을 사지 않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지 않는다.

세계적인 멘탈리스트인 대런 브라운의 책에는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필요는 없지만 갖고는 싶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사면 결국 짧은 행복보다 오래 지속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걸 사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괴감에 빠진다. 내 돈 내 산은 물론 거저 얻은 것이라 해도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행복과 연결지어 쉽게 설명해 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은 읽으면 괜찮아지는 책.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해준 J.S. 밀. 정말 고마워요. 나의 목표는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행복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곱게 접어 어딘가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미래 어느 날 한 번쯤 꺼내보는 건 괜찮겠지. 늘 내 귀에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할리우드식 엔딩 내레이션이 미래의 삶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 이전에도 내가 설계해서 쌓아가는 미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기는 했다. 좋아하는 일에 관계되는 분야를 막연히 헐겁게 탐색하는 주제에 결정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시기니 엉성할 수밖에.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미래는 걸러보내고 대충 적당히 살아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작된 지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타미 주조 감독의 영화 담뽀뽀를 최근에 보게 됐다.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영화의 여주인공 담뽀뽀가 라멘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준 남주인공 트럭 운전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다리가 있다. 그런데 사다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내가 그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대사였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의 밝기에 의존해서 갖고 있던 책 속지에 적은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 아님 주의. 갑자기 무슨 사다리? 사다리 오르기와 행복이 어떤 관계이길래? 영화가 끝난 후 글씨가 엉망인 메모를 제대로 옮겨 적으며 이렇게 정리해봤다. 행복이 사다리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상정하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다리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나의 사다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너무 간단한가요? 나는 과연 사다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사람일까? 귀찮아서 오르지 않을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눈앞에 사다리가

보이면 열심히 올라가 볼 것 같다. 사다리에 올라서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일한 빌런은 귀차니즘인데 나의 귀차니즘이 호기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다행이다.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사다리 타기로 건너는 미래. 괜찮을 것 같기도.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읽고 쓰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살기를 절대 멈추지 말 것. 교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은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 우리는 절대 호기심을 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 대마왕인 내가 호기심을 잃는다면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 지적인 성장도 멈춰버릴지 모른다. 내가 가족들에게 호기심 대마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지혜에 관해서라면 파스칼도 한 말씀 보태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라고. 그러니 아마도 나는 인생이 견딜만하게 느끼고 싶어 지혜를 갈망하였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양을 얻으려고 애쓴 모양이다. 덕분에 이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정도는 깨닫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일본 출신 미국의 기상학자 마나베 슈크로는 1931년생으로 2021년 90세의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호기심이 만든 연구이며, 컴퓨터 문화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호기심을 따르라는 말을 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도 없고 지적인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다. 그런 내가 교양 수업의 1인자로 받들었던 페터 비에리가 세상을 떠났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썼던 그의 새로운 책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니. 철학 교수였던 그가 저술한 책들과 소설가로서 그가 쓴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도저히 같은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모든 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아인슈타인의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늙지 말라는 주문에는 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난 위대한 신비 앞에서 늘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서 있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매일매일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날이면 날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호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도 사실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페터 비에리의 말에 힘입어 나는 끝까지 호기심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두리번거리는 거다. 뭐가 보일지는 몰라도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이라면 오케이.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왠지 우리도 카페에서 책 읽는 할머니로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매일 읽고 쓰고 공부하는 명랑한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는데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상담교육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책이라는 낯선 세계를 유랑하는 기쁨에 관하여 쓴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6번째

0: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1: 왜요?
2: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1: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2: 그게 아니야. 그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1: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0: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2: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1: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2: 떼먹히면 좀 어때? 에?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0: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1: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2: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1: 그건 그렇지만.
0: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3: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 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4: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0: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3: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2: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4: 예, 알겠습니다.
0: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1: 아예 간호사로 취직하시죠.
0: 승범이 이기죽거리자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2: 지는 우리 한약방에서 약까지 팔았으면서.
1: 에?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약도 팔려고요?
2: 아니 못할 게 뭐냐. 자세한 건 요 앞 한약방 주인인 나한테 문의하라고 해야지. 아유.
0: 호탕하게 웃는 수정의 모습에서 몇 달 전 한약방에서 약을 팔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겸연쩍어 승범은 함께 웃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 사실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0: 25. 폐가 방문. 오후의 해가 서산으로 뉘엿거렸다. 잎을 다 떨군 나무들 사이로 미약하지만 눈이 부신 해가 보였다. 찬바람을 맞으며 믹스커피를 호로록 마시던 승범은 부채를 찾아들었다. 가마솥에서 찰랑거리는 물에 가지고 온 첩약을 넣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우물정자로 장작을 넣고 신문지로 밑불을 붙인 다음 부채질을 한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때처럼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게 그리 고되지는 않았다. 화륵하고 불이 타올랐다. 그래도 흘러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고약했다.
1: 아유, 젊은 양반이 이런 거 해보셨을라나.
0: 죽을 듯이 기침하자 옆에서 할머니 귀신이 안쓰러워한다.
2: 아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0: 눈물을 찔끔 흘리며 대답했다.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니 수정의 뒤를 밟아 산속 집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불도 못 붙인다고 어찌나 타박했던지.
2: 아, 그래도 굳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거기다 다려도 되는데 말입니다.
0: 솔방울을 몇 개 집어넣으며 수정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다. 사람 일을 시켜놓고 또 어딜 갔다.
1: 에이, 아마 가스가 없을 것이오. 아들이 와서 지 아비가 아픈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바쁜지 요 며칠 못 왔거든. 저 양반이 부족한 건 미리 전화해서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아낀다고 하다가 골병이 드니 이 모양이지. 에휴, 나라도 있었으면. 아이, 그러기에 내 죽을 때 누누이 자기 보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일렀건만. 에휴.
0: 콧물이 흘렀다. 코를 들이키다가 간지러워 손으로 쓱쓱 문질렀다.
2: 아, 그 아십니까? 오늘 제가 온 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귀신이 되신 어머님이 여전히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거죠. 게다가 왕진비는 비싼데 어머님이니까 특별히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0: 눈을 찡긋거리며 속삭이자 할머니가 웃었다.
3: 아유, 또 돈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0: 어느새 왔는지 그 말을 듣고 수정이 잔소리를 했다. 왜 잔소리가 없나 했다. 타박하던 수정이 기침했다. 처음엔 연기 때문인가 싶어 그녀를 올려다봤는데 한 번 터진 기침은 그칠 줄 몰랐다. 치료도 꾸준히 하고 약이며 밥이며 잘 먹여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졌다. 그 모습을 보니 입이 써서 승범은 식은 믹스커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차게 식은 단맛이 혀끝에 머물렀다.
2: 아이, 사장님은 들어가서 쉬시라니까.
3: 아유, 바람 참 좋다.
0: 수정은 승범의 옆에 앉으며 바람이 찬데도 불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느긋한 모습에도 승범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그녀의 아들 찾기는 지지부진했다. 그 많은 귀신을 만나면서도 왜 수정이 찾는 귀신은 보지 못할까? 공실은 아이가 하늘로 갔을 거라고 했다. 아이가 놀라서 울기만 하니까 저승사자가 그냥 데리고 갔을 거라고. 그 말에 승범이 그건 우리 같은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는 납치겠다고 말했다가 공실에게 실컷 비웃음만 당했다.
3: 자는 왜 우화에 왔나? 갈 데야 사방팔방 많은데.
0: 수정은 타들어가는 불꽃을 멍하니 보는 승범에게 물었다.

0: 여태 승범의 기억 속에서 깔깔깔 배를 잡고 웃어대는 공실이 저편으로 사라졌다. 가만히 수정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1: 그야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인심이 좋고.
0: 판에 박힌 말을 하다가 한 얼굴을 떠올렸다.
2: 자네 특정 인물한테 그 발작 버튼 눌린다고 하던데.
0: 수정의 말에 훌쩍 콧물을 다시 마시고 머리를 긁적였다.
3: 정미가 말했구나.
0: 그녀가 이상해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늘 승범 자신보다 먼저 그를 알아차렸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자 괜히 얼굴에 열이 올랐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슬그머니 품에 넣었다.
1: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려고 다른 한방병원에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폐암이셨어요. 늘 보호자는 오지도 않고 간병인만 있었는데 제가 종종 말도 걸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서. 그래서 다른 환자보다 정이 더 갔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부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으셔서 기존 탕약과 좀 다르게 처방을 했어요.
4: 내 꼭 자네에게 부탁함세.
0: 키가 작고 살집도 있던 할아버지는 늘 고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손자 생각이 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드겨놓고 데려간 식당에서 아이처럼 울며 승범에게 부탁했다. 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 법제한 옷을 사용했다. 당시 2010년쯤에 이를 활용한 약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어혈을 억제하면 종양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였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독한 약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순식간에 손을 쓸 수 없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와서 항의했다. 그러나 승범에겐 세상이 떠나가라 웃던 할아버지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잊기로 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승범은 막대기로 타들어가는 나무를 들쑤셨다.
1: 그게 뭐요? 때가 된 거고 서로가 재수 없었던 거지. 한의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물도 좋고 공기도 맑고 산도 빼어난 그분의 고향 우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인심은 모르겠지만.
0: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다시 머리를 벅벅 긁었다. 옆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정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했다. 한바탕 퍼부어질 잔소리를 각오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0: 승범의 차는 작은 저수지를 끼고 농가가 드문드문 자리한 곳으로 달렸다. 뒤에 자리한 산세가 꽤 깊어 보였고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숲까지 뻗어나가고 있어 그 모습이 꽤 음습해 보였다. 마을을 지나 산길을 올랐다. 길은 곧 어둠으로 물들었다. 띄엄띄엄 길을 밝힌 주황빛 가로등만이 큰 위안이 되었다.
1: 아, 무슨 이런데 집이 있다고.
2: 저기! 네? 저기 있네!
0: 문을 떼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미가 소리쳤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다. 그곳은 나무와 말라 비틀어져 가는 숲을 그리고 어둠이 전부였다.
2: 아, 저기!
1: 네?
2: 아, 저기! 이게 안 보여요? 저 가로등을 지나 오목하게 산이 들어간 그 위에!
3: 저기 있네!
0: 뒤에서 수정이 맞장구 쳤다. 차를 서행하면서 승범은 상체를 핸들에 대고 고개를 쭉 뺐다. 눈을 끔뻑끔뻑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1: 대체 뭐가...
0: 그때 숲을 뒤로 낮은 지붕이 보였다. 기와인 것처럼 보였으나 잘 안 보였고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있었다.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3: 아유,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0: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퉁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미가 따라 내렸다.
2: 와, 진짜 고사장님이 귀신을 본다니.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0: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동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2: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3: 노술예시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2: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3: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7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 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2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동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4에서 2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4에서 6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14에서 2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4에서 6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500헥토파스칼, 기온 28도. 평양, 바람목구 1500헥토파스칼, 기온 30도. 백령도, 북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26도. 해주, 바람목구 1500헥토파스칼, 30도. 서울, 북동풍 1.5m, 1500헥토파스칼, 30도. 인천, 북서풍 1.5m, 1500헥토파스칼, 30도. 서산, 북동풍 1.5m, 1500헥토파스칼, 27도. 군산, 동풍 2m, 1500헥토파스칼, 28도. 목포, 남동풍 1.5m, 1400헥토파스칼, 27도. 여수, 북동풍 4m, 1400헥토파스칼, 28도. 제주, 북동풍 3m, 1300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북동풍 3m, 1200헥토파스칼, 30도. 통영, 북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6도. 부산, 북동풍 3.5m, 1400헥토파스칼, 27도. 포항, 북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6도. 울릉도, 북동풍 0.5m, 1700헥토파스칼, 26도. 울진,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4도. 동해,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4도. 강릉,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5도. 속초,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서풍 10m, 995헥토파스칼, 30도. 나하, 북서풍 14m, 982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풍 17m, 972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북동풍 14m, 977헥토파스칼, 27도. 가고시마, 동풍 7.5m, 997헥토파스칼, 30도. 후쿠오카, 북동풍 4m, 1200헥토파스칼, 31도. 이즈하라, 북풍 3m, 1300헥토파스칼, 28도. 사이고, 북서풍 0.5m, 1700헥토파스칼, 27도. 마세, 남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8도. 시미즈, 동풍 6.5m, 1400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곶, 동풍 5.5m, 1700헥토파스칼, 26도. 오사카, 북동풍 3.5m, 1700헥토파스칼, 28도. 와섬, 남서풍 3.5m, 1800헥토파스칼, 25도. 아오무리,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3도. 삿포로, 남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21도. 와타나이, 남서풍 9m, 1500헥토파스칼, 24도. 네무로, 남서풍 5.5m, 1800헥토파스칼, 21도.

센다이, 남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25도. 도쿄, 남풍 1.5m, 1,011헥토파스칼, 26도. 하치도 섬, 남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6도. 지치섬, 남동풍 3.5m, 1,005헥토파스칼, 27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북동풍 5m, 104.5헥토파스칼, 16도. 대치해, 북서풍 1m, 1003헥토파스칼, 23.5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8m, 1005헥토파스칼, 22.8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2도, 습도는 7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4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 직후 곧바로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차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7시간 반 넘게 관계부처 장관과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2, 3일 이내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해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외부 기관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조두현, 조기현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 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교수를 인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때는 이란 쪽 북측 항로를 이용하고 빠져나갈 때는 오만 쪽 남측 항로를 이용하기로 이란과 오만이 협상 중이라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통항 방식은 특정 기간에만 이뤄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북 양측 항로를 막고 모든 통행을 중앙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관리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이란 언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를 경유한 한 관광객이 안데스 변종 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스페인에서 격리 중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쥐와 같은 설치류를 숙주로 삼아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이 중 안데스 변종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유일한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그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아 지난달 감염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이며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즉 북향민이 남성 4명, 여성 59명 등 모두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입국자 수인 96명의 65%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북중 국경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다가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악화되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고약한 성질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걸까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어떤 문제인 걸까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고열이죠. 열이 날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려운 증상은 참기가 어렵죠. 감염 위험을 걱정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 하나도 가려움증이고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큰 고통일 텐데요. 아토피가 뭘까요? 아토피로 인한 위험이 아토피 피부염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사실 아토피라는 말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부위, 뭐 피부나 코, 기관지 등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0: 네.
1: 흔히 알고 계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0: 네. 그 말하자면 과민 반응인 거네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에 보이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주변 환경의 항원들이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0: 뭐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해서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라든지 유전적인 배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알레르기 질환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0: 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아들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과민 반응을 쉽게 일으키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아토피 피부염인 거고 뭐 호흡기에 문제면 아토피 천식, 코는 아토피 비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0: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통칭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토피라는 용어보다는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 이게 면역 체계의 이상 신호인 건데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0: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 발병 확률이 한 66% 정도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두 분 다 없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한 15%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조심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뭐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간접흡연 노출, 알레르겐 노출과 같은 것들이어서 사실 미리 조심하고 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완전히 안 생기게 막는다는 예방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지적이 되잖아요. 가려워서 긁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생후 2, 3개월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피부 장벽의 구조와 기능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발병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한 50% 정도에서는 1세 미만에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1: 그럼 처음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0: 영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볼, 이마, 머리 쪽이 붉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 3개월에 보이는 이런 태열 증상부터 시작해서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입 주변과 턱이 짓무르고 귀 뒤쪽이 갈라지고 가려워서 머리를 부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럼 영아기 뺨에 생기는 습진 형태가 이제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건가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게 질환의 특징이고요. 영아기는 주로 볼, 이마, 두피, 사지의 바깥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18개월 이후가 넘어가면서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등 굽혀지는 부위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학동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엉덩이 아래 습진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1: 아무래도 좀 피부가 접히는 곳에 증상이 생기겠네요. 뭐 팔다리, 배, 등도 그렇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요,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간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영아기 동안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는 5에서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인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1: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이어지는 건 중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0: 꼭 그렇다고 중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심할수록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중증도 외에도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너무 조기에 발병했을 때에도 증상이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또 중증으로 진행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는 범위가 더 넓은가요?
0: 저희가 중증도로 평가할 때 꼭 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부위에 생기는지에 따라 중증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얼마

0: 아마 또 심한가 그 가려운 정도라든지 네. 진물이 얼마나 넓은 부분에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중증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1: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을 보면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한 느낌을 받잖아요.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증상으로는 뭐 습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피부 질환과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을 생기게 되고 네. 2차 감염도 쉽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피부 보습과 위생관리, 악화 요인 확인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을 동반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습진성 피부 소견과 연령별로 특징적 부위의 피부 병변이 보이고 세 번째로 만성 재발성 경과를 보이면서 네 번째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접촉 피부염, 아연 결핍증, 건선 등이랑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한두 가지 검사로 진단된다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증상을 면밀히 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치료는 어떻습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어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할 때는 약물치료 없이 피부 보습이랑 위생관리, 악화요인 회피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저희가 극소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중등증 이상에서는 면역 조절제 전신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뭐 스테로이드제뿐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이제 많은가요?
0: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제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환아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광선요법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말씀 주신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0: 네, 아무래도 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제제는 영아나 유아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0: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듀필로맙이라는 특정 약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부염에서는 빨리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일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인 분들에게 강조되는 게 보습제잖아요. 보습제가 중요하죠.
0: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피부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염증도 생기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서 피부 관리의 보습이 매우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잘 피해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어떨까요?
0: 네, 환자 개개인에 따라 악화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아토피 환자들은 비누도 중성 혹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새 옷도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서 세탁해서 입어야 하고 세제도 가루세제보다는 액체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거 시기를 해서 임상적 호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흡입 알레르기인의 경우에도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회피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또 아이들의 목욕 습관이라든지 침구류 또 옷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면으로 입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목욕 타월 같은 것은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숙면의 옷이 좋습니다. 또한 뭐 진먼지 진드기 감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진먼지 진드기 비뚜가용 커버로 덮어서 사용하거나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민간요법이라든지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만성 재발성 경과를 따르다 보니까 보호자들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게 의료진이랑 상의 없이 뭐 민간요법으로 녹차 목욕이라든지 오트밀 목욕, 천연 오일을 바르고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2차 감염이 유발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료진이랑 상담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치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인 아이를 돌볼 때 성장하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피부 개선을 위한 레이저라든지 2차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나요?
0: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퇴선화된 부분은 좀 두꺼운 피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들이 조금 성장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은 착색 부분은 레이저 치료를 해서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퇴선화가 된 부분은 보습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원래 피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면 피부는 원래대로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길 위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다치거나 하는 여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들이 있죠. 늘 조심해야 할 텐데요. 부모들이 많이 놀라는 상황 중 하나가 아이가 열이 날 때입니다.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높아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이 날 때 가장 당황스럽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많은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또 열이 나는 일이 흔하고 네. 대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또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또 드물게는 또 고열이 나고 또 며칠씩 지속되고 특히 병원 가기 어려운 뭐 야간이나 휴일에 또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힘들어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또 체온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열이 체온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네.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동반 증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열이 어느 정도면 먹여야 하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말도

0: 있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해열제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0: 네.
1: 이제 물론 이제 열이 날 때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열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열이 나는 이유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가장 흔하게는 뭐 기침도 나 호흡기 감염병이죠. 기침도 나고 코도 콧물도 막 나고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이런 흔한 이제 감기 상기도 감염 증상에서 특히 이제 소아과나 뇌주치 진료를 받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감염병,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그 열 때문에 좀 탈수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적절하게 해열제를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따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지만 드물게는 이제 뭐 열이 난다고 이제 해열제를 써서 열만 낮춘다 그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 열과 동반된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열이 몇 도니까 해열제를 준다 또 뭐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열이 좀 나지만 아이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해열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또 열을 많이 높지는 않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도 쓰면서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열제도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해열제를 선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되는지 또 좀 잘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팔고 있는 아스타미노펜 성분이나 브루펜 성분의 해열제 어느 것인지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0: 그럼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면 또 먹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꾸 해열제만 먹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해열제를 먹게 되면 특히 이제 경구로 투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약이 흡수돼서 약효가 발현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먹자마자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해열제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약에 어느 정도 1회 투여 용량이 있고 투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약의 투여 용량은 이제 그 약에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제 아이의 체중에 비례해서 체중에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적절한 용량을 먹이면 되겠고 보통 간격은 브루펜이나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경우에는 보통 한번 투약하고 4시간 후에 또 그 다음 투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해열제 효과는 그 투약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 간에 또 해열 작용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용량을 적게 쓰면 이제 해열 효과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좀 많이 쓰면 또 좀 해열 효과가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해진 용량에 맞춰서 또 정해진 간격을 이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해열제를 썼는데 이제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럴 때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면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이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열이 계속 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이 나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0: 열이 동반된 다른 증상들도 이제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열이 날 때 체온도 중요하지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발열의 흔한 원인인 그 여러 가지 감염증이 발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가벼운 합병증이 없는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0: 네.
1: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발열 같은 경우에는 흔한 감기 이외에도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 드물지만 또 이제 골수염이라든지 또 특히 또 3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폐혈증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또 심한 장염이나 또 심한 또 뇌수막염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 있는 증상,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고 이제 보채다가 또 아이가 너무 탈수되고 지치고 그러면은 아이 처지기도 하고 반응이 없고 잘 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밀 검사까지 해서 이제 그런 상생제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또 잘 생기는 것이 이제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잘 못 먹고 특히 수분을 잘 못 먹고 또 열이 나면서 또 우리가 수분을 빨리 잘 잃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발열 위에도 잘 못 먹으면서 또 아이들이 탈수, 특히 이제 탈수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서 이제 소변을 거의 잘 안 본다든지, 또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팔다리 피부색이 창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눌렀을 때 금방 우리 혈색이 잘 안 돌아온다든지 이러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 아이가 좀 심한 상태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아이들에게 고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좀 나도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는 시점이 언젠지, 38도만 돼도 해열제부터 먹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발열 기준이 38도 이상을 보통 이제 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고열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이제 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열 자체가 이제 높고 낮음보다는 아이의 전신적인 상태의 탈수라든지 아이가 처져 있는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 때문에 호흡곤란, 숨을 쉬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후두덮개 애가 많이 약하고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심한 상기도 감염, 후두개염 같은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인후염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이 이제 침도 못 삼키고 줄줄 흘리거나 또 물도 못 먹고 탈수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반 증상이 중요하면 또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열이냐 미열이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한 감염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체온이 높다라는 것과 열이 난다라는 열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제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발열이 아니라, 이제 환경 때문에, 너무 이제 발열이 안 되는 환경, 옷을 뭐 두껍게 입었다든지 아이들이 뭐 많이 뛰어놀았다든지 하지만 거의 그

0: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체 온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시원하게 해줘서 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반대로 어떤 감염증 때문에 생긴 발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나 또 탈수를 예방해주면서 이제 적절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1: 네.
0: 예전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미온수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뭐 해로운 건 아니지만
1: 네.
0: 이제 그것 이제 우선적으로 추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에 따라서는 이제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냐
1: 네.
0: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오한이 심하고 이제 발열이 심하냐 이런 것 힘든 증상을 낮춰주는 해열제를 써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도 역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이가 열성 경련의 경험이 있거나 아이가 처지고 오한이 있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면 해열제를 빨리 먹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염증 호르몬들이 높아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1: 네.
0: 또 드물게는 이제 뇌수막염, 뭐 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렇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도 드물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뇌수막염의 증상은 이제 두통과 발열이 있을 수가 있고
1: 네.
0: 또 우리가 경부강직, 목이 뻣뻣해한다든지. 또 이제 의식이 처진다든지 열성 경련을 한다든지
1: 네.
0: 또 이런 신경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막 자극 증상, 머리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 신속한 진료를 통해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또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1: 그럼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0: 우선 아이가 너무 처지고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먹이다 보면 또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잘 못 먹는 상태에서 고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억지로 이제 먹이실 필요는 없겠고요.
1: 네.
0: 물론 이제 해열제를 쓰는 것이 이제 경구 말고 자약을 통해서 항문으로 약을 넣어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구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잘 못 먹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항문으로 약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가 또 고체거나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서는 또 자약을 잘 쓰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겠는데요.
1: 네.
0: 우선은 이제 아이가 약을 잘 못 먹고 토하고 부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먹이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고 또 조금씩 소량씩 아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 네.
0: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이나 또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특히 소아기에도 심장이 안 좋거나 또 폐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열이 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열이 나고 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동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특히 이제 정상 아이들보다는 기존에 폐질환이 있거나
1: 네.
0: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성 질환이나 그런 선천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 또 드물게는 이제 또 뭐 소아암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발열 감염성 질환에 민감해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보다 좀 적극적인 초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이건 어떨까요? 아이가 열이 나면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런데 이런 방법 자체로 열을 내리진 않다고 하던데요.

0: 그 이제 열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아이가 오한이 있고 또 이런 감염성 질환 때문에 열이 높을 때 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1: 네.
0: 최근에는 이제 그것의 효과가 이제 크진 않은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적절하지 못하게 또 너무 체온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1: 네.
0: 아이가 이제 오한 이제 너무 추워하는데 이제 그런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또 오히려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거나 더 힘들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1: 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체온 자체가 이제 너무 높아지는 환경 열인데
1: 네.
0: 애를 또 너무 감싸고 또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중심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도 아이들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출 필요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설제를 쓰거나 아니면 탈수가 돼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미온수로 닦아주는 것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럼 오한이 있을 때는 얇은 옷으로 아이를 덮어주면서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1: 너무,
0: 물론 이제 강하게 덮는 건 안 좋지만, 또 너무, 춥다고 그럴 때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말고, 또 덥다고 할 때 또 너무 과하게 덮지 않고, 얇은 이불 정도, 얇은 옷 정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1: 네. 결론적으로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0: 네, 우선 이제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생후 3개월 미만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열이 아니라 38도 이상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이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아이들도 39도 이상인 경우에 빠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온 자체보다도 아이 상태가 나쁠 때 뭐 반응이 없다든지
1: 네.
0: 축처져서 반응이 없다든지 또 심하게 부채고 잘 달래도 계속 부채는 아이 이렇게 혼동 있잖아 횡설수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1: 네.
0: 응급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세 번째는 이제 발열이 동반되면서 이제 호흡이 이상할 때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숨 쉴 때 힘을 많이 주면서 갈비뼈 아래가 이제 쑥쑥 들어간다든지
1: 네.
0: 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열이 나면서 이제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이 의심이 될 때 이게 목이 뻣뻣해 한다든지 또 구토나 또 심한 두통 또 붓기 싫어한다든지
1: 네.
0: 또 손발이 차갑다든지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색이 이제 얼룩덜룩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탈수 소변이 거의 없고 이제 입이 마르고 너무 아이들이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인다 이런 경우 또 위험하겠고
1: 네.
0: 또 열이 이제 좀 지속될 때도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날 때 도움이 되는 처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라권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을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국이 31도에서 39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 산지,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오전부터는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비가 시작되어 모레 새벽부터 그 밖에 제주도, 모레 오전부터는 밤사이 경남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30에서 100mm, 경상권은 5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5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파고도 매우 높아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겠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8도, 수원 38도, 파주 38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36도, 춘천 38도, 원주 37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동해 3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7도, 충주 36도, 대전 37도, 세종 37도, 천안 35도, 보령 3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9도, 군산 37도, 광주 38도, 목포와 여수 3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3도, 안동 37도, 부산 35도, 울산 34도, 진주 3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서해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35도, 신의주와 개성 3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7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4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 39도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위법 의혹 2년여 만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축협 간부들의 부당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을 논의할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추이지만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1: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윤우 기자,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날씨가 덥죠?
2: 네, 그렇습니다. 이곳 여의도역은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강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32도로 벌써부터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일부 지역과 강원,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 이 중대경보가 이 시각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9명으로 하루 기준으로 올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기증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심혈관 질환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셔야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재난급 폭염에 올해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 지난해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축사 온도도 오르면서 지금까지 가축 6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재까지 모두 2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피해 규모입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하루에만 20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사망자의 62%,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고령층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축사에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닭이나 오리, 돼지 같은 가축 6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양식장에서 키우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도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대본은 각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열대야 속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며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 양주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선 잇따라 불이 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진호 기자입니다.
5: 한밤중 아파트 단지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잠에 들지 못하고 부채질을 해가며 밤을 지새웁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560세대 주민들이 밤새 선풍기와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불편을 겪은 겁니다.
6: 보다시피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엘리베이터만 되면 이제 올라갈 판인데 지금 내려와갖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지금 고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5: 온열질환 우려 속에 일부 주민들은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은 37.9도까지 올라 올해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저수조에 물이 새 지하에 있는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7: 여기가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좀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구청에서 준비한 대피소로 총 101명, 현재까지 파악된 건 101명이 이송이 됐고.
5: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치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8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방수 시트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역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가운데 한 명이 다치고 공장 5개 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에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8: 극한의 폭염이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거 노인과 쪽방촌 주민,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8: 가뭄 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대체 수원 개발 등 대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경우 폭염으로 손님이 줄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설 개선 계획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관중이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진 프로야구에선 결국 이번 주말까지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경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되는데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국 야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잠실 야구장. 폭염으로 인해 그라운드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구장 잔디 온도가 무려 51도로 측정된 가운데
12: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 뜨거워서 더위를 피해서 조금 경기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라고.
11: SSG와 LG 경기. 숨가쁘게 호흡을 하는 심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중무장을 해야 하는 심판과 포수는 서 있기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3: 포수 장비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 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고 이렇게 장

0: 아기를 벗는 순간에야 숨이 트입니다. 무게보다 더 힘든 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관람 도중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벤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가운데 KBO는 사상 초유 이번 주말까지 리그를 전면 중단시켰고 다음 주 화요일 재개될 경기는 저녁 7시로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습니다.
2: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향후 일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봉황대기 고교야구 역시 선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KLPGA 골프 역시 선수들에게는 얼음 주머니와 포도당을 지급하고 갤러리 안전 강화에 나서는 등 폭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3: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막힐 정도인데 이 더위에도 일을 멈추거나 미룰 수 없는 이들이 많은데요. 온몸으로 폭염과 싸우며 일하는 생계 현장에 이도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사방이 뻘겋고 철판 표면은 80도까지 치솟습니다.
5: 열 숯가마 같은데 그런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아침 7시에 시작했던 여름철 작업 시간 올해는 새벽 6시로 앞당겼습니다.
6: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이미 39도, 평년 한낮보다 훨씬 뜨거운 수준입니다.
4: 그렇다고 해야 할 작업을 미룰 순 없습니다. 안경에 헬멧까지 각종 장구에 체감 온도는 더 치솟습니다.
7: 심통 더위죠. 땀 많이 흘리고 눈을 못 뜰 정도.
4: 틈틈이 생수를 마시고 선풍기 바람도 쐬어보지만 더위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8: 일터가 여기인데 더위에 가장 힘들죠.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생계형 문제이기 때문에.
4: 이 채소가게 주인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냉각기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9: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야채가 많이 망가지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4: 냉방비는 나가야 하는데 무더위로 손님은 주는 이중고입니다. 텅 비어있는 정육점 진열대. 홍보를 포기하고 고기를 내부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10: 한 6개 정도 깔아놓으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안 떨어져요.
4: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상당수 점포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3: 일터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 산재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의 절반 가까이는 당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인 1조 작업이나 휴식 보장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서울의 한 건설 현장. 50도 가까이 달궈진 가림막 안쪽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열기에 아찔한 순간도 많습니다.
12: 한순간에 한 1초, 2초가 딱 순간적으로 전기는 잃어버려요. 그때 떨어지거든 사람이.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11: 폭염 속 혹독한 일터 환경은 재해 조사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77명을 분석해보니 의식을 잃거나 흐려진 사람이 36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이 멍해져 주저앉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쓰러졌다는 게 재해자들의 진술입니다. 특히 혼자 있다 쓰러져 숨진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50분이 지나서야 지하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측량 기사는 사라진 뒤 수색 끝에 발견됐지만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폭염 때는 2인 1조 근무, 주기적인 안전 확인이 기본인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13: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이 생기게 되고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1: 작업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냉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휴식 공간은 열악했습니다. 물 공급이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해자 3명 중 1명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상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작업량을 조정해야 하지만 적절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4: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근데 절기가 무색하게 이번 한 주 동안 폭염이 극에 달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요. 하루 온열질 환자가 1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고 그리고 고궁에서는 수문장 교대식도 연일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이 일상 곳곳의 모습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작업을 멈추라고 하지만 하루 생계가 걸린 분들에게 그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폭염 속에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요. 무겁고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재난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분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금 같은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서로를 더 배려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과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좋겠네요. 8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 그리고 출연자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요즘 모기가 여름철에만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데요. 이 모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직업 시간에는 올 하반기 AI가 바꿀 대기업 채용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연일 푹푹 찌는 폭염입니다.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여름밤 불청객 또 있죠. 모기입니다. 모기. 귓가에서 웽웽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데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이 모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빌게이츠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치명적인 동물이 상어, 사자, 뭐 코끼리 아니고 모기라고요?
3: 네. 사실은 가장 인간의 목숨을 많이 앗아간 동물은 인간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모기라고 합니다. 네. 네. 인간은 그렇군요. 인간에게 많이 죽죠. 하여튼 이 모기 같은 경우는 뭐 황열병이나 네. 말라리아 같은 그런 것들의 바이러스나 기생충을 옮기기 때문에 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었죠. 그런데 저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이 모기가 살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1: 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나라인가요?
3: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 보면 엄청 추운데도 네.

0: 종이가 많잖아요.
1: 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가보셨습니까?
0: 네. 그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인데요.
1: 아, 아이슬란드에 모기가 없다?
0: 예.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모기가 없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딱 몇 마리 있는데 그거는 1980년대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연사 박물관에 알코올에다 넣어가지고 표본을 해놨다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1: 아, 그렇군요.
0: 오늘은 이 아이슬란드 모기를 비롯해서 모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그렇게 추운 극지방 이런 데도 있다는데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왜 모기가 없습니까?
0: 먼저 그 모기의 생태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1: 네.
0: 모기는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 그러니까 장구벌레라고 합니다. 이 네. 장구벌레로 살다가 성충이 되면서 이제 물속에서 계속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날개가 생기고 우화를 해서 성충이 되는데요.
1: 네.
0: 그린란드나 알래스카 같은 아주 추운 지역에 모기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알 상태로 그냥 겨울에 엡니다.
1: 네.
0: 아예 이제 결빙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풀리면서 알도 녹아요. 그러면서 그 유충이 아 이제 봄이 되었구나 하면서
1: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봄이 되었구나 하면서 나와가지고 장구벌레 되고 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그럼 어떻게 모기가 없냐?
1: 네.
0: 아이슬란드는 겨울 기후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1: 그러니까, 변덕스럽다.
0: 네, 네. 한겨울에도 며칠 따뜻해져가지고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또 영하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그러니까 네. 모기 알이 이렇게 얼어있다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유충이 됐는데 갑자기 또 한파가 몰아닥쳐요. 그래가지고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이 모기가 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1: 변덕스러운 날씨가 약간 모기가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공식이 최근에 깨졌다고요?
0: 예, 이게 아주 큰 뉴스로 과학계에 이제 퍼졌는데요. 심지어 뭐 그 과학 전문지 네이처가 사설을 쓸 정도로
1: 그렇군요.
0: 그런 뉴스였는데 2025년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키에서 약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1: 네.
0: 줄무늬 모기 3마리가 네. 사상 처음으로 채집된 겁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견으로 이제 모기가 아이슬란드에 정착했다
1: 네.
0: 이렇게 보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제 역시나 이제 기후 변화가 지적되고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야외 웅덩이에 알을 낳고 또 충분히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안정적인 겨울 기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기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데
1: 네.
0: 아까 그 사설을 보면은
1: 사이언스지의 사설
0: 예예 예, 네이처가 아니라 사이언스입니다. 네,
1: 네.
0: 근데 아이슬란드의 모기 등장이 사실 그 북극의 큰 변화의 어떤 큰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극권이 전 세계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1: 네.
0: 곤충이 이제 북극권에도 적응하기 시작했다라는 하나의 큰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도 요새는 겨울에 종종 모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사실 겨울에 모기 보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런 모기를 지하집 모기라고 합니다. 종이 콜렉스 피피엔스 몰레스터스라는 그런 학명까지 붙어 있는데
1: 네.
0: 이 지하집 모기가 가장 악명을 떨친 게 제2차 세계대전 영국에서였어요. 그때 1940년에서 41년까지 그 나치 독일이 그 런던에 엄청나게 공습을 가하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블리츠라고 하는데 그때 런던 시민들이 이제 지하철로 가가지고 대피를 합니다. 겨울에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모기도 함께 들어간 거죠.
1: 아, 네.
0: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그 런던의 모기도 겨울에는 살지 못하는데
1: 네.
0: 겨울에 사람들이 계속 지하에 들어가서 사니까
1: 네.
0: 같이 들어가면서 겨울을 버틴 거죠.
1: 따뜻한 곳에서.
0: 예, 그래서 사람 피도 계속 빨아먹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지하집 모기가 생겼다고 하는데
1: 네.
0: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야외에서 혹은 집에서 보는 모기는 여름에 보는 모기는 빨간 집 모기거든요.
1: 네.
0: 빨간 집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기도 하지만 주로 조류, 그러니까 새의 피를 많이 빨아요, 야외에서는.
1: 아니, 사람의 피를 그렇게 빠는데 새의 피를 또 빤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식이 네. 새의 피입니다. 사람의 아, 피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컷들이 무리지어서 이제 군무를 하고 짝짓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겨울에는 동면에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이 얼어가지고 동면에 들어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예, 활동을 하는데요.
1: 네.
0: 이 런던 지하철에 사는 이 지하 진묵이는 생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실이나 하수구에 연중 내내 겨울잠도 자지 않고 포유류, 특히 이제 사람의 피를 이제 빨아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비좁은 환기구나 배관 통로에서 짝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하 진모기의 기원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네. 케이트 번과 리차드 니콜스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원래 빨간 진모기가 있었는데
1: 네.
0: 빨간 진모기가 런던 지하철로 들어가면서 지하진모기라는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겨울모기라는 건 없었는데 겨울모기의 기원이 바로 런던 지하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 네.
0: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그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봤더니 지하에 사는 모기와 지상에 사는 빨간진모기, 지하진모기, 빨간진모기를 보면은 유전적으로 확연히 구분 이 된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둘 사이를 교배를 시켜봤더니 번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생식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아예 다른 종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아예 다른 종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주장은 예. 뭐 지하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생겼거나 아니면은 1800년대에 이미 지하철이 있었잖아요. 런던에는.
1: 네.
0: 그래서 그때 네. 1800년대에 생겼거나 하여튼 이 지하 진모기는 새로 생긴 모기다. 빨간 진모기의 새로운 종이 변종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1: 네.
0: 근데 또 최근 들어서 한 20년 정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다가 최근 들어서 또 반론도 있습니다. 202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키 하바 박사가 이제 또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 네.
0: 이 연구진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하 진모기를 이렇게 가져와다가
1: 예.
0: 이제 유전자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 사는 지하 진모기들이 마치 복제라도 한 듯 유전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단일한 유전적 군집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 지하철에서 모기가 독자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기원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지목을 했는데
1: 네.
0: 아마도 수천 년 전에 이집트나 중동 지역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초기 농경 사회가 이 지역에서 발달하면서 이제 관계수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때 아마도 이곳은 또 춥지가 않은 곳이니까 그때 아마 빨간 진모기의 변종인 지하 진묵이라는 새로운 종이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1: 이 추정이 이런 추정도 있고 저런 추정도 있네요. 저희 KBS 본관의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0: 네.
1: 본관 식당이라고. 겨울에 늘 모기가 있어요. 그 모기가 이 지하철 모기랑 같은 거겠죠?
0: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 진모기. 똑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미스터리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퍼졌느냐 아니면 네. 한 1800년대부터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퍼졌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여튼간에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도시 지하에 사는 모기들은 바로 이 지하 진모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1990년 국립보건원이 대대적인 발표를 하는데
1: 네.
0: 뭐라고 하냐면은 최근 대형 빌딩과 아파트에 서식하는 모기를 조사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신종 모기인 지하 진모기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토착 빨간 진모기가 따뜻한 지하에 적응해서 돌연변이가 되어서 바로 이런 지하 진모기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발표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던 빨간 진무기가 변종이 돼가지고 지하 진무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런던이나 혹은 중동에서 왔을 수도 있었다는
1: 비행기
0: 거죠.
1: 비행기 타고 왔겠네요.
0: 네, 그렇죠.
1: 네, 1980년대 후반이면은 한창 이제 아파트 단지, 뭐 빌딩, 그리고 뭐 지하철

0: 막 이렇게 막 들어서던 그런 때인데 그때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저명한 모기 생태학자인 이동규 교수가 199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네. 당시에 이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나 뭐 이렇게 대형 건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하 보일러실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네. 데에서 주로 이제 번식을 했었고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한 섭씨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살았던 여름 모기 그러니까 빨간 진모기는 겨울에 이런 데 살 수 없었는데 지하 진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2022년에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전국적으로 48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가지고 어떤 모기인지 봤어요. 근데 이제 빨간 진모기하고 지하 진모기는 외형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 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채집된 1,063마리 중에 무려 70%가 지하 진모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예.
1: 빨간 진모기는 29%.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사는 모기는 빨간 진모기보다 지하 진모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여름이나 겨울을 막론하고 예. 지하 진모기가 우점종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그렇군요. 이 모기들이 병을 옮기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1: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모기는 보통 세 가지 종이라고 보면 돼요.
0: 예.
1: 첫 번째는 빨간 진모기, 예. 두 번째는 지하 진모기,
0: 예.
1: 이 세 번째는 흰줄 순모기라고
0: 예.
1: 우리 그 군인 가셨던 분들이 이제
0: 삼디다스 모기,
1: 삼디다스 아디다스 모기, 뭐 전투 모기라고 부르는 예. 그런 순모기인데요.
0: 예.
1: 아직까지 이들 종이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처럼 그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건 아직 보고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 모기가 이제 그 질병 바이러스나 뭐 기생충 매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말라리아 같은 혹은 뭐 황열병 같은 그 병을 매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계속 모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죠.
0: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모기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발전사와 굉장히 닿아 있다.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사실은 모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확산을 하고 또 도시화로 인해서도 확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기를 당장 때려잡아야 할 단순한 해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 서울까지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가 환경에 무심코 저지른 짓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정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요즘 자기소개서도 AI로 쓰고 답변, 면접 답변 같은 것도 AI로 준비하는 시대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어떤 준비된 답변 대신에 지원자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과제를 주고 문제 해결 과정과 판단 능력을 직접 평가한다. 이렇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AI 시대에 대기업 채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변화가 느껴집니다. 네. 올 하반기에 대기업 채용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짚어볼까요?
3: 매년 트렌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올 예. 하반기 채용 트렌드가 가장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0: 예.
3: 아무래도 그 AI 예. 기술 때문에 그런 건데요.
0: 예.
3: 우리가 과거에는 스펙이나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예. 매겨서 서류 전형 평가 면접까지 가는 이 단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0: 예.
3: 올해부터는 직무 역량은 그대로 보고 있지만 AI 활용 능력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사람을 뽑는 채용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네. AI하고 팀워크 잘 되는 사람.
0: 그거 어렵네요.
3: AI를 팀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0: 네.
3: 예를 들자면 AI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 AI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럼요.
3: 그럼 소통하려면 프롬프트도 어느 정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AI를 정말 우리가 다루는 게 그냥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걸 그냥 다루고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기업도 아마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AI를 어떻게 잘 다룰 줄 아는지 우리도 조직 내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네. 삐지기도 하고 제하고는 네. 대화 안 돼. 네. 그래서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 1위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동료가 1위인데요. 네. 아마 이번에도 AI하고 소통 안 되면 그 사람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팀원으로 드린다고 하면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0: 네.
3: 얼마나 일을 잘 시켜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AI를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대략적으로 약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3: 네, 자,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서류나 면접 전형 이런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겠네요.
3: 그렇죠.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이 AI라는 게 나왔으니까 2026년 하반기 채용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 저는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0: 리터러시.
3: 네. 우리가 얼마나 AI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3: 과거에는 왜 작년까지만 해도 AI라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많이 뽑고 개발자에 한해서 좀 어느 정도 역량 검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영업, 인사 직무 모든 직무에서 이 AI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코딩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직무 오디션도 꼼꼼하게 아이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AI가 좀 발전하면 좀 살기 편해지면 좋겠는데 뭔가 기업에 들어가기도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그래서 AI라는 거를 밖에서 이제 쳐다만 보지 말고
0: 네.
3: 그냥 우리가 채팅하듯이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0: 네.
3: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서 네. 성과까지 내봤냐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 이런 능력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인재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직무 오디션을 보는 거고 그 직무 오디션을 볼 때 꼼꼼하게 이 사람이 직무에서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SK하이닉스는 자기소개를 없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도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3: 서류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0: 네.
3: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없앴다라는 기준은 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 항목은 있지만
0: 네.
3: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역량에 대한 서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험기술서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내가 해왔던 경험만 나열을 해야 되지만
0: 네.
3: 이번에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AI를 활용해서 경험한 사례를 써라라는 거죠.
0: AI를 자기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네요.
3: 우리가 경력기술서 쓰잖아요. 네. 경력직들은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 할 때 어떤 성과를 냈고 이걸 쓰는 것처럼 우리도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AI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다뤄봤고 또 AI를 활용해서 성과까지 내본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라는 게 꼭 뭐 상을 받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좀 업무적 효율성 만약에 60분 걸릴 거를 내가 AI를 활용해서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요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0: 네.
3: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뭐 사람이 팀워크 원래 다른 조들은 5명이 한 조인데 우리는 3명이 한 팀이었지만 AI를 잘 활용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아니면 과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우리가 이제 인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절약했다거나 네. 이런 효율성을 가져온 사례를 좀 조목조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요 대목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들으시는 이제 회사에 지원하실 정도의 뭐 20대, 30대 조금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니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한 19년 차 정도 됐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기존의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이제 사회가 변하고 뭔가 많이 변하면서 대응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회사로서는 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3: 오, 맞습니다. 반 전문가.
0: 아니, 반 전문가라기보다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맞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면 되지.
3: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채용이 확대됐어요. 우리가 AI 때문에 많은 인력이 감축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AI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더라.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더라. 네.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게 더 정확성과 성과를 많이 내더라라는 게 이미 실무에서 그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AI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뽑고 있어요. 오히려 채용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아마 곧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채용이 AI 활용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인재의 채용이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AI만 조금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AI를 다룰 줄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루미네이션이 있잖아요. AI 같은
0: 할루시네이션.
3: 경우에 할루시네이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0: 그렇겠네요.
3: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런 손실을 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3: 그런 역량을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건 결국 써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소리예요.
0: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역량이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이 AI 관련 역량들이 자기소개서에나 면접에서도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그래서 SK 같은 곳에서는 아예 학력 제한 같은 거 학력을 쓰는 걸 아예 폐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그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건가 보죠?
3: 학력 철폐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채용 공고 보면 네. 4년제 이상 뭐 초대졸 네. 이상 이런 네. 학력 요건이 있었거든요.
0: 네.
3: 그거 자체를 아예 철폐하고 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무 역량, 전문성을 더 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 SK 같은 구조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고졸 이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력 제한을 없앤 거죠. 고졸 이상이면 다 지원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0: 네.
3: 그만큼 과거에 학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직무적인 역량 그리고 네.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일종의 근데 이제 뭐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을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약간 억울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좋은 대학을 간 건데 이걸 왜 안 보느냐라고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AI를 잘 쓸 수 있는 역량이니 그렇게 노력해서 또 AI를 잘 쓸 수 있는 역량을 보이면 된다.
3: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3: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대기업 같은 경우 인적성 검사를 보잖아요.

0: 학교를 본다던가 좋은 학교로 이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네네. 좋은 학교를 보고 그 가능성이 좋겠네라고 생각해서 네. 학벌을 받지만 네. 지금 입장에서는 꼭 굳이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꼭 요즘 정말 연예인들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네. 학력이 없는 사람들도 네. 있고 우리가 바둑 천재도 네. 보면 바둑 천재들은
1: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을 가려내겠다고 한 거니까 분명히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때 나는 좋은 학교 나왔고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데 나는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머리가 똑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똑똑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AI를 공부하시더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습득 능력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네. 그렇게 좀 위로를 삼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학력을 철폐하고 AI 뭐 이런 전문성을 중심으로 채용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면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도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저는 인재상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요. 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는 2014년 이후에 거의 12년 만에 인재상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바뀐 인재상을 보면 뭐 전문성, 성장, 신뢰라는 이런 인재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 인재상이 전 그룹사의 인재상이 바뀐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룹사의 인재상은 다섯 가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창의, 뭐 도전, 창의, 열정 그리고 협력, 글로벌 마인드라는 그룹 인재상은 있지만 이 전체 그룹 인재상 안에 네. 세부적으로 엔지니어 인재상이 더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엔지니어 인재상은 새로 만든 거군요.
0: 네네.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제조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필요한 인재들이 가져야 될 AI 역량도 좀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제조 현장 같은 경우 보면 업무에 대한 숙련성이나 뭐 성실성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성실하다, 네. 뭐 도전 많이 했다, 움츠러들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미래, 앞으로의 그 미래 현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은 전기차를 또 생산을 해야 되고 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 갖고 다니면서 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데이터화된 네. 자료들을 네. 검증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현장에서의 말하는 전문성, 기아가 말하는 엔지니어의 전문성이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AI 툴도 좀 잘 다룰 수 있고
1: 그 툴들도 자주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인재상의 성장입니다. 변화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서 공부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 인재상이 신뢰라는 건데 동료 간에 서로 협업해야 된다. 네. 과거에는 똑똑한 인재 한 명이 뭐 1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구조로 정말 똑똑한 인재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같이 현장에서 협업하고 같은 데이터를 써야 되고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뢰라는 인재상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1: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는 AI보다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AI를 잘 이용해서 서로 신뢰감 있는 사람들끼리 네, 주목을 잘 이루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하반기 채용에서 반나절 심층 면접이 도입된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 면접이랑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0: SK 같은 경우가 이제 학력을 철폐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렇다면 학력을 철폐했다면 직무 역량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면접은 보통 우리가 2, 30분 정도 면접을 봤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거를 4시간을. 네, 반나절인 거죠. 네 시간.
1: 진짜 힘들겠네요.
0: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AI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왜 인문학적 소양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만 똑똑해서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보면 인문학의 이제 결국은 인간 본질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건 동료애라던가 이런 인문학적 그런 어느 정도의 태도 이런 것도 좀 갖고 소양. 있어야겠죠. 소양이 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20-30분 면접을 볼 때는 지원 동기를 본다던가 뭐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직무 어떤 경험을 해봤냐 그냥 이렇게 네. 질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4시간짜리 반나절 심층 면접에서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툴

0: 를 써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네. 그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어떻게 썼고 툴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보는 거죠.
1: 네.
0: 그냥 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을 더 꼼꼼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놀라웠던 게 작년까지만 할 때라도 우리가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네. 내가 했던 경험을 스타기법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때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술을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채점할 때 실제로 성과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성과만으로도 부족하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보겠다. 자소서에 썼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 냈던 거 이거 AI가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I가 써줬더라도 실제로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1: 진짜 반나절을 진짜 빡빡하게 맞습니다. 진짜 보겠다는 그런 거군요.
0: 저도 예전에 합숙면접 들어가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합숙면접 할 때 지원자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그런 것만 최종 결과값이 나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합숙 면접 할 때 과정들 네. 누가 조금 더 양보하고 네. 누가 이런 것도 다 봤거든요.
1: 그,
0: 사실은
1: 다 보죠.
0: 네, 다 봅니다.
1: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0: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 친구들이 헌신하고 끝까지 남아서 막 자리 정리하는 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자기하고 뭐가 아닌데 막 옆에서 막 부채질해 주는 친구들도 네.
1: 약간
0: 있고
1: 약간 착한 척 해야
0: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약간 입시를 했을 때 네. 안에도 조에 누가 왔을 때 앉아서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는지 앉았을 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다 봤단 말이죠.
1: 다 볼 것 같았어. 약간 착한 척하고 그랬거든요.
0: 아마 심층 면접을 볼 때도 네. 그런 과정들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네. 과정들 태도들 이런 네. 것들이 네. 집중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데서 짜증내고 이러면 진짜 바로 그냥 네, 좋은 점수 얻기 힘들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이런 심층 면접을 혹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나올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0: 현재 SK하이닉스가 이런 개인 과제나 그룹 과제 그리고 네. 이제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하게 하는 이런 세부적인 방식을 발표한 거는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특정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해서 단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뉴스나 기사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네. 평가 방향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과정에서 이제 직무 관련해서 반도체나 직무 관련한 문제를 먼저 딱 제시를 해주고 이제 네. 기업 SK가 제시를 하면 지원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는지를 좀 보고 해결안을 만든 뒤에 분석해서 해결안을 뭐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과정들을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문제를 정의해서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면 가정을 통해서 뭐 정답을 유추해 낼 때 이런 유추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예전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볼 때 지원자가 네. 발표를 다 하고 나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1: 네.
0: 아마 그 형식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의도로 저걸 풀었는지
1: 네.
0: 그런 어떻게 보면 합숙 면접과 심층 네. 직무 면접과 프리젠테이션 네. 면접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1: 어렵겠네요.
0: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느라 힘들긴 하겠지만
1: 네.
0: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미리 네. 해보는 그 과정들을 익히는
1: 네.
0: 이런 것들의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AI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시면 이 기업의 면접을 통과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0: 네, 이 반나절 심층 면접은 사실 네. SK 최태원 회장님의 뜻이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생각의 네. 근육을 키워라. 그러면 생각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얘가 생각의 근육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게 심층 면접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의 뭐 인재상이라든가 기업의 CEO의 최근 들어서 했던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1: 네.
0: 왜 내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보시면
1: 네.
0: 좀 더 이 심층 면접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

0: 것 같습니다.
1: 네. SK 최태원 회장님은 저희 KBS에도 최근에 길게 출연하셔가지고 네. 하신 게 있어요. 강연을. 네. 유튜브에 KBS 네네. 최태원 강연 이렇게 치시면 아, 그래? 나올 네. 겁니다. 한번 보시면.
0: 아, 그럼 거기에도 이제 생각 이게 나오나요?
1: 아,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띄엄띄엄 보긴 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하반기 공채를 앞둔 구직자들에게 딱 한 가지 준비를 해라 하면 뭘 준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0: AI 프롬프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아.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하면
1: 프롬프트라고 하면 이제 명령어죠.
0: 네, 명령어를 네. 직접 써보고 네. 명령어를 써서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어떤 구조로 했는지를 포트폴리오화 시켜야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원한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지원자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AI가 추천해 주는 대안 중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의 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을 먼저 선택을 한 거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마케팅은 광고 카피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광고 카피 할 때 저도 이제 간혹 AI에 물어보는데 광고 카피를 50개 만들어줘. 그러면 50개 중에서 우선순위로 하나 둘 셋 그걸 첫 번째로 선택했다면 왜 그걸 먼저 선택을 했는지 어떤 걸 이 친구들이 이 AI가 만들어준 것 중에서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이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를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안중에서 왜 이거를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그래서 지금 면접이 바뀐 것도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이 AI 프롬프트 포트폴리오에도 내가 이 포트폴리오 안에 그 과정들이 담기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유,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상황으로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쓰실 거니까 많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AI 시대에 맞춰서 하반기에 대기업 채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인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는 나비가 못 되라는 법 있나? 농부는 이거다 에서 이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두더지와 잠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속담 두더지는 나비가 못 되라는 법 있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두더지다라는 속담은 농부는 땅을 갈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두더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과 일부 전라권역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까지도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각별히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아침 기온인데요. 역시 서울 16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될 전망이고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으로 대부분 아침 기온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도 대부분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곳이 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주의보도 대부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9도까지 올라서 어제 기록했던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릉은 32도 정도로 그나마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기온이 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넘겠고요. 세종과 대전이 37도, 광주도 38도, 대구 37도 등으로 대부분 높은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말 휴일부터는 조금 나아지는데 서울이 내일 35도, 일요일은 33도 등으로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나쁜 곳이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해협에 진입할 때는 이란 쪽 북측 항로를 이용하고 빠져나갈 때는 오만 쪽 남측 항로를 이용하기로 이란과 오만이 협상 중이라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통항 방식은 특정 기간에만 이뤄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북 양측 항로를 막고 모든 통행을 중앙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관리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이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렇듯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어제보다 0.85%가 내렸고 S&P 500 지수는 0.18%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어제보다 0.06%가 내렸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올라서 브렌트유 선물은 어제보다 3.8%가 상승한 배럴당 $82.49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란 전쟁은 오래 갈 수 없고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소진돼 위기 상황이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7시간 반 넘게 관계부처 장관과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해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검 추진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외국기관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방수시트 제조업체 서불이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금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장비 41대와 인력 110여 명을 동원해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5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한 명은 온열 질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아파트 저수조 누수로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과 적성국으로 분류된 인물이 낳은 자녀들은 물론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폭염이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대, 서울은 낮 최고 기온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급 대책을 논의할 부동산 정책 2차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합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어제 각각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하고요. 정치와이에선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정치권 흐름을 짚어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 현장 온열질환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청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건 아이에서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에 어제까지 나흘째 발령됐는데 오늘 더 더워져 역대 최고 기온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1: 네. 어제 서울 용산구의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경기 하남은 39도, 서울 구로구와 경기 포천, 고양시도 38.9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은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하는 데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된 39.4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을 39도로 예상했는데요. 역대 최고 기온이 깨지거나 신뢰도가 높은 자동 관측 장비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3명으로 늘어났고 철도 도로 농축 수산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죠.
1: 네, 중앙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올해 여름 폭염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5일 전부터 계속 하루에 2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전체 환자가 2,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망자의 62%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이 닭과 오리, 돼지와 같은 가축 68만여 마리가 폐사가 됐고 넙치와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어류도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교통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0: 철도레일이 고온에 팽창하면서 옆으로 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철도 당국은 레일 온도가 48도를 넘으면 물을 뿌리고 55도 이상이면 열차 속도를 낮추고 64도부터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 네.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녹조 현상이 심해져서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0: 네, 폭염으로 강물의 온도가 높아진 데다 가뭄으로 물의 흐름까지 느려지면서 낙동강의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에도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상수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면서 정책 대응과 이제 대응 수준과 범위 그리고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습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어제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각각 간담회와 토론을 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죠.
0: 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국회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이 전월세 가격과 매물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 필요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월세 매물이 지금보다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올려놓을 거라 하면서 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려는 모습이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이 재건축 재개발과 민간 임대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지금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서 부동산 매매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0: 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어제 청와대 온라인 정책 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주택 매도에 불편이 없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주택을 사면 매수자가 일정 기간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당장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매매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유예 대상이나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조만간 실거주 규제 보완책과 수도권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준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염두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0: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면서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커진 상황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과 취업 그리고 소득과 자산, 주거, 결혼과 같은 청년들의 인생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국내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는 바로잡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몇 살까지로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투표나

0: 혼인신고처럼 법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인정하는 연령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노조부터 시작해 대기업 사업장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런 방식에 반대하면서 거액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김정관 장관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투자자는 경영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라면서 이 경영진과 노동자가 주주나 투자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지급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기업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이 초호황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했는데 정부가 기업 이익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는 세금이라면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자산인 만큼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기보단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기술력이 위협적인 수준이라면서 지금 투자를 늦추면 한국이 가진 반도체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김정환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시각이 다르다고도 설명했네요.
0: 네, 김 장관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이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와 같은 미국 통상 당국은 이 사건의 본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유통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뀐 만큼 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처럼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1: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제 대한축구협회를 11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0: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의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11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축구협회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같은 고위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3일 전에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압수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이사와 같은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 39도까지 오를 텐데요. 계속해서 온열질환 대비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인데요. 앞 시간 초입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하면서 잠실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에서 서강대교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부산 쪽 안성분기점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5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안성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 양지터널에도 사고가 있고요. 1, 2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남성주 부근에서도 2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미국 증시는 오늘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 네, 미국 증시는 일부 반도체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를 좀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장 중간에 알파벳의 250억 달러 회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 또 쿡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세 출발 다시 한번 하락 전환 이게 또 상대적으로 대부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낙폭이 제한되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한 하루가 좀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메모리 관련 주들은 오늘 좀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3: 네, 메모리 쪽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스토리지, 특히 저장장치 쪽 같은 경우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1: 네.
3: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정말 대단하게 좀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1: 예.
3: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자체는 큰 어떤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수요 증가는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고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일부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결국
1: 네.
3: 이제 메모리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 네.
3: 다만 이제 스토리지 쪽 저장장치 쪽에 이 샌디스크라든지 위스턴 디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또한 장중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크게 줄이는 그러다 보니까 웨스턴 디젤 같은 경우는 한때 마이너스 21%까지 급락했습니다만 마이너스 13%로 한 8% 정도 지금
1: 네.
3: 이제 낙폭을 줄이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네. 자, 스페이스X는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 네, 사실 스페이스X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데
1: 네.
3: 1단계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거래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IPO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물량 출회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점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테슬라와 지금 이제 1단계 테라펩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 투자 회사가 좀 설립이 됐다. 결국 이제 이 AI라든지 우주 산업에 좀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는 소식에 좀 스페이스X는 오히려 좀 반등을 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이 주식 거래 해제 일정이 올해 12월까지 다 100% 완료가 됩니다.
1: 예,
3: 그러면
1: 예.
3: 유동 주식 비율 같은 경우가 현재 발행 주식의 4.9%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12월이 넘어가면 11.8%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이 국채금리가 아마 올 하반기에 상당히 좀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영국과 일본의 이슈, 여기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맞물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이제 알파벳이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쿡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동시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 특히 지금 30년물 국채금리는 5%대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좀 상당히 좀 다른 압력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유가는 상승했죠?
3: 네, 유가는 참 내려올 기미가 잘 안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와 관련돼서 좀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란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해협협 관련된 부분에서 통과가 금지될 수 있다. 특히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의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이 될 때까지 통과 허용이 안 된다. 뭐 이러한 좀
1: 네.
3: 항목들이 포함됐다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WTI 같은 경우 77달러, 브렌트유는 82달러로 전일 대비 한 2, 3%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3: 네,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1.45% 상승하면서 좀 기분 좋게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다시 떨어졌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3: 네, 어제 좀 약간 양시장 엇갈린 흐름이 좀

0: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4.58% 하락을 하면서 사실 6,300선이 좀 깨지는 모습 좀 나왔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사흘 만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오전 한때 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이게 총 횟수로 보면 46회. 제가 그때 올해 한 50회를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6%. 물론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와는 좀 다른 제가 볼 땐 순환매의 어떤 그런 고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역대급 실적 이 소식이 전해졌네요.
0: 네. 지금 상반기. 하지만 이제 하반기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상반기까지 보면 이 증권사들의 실적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예. 특히 상반기에 지금 잠정 이 공시를 잠정 공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조 7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는데 요게 작년 동기가 1조 200억이었으니까 한 70% 가까이 좀 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동안 1조 1580억 순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처음으로 반기 1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상반기는 이 증권사들이 정말 많이 벌었는데
1: 네.
0: 다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증시 거래 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6월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60조였습니다만 7월에는 42조로 그러니까 한 18조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은 하반기에는 조금 꺾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국 증시를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0: 네, 최근에 좀 부정 평가가 좀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도 이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향후 코스피 목표치를 지금 12,000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약 한 92%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약 한 두 배 정도 상승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펀디멘털보다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약해진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했고
1: 네.
0: 특히 이런 좀 이런 과도한 조정은 2021년 기술주 급락 때, 뭐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이런 좀 20년 동안 나타난 급락 국면과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네.
0: 특히 이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좀 업사이드를 상당히 높게 보는 이유는
1: 네.
0: 이 AI 확산에 따라서 컴퓨팅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1: 네네.
0: 이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반도체가 좀 많은 우리나라는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는 지금 목표 직수는 12,000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0: 뭐 이번 주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좀 순환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0: 결국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가장 강한 업종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서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금요일부터 주말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절기상 입춘데 폭염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3: 네. 수도권도 서쪽의 극한 폭염이 절기 입추인 오늘 하루 더 이어집니다. 어제 서울은 37.8도를 기록해 올해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최저 기온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이 30.3도, 종로구 송월동 공식 긴상 관측소 기준 28.6도로 초열 30대야 수준의 뜨거운 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39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주와 광주, 광양은 폭염 중대 경보가 유지되겠습니다.

0: 그러면 언제쯤 이 극한 폭염이 좀 누그러질까요?
1: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을 기점으로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상층과 중하층 고기압의 연결이 약해지고 이 구름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35도, 모레 일요일과 월요일은 33도, 화요일부터는 34도로 35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그렇다고 해도 폭염과 열대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이어져 건강관리에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주말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내일부터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3호 태풍 돌핀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다음 주 초에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차차 강해져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휴가철이라서요. 해안가에 너울 사고 일어나지 않게 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0: 네. 자, 정치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새 세제 개편안 이후에 갑자기 그 세제 관련한 질문들 참 저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원래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예, 뭐 서울시당 산하에서 이제 서울시정 문제를 이제 그 분석하고 예. 개선 대책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거든요.
0: 네네.
1: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고 어제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예산 낭비하고 안전 문제 많이 문제되고 있는 뭐 한강 리버버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 서비스원 문제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문 닫게 돼 생긴 그 TBS 다시 이제 살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례들이 많이 폐지됐는데 뭐 인권조례 뭐 행복증진조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뭐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 이제 이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0: 네. 사실 서울시정 관련한 주요 현안들 다 테이블에 올라서 논의를 하신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3일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이제 큰 화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어제 간담회에서 많은 기자들이 부동산 세제 쪽으로 질문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1: 뭐 네. 약간 이제 그 시점이 좀 묘하게 이렇게 돼서 그런데
0: 네네.
1: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건 이제 공급 문제거든요.
0: 네.
1: 오세훈 시정
0: 네.
1: 그 4년 동안에 2022년에서 2024년 동안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월세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아파트가 한 3년에서 4년 후에 이제 입주가 되는데 그때 급격하게 착공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금 그게
0: 네.
1: 그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급의 절벽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논의도 한 것이고
0: 네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최근에 그 세제 문제가 나오고
0: 네네.
1: 또 서울 지역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니까 이제 그런 분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그랬던 문제이죠.
0: 예.
1: 뭐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의견은 뭐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0: 네네.
1: 서울 지역의 집값이 지금 이제 다양화가 됐잖아요.
0: 네.
1: 옛날에 종부세 만들 땐 20억 아파트가 서울에 없었어요.
0: 없었죠.
1: 네. 근데 이제 네. 20억 넘는 것도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0: 네.
1: 그걸 이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20억까지는 이제 좀 기본공제 면세를 하고
0: 네.
1: 20억에서 30억은 이제 현행을 유지하고 30억에서 40억은 이제 조금 세율을 올리고 40억 이제 이상들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많이 올리는 그렇게 보면은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양극화되고 다변화된 거를 반영해서
0: 네.
1: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의 개혁이
0: 네네.
1: 대선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문제가 되면 이제 금융으로 뭐 대출 관리라든가 이제
0: 네.
1: 금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
0: 네.
1: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문제를 해결을 한다.
0: 네.
1: 이런 원칙. 과 기조를 정했었고
0: 네네.
1: 이번 세제 개편도 뭐 그런 그 기조들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매년 또 해야 되는 그 조세 합리화 차원에 있어서의 세제 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0: 네.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칠 영향. 이게 이제 과세의 부분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어제 보도들을 저도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그 부분이 좀 회의에서 언급은 되고 논의가 됐다고 들었고 뭐 일부
1: 뭐
0: 보도는
1: 논의보다는
0: 네.
1: 이제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제
0: 네네.
1: 한강 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0: 네.
1: 우리 지역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이제 비싼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0: 네.
1: 뭐 그저 이 세제 문제를 전국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0: 네.
1: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0: 네.
1: 법안은 어쨌든 이게 그 예산 부수 법안이니까 12월
0: 네.
1: 한 초경에 이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완성이 될 거거든요.
0: 네.
1: 이제 그때까지 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0: 네.
1: 법안 논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
0: 네.
1: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제
0: 네.
1: 그런 창구 역할 같은 걸 하자 이제 그런 네. 논의를 했었죠.
0: 네.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사실 시장도 좀 그래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이 요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학업, 또 뭐 취업, 또 뭐 요양 등등의 요건이 있는데 그 비거주라는 거를 어떻게 그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거주인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그 있던데요.
1: 뭐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이제 실수요자, 소위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의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된다. 세제뿐만 아니라 공급이나 네. 뭐 금융이나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일시적 그 비거주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네.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 이제 그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앞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네. 뭐 말씀하신 그런 뭐 요양 취업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재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네. 이주에 나가 있는 경우에 네. 대해서도 2분의 1 정도를 이제 거주 기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더 이제 논의를 해보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좀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제 더 폭넓게 좀 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의원님 지역구에서 성북 을이시잖아요. 네. 예, 이번 그 개편안에 대해서 혹시 좀 반응 접해 보셨습니까?
1: 뭐 반응은 뭐 그렇게 저희 지역은 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뜨겁게 무슨 반응을 보이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않고요. 앞으로도 네. 이제 계속해서 좀 의견들을 좀 듣고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런 법안 논의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서울 안에서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반응들이요?
1: 그러니까 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마치 그냥 막 즉각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정치적 과잉 반응이 있다.
0: 근데 네.
1: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의견들을 이제 이렇게 좀 모아 나가는 이제 그런 좀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하시는 거군요. 네. 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 시정을 점검하는 대응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1: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일상적으로?
1: 서울 지역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0: 네. 네, 네.
1: 서울 지역 시의원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네. 걸 좀 잘 집중해서 하질 못했다라는 좀 반성이 있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지금 주거난이라는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있어서의 주택공급이 급격히 이제 급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세훈 시장의 특색이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후보지를 지정하고 자신이 지구 지정을 하는 소위 신통계획이라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구 지정 이외에 실제 이제 주택 공급과 연결돼 있는 그런 조합 설립에서 착공까지 이런 행정들에 이제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고
0: 예, 예.
1: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한 10만 호 정도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0: 네, 네.
1: 그건 또 공공은 뭐 비효율적에서 하면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건 또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착공이 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다세대 연립 이런 부분들은 또 비아파트라고 그러면서 뭐 선호하지 않는다면 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정부가 준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불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뭐 리모델링은 또 재건축할 건데 왜 또 리모델링이냐 그러다 보니까 20만 세대나 있는데 사업 승인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데가 넓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택 공급들을 해야 되는데
0: 네네.
1: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해놓고 이제 어떤 특정 주택 공급 방식만을 이제 고집을 하게 되게 되면
0: 네.
1: 당연히 주택이 급감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스타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목표가 6만 6천 호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이 5천 호라고 민간이 6만 1천 호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5월 달까지 1만 호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장이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자신의 정치 브랜드 중심의 그런 주택 공급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울 지역 의원님들이나
0: 네.
1: 서울시의회가 좀 잘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그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견제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0: 네.
1: 이제 서울시 의원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0: 네.
1: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시행정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0: 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서울시 의원 모임을 서울시당 산하 공식격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1: 네, 그렇죠.
0: 걸로.
1: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서울시당 이제 후보로 우리 단독 후보를 해서
0: 네.
1: 성북갑에 이제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하셨는데
0: 예.
1: 그래서 그 김영배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런 서울시당 산하에 이제 공식기구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하겠다. 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당 위원장도 참여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죠.
0: 네.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많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어서의 전월세란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공급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렇게 논쟁하는 방식으로 이걸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0: 예.
1: 서울시의 시정만 갖고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도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 같은 것도 하는 것이고
0: 네네.
1: 또 청년이나 이런 이제 자기소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층들을 위해서 청년주택, 뭐 행복주택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세훈 시장 동안에 거의 사실상은 이렇게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 네.
1: 그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0: 네네.
1: 예를 들면 서울은 큰 택지가 없기 때문에 뭐 노후청사, 노후학 뭐 유수지와 같은 뭐 예를 들면 그런 유유지 같은 것도 네네. 활용을 해야 되고 네네. 이게 다 서울시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계속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의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뭐 대권 후보다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서울 시정 자체는 계속 난맥을 겪지 않겠어요?
0: 네.
1: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고통이 큰데 특히 청년층들의 고통이 큰데
0: 네네.
1: 전월세란 주거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서울시 의회가 정부랑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걸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오세훈 시장 계속 지금 주거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지.
0: 네.
1: 이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거잖아요. 그게 뭐 6만 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5월까지 뭐 1만 5백 개 안 못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공급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같은 이걸 활용한 데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1: 그런 건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0: 네.
1: 거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이런 비상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런 그 역할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네. 정부가 가능하면은 좀 협력적인 방식으로 좀 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입니다.
0: 네. 어제 SBS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민주당에서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하는 방안 이건 뭐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도
1: 근데 그건 이제 지금도 이제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도 좀 약간 변화를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0: 네.
1: 공공 그런 그 재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서울시도 힘을 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0: 네.
1: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0: 아,
1: 하고요.
0: 예예.
1: 근데 문제는 이제 집행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이제 그 신축

0: 하다 보니까 네. 공급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울시하고 예, 국토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네. 근데 단기간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파트는 이게 나오려면은 그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정비하는 기간도 뭐 10년씩이나 걸리고 네. 아파트 건축 자체도 뭐 한 3, 4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빠르면 한 1년 정도면 이제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립 다세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공급 대책이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뭐 좀 택지도 좀 여유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수도권 인근에는 또 여러 또 그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곳도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쉽게 그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다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비공개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서 과연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공급 쪽의 내용이 나올 것이냐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0: 공급 대책을 하니까 네. 공급 쪽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이제 뭐 네.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네네. 어디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바로 거기가 땅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니까 그건 좀 약간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1: 네.
0: 만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그런 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논의들은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기밀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이제 대책을 새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대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기존 대책들을 어떻게 집행하게 할 건가.
1: 네.
0: 그러니까 국토부는 대책만 세워놓고 이제 그걸 서울시하고 LH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LH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집행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책은 나왔는데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집중적인 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LH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지금 그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 6개 구역을 담당을 한대요. 그럼 매일 돌아다니다만 시간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네다섯 명이 한 지역에 집중을 해야지 서로
1: 나죠.
0: 이제 지혜도 네. 모아지고 네. 뭐 주민을 설득해도 같이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명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한 명은 계속 시간 갈 때까지 관리만 하다가 뭐 3년, 4년 계속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 네네.
0: 적절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1: 네네.
0: 또 재정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뭐 노후복합청사 노청사 뭐 학교 뭐 이런 데들을 복합 개발한다 그러면은
1: 예.
0: 그걸 지금 LH 보고 경기도에서 택지 팔아 가지고 그 땅 팔아서 번 돈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또 그 LH에서도 뭐 땅 판 돈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것들도 아니고
1: 예.
0: 그러면 주택 도시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공공 주택들을 공급해서 청년층 신혼 부부들에게 좀 더 저렴한 부담 가능한 그런 그게 임대이든 분양이든 그런 걸 공급하고 이후에 이제 거기서 회수된 돈을 가지고 이제 주택기금에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안일하게 LH가 딴 데 가서 땅 팔아가지고 번 돈 갖고 서울에서 사업들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된다.
1: 네.
0: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1: 네.
0: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합하려고 그러게 되면 뭐 한 2년씩 걸리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게 한다라든가 또 시공사들이 요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공사비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원자재
1: 네.
0: 가격이 올라서 네. 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거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비 검증단 같은 걸 파견을 해가지고 뭐 공사비 올려달라고 그럴 때 인상 요인들이 뭔지 그 자료도 좀 보고 분석해주고 조합이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1: 예.
0: 그럼 이제 그런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공사비 거품을 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뭐 한다라든가 또 지금 이제 다 어려우니까 뭐 임대주택을 이제 옛날에는 그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 건축비라고 해서 굉장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주로 했었는데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이렇게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지원들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건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 네.
0: 뭐 같이 진행을 좀 한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1: 당 차원에서 부동산 TF를 꾸릴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던.

0: 네, 그렇습니까?
1: 예, 예, 뭐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 전체 현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또 대응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 근데 이제 그런 네. 주거 문제라는 게 사실 전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저희 국토교통에서도 논의를 하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가 우리 동네는 뭐 하나도 아, 심각하지 않은데 네네. 이렇단 말이에요.
0: 예.
1: 서울 지역 문제인데
0: 네.
1: 상반기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이 한 명도 없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 3명이나 지금 국토교통에 지금 이번에
0: 아, 그런 이유가
1: 배치가
0: 있었군요.
1: 되고 저도 이제 뭐 네. 정무에서 원래 주식시장 이런 거 잘 관리하고 공정거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국토교통을 지금 뭐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네. 좀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제 이런 서울 지역의 주거와 관련된 민심 또 어떤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사업들의 상황들 같은 걸 잘 점검을 해서 당 차원의 그런 주거 안정 TF 같은 데 잘 반영되도록 하고
0: 네.
1: 정부 논의에도 이게 잘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피노키오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한번 하시죠.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잉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과잉시킬 필요는
1: 마치 이제 준비된 것처럼 또 그 의례적인 뭐 그런 뭐 징벌적 과세다 뭐 이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넓게 많은 그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25까지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공제를 넓힌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면세자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20억에서 30억은 뭐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것이고
0: 네.
1: 30억에서 40억 사이에 대해서 조금 올린 것이고
0: 네.
1: 본격적으로 세금이 올라간 건 주로 40억 이상의
0: 네.
1: 그 초고가 이제 주택 부분들에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건
0: 네.
1: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양극화되면서 예전에 없던 20억 이상의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좀 그 여러 구간별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세를 형평성을 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8월에 하는 이유는 이 조세는 예산 부수 법안이에요.
0: 네.
1: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 같이 짜야 돼요. 내년에 얼마의 지출을 하는데 얼마의 세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0: 네.
1: 세입은 조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1: 대부분이.
0: 네.
1: 그러니까 그 조세도 같이 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얼마 정도를 더 세금을 걷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월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제 정책이 먼저 나온 거지.
0: 네.
1: 주거와 관련해서는 뭐 세제, 금융, 그 공급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0: 네.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배준영 의원의 말을 빌려서 그 지금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이게 지금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또 세입자 그리고 또 무주택자 결국은 청년들에게까지 또 계속 부담이 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40억을 넘는 주택에 청년들하고 그 서민과 중산층이 산다라는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그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경우에 따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0: 네.
1: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것 때문에 전월세 문제가 악화되는 것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제 앞뒤가 좀 잘못된 거죠. 주택 공급의 절벽을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60%를 급감시켜 놓으니까 이게 생긴 거잖아요.
0: 네.
1: 뭐 다세대 빌라, 연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아파트가 아니라면서 이제 주었던 예산도 잘 집행을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한 문제여서
0: 네네.
1: 이런 전월세란이 발생한 거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좀 짚어야 되고 이것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거고 12월까지의 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런 창구 역할 같은 걸 하겠다 이제라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레버리지 ETF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1: 얘기해야 될 건데
0: 국조조사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1: 아니, 물론 이제
0: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제 홍콩에서 먼저 우리 한국의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제 그 두 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걸 보고 더 큰 이익을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고 그게
0: 네.
1: 이제 환율 방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뭐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해외에서 그 만들기 전에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제안들을 했었고 아마 그걸 이제 정부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간과했던 것들은 일단 이게 ETF

0: ETF가 아니에요. ETF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파산 상품인 건데 ETF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네. 몰리게 됐던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 두 종목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50%를 넘게 차는 기제예요. 네. 뭐 이런 상품이 있는데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우리는 두 가지가 50%를 넘으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 그래서 보통은 금융정책을 하는 데와 금융감독을 하는 데가 분리돼 있어서 정책을 하는 데가 이런 상품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감독을 하는 데가 그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견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금융 정책과 감독이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견제가 안 됐다. 그래서 금융 감독을 주로 하는 금융 감독원장이 이제 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고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정책과 감독 사이에 좀 견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은 저희가 갖고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었습니다. 8시 정치화이로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오늘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까지 예보돼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우며 이번 폭염이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역에 폭염 중대 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 내려져 있고 열대야주의보도 동시에 내려진 곳이 많아 밤에도 후텁하고 뜨거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30.3도로 올랐습니다. 16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고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광명, 고양 등 수도권은 대부분 39도, 광주가 38, 세종, 대전, 대구 37, 부산 35, 강릉 32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그나마 서울 낮 기온이 35도, 일요일은 33도 등으로 대부분 폭염의 기세가 약간씩 꺾이겠지만 당분간 그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우 높으겠고

0: 높겠고요. 오전 농도는 오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쁘고 서쪽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이번 주말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 산지에도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전국 내륙은 내일 오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번 주에 세제 개편안 얘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민심 흐름을 놓고 진단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출연하셨던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급을 그동안 충분히 안 해서 전월세 시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세제 개편안은 아직 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제는 공급을 제대로 그동안 안 했던 그 현 시정에부터 문제를 찾아야 된다. 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심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아니 뭐 해당자들이 많은 서울은 영향을 받겠죠. 그거를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제 네. 민주당의 그 간담회 제목이 네. 이거였어요.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본인들이 이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서울시당에서 간담회를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강 매트 뭐 이쪽에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14억 원 이상, 뭐 실거래가 한 20억 원 이상의 주택, 아파트가 대부분이겠죠. 이거 가지신 분들이야 예민하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내가 나도 좀 종부세나 뭐 이런 거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좀 확산되는 거 이런 거가 영향을 많이 줘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종부세는 평생 내본 적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들이 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거를 좀 경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급론을 가지고 이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좀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한 절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네. 4년 전에 본인이 공약했던 거를 거의 못 지켰어요. 주택 공급 8만 호 매년 8만 호씩 하겠다라는 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못 됐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거는 전임 시장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탓하기 시작하면은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게 이제 옛날 정부 뭐 옛날 시장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저 오세훈 시장의 했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게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중후장대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좀 소규모로 이를테면은 다주택이라든지 빌라다든지 이런 거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네. 그거 지금 준공 이제 다 그 공사가 마무리된 게 0건이에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원래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계속 이제 남탓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남탓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
0: 네.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부동산 문제는 항상 뭐 전 정권 탓하고 서로 여야 진영을 나눠서 상대방 탓해 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국민들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총대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세 제도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는 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공정 조세 관점에서는 조금 세제가 개편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대출과 세제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거 좀 부담되는데 라는 그 인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이고
0: 부담된다.
4: 그렇죠. 우선순위 면에서도 공급 정책에 대해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급에 두고 있느냐 그건 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뭐 지을 땅이 없다. 그래도 찾으면 땅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있는 데라도 지금 짓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줬을 때는 지금 당장 주택을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좀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묻지마식 공급, 정말 공급 폭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정책의 강조보다는 뭐 대출 규제나 세제 쪽이 더 우위에 가다 보니까 뭐 정부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급과 관련된 뭐 토론도 하고 한다는 그 취지는 아마 지금 제가 우려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쓴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또 오세훈 시장도 토론을 했는데 여기는 또 제목이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3일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5: 우선적으로 조세 본연의 목적이 맞느냐. 그러니까 조세 세제 정상화라고 한다면 이게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그건 세제 정상의 목적은 아니에요. 즉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특정 행동을 강제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데 세금 때문에 팔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외곽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0: 네.
5: 그렇다면 세입자가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세제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세제 정상화는 그야말로 어떤 거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격 컨트롤이나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0: 네.
5: 아,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그 집을 가진 사람들 초고가 아파트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팔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대출도 못 일으키고 전세도 못 끼잖아요. 그럼 현금 부자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보면 타겟팅하는데 똘똘한 한 채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는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빙하고 바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빙이 집주인만 사는 게 리빙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주인이 안 산다고 해서 세입자가 산다고 해서 이거를 구별해가지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집값이 왜 뛰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 지정으로 인해서 거래 물량이 되게 적은데 사람들은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튀는 겁니다.
0: 네.
5: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전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월세 값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이면 집 살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집이라는 거는 공급은 얘기는 안 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그 수요를 꺾었지만 사람들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월세마저도 흔들리니까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0: 네.
5: 사람들은 만약에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팔거나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통계치를 보니까요.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 이게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우선.
0: 그렇죠?
5: 그런데 이게
0: 예.
5: 추정치를 보면
0: 예.
5: 서울이 83만, 경기도가 102만입니다. 최대치가 180만 명이에요.
0: 네.
5: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팔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집주인 전화를 받기가 되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는요. 전제가 뭐냐면 집주인이 들어오거나 팔면요. 나가야 돼요.
0: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집 가진 사람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팅했지만 그 종국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0: 네.
5: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그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시즌1이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0: 전월세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결국은 살는 분들이 이번 조치가 실행이 되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근데 뭐 김기영 대변인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것도 있고
0: 네.
3: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0: 네.
3: 일단 전월세 시장 얘기하기 전에

0: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는 궤변이죠.
1: 네. 그건 궤변이다.
0: 네. 네.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긴급조치 한 거, 부동산 사인, 뭐, 서킷 브레이크 한 거예요.
1: 근데 이런 반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말씀하시죠.
0: 예를 들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일보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쓴 칼럼을 인용하는 거예요.
1: 네네.
0: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그럼 정인면옥 물냉면이 예, 50%가 올랐어. 아, 36%가 올랐고요. 5년 동안. 그리고 브라보콘이 38.8%가 올랐고요. 예. 서울의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6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가 지금 엄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 뛰었어요. 아파트 공사비가.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뭐 대한민국이 지금 역대급, 지금 최근에 비교하면 역대급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의 문제지 돈이 엄청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지거래 허가고 그게 정책적으로 오르냐 그러냐에 떠나서 그걸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를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공유주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폭등하겠죠. 그럼 다 대출 레버리지 땡겨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잡아두자. 근데 저는 이제 뭐 비판적인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잡아둘 건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1: 예.
0: 전월세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이건 답이 없습니다.
1: 답이 없다?
0: 네.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1: 가장 큰 거는 역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기본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월세를 가려고 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제 생각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0: 예, 예.
1: 네. 그 초고가라고 이번에 이제 이 붙여진 시가 40억 이상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게 일부 0.4%만의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도미노적인 파급 이것도 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0: 뭐 이제 진행자님의 의견도 뭐 일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진행자님하고 토론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이게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을 압박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물론 거기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100건의 물량이 있고 100명이 찾는 것과 50건의 물량이 있고 50명이 찾는 거는 확실히 숫자가 줄어들면은 더 경쟁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은
1: 네.
0: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이 집을 팔았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연쇄적인 그거라서 지금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2: 제가 네. 이거 전월세 대책 관련해서도 한 말씀 조금만 보강 더 드리면
1: 네.
2: 저도 월세 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월세 시장에서는 수요자인데 저 같은 사람들의 수요를 낮추려면 제가 집을 살 수 있게 되면 돼요.
3: 맞아요.
2: 저도 월세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왜냐 가처분 소득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예.
2: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 어렵죠. 결국에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해주면 해결이 좀 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고 아까 그 조세 정책 관련해서 김기영 대변인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1: 네.
2: 국가 정책 중에 하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돈 모아도 집 못 삽니다 지금.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빚 얻어가지고 집을 사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몇 억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산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커지는데 세금도 많이 안 내고 근데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매일 그 세금도 내고 뭐 성실하게 납세하고 하면요 어떻게 집도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손을 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1: 네.
2: 물론 조세가 올라가면 전가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서 일부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아까 제가 공급 얘기했는데 공급도 서울에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대법원이 서초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수도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충북 지역에다가 헌재나 대법원을 내려보내가지고 새로운 사법수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가정책을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그런 정책들을 좀 빠르게 지방주도 성장과 결합 시켜서 해야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지고 수요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다각도의 정책을

0: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마련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1: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네. 거거든요. 내 집이 한 두세 채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집 안 팔고 개항을 나왔을 때 개항에서 전세 사셨어요. 다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내가 집 사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면. 근데 보수 정부 때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집이 확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월세 시장이 폭등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굳이 안 사도 나중에 전월세 때문에 미리 사야 된다는 가수요가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대한민국의 민간에 있어서 민간의 90%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용적률을 더 올리면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용적률 붐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서 더 수혜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공 물량은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을 짓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를 하는데 그 부지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는데 안 됐던 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심지어 지난해 97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올 1월에 6만 가구 있고 이번에 5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집값을 세금을 안 잡겠다. 민주정부 들어서는 왜 집값을 이렇게 되느냐. 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센 방식으로 한다.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로 보면 세금 정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세금 정책 이거 폭탄, 핵폭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핵폭탄을 먼저 터트린 다음에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얘기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올 초에 올

0: 15%. 그다음에 월세는 17% 감소를 했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 전세, 그다음에 41% 월세가 급감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타겟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속된 표현으로 초고가 때려잡겠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느냐,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20, 30대 사람들은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껴서 집 사겠다. 왜 이거 못 막냐.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 설정해서 물딱지 될 거 29억 딱 사가지고 자기 팔았잖아요. 자기 팔자마자 집 가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인생에 왜 당신이 태클을 거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있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있었죠. 지금은 1주택자마저도 거주냐 안 거주냐. 아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거주하지 않는다. 이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 당신들은 볼 때 투기적 요소가 있어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 갑자기 2년 내에 팔아라? 2년 동안에 뭐 세입자는 쫓겨내고 나는 어디 살다 다시 들어옵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지만 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계획대로 사는 계획 있게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부정당하고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1: 근데 제가 본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김기현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계속 대출 더 해주고 그럼 집값 계속 올려야겠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이 미친 집값에서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데 언제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규제가 필요할 땐 규제도 적절한 만큼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고 예. 아까 뭐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를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권 때도 여전히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고 그때는 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안 나왔냐. 의대 정원 가지고 사고치고 김건희 가지고 사고치고 딴 거 가지고 다 사고치니까 부동산 문제가 한 5위에서 6위 됐을걸요. 또 외교 나가면 나가서 또 사고치고 부동산 문제가 올라올 그 지면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0: 그냥 이건
1: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그러면 더 미친 집값을 더더 미치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 외에 그럼 정말 집 없고 집을 구하고 싶은 그분들에게 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 대전제를 놓치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0: 저도 그럼 이 말씀 드리자면 그냥 통계치로 얘기할게요.
2: 네.
0: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가장 높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가격이 빠졌습니다. 높지가 않고요. 가격이 빠졌습니다. 매매가가.
1: 그때 국민들이 고통은 어디로 가나요? 아니,
3: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전 정부 어떻다 이러고 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대변인께 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했던 거 재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정부는 뭐 했나요? 그 지정해 놓은 거? 그 건축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왜 집값이 빠졌느냐. 0% 말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률 하니까 경제가 다 나락으로 가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그렇죠. 없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뭐 제가 이거를 다 옹호하는 거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제 특히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30대, 20대 국정수행 지지율에 거의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부동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로남불, 니들은 다 대출받아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게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적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 결국은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인 거고
2: 네.
3: 그 공급 얘기와 대출 규제도 아마 송영길 후보가 지난번에 요 캐비 에서 토론회 할 때 네. 대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면은 같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2: 알겠습니다.
3: 봅니다.
2: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그 형사소송법이요. 아, 뭐 여러 말들 있고 지금 여러 지금 우려들 있는데 요거 하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법무부하고 행안부 경찰까지 이제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검경 합수부는 어떻게 돼요? 특검을 파견한 검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목부처 방관들의 의견이 좀 갈렸던

0: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개정된 형사법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냐, 근거가 없어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다르지 않냐, 이런 발언을 한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거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네.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는 밑밥을 좀 깐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0: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마뜩치 않아 하는 거는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도 길게 얘기했잖아요. 경찰한테 모든 권한이 가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제때제때 또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문을 이게 비교하면서 안 읽었다라는 거지 청와대 해명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번 논쟁거리에 던진 거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경 합수본이 9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9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 이거 어떻게 되냐. 10월 달부터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은 이제 공수처 검사가 와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엔 좀 삐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수사 못하게 해놓고 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학자들도 좀 이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안 된다 쪽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 얘기를 보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뭐 이거를 보안수사권에 완전히 부활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밑밥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밑밥을 던졌다.
2: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내란죄 처리할 때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공수처가 내란에 관한 수사 관할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뭐 물론 법원에서 정리는 했습니다만 뭐 안 된다는 주장도 세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합수본을 가지고 앞으로도 검사가 수사 절차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현행 개정법을 가지고 또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려하면서 양 장관에게 이제 질의를 한 건데 네.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행안부 장관 의견보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전 동의하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형사 절차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침입적 행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에도 보내는 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 이야기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일몰 규정이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폐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리하면 안 됐을까요? 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냥 전면 폐지하자. 그리고 대체 뭐 좀 부실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마련했고 그냥 가면서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 신천지 그 합수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파견돼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되고요. 선관위 특검에는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뭐 부칙이든 어디든 넣어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검사들이 가서 수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의욕 있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검사인데 같은 시점인데 합수본에 있는 검사는 나와야 되고 또 특검에 들어가는 선관위 특검에는 또 검사들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면서 법에다가 또 써놔야 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체계 를 완전히 누더기 엉망으로 지금 만들면서 개혁이라고 포장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네. 다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저는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놔야 된다. 저 그렇게
0: 전당대회 후에 그러면 좀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네. 것만 들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맞습니다. 네. 아, 3단계를 봐야 되는데요.
0: 3단계요?
3: 3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전당대회 이제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한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알죠. 그 예외적 허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사를 못하냐? 이거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한 거예요. 내가 다 인식하고 이거를 내가 통과시켰다? 사필 규정으로? 그럼 사람들 욕하죠. 야 이렇게 문제 있는데 사필 규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신 약간의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면 이거 책임성은 결여되지만 일종의 바보 전략을 통해서 여기서 비껴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네. 이 문제가 재개정 안 하면요.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밥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본질적으로 잘 보십시오. 합수본이나 특검이 있잖아. 그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네. 왜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게끔 하죠? 왜냐? 검사

0: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니까 그게 전제에 있는 겁니다. 아니 검사들 관련해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근데 특검은 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하고 합수본에 간 사람은 검사는 하죠.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숟가락을 뭐 갈아가지고 뭐 칼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게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집단적으로 검사를 악마화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적 할 수 있죠. 민주당이랑. 그러면 이거 잘한 겁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법이 통과되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민을 위해서 바꾸면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에는 국민보다 강성 지지자들 전당대회가 더 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요. 누가 더 수사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화이트칼라 범죄 검찰이 잘하고요. 일반 무슨 뭐 살인사건 폭행사건 경찰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영역의 문제이고 아니 수기분리원칙도 그렇게 무슨 성경의 진리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가지고 우리가 기능적 분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공수처 거기 지금 수기분리원칙 안 지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경찰도 수사 종결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불기소권이라는 기소권의 일부를 지금 갖고 가서 수기분리 안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놓고 토론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검찰 악마화할 때는 수기분리 절대 신봉 원칙. 그러다가 다른 데서는 필요하면 뭐 법조항 하나 넣어서 또 검사가 수사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 네. 1부 마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SNS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설명을 했고 질문을 드리자면 2019년 미래계획 형사정책단장 시절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과 협의가 끝났다. 특수수사만 인정해주면 수사지휘 포기한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들었다. 검찰총장도 패싱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하고 있고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의원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 이게 정면 반박하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지금 2019년도에 이때 이 얘기를 왜 김웅 전 의원이 꺼냈을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5: 제가 하십니까? 당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2019년도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1차로 했던 그때인데 그때도 비판이 됐던 게 경찰대 카르텔 기득권들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오고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사단이죠. 여기서는 특수수사를 그대로 남겨놓는 이 카르텔로 담합을 했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원래는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경찰과 검찰 수뇌부들이 나눠 먹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에 김웅 의원은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또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속에서 네. 지금에 와서도 이게 뭐 지금 누구를 지칭한 거냐. 마치 한동훈 의원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그때 검찰개혁 잘못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좀 기지개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여는 차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 제기를 지금에 와서 좀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 네.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어준 씨 관련해서 프로그램 뭐 출근할 때 뭐 맨날 들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좀 거칠게 보면 못 봐주겠다. 또 다른 표현이 있지만 이건 방송에서 못 쓰겠고.
4: 네, 그건 자제해 주시죠.
6: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네. 이게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저번에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한동훈 의원이 거짓 선동이고 사실 왜곡이라고 했고 익명으로는 당권파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고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 어떤 의원은 뭐 숙주 정치에 발을 잘못 들여놨다. 이번에도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있거든요.
4: 네.
6: 뭐 나경원 의원, 네. 뭐 권영세 의원, 뭐 지금 여러 사람과 봤을 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김웅 의원은 좀 개인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한 자리도 만들고 한동훈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읽혀지기도 하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연결지어서 보는 측면도 있습니까? 김재일 평론가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7: 아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승민 네. 의원이 지금 하겠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도 포함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좀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고 좀 미래로 나아가자 뭐 이런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을 이렇게 저격을 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의중을 담은 거라고 유추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네네네.
7: 그래서 이건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요.
4: 네네.
7: 이 거래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하니까 수사지휘권은 내주고 특수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특수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진실게임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은. 그래서 더 파장이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진짜 막 근거를 내 녹취록을 내놓는다든지 당시 막 증언을 문건을 내놓는다든지 뭐 증언자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그냥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네.
4: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서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금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이 지금 윤민우 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또 지금 징계를 개시하느냐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게다가 또 뭐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또 새로운 또 실언으로 또 뭐 징계 절차 개시되나 하는 또 그거 하고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왜 이렇게 한복판에
6: 워낙 독립적이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네. 그 징계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징계에 제3자가 봤을 때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그런 딱 떨어지는 상황으로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화됐습니다.
4: 최소화된
6: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분노나 당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근데 그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그 다음에 징계가 2단계 국면으로 넘어가서 확장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걸 바라보는 시선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이견 저는 어떤 자리가 가더라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걸 가지고 징계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징계받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4: 네.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는 어수선한 가운데서 징계 형식적인 논리가 절차를 통해서 되면 저는 스무스하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7: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징계가 윤리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발하는 이유가 저도 저는 뭐 서범수 의원, 진종 의원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는 형평성 문제를 이제 많이 제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게 처음에 최수진 원내수석 그 대변인이 당내 징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또 오후에 장도혁 대표가 기자회견 하더니 이거 징계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 어제죠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의도가 있다 이들이 잘못했죠 뭐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융단 폭격을 이제 뭐 장해찬 뭐 이제 박민영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스피커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박민영 대변인은 뭐 멱살과 대왕과 미래가 아니라 멱살과 돌려차기로 이거를 바꿔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박민영 본인이 김혜지 의원 약간 조롱하고 당 평균 연령 91세 고문들 메타인지 가져라 뭐 이렇게 하고 장해찬도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들은 이거 징계 절차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윤영근 의원 예를 들면은 정몽규 회장한테 이렇게 뭐 뭐 청탁 받아서 봐주지 못해서 죄송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다 빨리 징계하고 끝내라 좀 그냥 아예
5: 전원 징계
7: 다 그냥 다 올려서 다 징계하고 빨리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째 징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당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
5: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양치기 소년 된 거죠. 그 동안에는 이제 늑대도 안 나타났는데 항상 그 거짓말로 외치면서 징계 정치의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정말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징계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이거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 측근들은 지금 이게 회심의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요. 건수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감일이 언젠가 늘 손봐야 됐는데 권영진 의원은 가서 멱살을 잡지를 않나 또 서범수 의원은 또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약간 모욕하니까 이거 당연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장동혁계에서는 건수 잡아서 굉장히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공간을 열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계와 장동혁계의 그 싸움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서로 당권을 놓고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의 미래가 상당히 더 어둡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징계의 칼을 네. 지금 본격적으로 뽑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범수 진정우 의원 징계는 지금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8: 네.
6: 저는 이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가 다른 분들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8: 네.
6: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은 계속 끊임없이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표를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경선에서 졌는데 민주당 의원하고 진보당 의원한테 아니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박덕흠 의원은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도 이상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왜 여기에서 계속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 계시냐고요. 이 문제는 다른 거하고 실수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 당원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건 결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네. 저는 조경태, 권영진, 진정우 의원 이게 하나의 트랙이 있고 지금 최근에 서범수 진정우 의원이 나왔지만 네. 앞부분부터 해결을 하면 됩니다.

0: 순차적으로.
1: 네. 예.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2차 TV 토론 보셨죠?
2: 네.
1: 예. 갈수록 와, 수위가 뭐 이제는 수위란 말도 약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장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채 1%포인트 차도 안 나는 걸로 조사됐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51% 과반을 넘는 걸로 나타났고 저희가 그 이건태 의원 전화 인터뷰했을 때 그 지역 여론조사했을 때 과반을 좀 자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초반에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매우 셌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전략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는 보안수사권 폐지, 뭐 검찰개혁 더 잘할 사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이제 해소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약자 프레임. 그래서 2대1, 3대1, 10대1, 100대1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약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최고위원 친청계를 포함해서 최민희 의원 막 이렇게 계속 노이즈 일으키고 이게 좀 불쌍해 보여야 되고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분들이 힘자랑 근육자랑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겠다. 뭐 과반은 1차에서 과반은 모르겠고 이 흐름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제 대통령 정청래 되면 대통령 레임덕 온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어준 경공인가 거기 나가서 차라리 3차 대전 일어난다라고 해라. 정청래가 되면은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설득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 지금 반명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해져서 좀 이게 뭐 전략이 좀 많이 꼬였어요. 제가 보기엔.
3: 저도 하나만 보태면 이제 유시민 역풍이 분다고 저는 봐요. 결국 유시민 씨가 계속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한마디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의리를 지키겠다? 이 괴리, 이 모순을 지금 유권자들이 다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1: 네,
3: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네.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위기의식으로 결집을 하고 만약에 당대표까지 정청래 후보가 된다고 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악재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도리어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시가 되기 전인데 지금 이미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명, 고양 등 수도권 대부분 39도, 광주가 38도, 세종, 대전, 대구도 37도, 부산 35, 강릉 32도 등으로 대부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일요일은 33도 등으로 폭염의 기세가 대부분 약간씩 꺾여 나가겠지만 그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찌감치 매우 높은 상황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쁘겠고 서쪽 지역도 나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전국 내륙 중심으로 내일 오후 소나기가 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7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사건 속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는 사건 Y 시간입니다. 최다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준비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지금 폭염과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두 번째가 요양보호사의 형사 책임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주제예요. 올여름 폭염이 유독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일단 온열질환 사망사고 관련한 대전지법 판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판결과 관련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2: 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인데요. 네. 일단 참고하실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이제 사건의 경우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전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이 사건은 22년 7월 4일 낮에 일어났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이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이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께서 이제 열사병 증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체온이 42도에 달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1: 네. 이 사고로 누가 처벌을 받은 건가요?
2: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원래는 이제 하청업체나 현장 소장 정도가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원청업체 이제 대표 이사에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이 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2: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원청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이제 적용된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 뭐 그렇게 나왔고, 또 이제 벌금에 관해서는 이제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원청 업체는 8천만 원이 네. 됐고, 그다음 이제 하청 업체는 600만 원 정도로 벌금이 각각 부여가 된 사건입니다.
1: 네. 지금 앞서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원청 대표에게까지 이제 처벌이 간 거잖습니까? 이 부분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 상황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실질적인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불가능했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2년 1월 27일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원청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되는 것이죠.
1: 네. 자, 이번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안 지켜졌다.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지 않습니까?
2: 네. 일단은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이제 법이 의무를 부여한 게 있는데요. 그 네. 의무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를 대비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제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청의 이제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든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 앞서 지금 보면은 그 벌금에 있어서요. 원청과 하청의 벌금이 13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지금 세 가지 그 의무, 원청의 경영 책임자한테 지운 의무 때문인 건가요?
2: 네, 그러니까 아예 적용 법조가 달라서 그런.

0: 네, 이제 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영 책임자의 의무들을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처벌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하도록 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된 이제 원청의 대표에게 원청 업체에게는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600만 원 해서 이제 10배가 넘게 벌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적용 법조가 다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만큼 세게 처벌을 하는 법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1: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염은 자연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걸 전적으로 회사 잘못으로 봐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폭염에 의한 산업 안전사고를 우리 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폭염이라는 게 뭐 날씨가 뭐 더운 걸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현장을 감독하지 않은 원청의 대표에게 이런 걸 묻는 게 타당한지 좀 의아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법은 판단을 하는 것이 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작년에 개정이 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폭염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작년부터. 왜냐하면 이제 매년 이제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 뭐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라고 이제 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폭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의 요소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각 이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그 위험도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이다. 33도, 38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 무조건 쉬어야 하는 뭐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좀 나눠놓은 게 있어서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 단계들이 나오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책임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 이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현장 관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내가 오늘까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참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사병 초기 증상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을 하시고 관리자에게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요양보호사들의 형사책임 문제인데 최근 판결 두 개가 엇갈렸어요.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0: 네. 저도 이걸 좀 준비하면서 두 개의 판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까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다 이제 결국은 입소하신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고 요양보호사의 일부 과실이 좀 보이는 듯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죄가 나온 사건을 보면요. 23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양보호사 한 분께서 이제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16분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양원이 좀 구조가 특이한데요. 2층이 빈방과 입소자의 생활 공간이 이제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의 이제 입소자가 계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구름다리를 건너서 빈방 베란다 앞을 막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다시 이제 입소한 공간으로 모시고 왔겠죠. 네. 그 이후에 잠깐 이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가려고 잠깐 한 2분 정도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입소자분께서 다시 그 구름다리 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1: 네. 왜 무죄를 선고한 걸까요, 법원에선?
0: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적용이 돼서 처벌까지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추락할 수 있었는데 그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네. 한 가지와 결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 넌 어떤 노력을 했니? 라는

0: 정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구름다리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난간 높이가 131cm로 되어 있었어요.
1: 높네요.
0: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추락하신 분의 경우에는 59cm 턱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요양원에서 어떤 입소하신 분께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걸 밟고 올라가서 추락할 것까지 예견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 그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죄가 나온 사건은 어떤 거였고 왜 유죄가 났을까요?
0: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고기 산적을 배식을 했는데 식사 때 네. 그거를 이제 혼자 식사하게끔 놔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음식 혼자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유죄가 나왔냐면 이분이 평소에 치아도 별로 없으시고 뇌경색이 있으신 분이라 스스로 섭식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배식을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적시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두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예견이 됐었는데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원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사건 아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다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색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4: 온열 질환자가 2,600명을 넘어선 8월의 7번째 날이자 절기 입추이기도 한 금요일입니다. 입추 절기가 큰 의미가 없이 서울의 낮 기온 오늘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 권역에 폭염 중대 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 내려져 있고요.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8.6도, 16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9도, 광주 38, 세종 대구 37, 부산 35, 강릉 32도 등 이번 폭염이 서쪽 중심으로 오늘 절정에 이르겠고요. 그나마 주말인 내일부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일요일은 33도 등으로 폭염의 기세가 대부분 약간씩 꺾여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우 높음 상황 이어지겠고 오존 농도 오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매우 나쁨, 대부분 서쪽 지역 나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이번 주말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그 밖에 경상권과 제주 산지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전국 내륙은 내일 오후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과 남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외부 기관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른 가운데 여전히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중구였고 이어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순이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주 경기 아파트값은 0.1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지난 3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된 1,400여 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되지 못한 800여 건 중 177건은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4만여 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 7시간 반 넘게 관계부처 장관과 실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어제보다 0.85% 내렸고 S&P 500 지수는 0.18%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어제보다 0.06% 내렸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올라 브렌트유 선물은 어제보다 3.8% 상승한 배럴당 82.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목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일가와 골프장 사업 등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시 환율로 약 30억을 건넨 베이스 그룹과 이를 받은 트럼프 가족 기업 오거니제이션 측은 이 돈이 알루미늄 수출과는 무관하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방수시트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7시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도 전주가 39도, 대전과 대구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6: 서울 지역 현재 기온